김동준의 FM팝스 첫 곡은 Maneater, Daryl Hall and John Oates의 노래 5초의 법칙님이 신청해 주셔서 오늘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이 노래는 그 스티비 원더가 파트타임 러버라는 곡으로 이제 그 리듬을 차용해서 만들었죠. 이건 사실입니다. 스티비 원더가 다릴 홀한테 전화해갖고 이거 좀 리듬 좀 쓰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쓴 겁니다. 그리고 마이클 잭슨이 이 다릴 홀 앤 존 오츠의 I can't go for that 그 노래 있죠? 그 노래를 기본으로 해서 빌리 진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아주 유명한 얘기죠. 그만큼 이 다릴 홀 앤 존 오츠가 위대한 뮤지션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Every Time You Go Away도 원래 이분들이 만든 곡인데 약간 블루지하게 그렇게 불렀었는데 폴 영이 아주 심플하게 불러가지고 또 히트를 엄청나게 했죠. 하여튼 위대한 뮤지션이에요. 다릴 홀의 집에서 그 이제 무슨 창고 같은 데서 각 뮤지션들 뭐 케니 로긴스, 제이슨 브라즈 같은 뮤지션들 초대해가지고 하는 게 유튜브로 있어요. 그래서 아마 찾아보시면은 이 다릴 홀의 어떤 음악성, 천재성 뭐 이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매니터로 한동준의 FM팝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음악 많이 보내드리고요. 말은 가능하면 줄이면서 음악 감상하실 시간 충분히 드립니다. 한동준의 FM팝스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폴 매카트니 앤 윙슨의 Band on the Run에 이어서 닥터 훅의 Sexy Eyes 그리고 다니엘 분의 Beautiful Sunday까지 들으셨습니다. 박용호 씨가 Band on the Run 신청하셨고요. 그리고 Beautiful Sunday 문경 도련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음악 이어집니다. 리타 콜리지의 We Are All Alone 조윤진 씨가 신청하셨고요. 크리스토퍼 크로스의 Sailing 욜로님의 신청곡입니다. 그리고 카펜터즈의 Close to You 9943번으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세 곡이어서 듣죠.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레슬리 고의 It's My Party 그리고 코니 프란시스의 Vacation, 처비 체커의 The Twist까지 세 곡이었습니다. 자, Vacation 퍼플 오드리님이 신청을 해주셨고요. 찰손 브로워스님이 The Twist 시원하게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신청해 주셨어요. 노래 이어집니다. 후리지아 향기님이 Back for Good, Take This의 노래 신청을 해주셨고요. Backstreet Boys의 노래 Shape of My Heart. 이 노래는 뷰티 중복스 공주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닉네임 읽을 때마다 재밌습니다. 저 재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ake this, back for good. 먼저 듣죠.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는 한동준의 FM 팝스 음악 많이 보내드리고요. 말은 가능하면 줄입니다. 시원하게 더 세 곡을 또 이어서 듣겠습니다. Ed Sheeran의 Perfect, 이진훈 씨가 신청을 해주셨고요. Eric Carmen의 Never Gonna Fall in Love Again, 웅이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5150번으로 월성계곡으로 휴가 왔어요. 시원한 바람과 흐르는 물소리가 딴 세상에 있는 느낌입니다 하시면서 Little Peace, 니콜의 노래 신청을 해주셨어요. 세 곡이어서 듣겠습니다.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세상의 모든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1: 때로는 솔로몬처럼,
2: 때로는 다비다처럼,
3: 때로는 바나바처럼.
0: 여러분의 사소한 고민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우리는 무엇이든 들어드리는 방송 노크
3: 토크.

0: 잘 지내셨어요?
1: 네. I'm fine. Thank you. And you?
2: Yes.
3: I'm fine. Thank you. 잘 지냈습니다.
1: 아, 잘 지냈어요. 네.
0: 우리 네분 씨는?
4: 저도 뭐 한 주, 아, 뜨거워. 이렇게 막 뜨겁게 지냈죠.
0: 진짜 날씨가 많이 덥죠?
4: 네, 너무 더워요.
0: 네.
4: 오늘 약간 또 교수님 또 사무장 느낌이네요.
5: 아, 사무장 느낌 나나요?
4: 사무장.
5: 네, 깔아요.
0: 아, 화끈하셔.
4: 오랜만에 뵀는데,
0: 네.
4: 어, 무섭네.
0: 왜 무서워?
5: 그래서 더우니까 갱년기까지 겹쳐가지고요. 아,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0: 아, 네.
5: 상담이 아니, 필요합니다.
0: 너무 예쁘게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살짝 오싹했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많은 분들이 저희 노크토크를 통해서 위로받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노크토크 오늘의 이슈 키워드부터 바로 만나볼게요. 이슈 키워드 보여주세요. 네, 꿈이네요. 네, 오늘의 이슈 키워드는 바로 꿈인데요. 요즘 꿈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들었어요.
5: 100세 시대잖아요.
0: 그렇죠.
5: 계속 꿈을 꿔야 돼요. 나이가 들어도 꿈을 꿔야 되고 또 젊으나 나이가 많이 드나 상관없이 사실 인생 자체가 내 선택 앞에 서기 때문에
0: 네.
5: 저는 평생 진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옛날 같으면 요 정도 살고 이제 인생은 꿈과 함께 그렇게 꿈처럼 살다가 꿈과 함께 사라지면 되는데 이 꿈이 안 끊어지네.
4: 아.
5: 계속 가야 되니까 어디까지 또 언제까지 가야 될 것인가 고민이 많거든요.
0: 네.
5: 그러니 이게 단순히 진로를 넘어서 생계로 이어지고 또 생계를 넘어서서 그 다음 단계로 끊임없이 이어져야 되니 요새는 아시죠? 최근 우리가 알고 있는 비행 청소년.
0: 네.
5: 학교 밖 청소년들도 모임에 뭐 하는지 아십니까? 미래 고민한다?
4: 아~
5: 술 마시고 담배 피면서 미래 고민한다.
0: 아~
5: 굉장히 재밌는 상황인데 이 사람이 살아갈 때 여러 고민이 많습니다만 네. 어느 길로 가야 될 것인가 또 그 꿈을 어떻게 꾸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은 끝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매년 보면 2016, 2017, 2018, 2019에 이르기까지 계속 청년들 또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꿈에 대한 리스트들이 쭉 나오고 있거든요.
0: 네.
5: 제가 너무 놀랐잖아요. 제가 학교에서는 교수로 있는데
4: 네.
5: 최근 한 2, 3년 안에 교수라는 직업이 상위 랭킹 20위 안에 들어가지 못하더라고요. 저희 때는 당연히 뭐 거의 5위 안에 들어있었거든요.
0: 맞아요.
5: 그랬는데 지금은 20위 밖에 나가 있고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4: 네.
5: 20위 밖으로도 목사님은 안 계세요.
4: 약간 슬프다.
0: 네, 슬프다 진짜.
4: 네. 주님 마음은 1등이겠죠?
5: 그렇죠. 네, 그렇긴 한데 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대에 따라 많이 달라지고 있고
0: 네.
5: 그렇다 보니 과거에 일정한 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꿈에 대한 캐테고리가 달라지다 보니까 청소년들도 그러고 청년들도 훨씬 더 힘들어진 것 같아요.
4: 저도 오늘 키워드 듣고 나서
0: 네.
4: 꿈이라는 단어가 되게 뭔가 벅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학교에 진로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0: 네.
4: 그 진로 선생님들도 학생들을 진로 교육을 하지만
0: 네.
4: 본인의 진로를 잘 모른대요.
5: 아.
4: 본인도 진로가 불명확한 거야.
0: 아하.
4: 그러니까 진로를 찾고 싶은 거야, 본인도.
0: 내가
4: 노년을 어떻게 보내야 되나. 내가 퇴직하면 어떻게 되지?
5: 그렇죠.
4: 선생님도 이런 고민을 안고 사는 거예요. 내 자식을 어떻게 키울까. 그래서 꿈이 영어로 드림이잖아요.
0: 네. 그
4: 드림이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드림이 어떤 게 있을까 또는 내가 세상에게 드림이 어떤 게 있을까 그런 관점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키워드가 약간 저도 흥분이 되면서
0: 네.
4: 기대가 되고 설레인 것 같습니다.
0: 아, 저도 그런데요. 우리 노크토크 식구분들은 과연 꿈이 뭐였을까? 갑자기 궁금해지거든요.
4: 네.
5: 저 목사님이 제일 궁금해요.
4: 아니,
0: 옛날에 혹시 네. 가수 이름 아니에요? 네.
6: 전혀 그렇지 않고 네. 전형적인
4: 네. 네.
6: 학생들이 가졌던 꿈을 가졌었는데
5: 네.
6: 그때 한의사가 됩니다.
5: 아, 진짜요?
6: 네.
5: 의사도 아니고 한의사요?
6: 네, 한의사. 왜냐하면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많이 아프셨거든요.
5: 아.
6: 그래서 이제 내가 한의사가 돼서 아버지를 좀 고쳐드려야 되겠다.
5: 아,
6: 근데 뭐 한의사는 못 되고 요즘 한의원에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0: 아. 그래도 뭐.
5: 그 한의 외쳐가지고 이제 세상을 치유하느라고 우리 목사님 되셨구나.
4: 안보사에 좀 유머가 많이 들어주셨어요.
0: 그러니까. 준비하신 것 같은데?
5: 제가 보니까 밤잠 안 주무시고 준비하신 것 같아요.
4: 아, 스피지 아카데미 다닌다는 말이 있어요.
0: 직구죠.
5: 많이 예측하실 것 같은데 저는 뭐 저희 어머니께서 네. 어렸을 때부터 제 뱃속에 저를 이제 소원을 하시고 세계적인 부흥 강사가 돼요.
4: 와.
5: 제가 부흥회를 몇 번 했죠. 네. 세계적이질 않네.
0: 아유. 네. 아직 네. 꿈이 남았잖아요.
5: 그렇죠. 100세 시대니까요.
0: 그럼요.
5: 그래서 요새 또 유튜브나 뭐 이런 우리 또 노크토크도 전 세계적으로 나가잖아요.
0: 네, 그렇죠.
5: 거의 뭐 저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이 과정이 이 부흥회와 같지 않은가.
4: 아,
5: 이미 저는 꿈을 이루어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 어머니는 뱃속에 있는 저를 꿈꾸시고 이제 어머니의 말씀대로 저를 통해서도 꿈을 이루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4: 아, 너무 좋네요.
0: 아, 아멘.
4: 저는 또 그와 반대로 저희 때에는 다 이런 꿈을 꾸어보셨을 거예요. 네. 체육 선생님 한번 해보시죠.
0: 아~
4: 왜? 공 하나 던져주고 에버스턴 밑에서 가만히 있는 체육 선생님을 해보고 싶다. 그리고 이것도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월급은 받고
5: 아~
4: 편안하게
5: 그 중요하지. 네,
4: 편안하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죠. 다 누구나 꿈꿔본 꿈이 아닐까. 체육 선생님.
5: 하나 또 모르시는 게 있는데 선생님들은 또 4학년 금이 나옵니다.
4: 아~ 네.
5: 그럼요.
4: 지금 늦었나요, 저?
5: 아니, 늦지 않았습니다.
4: 아, 늦지 않았네요.
5: 그럼요.
4: 체육 선생님.
5: 늦지 않았습니다.
0: 아, 안 늦었어요? 네.
5: 어디, 아니, 늦은 게 어디 있어요? 아,
0: 네.
5: 지금 뭐, 우리 레온 씨 워낙에 젊고요. 그리고
0: 네네네.
5: 지금 시작한다 그래도 결코 늦지 않죠.
4: 그러니까요.
5: 그럼요.
4: 오늘 제가 사연을 보냈었어야 될 것 같아요.
5: 네.
4: 체육 선생님 하고 싶다고.
5: 아, 근데 잘 어울리시는데요?
0: 근데 잘 어울려요.
4: 아, 진짜요?
0: 몸도 되게 잘 쓰거든요.
5: 아,
4: 몸. 아 이제 움직여, 움직여. 아, 자, 빵. 공 차고.
0: 어, 마인드 잘하는 것 봐요. 공이 있는 줄 알았어요, 지금. 네, 근데 요즘 친구들 중에는 꿈 자체가 없다는 친구들이 많아요. 실제로 이런 고민 상담 요청이 얼마나 들어오나요?
6: 청소년들을 만나서 꿈이 뭐냐 이렇게 네. 물어보면 많은 아이들이 꿈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앞으로 뭐가 되어야 될지 잘 모른다고 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0: 네.
6: 그래서 그 아이들이 아마도 또 공부하느라 꿈을 생각하고 탐색할 시간이 없어서 그런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의 슬픈 자화상을 보여주는 그런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6: 꿈이 뭔지 잘 모르니까 사실 상담실 올 때도
0: 네.
6: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문제들로 부모님들 손에 이끌려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5: 제 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야, 너는 꿈이 뭐니? 그랬더니 저는 꿈도 희망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고 그보다 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네 꿈은 뭐니? 정규직이요? 뭐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꿈이 없는 것과 그다음에 약간 혼란스러운 건 다른 주제라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우리가 혼란스럽다고 한다면 어떤 꿈을 꾸어야 할지 몰라서 그 길을 찾느라고 내가 뭔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 이건 우리는 일명 역할 실험이다.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생각해보고 저것도 생각해봤는데 이도 저도 아닌 것 같고 이건 혼란이에요. 근데 아무 꿈이 없는 그냥 청정지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냥 무념무상 이런 경우가 있는데 서로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뭔가 일상을 유지하고 있고 또 일상을 유지하는 과정에 내가 그 일상을 유지하면서 뭔가 단계를 1학년이었다 2학년이 되고 2학년이 됐다 3학년이 되고 단계를 뭔가 밟고 있다면
0: 네.
5: 지금 당장에 어떤 것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건 꿈이 없는 게 아니고요. 뭔가 알지 못하는 무엇인가로 자꾸 진로를 통해서 뭐 나도 모르는 뭔가를 자꾸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만들어 놓고 꿈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만들다 보면 작품이 되는 거거든요. 또 최근에 젊은 층들이 뭐 우리가 상담 주제 보면 뭐 학업, 뭐 진로, 뭐 취업, 또 뭐 연애, 또 뭐 정체성, 가족, 뭐 성형, 뭐 다양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다 모아보잖아요.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하나의 방향성이 있거든요.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꿈을 향하는 하나의 화살표라고 생각해요.
4: 아, 맞습니다. 아, 저는 네. 꿈과 직업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강의를 가서
0: 네.
4: 청소년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너는 꿈이 뭐니? 넌 나중에 뭐가 되고 싶니? 라고 하면 애들이 또 장난을 치잖아요. 학생들 말 안 듣잖아요.
0: 그쵸,
4: 하는
0: 그쵸.
4: 얘기가 저요? 좋은 아빠요.
5: 아.
4: 항상 이런 답을 해요. 장난치고.
0: 얼마나 어려운 건데.
4: 정말 그게. 어렵잖아요.
5: 네.
4: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럼 좋은 아빠가 되려면 너는 어떻게 하면 되니? 라고 하니까 초등학생 애가 뭐라고 하냐면 좋은 직업을 가지면 돼요.
5: 아.
4: 그럼 네가 생각했을 때 좋은 직업은 뭐야? 좋은 직업이요? 사대보험 되는 거예요.
5: 아.
4: 공무원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회의 흐름이 얘네들을 다 알 정도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아니 사대보험이라는 말을 초등학생이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사대보험이요, 공무원이요, 이러니까 아 거기서 제가 충격을 받은 거죠. 이야 요즘 정말 쉽지가 않구나. 또 저희 청년들도 취업과 시집에서 취집을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꿈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어려우면서 좀 현실적으로 좀 슬픈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청소년 청년들이 꿈을 찾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6: 발달 심리학자 에릭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에 의하면 사춘기 시절 한 12세에서 15세 정도에 발달해야 할 덕목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덕목이 뭐냐면 정체감을 형성하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하고 앞으로 난 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회 같은 경우 뭐 다 아시겠지만 청소년들이 다 학교에 가서 또 학원에 가서 공부만 하고 있고 공부에 모든 생각을 집중시키다 보니까 사실은 자신의 꿈을 탐색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또 뭘 해야 될지를 알 수 없게 된 거죠.
5: 생각해보면 그 나이에 꿈을 찾는 게 이상한 일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 반에 대통령이 5명이야. 영부인이 3명이야.
0: 어머.
5: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꿈을 꾸긴 합니다만 꿈이라는 게 어떤 확정된 실체가 아니거든요. 막연하지만 뭔가를 찾아가는 하나의 여정 중에 발견하는 하나의 열매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 그 나이에 어떤 미래를 꿈꾸고 명확하게 미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건 너무 웃긴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제 지금을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이유는 뭐냐면 굳이 미래를 미래에 맡기지 않고 그걸 당겨와가지고 현재 한번 실현해보겠다는 거. 그게 우리가 가진 행복의 뜻인데 꿈을 꾼다고 그래서 내 꿈이 완전히 동떨어진 미래에 있는 건 아니고 꿈의 부스러기는 반드시 현재 있게 되어 있거든요. 다만 이제 뭔가를 자꾸 이거저거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기간이 좀 짧을 뿐이에요. 아직 확연한 성취가 없을 뿐이죠. 그러니까 경험이 좀 아직 부족하고 또 때로는 엄마 저는 저희 딸이 저한테 옛날에 한 얘기 있잖아요. 네 꿈이 뭐니 그랬더니 나는 식당 아줌마가 꿈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럼 얘가 그 식당 아줌마를 꿈꾸는 이유는 뭘까 그랬더니 자기는 누군가를 이렇게 서빙 그러니까 누군가를 밥을 제공하고 해주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얘는 복지적인 거야. 이 복지적인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이제 이야기했죠. 그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의 틀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부모들이 방해라는 경우도 많아요. 더 큰 꿈을 꾸게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부모들이 그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면 그 꿈을 방해합니다. 정지시키거나 안 된다 말하거나. 그것뿐만 아니라 아이들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길이 하나예요. 사회적인 대안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니 다 공무원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유세들 중에 제일 두려워하는 거 실패할까봐. 너무 고민이 많죠. 거기다 실제 이 아이들이 정보를 쌓고 경험을 하고 뭔가를 새롭게 해볼 만한 이런 경험의 장이나 시간이 또 태부족입니다. 이런 여러 요소들이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꿈이 없는 게 아니라 꿈꿀 기회와 공간과 시간을 허락하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0: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꿈을 잃었을 때 오히려 좀 더 방황하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꿈을 잃었을 때 찾아오는 허탈감이라고 해야 하나? 혹시 우리 로크토크 식구분들은 그런 경험 없으세요?
4: 갑자기 그 드라마의 대사가 생각이 납니다. 그 K본부에서 정말 유행했던 드라마인데 거기에 이제 구준표라는 역할이 있어요. 그 구준표 엄마가 했던 대사가 있는데 최고가 되기 전엔 만족이란 없습니다. 이 대사가 있는데 이 연예계 생활을 저희가 방송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게
0: 그쵸?
4: 정말 최고가 되기 전에 만족이라 없는 게 개그맨이 되고 다 끝난 줄 알았어요. 나는 스타가 된 줄 알았어. 그러나 이게 시작입니다. 이게 시작이고 내가 최고가 돼도 또 만족은 또 없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그 거기에서는 외로움과 공허함과 허탈감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에도.
0: 아니 근데 저도 이제 레온 씨랑 비슷한 생각인데요. 이제 개그맨이 꿈이었잖아요. 개그맨이 되면 다 스타가 되고 다 막 뭐 많이 방송이 나오고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는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좀 빨리 이제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근데 우리가 검사를 맡을 때는 새 코너를 할 때 막 개그맨들이 너무 많이 웃어주고 너무 재밌다고 신인인데 그래서 이제 무대에 이제 빨리 섰는데 관객분들은 쟤 뭐지? 되게 낯설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검사 맡을 때랑 무대에 섰을 때랑 느낌이 너무 아무도 안 웃으시고 그래가지고 편집이 몇 번 됐어요. 신인 때인데 그때 진짜 많이 좀 힘들었었거든요. 왜 이렇게 내가 나는 웃겨서 개그맨이 됐는데 무대에서 섰을 때는 왜 이렇게 사람들을 못 웃길까 그런 자책하고 제 자신에게 실망하고 막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난 아직 신인인데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극복하게 됐는데 그때 신인 때는 뭐 레온 씨랑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죠.
4: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배님.
0: 그래? 네. 열심히 하자. 네. 근데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찾기 위해 또 노력을 한다면 언젠간 또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4: 어떤 겁니까?
0: 여기 계신 분들의 최종 꿈이 너무 궁금하거든요.
4: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나 신앙적으로 봤을 때 먼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방송을 많이 하고 싶죠. 그리고 좋은 방송을 많이 하면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청자분들이 웃음을 주고 싶은 게 세상적인 거고 신앙적인 거는 제가 교회 밖에서 행동을 했을 때 야, 레온이 보니까 나 한번 교회 나가보고 싶다. 예수님 한번 믿어보고 싶다. 그게 저의 바람이죠. 정말 어렵습니다.
5: 이름이 중요해. 레온, 교훈이 오네.
4: 아, 저는 목사님 알 것 같아요, 왠지.
0: 아, 아시죠? 목사님.
4: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듣고 싶다. 설마.
6: 설마. 뭐, 저도 예전에는 이제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이 사실 좀 목적지향적인 말씀하신 것처럼 뭐를 성취하고 뭐가 되고자. 근데 얼마 전부터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니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더라. 그래서 내가 뭘 정하고 가는 것보다 이제는 저에게 주어진 목회 또 상담 이런 일들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것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저는 좋은 꿈이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사니까.
5: 목사님 말씀 참 마음에 드는 게 저는 우리가 하루살이 되게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저는 신앙은 늘 하루살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날 믿고 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날 믿고 그 꿈도 그냥 그날 꾸고 죽어도 될 것 같아요. 그게 조각이 쌓이면 원래 조각은 끝이 다 이렇게 그 맨 마지막 그 가장자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퍼즐이 쭉 모이면 작품이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냥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이렇게 매일에 충실하는 거 저는 그게 최고의 꿈이 아닐까 싶어서 저는 목사님 말씀 너무 공감이 돼요.
0: 저도요. 근데 저는 일단은 우리 주님께서 저한테 너무나 또 좋은 달란트를 주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또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올해 좀 많은 사람들에게 힐링을 주고 또 즐거운 웃음을 주고 그리고 저로 인해서 주님을 믿을 수 안 믿는 분들도 믿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꿈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직 꿈을 찾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 우리 청년들에게 힘내라고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릴게요.
5: 청소년기, 청년기에 꿈을 찾지 못하는 건 아주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는 게 불안하다면 나는 이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불안을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인생이라는 게 마치 처음부터 완성품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제가 늘 쓰는 말이 있어요. 그 미술 파트 중에 조각 파트가 있고요. 조각에 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 가법이 있고 감법이 있는데 가법이라는 건 찰흙처럼 이렇게 척척척 붙여서 가는 거고 감법은 마치 돌멩이를 깎아 만들듯이 처음부터 다 그림을 가지고 쫙 파고 들어가는 건데 인류는 단 한 번도 감법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살다 보니 더 괜찮은 사람이 되고 또 만들어 가다 보니 더 괜찮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처음부터 해서 만약에 쫙 간다 이거는 뭐 아니면 도예요. 정말 작품 아니면 쓰레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작품이 될 그렇게 작품이 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형편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저는 전적으로 하나님은 창조부터 우리를 가법으로 가능성의 공간을 우리를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실패한다 생각하지만 지금은 과정 중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늘 지켜보고 도와주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또 지켜보고 도와주는 상담자도 있고요. 지켜보고 도와주는 목사님도 계시고요. 지켜보고 도와주는 개그맨들도 있어요. 전 이거는 굉장히 좋은 시선들이 많고 언제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건 꿈을 포기할 게 아니라 질문하자.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도 뭔가 불안하거든 누군가에게 묻고 질문하신다면 우리에게는 더 큰, 더 좋은, 더 빛나는 미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4: 아, 너무 좋습니다.
0: 진짜 너무 좋다.
4: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읽어본 책 중에 네. 일본의 한 작가가 쓴 책인데 보물지도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보물지도는 뭐냐. 내 인생의 보물지도는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실행한 대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보물을 만들어갈 수 있고 내가 찾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성경에 보면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나의 걸음은 여호와가 인도하신다. 근데 거기에서 계획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계획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내가 그 계획을 이끌어갈 때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면 정직하게 하면 반드시 선으로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로드맵도 좀 만들어보고 네. 버킷리스트도 좀 만들어보고 네. 계획하면서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와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기도하면서 계획하면서 실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6: 청소년들이 네. 정말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좀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꿈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뭘 좋아하는가 지금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슴이 뛰는가 그런 것들을 찾아서 계속 도전하고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거기서 꿈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저 역시도 목사님 말씀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역시도 이렇게 남을 웃기는 게 너무 좋고 행복해서 개그맨이 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그 꿈을 찾는 그 여정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0: 이어서 오늘 사연 만나볼게요.
1: 네, 오늘 사연 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는 청년입니다. 아무래도 개척교회다 보니 사람이 너무 없어서 한 사람이 교회에서 해야 할 역할이 상상 이상으로 많아요. 이런 바쁜 생활을 오래 지속하다 보니 몸도 마음도 지친 상태라 모두 다 내려놓고 도망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매일 아 이게 맞나?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는 거지? 제 마음에는 평안은커녕 온통 불평, 불만만 가득합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큰 교회로 옮길까 생각도 해봤지만 막상 옮기려고 하면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얼마 전 교회 일로 정신이 없는 중에 중요한 친척 행사를 깜빡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친척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개인적인 만남도 할 시간이 없어서 친구들과의 관계 또한 이어가지 못하고 있고요. 결국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인지 이제는 몸이 계속 아픈 상황입니다. 이런 제 고민들을 교회 사람들과 나누면 쉰다고 낫는 게 아니라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라고 기도해보자는 얘기만 합니다. 정말 위로는커녕 마음이 더 답답하고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습니다. 제 안에 강한 믿음이 없어 그런 건지 정말 기도가 부족한 건지 지금 이렇게 제 몸과 마음이 힘들어도 교회 일이라면 무조건 감사함으로 순종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노크토크 식구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닥난 제 마음을 좀 위로해 주세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0: 와. 목사님, 보통 개척교회는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나요?
2: 기본적으로 네. 보통 한 분의 목회자 네. 그리고 또 소수의 성도님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 한 사람 혹은 성도 네. 몇 사람들이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0: 아무래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야 하는 일들이 많다 보면 성도분들이 힘든 점도 많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3: 이 개척교회가 참 은혜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노동의 공간이에요. 정말 힘듭니다. 저는 이분의 그 사연이 너무너무 좀 공감이 되는데 아마 작은 교회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감사도 크지만 참 고통도 크구나. 이런 양쪽의 감정을 함께 경험하게 될 텐데요. 네. 일단은 인원이 적다 보니까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일하는 분들을 교회 기둥이다. 네, 근데 개척교회에서 일하는 분들은 기둥이 아니라 H빔이야. 이분들이 없으면 그냥 교회가 뭐 무너질 수준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인원이 적다 보니까 그 가운데 일하는 한두 분이 거의 완전히 거기에 일상을 다 바쳐야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런 정도로 교회가 이분들이 갖는 믿음도 크지만 그만큼 압박도 큰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우리가 흔히 최근에 독박 부가 이런 얘기 독박 돌봄하는 것처럼 독박 봉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독박 봉사의 방식이 신체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이분들이 내는 현금이 나머지 모든 그 교인들이 모은 현금보다 더 많아.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분이 빠지면 교회가 굉장히 휘청휘청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 생겨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 외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아니면 안 돼. 또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그쵸?
1: 공감돼, 공감돼. 네,
3: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게는 점점 압박은 커오는데 어디 가서 호소할 곳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께 가 목사님께서 뭐라 그러냐?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다음에 더 힘을 더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거든요. 아, 네. 그러면 안수를 받는데 이 머리가 입

0: 목회자가 개척교회 같은 경우는 일꾼이 없다 보니까 성도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와의 성도와의 경계선이 허물어져서 때로는 성도 입장에서 목회자의 어려운 상황과 형편을 보니 마음이 아프고 떠날 수도 없고 또 반대로 또 너무 가까워지다 보니까 목회자의 허물을 발견해서 또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개척교회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도 참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라.
1: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향에서, 고향이 남원인데, 남원시에서 개척교회를 저는 어릴 때부터 다녔거든요. 30, 40분 정도 되는 그 성도님들 사이에서 저희 청소년들하고 청년들이 많아 10명이에요. 그 10명들이 중심을 이루어서 드럼도 치고, 기타도 치고, 찬양 인도도 하고, 강대상도 닦고, 그 다음에 뭐 화분도 나르고, 막 엄청난 많은 일들을 했죠. 체육대회면 천막도 치고,
2: 교사도 하고.
1: 교사도 하고, 그 다음에 새벽 예배 나가서 또 새벽 예배에서는 또 청년들이 또 앞에 앉아줘야 또 그림이 또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해봤는데 하면서도 물론 감사했던 건 뭐였냐면 배울 수 있었죠. 아, 어릴 때
2: 맞아요.
1: 이렇게 성숙된 신앙들을 배울 수 있구나. 가장 가까이서. 그리고 하나님과 좀더 뭔가 가깝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은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 중학생밖에 안 되는 제가 픽픽 집에 와서 쓰러지는 거예요. 왜냐면 피곤하니까.
2: 아, 피곤하지.
1: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교회에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근데 교회에 있으면 또 재밌어. 시골이다 보니까 놀만한 데가 없잖아요. 교회밖에. 형들이랑 어울리면 재밌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개척교회 생활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 그렇다고 해서 큰 교회라고 해서 다 좋은 건 또 아니잖아요. 큰 교회, 작은 교회의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3: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모두 다 하나님의 교회이고 또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크다 보면 많은 봉사자들이 있고 또 경제적인 여유로움으로 인해서 좀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노인복지관이나 또 장애인복지관과 같은 이런 사역들은 개인이나 작은 교회들이 감당할 수 없는데 이런 큰 교회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사회와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교회가 커지다 보면 친밀한 관계성과 또 성도 개인에 대한 세심한 돌봄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2: 네, 그렇죠.
3: 작은 교회의 경우는 이제 장점이 가족 같은 분위기, 또 목회자와 성도가 가까운 곳에서 서로 영적으로 교제하고 또 배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또 소수의 사람들이 과다한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치기도 하고
1: 그렇죠.
3: 또 목회자와 성도의 어떻게 보면 관계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관계적인 위기를 겪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4: 저는 뭐 목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약간 다른 점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큰 교회의 특징이 뭐냐? 커! 큰 교회는 커요. 많이 커. 그래가지고 숨을 때가 많아요. 안 나와도 잘 안 보인다. 아주 큰 매력이에요. 심지어 목사님이 내 이름을 몰라.
1: 우와.
4: 아주 뭐 판타스틱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뭐 숨을 곳도 많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제가 좋았던 건 가끔은 헌금을 안 내도 잘 몰라요. 친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장점도 많아요. 만나는 사람들의 규모가 넓고 스펙트럼이 넓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뭐 내가 가서 활동을 하고 내가 잘하는 부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영역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영역이 조금 힘들면 다른 영역으로 옮겨가도 되고 또 이 다른 영역이 조금 힘들다 잠깐 쉬어도 되고 이런 특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다양하게 연애하기도 좀 수월하고 또 뭐 리더십 발휘하기도 좋긴 합니다만 거기에 따른 단점도 있죠.

0: 이를테면 내가 잘 나가도 안 나가도 모른다는 얘기는 그만큼 응집력은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고요. 조직이 크다 보니까. 그리고 일단 그 조직이라는 것이 워낙에 규모가 크다 보니 조직 안에서의 변화가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늘 식상하고 이렇게 좀 새로운 걸 추구하기가 어려운 데다가 외부에서 보면 큰 교회 이퀄 비리. 뭐 이런 게 약간 불편한 시선을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큰 교회가 가져다 주는 장점과 매력 있는 반면에 이런 시선이라든지 응집력이라든지 이런 단점이 있고요. 작은 교회에도 측징이 있다면 너무 작아. 이게 약간 이제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는 양상을 좀 보이다 보니 말 그대로 목사님 말씀처럼 가족적인 분위기도 있고 또 성찬의 의미 같은 것도 굉장히 좋겠을 수 있어요. 제가 있는 그 예배 모임에서는 매주 하거든요. 한 줌이 그거.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정확하게 먹고 마셔요. 그 의미도 함께 나누고 서로 간에 그 교제에 관련된 거 한마디씩 다 하고. 그런데 큰 교회에서는 우리가 이제 만찬에 우리가 함께 하지만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들이 약간 의미가 좀 다르게 느껴오는 경우도 있고요. 목사님이 일일이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그 집안에 무슨 일이 있고 숟가락이 몇 건지 이런 것까지 다 아니까 일일이 챙겨주실 수가 있어요. 대신 이제 단점이라는 건 뭐냐면 일꾼이 없으니까 나 혼자 독박이야. 또한 가지는 뭐냐면 대외적으로 큰 일을 못할 뿐더러 한 가지는 더 나아가서는 뭔가 큰 일을 하려 그러면 그 일마저도 내가 해야 되는 이런 일이 생겨나서 장점과 단점이 다 있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큰 교회도 좀 가보고 작은 교회도 좀 가보고 이러면 좋은데 그게 좀 어렵네. 그 작은 교회 있다가 옮기려면 발목을 잡고요. 큰 교회 있다가 옮기려면 갈 곳이 없고요. 이런 이제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1: 그래서 제가 또 개척교회 있다가 대형교회도 지금 다니고 있지만 왔다 갔다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적어봤습니다.
2: 우와.
1: 개척교회와 대형교회의 이 확실한 차이가 있는데 빠밤 비교 제가 적어봤습니다. 작은 교회.
2: 작은 교회?
1: 나의 모든 걸 다 안다. 근데 대형교회 나의 모든 걸 관심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작은 교회. 무조건 함께 한다, 모든 걸. 근데 큰 교회, 무조건 함께 할 사람이 이미 있다.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2: 그쵸.
1: 그리고 세 번째, 작은 교회는 연애할 거면 결혼할 생각으로 해라. 작은 교회는 이미 눈에 다 들어와요.
2: 그렇죠.
1: 근데 큰 교회, 네가 뭘 하든 상관없다. 네가 뭘 하든 상관없어. 주변에 많다.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척교회에 있어보고 대형교회에 있어보니까 장단점은 명확한 것 같아요.
2: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거 없이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헌신을 강요하는 건 모든 교회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국교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3: 큰 교회도 또 작은 교회도 실제로는 늘 일할 사람이 부족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큰 교회에 그러면 일할 사람이 많을 것 같지만 또 그 안에서 막상 일꾼을 찾으면 늘 일하는 분들은 소수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이렇게 강요하기도 하고 또 헌신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은 결국 이제 결단인 거죠. 내가 헌신할 것인지 아닌지. 근데 중요한 건 자신에게 어떤 교회 일들이 주어졌을 때 그걸 잘 조절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성도님들한테 늘 이야기해요. 힘들면 조금 내려놓고 쉼을 가지시라.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하셔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은 나도 힘들고 또 내가 힘들게 일하면 옆에 사람들도 힘들고 그러면 사실 하나님께서도 또 기뻐하지 않으실 수 있겠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조금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근데 많은 경우 내가 없으면 안 돼. 또 혹은 당신이 없으면 안 돼. 이 말에 우리가 또 부담감을 느낄 때가 있는데 제 경험상 그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빠지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보다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면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꾼도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0: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목사님이 계시면 너무 좋은데요.
2: 그렇죠.
0: 많은 목사님들께서 하늘의 상급이 크다고.
1: 너무 중요합니다.
0: 좀 쉼이 필요한 순간도 있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각각이 가진 의미가 다 있습니다만 하늘의 상급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 말씀하신 대로 조절이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고요. 어떤 경우에는 제가 한참 이제 교회에서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막 여러 파트 막 성가대 지휘도 하고 막 네. 성가 반주자 안 오면 내가 지휘하면서 막 반주를 막 하고 막
2: 지휘하면서 반주를 한다고요?
0: 이쪽에서 반주 이쪽으로
1: 끝나고
0: 네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막 그 주일학교 가서 막 그 저 교사하고 막 끝나고 난 다음에 또 그 나눠가지고 분반 공부하면 전체 또 교사 그 대상으로 네, 네. 한 강의도 하고 너무 진짜 많은 일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 제가 조금 힘들다고 이제 저희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네. 저희 목사님 저한테 화를 내셨어요.
2: 왜요?
0: 지금 힘들다 그러면 어떡하냐고. 이만큼 왔는데. 아니 그럼 위로를 해줘야 되잖아. 그쵸? 왜 나한테 화를 내냐고. 내가 월급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 조금 그때는 조금 속이 상하고 아팠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목사님도 힘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저한테 지금 와서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면 조금 쉬고 싶어서 읍소를 한 건데 오히려 이 부분에서 압력이 들어오면 약간 내가 뭐 잘못했나? 주책감도 느끼고요. 그래서 약간 분노도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심장이 이렇게 두근 두근 두근 두근 이렇게 해서 좌심방울 순방 이렇게 막 같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뭔가 템포가 안 맞으면 딸꾹질이 나거나 아니면 심장병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실제 모든 것에 스탑 정지되는 상황이 일어나는데 요 전에 어떤 조절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혼자 내가 멈추고 싶어요 한다고 해서 멈춰지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에서도 좀 도와주고 본인도 좀 결정을 하고 네네. 이렇게 좀 건강한 대화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2: 맞습니다.
1: 저는 너무 격하게 이 사연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저희 또 개그맨이란 직업 특성상
2: 그쵸.
1: 남을 웃겨주니까 더 많은 일을 시키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근데 저는 청년들의 입장에서 보면 콜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야 목사님이 나 오늘 콜링했어. 전도사님이 나 오늘 콜링했어. 부르심 너 자리 하나 맡아달래.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이제는 왜냐면 원래는 요청을 했다가 그러니까 도움이었다가 갑자기 도움이 싸움이 되는 거예요. 도움이었을 땐 요청을 해요. 아 레온 형제 이거 좀 해주세요. 근데 싸움이 왜 되냐면 저 못하겠습니다 하면 근데 레온 형제 등에 날개를 달아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이야기로 퉁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가게 흥정하고 뭐가 달라요? 무조건 하나님 얘기하고 너무 이게 격하게 지금 느껴지는데
2: 네.
1: 뭐만 하면 하나님 얘기로 퉁치려고 하고 뭐만 하면 하나님이 레온 형제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기억하라고 하고 그럼 나도 나름의 노력도 있었고 그치. 나도 기도도 하고 나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자꾸 저 목사님은 왜 자꾸 등에 날개를 달아준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라고
0: 아니 하나님이 무슨 대부업 하시냐고
1: 그러니까 아니 저는 너무 어이가 없는데 그래서 너무 이 사연의 주인공이 격하게 공감이 되고 진짜 사연의 주인공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 욕을 막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 지금.
2: 이제 확 와닿네요, 레온 씨가 얘기하니까.
1: 그러니까 이게 와닿는다니까요. 네. 자꾸 하나님 얘기하고.
2: 그러니까. 근데 지금 무엇보다 걱정이 되는 건 사연의 주인공은 교회일 때문에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관계들이 다 무너진 상황이거든요. 현재 주인공의 마음이 어떨지 너무 궁금해요.
0: 교회에서 우리가 섬기고 그다음에 봉사하고 나누고 그 사역에 함께하고 너무 은혜롭고 감사한 일이지만 봤을 때 나도 완전히 망가지고 있고 외부 활동도 완전히 망가지고 있다면 이건 어떻게 치료가 필요한 순간이에요. 치료가 필요한 순간인데 압박이 더 온다면 도망가고 싶죠. 누구든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난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인지상정인데 이 일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과도한 업무가 오면 우리가 심지어 직장에서도 이직을 해요.
2: 네.
0: 근데 실제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 꽃길 걷게 해줘야 되는 게 사실 맞는 거거든요. 애쓰고 노력하고 그 마음이 얼마나 예뻐요. 근데 지금 이 사연을 주신 분 얘기를 들어보면 이미 벌써 내 건강도 거의 무너지고 있는 것 같고 관계 무너지고 있는 것 같고 다른 뭐 일도 잘 안 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너무 이쪽에 그 말 그대로 균형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창조 시점에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었는가? 질서를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에덴을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사람을 딱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얘들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잘 놀아 얼쑤 에덴 신나게 놀아 이렇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질서 가운데 자기의 삶과 생명을 보존하고 아름다움을 만끽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구조가 저는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균형이 무너진다면 이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하고도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분에겐 제가 볼 땐 쉼도 필요하고 치료도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요.
3: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조금 교회 일하고 자신의 삶을 균형 있게 맞추는 것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이 개척교회 같은 데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네. 순수하신 분들인 맞아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순수하고 영혼이 순수하다 보니까 네. 이제 그분들을 이렇게 끌어들여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조금 꼭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자기 삶에 있어서 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개척교회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것 중에 하나는 또 인정욕구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비록 이제 교회에 너무 몰입해서 힘들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자기 삶에 있어서 이렇게 경계선을 좀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인정받을 수 있는 당당하게 사람들의 목소리를 조금 예, 잘라내고 하나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내 일을 해주신다. 나는 그런 이야기를 저는 설교 때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아까 해주신 말씀 중에 또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제가 어머니가 교회를 안 다니셨을 때 하시는 말씀이 야 네가 교회 일 한 반만큼만 공부를 했어봐.
4: 하버드 갔다. 하버드.
1: 하버드 서울대 갔어. 정신 차려 이 자식아. 어머니 맨날 이런 말씀 하셨어. 교회 안 다니셨을 때는. 맨날 교회 봉사하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정신 차리라고. 그러니까 이 사연의 주인공도 정말 저희 어머니가 봤을 때 그러실 것 같아요. 정신 차려 이 자식아. 근데 지금은 안 그러시겠지만.
2: 지금. 순화해서 했나요?
1: 아 그렇죠.
2: 이 자식아.
1: 아, 욕을 하셨죠. 아, 예, 예. 엄마가 보니까 또.
2: 아 이거 보시니까. 아, 예, 예. 어머니 그럴 뿐 아니에요.
1: 또 카메라 없으면 또 달라져요. 네. 그러시는데 저는 남희 선배한테 궁금한 게.
2: 네네네.
1: 남희 선배도 또 사연의 주인공처럼 또는 네. 저처럼 또는 교수님, 목사님처럼 네. 교회에서 만약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어떤 봉사를 해보고 싶으세요?
2: 저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가 또 아기들을 좋아하거든요. 그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유치부 교사.
1: 잘 어울릴 것 같아요.
2: 보고 싶어요. 애들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렇죠?
0: 근데 애들이 그럴걸요? 오나미다!
2: 아 맞아. 지금도 막 가면은 오나미! 뭐 이러는데 내 친구야.
1: 아, 애들이 손가락질 이렇게 하더라고요.
2: 네, 손가락질 이렇게 하려고.
0: 애들이 막 유치원 가서 우리 선생님 오나미다?
2: 야, 욕하는 거 아니야. 그러는 거 아니야, 애들한테.
0: 진짜 잘하실 것 같아요.
2: 아, 진짜요?
0: 아니, 그리고 얼굴이 네. 굉장히 귀엽고 어린아이 얼굴 같은 데다가 저는 사실 우리 이제 방송하면서 저는 오나미 씨를 가까이 이제 처음 봤었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눈빛이 저는 이 사람이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나 처음 알았어요.
2: 아, 진짜요?
0: 네. 가까이 볼 때의 그 일종의 감동이랄까? 그런 게 있는데 그 안에 이렇게 순수라는 단어로 이렇게 이렇게 마치 뭔가가 뛰어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저는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2: 아, 감사합니다.
1: 남희 선배가 또 춤 잘 추거든요. 그래서
2: 예, 제가요?
1: 예, 네. 춤 잘 추신다고 하세요.
2: 네,
0: 어디
2: 네,
0: 한번
2: 네,
0: 볼까요?
2: 어디 한번? 와, 이런 거 애기
1: 좋아하네. 나중에 유치원 선생님, 그 교사 있을 때, 뭐, 율동 선생님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2: 아, 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1: 나는 구원, 열차 타고, 막 이런 거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2: 아, 하고 싶다. 아, 나중에 기회 되면은, 목사님 한번 초대해주세요.
5: 아유, 지금 다 전국의 그 유치부에서 지금 눈독 들이고.
0: 난리 나겠어요. 큰일 났다.
5: 서울에서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1: 주위에 큰일 났다.
2: 빨리 다시 사연으로 들어갈까요?
1: 네, 빨리 들어갈까요? 큰일 났다.
2: 지금 현재 주인공은 어떤 기쁨도 평안도 누릴 수 없는 상태라고 하셨잖아요.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0: 교회들마다 이렇게 네.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일꾼들은 정해져 있는데 일꾼들은 늘 지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여러 우리 이야기들 알고 있지만 안식년이라는 것도 희년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좀 땅도 쉬어줘야 되는 것처럼 아유, 사람도 좀 쉬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각 교회마다 정말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이 계신다. 또 열심히 좀 봉사를 덜하더라도 3년 봉사하면 1년을 쉬게. 아무리 봉사하고 싶어도 4년째는 못해.
2: 네.
0: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의무 봉사 안식년제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고 또 1년은 못하더라도 한 3개월은 네가 아무리 봉사하고 싶어도 요 3개월은 못해. 못하게 하면 또 간절함이 막 생기거든요. 교회를 한 1년 안 가보잖아요. 교회 막 가고 싶다. 참 희한해요. 이거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제 얘기예요.
2: 어쩐지 간절해 보였어요, 되게.
1: 여기 초롱초롱하시죠.
0: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 예배의 간절함이라는 걸 경험하고 봉사의 간절함이 생겨나요. 그래서 그런 어떤 봉사 안식년제를 조금 또 봉사 안식월제를 좀 썼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정말 제가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고, 또 하나는 본인도 누가 그걸 해주지 않더라도 목사님께 말씀드려야 돼요. 목사님 제가 지금 너무 지쳐서요. 지금 이제 봉사하고 있는 요거를 한 두 달만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 달만 딱 쉬고요. 그 다음에 다시 와서 또 의미 있는 봉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본인이 한시적 휴식을 재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뭐냐면 교회에서도 이분이 너무 많이 역할을 한다 그러면 조절을 해줘야 돼요. 야, 너 지금 성가대도 하고, 유치원 교사도 하고, 거기다가 뭐 셀장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고 있는데, 야, 두 개만 해. 그래야 너도 행복하고 함께하는 분들도 힘들지 않아. 이렇게 조금 제안을 해줄 수 있도록 이 역할에 대한 재조정을 교회 내에 전체적인 그 역할 분배를 하는 목사님이나 담당자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은데, 일단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께는 내 스스로가 힘들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한동안 내가 두 주간 혹은 뭐 두 달만 딱 쉬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예 선언을 좀 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2: 이거 정말
1: 괜찮아요.
2: 방법인데요.
1: 저는 이분께 영화 짐 캐리의 영화 예스맨을 한번 보라고 하고 싶어요.
2: 예스맨.
1: 그 예스맨이 뭐만 하면 다 예스 예스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노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예스 예스 하다가는 진짜 벌은 나빠진다라는 말 있잖아요. 너무 예스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노를 요즘 잘하는 편이거든요. 안 하고 싶습니다. 난 내 삶이 중요합니다. 목사님 건들지 마세요. 이렇게 정확히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또 변했다고 하죠. 욕은 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너무 예스만 하니까 내가 지치고 내가 힘들고 내가 교회가 싫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2: 그럼요.
1: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교회가 많이 힘들면 다른 교회라면 나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2: 괜찮은
1: 다른 교회를 나가서 조용히 가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 ,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서 여기 교회 와봤어요. 하나님 나 1대1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예배하니까 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가끔 그래요. 제가 교회에서 너무 힘들 때 가끔 다른 교회 가서, 가까운 교회 가서, 가까운 교회 가면 물론 어수선해요. 혹시 누구야? 누구야?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가만히 독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저는 그 말 너무 좋네요. 우리에겐 예스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만 필요하거든요.
2: 아니 요즘 뭐 힙합 하세요? 라임을 되게
1: 우리 힙합 하는
2: 라임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예스 예스.
1: 저도 와닿았습니다. 네. 되게.
2: 와. 근데 사실 저도 주변에 보면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그 마음에 전혀 기쁨이 없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참 안타깝고 저게 과연 맞는 방법일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오늘의 목사님의 또 따뜻한 메시지로 새 힘을 한번 주셔야겠죠?
3: 네. 교회 봉사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네네. 그런데 저는 우리 형제분이 신앙생활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 나가고 또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 교회 일들을 조금 맡기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주변에 이야기했을 때 반응들이 다들 아니 괜찮아 괜찮아 더 열심히 하다 보면 잘 이길 수 있을 거야 아마 이런 반응은 그 청년이 떠날 거에 대한 불안함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나 레온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시간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도록 목사님께 이야기하고 그래서 시간을 조절해서 자기의 쉬는 시간을 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섬기는 교회는 개척교회를 다니다가 힘들어 오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러니까 오전에는 개척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좀 섬기고 오후에는 좀 다른 교회 와서 쉼도 누리고 또 사실 쉰다는 게 무조건 육체적으로만 쉬는 것이 쉬는 것이 아니라 또 영적으로 좀 더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과 교제하다 보면 그게 쉼이 되거든요. 이렇게 또 배우고 훈련하면서 쉼을 누리고 다시 개척교회 돌아가면 그 교회에도 유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좀 써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전도서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기쁘게 사는 것, 수고하고 난 다음에 낙을 누리는 것,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이 청년분도 그런 하나님의 선물을 좀 받아서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아멘.
0: 목사님,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 교회에서 좀 덜 해도 되죠?
6: 아, 당연하죠. 아,
0: 그렇게 주차가 망가져도 되는
6: 아,
0: 거죠?
6: 맞습니다. 아, 네. 맞아요. 네.
0: 드셨죠? 네.
2: 괜히 제가 후련하네요. 네, 그러면 오늘의 기도 편지 바로 이어서 들어볼게요. 목사님.
3: 네. 네. 이 시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청년분에게 함께 하길 바라면서 제가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교회를 많이 사랑하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일한 당신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나 일손이 부족한 개척교회를 여러모로 섬기느라 지금은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이 청년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청년이 섬기는 교회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주님 안에서 자신의 삶을 돌보고 쉼을 누리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청년의 삶을 새롭게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노크토크 오늘도 역시 저는 아주 은혜로운 시간이었거든요. 다들 어떠셨어요?
1: 아,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은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네. 세상에서 무거운 짐진자들은 교회로 오면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은 어디로 가? 그잖아. 그런데 좀 쉬어도 된대잖아요.
2: 좀 쉬어도 될 것 같아요.
1: 그리고 약간 그렇게 하는 게 잘못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함께 나누니까 오히려 저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지만 비슷한 경험을 하는 분들에게는 참 위로가 많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0: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성경 구절이 있어 함께 나누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온전한 쉼 누리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한다면 주저 말고 노크해주세요.
3: 때로는 솔로몬처럼,
1: 때로는 다비다처럼,
3: 때로는 바나바처럼
0: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는 이곳은 노크
3: 노크. 다음 주에 만나요.
0: 다음 주에 만나요.
1: 강남역 살인 사건들이 기억나시죠? 자꾸 교회에서 귀신 들렸다 그래요.
3: 본인의 친척이 당했대요. 조현병 걸린 분한테 지나가다가 저 사람 또 조현병 아니야?
2: 생각만 해도 부들부들 떨리고
4: 자기 이 뇌를 이렇게 뚜껑을 열어가지고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3: 세다 조현병.
1: 귀를 막아도 들리고 눈을 감아도 보였을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은 다 무슨 병으로부터 기인한 것처럼.
3: 조현병 걸린 사람이 칼 들고 다닌다 그래가지고 계속 범죄가 조현병이니까.

어느 날 한 뱃사공이 배를 몰고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뗏목 한 척이 다가오자 사공은 반가운 마음에 크게 인사를 건넸죠. 그런데 상대는 아무런 대꾸 없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잠시 후 강 위에서 그 뗏목을 다시 마주친 사공은 한 번 더 소리쳐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답이 없는 거였습니다. 사공은 아,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덜컥

어느 날 한 뱃사공이 배를 몰고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저기 저 멀리서 뗏목 한 척이 다가오자 사공은 반가운 마음에 크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아무런 대꾸 없이 그냥 지나갔죠. 잠시 후 강 위에서 그 뗏목을 다시 마주친 사공은 못 들었을까봐 다시 한번 더 크게 소리쳐 인사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답이 없자 사공은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런 생각에 사공은 다짐합니다. 내가 다시는 아는 척 하나 봐라. 그날 이후 사공은 그 일이 떠오를 때마다 분노에 사무쳐서 욕을 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1년이 지난 어느 날 사공은 강가에서 그 뗏목과 가까이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잔뜩 나를 세워 뗏목 안을 본 사공은 멍하니 멈춰서고 말았는데요. 그 뗏목 위에는 처음부터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빈 배를 향해 홀로 1년 동안 분노해 왔음을 깨달은 사공은 비로소 마음에 짐을 내려놓고 조용히 가던 길을 걸어갔습니다.

네, 오늘 첫 곡은 핑크 마티니, City of Night 이었습니다. 아주 잘 어울리는 곡이죠. 우리 도시의 밤, 밤 시간대에 듣는 여러분들을 위한 곡입니다. 안녕하세요. 내 인생의 명작, 저는 김하준입니다. 매주 한 권의 책을 소개하는 내 인생의 명작, 토요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 이어지고 있죠. 오늘 오프닝 멘트는 이 장자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 보았는데요. 빈배라고 하기도 하죠. 짧은 이 글을 이제 인터넷 매체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제 편집, 각색 이렇게 해서 떠돌아다니는 빈배처럼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빈배를 강가를 유영하다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이런 적이 참 많았었던 것 같아요. 이 뱃사공이 저였던 것 같고요. 뱃사공이 배를 몰고 강을 건너듯이 저도 항상 길을 걷고 차를 타고 어딘가를 다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요. 그리고 제 나름 진심을 다해서 크게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시냐고. 그리고 안부를 묻고 용건도 전하고 용건이 없으면 아주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사소한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모든 마음이 제 마음 같진 않겠죠. 어떤 사람은 건성으로 듣고 또 어떤 사람은 관심 있는 척만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거짓말까지 합니다. 물론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 옳지 못한 말을 하거나 사실이 아닌 말을 할 때도 많이 있겠죠. 제 모습을 돌아보지 못한 채 어쨌거나 저는 계속 무언가를 행합니다. 말을 하던 움직이던 걷던 그렇게 저는 사람들 사이에서 잔뜩 그 사람이 원하던 원치 않던 제 에너지를 뿜어내고 제 생각과 다른 답이 오면 제 나름대로 왜곡하고 고쾌해서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날 무시하는구나. 혹은 저 사람은 내게 관심이 없어. 혹은 저 사람은 나를 놀리고 있는 거 아닌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도 하게 됩니다. 항상 기분 좋은 상태가 아니라 가끔가다 그래서 화가 납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는 친절하나 봐라. 이런 잘못된 다짐도 할 때가 있죠. 그런 다짐을 할 때마다 다시 한번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서 분노가 차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어느덧 지나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던 내가 오해를 했던 아니면 그 당사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시간이 지나면 그 일은 거의 없던 것처럼 됩니다. 그리고 그때 남은 것은 그때 제가 화를 가지고 있었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지속됐던 시간, 그것만이 남아있더라고요. 빈배를 향해서 꼬박 1년 동안 분노를 해왔던 사공의 마음, 결국 지나가던 그 배는 빈배였고 사공은 1년 동안 형태없는 울분과 분노를 가슴에 가득 담고 빈배를 향해 분노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 배가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았음을 알아챈 그 사공은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조용히 가던 길을 갑니다. 우리가 오늘 그리고 한 주를 살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마음 같지는 않겠죠. 그리고 상대의 반응과 그리고 그 환경에서 오는 여러 가지 내 감정을 건드리는 사실들, 상황들,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그것 때문에 소가리하고 분노하고 슬퍼했던 내 마음만 남는다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따지고 보면 사람들은 다 빈 배처럼 떠나가는 배인데 우리가 그곳에 엄청나게 큰 소리를
지르고 반가워하고 슬퍼하고 우리의 사연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나고 나면 빈배임을 깨닫고 흘러간 우리 세월을 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루가 또 지나갑니다.

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주제는 정프로의 한없이 가벼운 경제 상식. 자, 오늘 주제는 기업은 어떻게 내 돈을 가져갈까? 기업과 비즈니스의 경제학입니다. 그 중에 소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중국집에는 그냥 짜장면이 없다 이 부분인데요. 굉장히 혹하죠. 네, 짜장면 얘기 나오면은 우리는 뭔가 좀 울컥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영진 씨가 이제 저랑 같은 세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추억을 얘기할 때 공감되는 부분이 정말 많더라고요. 요즘 중국집에는 그냥 짜장면이 없다. 결론만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아니, 그냥 짜장면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이지? 네. 간짜장. 삼선 간짜장, 해물짜장, 네, 쟁반짜장 뭐 이런 거 있죠? 아주 재밌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일단 이 이야기를 하려면은 물가관리 품목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부에서 자주 쓰거나 뭐 사람들 그러니까 생필품 이런 거 있죠. 그거는 정부가 관리하는 품목이 있다고 해요. 뭐 예를 들면 뭐 라면 큰일 나죠. 만약에 라면이 두 배다. 그러면 서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은 뭐 롤스로이스가 갑자기 10배로 비싸졌다, 100배로 비싸졌다보다 훨씬 더 엄청난 타격이 올 겁니다. 뭐 무나 배추 이런 거 어떻습니까? 우리 한 끼도 김치 없이 못 살잖아요. 근데 만약에 무값이, 배값이, 고춧가루 값이 두 배, 세 배로 뛰었다. 그러면 서민 경제가 반토막이 나겠죠. 그래서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 뉴스 같은 거 보다 보면은, 요즘 그 배추 가격이 비싸다던데, 뭐 잘 되고 있나요? 뭐 이런 거 있죠. 그게 일종의 메시지인 겁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어떤 것을 주제로 결론을 내리지 않더라도 언급을 넌지시 하는 것만으로도 그 시장이 경직되는 효과가 있죠. 배춧값 무슨 배짱으로 올리겠습니까? 대통령이 마이카에다 대고 배춧값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긍정적인 면이라면 글쎄요. 긍정 부정은 제가 굳이 나누지 않겠습니다. 이제 트럼프 정권에서 아주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뭐 이민 관련된 어떤 사안 논의 중, 고려 중, 행정 명령 시행 준비 중. 자, 이 발표 하나만으로 그 주간에 미국을 떠나는 이민자들은 거의 많게는 8배에서 12배 이상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자발적 역이민이라든가 이제 미국에 와서 더 이상 이제 그 먹고 살 거에 대한 관심과 이 동기부여가 사라졌을 때 이제 다시 그 나라의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많지는 않겠죠. 보통 100명이 들어오면 한 10명 정도는 다시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한 이슈 없을 때는 뭐 3명에서 4명, 5명 정도가 나가겠죠. 그런데 그게 거의 10배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 발표인데요. 고려 중, 논의 중, 준비 중이라는 이 말이 이민자 사회에 느끼는 체감적인 공포는 엄청나게 되는 거겠죠. 물론 불법적인 체류를 하거나 잘못을 저지르고 이 땅에 들어온 사람들은 당연히 추방되거나 떠나야 되는 게 맞지만 합법적으로 학생 비자를 가지고 있거나 뭐 영주권 소지자들이 이런저런 불안감 때문에 짐을 싸는 경우도 또 적지 않다고 하죠. 자, 이렇게 대통령이 요즘 배춧값 비싸다던데 어찌되고 있어요? 라는 그 말이 굉장히 경종을 울리게 되는 거죠. 실제 그 1970년대는요, 정부가 가격 협정 요금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요, 짜장면 가격을 100원 이상 못 올리게 만드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가격 다 올라가는데 밀가루도 올라가죠. 연료비도 올라가죠. 인건비도 올라가죠. 렌트, 집세도 올라가죠. 그러니까 중국집 사장님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심하다가 낸 묘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삼선짜장, 간짜장, 유니짜장,
쟁반 짜장인데요. 그러니까 짜장면은 그냥 100원으로 통역시키고 그리고 다른 메뉴를 올리는 거죠. 그러면은 정부가 관리하는 물가 관리 품목에 저촉은 안 되지만 다른 가격을 올림으로써 다른 손님들에게 더 많은 이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 1970년대만 해도 100원, 200원 이랬다 그래요. 또 80년대에 500원, 600원, 또 90년대에는 1000원, 뭐 1500원. 그 2000년대에 들어와서야 뭐 3000원, 4000원 이렇게. 그 2010년도 4000원 뭐 이런 식으로 됐다고. 그리고 2020년도에 5000원이 넘고 그리고 올해 그러니까 2022년 이제 코로나 시작할 때가 6000원 그리고 올해는 평균 가격이 7000원, 8000원이라고 이 책에 나오는데요. 아마 그 책에서도 예상하듯이 2030년에는 평균 가격 10000원은 기본으로 넘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짜장면. 오랫동안 정부의 물가 관리 대상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정부가 가격 인상을 직접 제안하기도 했고요. 짜장면 가격은 시대에 따라 꾸준히 상승해 왔고 특히 다른 물가에 비해서는 그나마 안정적인 추세로 오르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짜장면집 사장님들은 짜장면 가격은 그대로 두고 다른 메뉴를 개발해서 그 가격을 더 올리게 합니다. 결국 정부가 가격 통제를 그러니까 시장을 완벽하게 막지는 못하고 그리고 또 시장은 스스로가 메뉴 변화 또 품질 차별화 같은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법망을 살짝 피한 거고 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결과의 왜곡이 좀 됐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자영업자가 먹고 살아야 국가 경제가 기반이 튼튼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은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이번에는 이 동서형과 관련된 주식시장과 관련된 특히 색깔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책에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했어요. 폭락장과 상승장, 뭐 하락장과 비교를 해서 색깔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뭐 굉장히 다양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우선 저는 그 이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한 두 가지 정도를 전해드리고 싶어요. 이제 첫 번째는 신호등과 관련된 건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한국에는 파란 신호에 길을 건너잖아요. 근데 미국에는 하얀 신호에 건너잖아요. 이제 빨간색은 똑같고요. 또 이 색깔에 대한 용어 이거는 흑자와 적자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흑자. 자, 흑자는 검은색이죠. 적자. 적자는 빨간색입니다. 이익과 손실을 뜻하는 대표적인 경제 용어죠. 그 회계장부에서, 남는 돈을 검은색으로 적고, 그 다음에 남지 않는 돈, 마이너스 되는 돈을 빨간색으로 사용하던 관행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는 검정이도 빨간색인데 잉크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정말 경고가 될 때 아주 옛날 시절 뭐 선사 시절 석기 시절 그럴 때는 경고의 메시지로 동물의 피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거였으면 동물을 잡아다가 그 피로 글을 썼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왜 미국 주식 시장에서는 이거 전 정말 너무 많이 궁금했거든요. 상승은 초록, 하락은 빨강입니다. 자, 한국은 반대죠. 우리나라랑 일본은 증시 하락은 파란색입니다. 상승이 빨강이고요. 왜 서구권은 상승이 초록이고 하락이 빨강이고 왜 동양권은 상승이 파랑이고 상승이 빨강이고 하락이 파랑일까요? 여기에는 그 회계장부, 뭐 신호등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문화적인 코드가 녹아 있습니다. 이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빨간색은 경고의 색 이전에 부, 행운, 기쁨, 양 이런 기운을 상징을 했죠. 그래서 강력한 긍정의 색으로 쓰입니다. 조선시대 임금의 권용포, 그 다음에 혼례, 예단, 축제, 이럴 때 쓰이는 붉은 보자기, 그 다음에 고사 지낼 때 행운을 불러오라는 염원을 담아서 파씨로 떡을 올려 잡기를 줬잖아요. 주가가 오르는 일은 기쁜 일이니까 당연히 행운의 상징인 빨간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반면에 이제 빨간색이 반대색으로 선택된 파란색은 물론 지금 대부분 좋은 의미를 생각하지만 이 동아시아에서는 예전부터 음을 상징하는 기운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길함을 상징하는 기운이죠. 차갑지 않습니까? 파란색은. 그리고 너 왜 이렇게 파랗게 질렸어?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란색은 음의 기운, 불길함을 상징하는 색깔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서양은 주식시장의 등락을 가다, 서다라는 기능적 상징으로 해석을 했고 동양은 행운과 불운이라는 문화적인 상징을 나타낸 겁니다. 같은 현상을 보고도 서로 다른 안경을 쓰고 해석한 결과가 되겠네요. 흑자와 적자, 이익과 손실을 뜻하는 경제 용어, 그리고 같은 색이라도 등락, 하락에 가지고 있는 문화와 그 상징하는 그 것이 다르다 보니까 미국은 상승은 초록, 하락은 빨강. 한국과 일본은 상승은 빨강, 하락은 파랑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차이죠. 같은 현상을 보고 서로 다르게 해석을 하니까 말이죠.

네, 여러분은 김하준의 내 인생의 명작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주제는요, 정프로의 한없이 가벼운 경제 상식입니다. 한없이 가볍지만은 않죠. 정말 멋있는 분 같아요. 네, 딱 우리 대중들의 눈높이에서 그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에요. 방송할 때도 이렇게 보면은 그 전문가와 일반인 사이에 딱 중간에서 우리 서민들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하고 전문가가 대답을 했을 때 그것을 이제 서민들이 알아듣기 쉬운 방법으로 풀어내는 가교 역할을 정말 잘 하는데, 이 매불쇼라고 있어요. 지금 2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가장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 김원준의 뉴스공장과 필적할 만한 그 채널이거든요. 거기서 지금 진행자 채우기라는 진행자가 조금 비판을 많이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한쪽 방향의 정치 성향의 이야기만을 반복한다라는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채널이든 유튜브 특성상 한 색깔을, 한 체제를, 한 주의를 이렇게 대변하는 것은 뭐 특이할 사항은 아니지만 너무 노골적으로, 왜냐하면 대형 채널로 갈수록 뭐 진보, 보수 이런 구분 없이 중도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시청과 청취를 하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많이 받는 것도 뭐 숙명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이 정영진 씨만큼은 그 안에서 중심을 잡고 어느 쪽이 치우친 왜곡된 그 편견이나 그것 없이 아주 진행을 공정하게 그리고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그 스피커의 볼륨을 살짝 낮춘 느낌이지만 소리는 온전하게 전달되는 그런 그 중도 합리적인 진행을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팬이 됐고 그분이 쓴 책을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주제가, 오늘 주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다 설명할 순 없지만 요즘 중국집에는 그냥 짜장면이 없다. 같은 생수인데 왜 쿠팡과 편의점 가격이 다를까? 블랙 먼데이는 폭락인데 기업이 이익을 내면 흑자인가? 영화관의 진짜 수익은 캐러멀 팝콘에서 나온다. 일론 머스크는 계좌에 돈이 없어요? 보험은 너무 어렵지만 제일 싼 거 들고 싶어요. 어떻게 안 될까요? 자, 왜 대기업들은 은행을 안 만들까? 네, 이런 주제입니다. 자, 한없이 가벼운 경제 상식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궁금했던 경제 상식을 올바른 방법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자, 내 인생의 명작은 매주 토요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채널도 내 인생의 명작 검색하시면은 그동안 했던 책들이 순차적으로 나옵니다. 자, 2부 순서 앞서서 1부는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명작의 메시지나 뭐 사연, 그리고 읽고 싶은, 그리고 듣고 싶은 책, 그다음에 뭐 음악 이런 이야기가 있다면은, 저희는 책 방송이다 보니 손편지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생각과 마음을 담아서 저희 베이사이드 본사가 있는 K라디오로 손편지 보내주시면 제가 꼼꼼하게 읽고 답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인생의 명작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WWRU, Jersey City, New York, 1660 AM, WWRU.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여러분은 지금 좋은 책이 좋은 사람을 만든다. 김아준의 내 인생의 명작을 듣고 계십니다.

네, 색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요. 이 블랙스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영화로도 나왔지만, 여기서는 검은색이 다른 의미로 쓰인다고 합니다. 예전에 유럽 사람들은 모든 백조가 하얗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유럽 사람도 아닌데 지금도 그렇다고 믿고 있는데요. 네. 검은 백조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을 의미했겠죠. 그런데 실제로 호주에서 말이죠. 진짜로 검은 백조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식이 완전히 무너졌죠. 여기서 유래가 되었던 블랙스완 이론은 이렇다고 해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지만 한번 발생하면 엄청난 충격을 주는 사건, 이거를 블랙스완이라고 비유한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2008년도에 우리 엄청난 금융위기가 왔었죠? 네. 뭐, 팬데믹도 있었고요. 여기서 그래서 검은색은요, 알수 없는 미지의 공포를 상징하게 됩니다. 경영학에서 레드오션은 이미 너무 많은 경쟁자들이 뛰어들어서 포화 상태가 된 시장을 의미하죠. 그래서, 아마 언론이나 신문, 뉴스, TV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접했던 용어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 레드오션일까요? 왜 붉은 바다일까요? 이제 경쟁자들이 서로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리고 그 피가 바다로 들어가 붉게 물들었다는 아주 끔찍하고 직관적인 비유인데, 여기서 또 바라보는 이 레드 오션을 바라보는 색깔을 바라보는 동서양의 차이를 볼 수가 있죠. 동양에서는 빨간색이 행운과 부의 상징이라면 이렇게 서양에서는 이 붉은색이 공포, 피, 끔찍함, 그리고 이미 모든 것이 가득 차 있어서 들어갈 공간이 없는 이런 직관적인 비유를 레드 오션이라고 합니다. 치열한 경쟁과 위험을 경고하는 의미가 됐죠. 그런데 그 레드오션의 반대말은 블루오션입니다. 빨간 바다의 반대는 파란 바다예요. 2005년도에 출간된 룬의 마부한 김희찬의 그 공동저서인 블루오션 전략이라는 책에서 처음 나온 단어인데요. 경쟁자 없는 새롭고 광활한 푸른 바다에서 새로운 경제 활동을 시작해야 성공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미 넘쳐나는 프랜차이즈 편의점 대신에 새롭고 독특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 없을까 해서 나온 게 한국에서만 가능한 무인점포였죠. 뭐 지금 현재 무인점포의 시장의 지배력, 경쟁력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편의점 대신 무인점포 나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적어도 이제 제가 이제 정확한 매치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는 네, 뭐 괜찮지 않을까요? 네, 무인점포 사장님들 힘내시고요. 자, 블루오션을 비유하기 위한 예시를 한번 들어본 겁니다. 자, 이 블루오션과 레드오션처럼 알아두면은 좋을 만한 색으로 비유한 상징적인 색깔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지금 이제 다뤄볼 주제는요. 이런 겁니다. 영화관의 진짜 수익은 캐러멜 팝콘에서 나온다. 아, 정말 유명한 얘기죠. 영화관에 가는 사람들은 영화를 보러 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영화관의 주인 입장에서는 이 손님들이 와서 이 주인이 수익을 거두는 구조는 팝콘과 콜라를 사 먹는 사람들에 대한 수익이라고 합니다. 영화는 그 고객들이 극장이라는 그 한정된 공간으로 유인하기 위한 아주 좋은 미끼 상품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재밌고 좋은 1이라는 물건이 있어. 그거 보러 올래? 한 다음에 그거를 보는 사람들에게 다른 물건을 파는 거죠. 이 전략의 이제 그 핵심을 이해하려면 영화관의 수입 구조를 먼저 알아야겠는데 영화표가 15,000원이라면 이게 개봉 첫 주, 두 번째 주, 뭐 이렇게 5주 이렇게 다른다고 합니다. 첫 주에는 보통 수입의 반 정도를 영화 제작사와 배급사가 가져간다고 하네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영화관의 몫이 조금씩 늘어나고요. 또 여기에 임대료, 영화관, 또 인건비, 냉 난방비, 시설 유지비 뭐 이러면 영화표를 팔아서는 이익을 내기 거의 불가능한 구조라고 합니다. 요즘 영화관 가보신 분들, 특히 이제 저도 한국에 갈 때 영화관을 정말 자주 가요. 일주일 정도, 길게는 못 있고 한 일주일 정도, 열흘 정도 있는데 거의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혼자 다니니까 혼자서 영화 보고 혼자서 밥 먹고 뭐 그런 적이 많은데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너무 없더라고요, 한국에. 오히려 제가 그 맨하탄 타임스퀘어 쪽에 극장이 있는데 거기서 왕의 남자를 봤거든요. 그때 꽉 찼어요. 너무 지금 제가 말하면서도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한국에 가니까 한국 손님들이 거의 없었고 미국 뉴욕 맨하탄의 한국 영화관에 손님들은 꽉 찼습니다. 제가 말하면서도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영화를 봤을 때 한 20명? 30명 정도가 봤는데 좌석 규모는 한 200석은 넘은 것 같은데요. 20, 30명이 보는데 15,000원 영화 가격을 또 할인 또 얼마나 합니까? 한국에서 카드 할인, 통신사 할인, 뭐 얼리버드 할인 뭐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첫 주 수익의 반을 배급사, 영화사 뭐 다 가져가죠. 그럼 뭐 한 6, 7천 원이 남는다고 보면 20명이면 한 10만 원이 남는 겁니다. 그 큰 영화관을 네, 2시간 반, 3시간을 임대하고 돈 10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제가 본 한 서너 편, 다섯 편 정도 영화가 거의 100명 넘었던 게 없었던 것 같아요. 한 30명에서 50명 정도가 제일 많았던 것 같은데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가 아니라 무조건 마이너스 구조겠죠. 그런데 영화관에서는 손님들을 영화 보러 온 손님들을 유도해서 실제 외부 음식 반입 금지로 독점 환경을 만들고 그리고 세트 메뉴 소비를 유도하면서 어느 정도의 마진을 이뤄낸다고 보는 거죠. 팝콘이나 콜라는 원가가 판매가의 10% 미만으로 마진율이 가장 좋은 상품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화관의 실제 수익은 사실상 팝콘과 콜라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아마도 지금 다루는 이 주제는 이 책에서 쓰임에 따라서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세계 1위 부자 일론 머스크, 지갑도 계좌도 텅텅 비었다고요? 자,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은 우리랑 다른 개념으로 살고 있죠. 이 자본의 연금술이라고나 할까요? 이 일론 머스크 같은 세계 최고의 부자도 돈은 씨앗이자 지렛대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처럼 은행 예금이자 2% 3% 받으려고 계좌에 현금을 과연 넣어둘까요? 그 돈을 테슬라나 스페이스X 주식에 넣으면 뭐 엄청나게 가치가 뛸 텐데요. 자, 그렇다면 기업의 부자들은 현금이 필요할 때 주식을 팔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부자들은 현금이 필요할 때 주식을 절대 팔지 않습니다. 우선 양도소득세 같이 엄청나게 많은 소득세를 나라의 세금으로 대죠. 그리고 또 그 대주주가 그 기업의 상징인 주식을 팔았다? 사장이 도망가나? 네, 각각 억측이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나오면서 주가 폭락으로 이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돈 많은 사람들이 쓰는 바로 마법, 이게 바로 주식담보대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회사 주식이 뭐 100억, 1000억이니까 이걸 담보로 1억, 10억을 빌리는 거죠. 원래 이제 책에는 뭐 수백조, 수천조, 뭐 수십조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너무나 현실에 볼 수 없는 돈이라 뭐 우리는 사실 만불 보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조금 단위를 낮춰봤습니다. 은행에 주식 담보대출을 빌리는 거예요. 그 이제 아주 고단수의 절세 전략인데요. 이거 많은 책에서 언급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이거를 미국에서는 buy, borrow, die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계 부자들이 세금을 안 내려고 쓰는 아주 유명한 방법입니다. 자기 자산을 사고 그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쓰고 버티는 거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특히 자산이 있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밖에 없고 정말 꿀팁일 수밖에 없는 게 자기 자신이 죽어도 자식에게 재산이 상속될 때 취득가액이 재설정되면서 세금이 또 확 줄어들죠. 그리고 어차피 그 돈을 사용을 해야 이 세금이 나오는데 부여하는 게 아니라 이 주식을 만약에 이제 한 100억어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식을 팔지 않으면은 주식에 이제 세금이 붙지 않죠. 근데 그 주식을 팔지 않고 담보 대출만 계속 이어서 받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대출은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보유한 그 자산을 보유한 부자들은요,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고 생활비를 쓰면서 근데 그건 소득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봉급 생활자들은 한 달에 우리가 한 5,000불 정도를 받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금을 당연히 이 소득으로 간주한 세금을 내죠. 하지만 대출을 받으면 대출은 갚아야 되는 돈이므로 소득으로 잡지를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프로퍼블리카라는 기관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요, 미국 상위 25명의 자산이 4천억 달러 늘어나는데 이들이 낸 세금은 불과 3%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자료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대출하면 이자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감당이 될까요? 자, 그런데 이 금액이 늘어날수록 이자는 줄어드는 이 마법 같은 이 구조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빌리는 사람의 이자가 뭐 10%라면 10억을 빌리는 사람의 이자는 2%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레버리지 효과인데요. 이 담보 대출로 빌린 돈을 또다시 지렛대 삼아서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서 재투자를 한다는 거죠.
결국 일론 머스크의 지갑에는 돈이 없다라는 말은 가난하다는 뜻이 아니라 나는 내 모든 자산을 1원도 쉬게 하지 않고 돈을 버는 곳에 투입하고 내가 잘 때든 일하지 않을 때든 계속 일하게

0: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담보로 담보 대출을 받고 주식을 포함해서요. 그리고 현금이 유동성 현금을 소유하게 된다면 그걸 가만두지 않고 끊임없이 일하게 만드는 펀딩을 한다. 이런 주제였습니다. 돈을 가만히 두지 말고 일하게 만들자고요. 세계 1위 부자 일론 머스크, 그의 지갑도 계좌도 텅텅 비어있는 그 이유, 이제는 아시겠죠?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네, 이번에 다뤄볼 주제는요. 삼성, 현대, 네이버 같은 대기업들은 왜 은행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주제였어요. 만약 기업들이 은행을 만들어서 뭐 삼성이 지은 아파트는 삼성은행에서 대출 빵빵하게 해주고 현대자동차 살 때는 현대은행에서 금리를 낮게 해주고 아 너무 좋죠. 자, 근데 그렇다면 다른 회사랑 공정한 경쟁이 아예 안 되겠죠. 정확히 그 이유 때문에 나라에서 허가를 안 해주는 겁니다. 자, 포드라는 자동차 컴퍼니가 은행을 소유하고 있다. 포드 뱅크. 그러면은 그 뱅크에서 온갖 론으로 자동차 공짜로 살 수 있게 아마 해주지 않을까요? 저금리로 30년 동안 차값 갚으면서 말이죠. 자, 그래서 일단 은행에 쌓이는 돈의 주인은 은행이 아니잖아요. 그 은행을 믿고 신뢰해서 맡긴 국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금주의 돈이잖아요. 근데 그 예금주의 돈을 하나의 기업이 그 기업의 영리활동을 위해서 쓴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는 금산분리라는 원칙을 세웁니다.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해서 자기 계열사에게만 유리한 대출을 해주거나 또는 위기에 빠졌을 때 예금자 돈까지 야금야금 건드리는 일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 중에 하나죠. 그런데 다만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센터 같은 초대형 투자가 필요한 그런 경우 특정 분야에 한해서 산업자본이랑 금융자본의 결합으로 국가의 커다란 수익을 내는 경우 그럴 때는 허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로 방위산업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캐나다에 잠수함을 판다 그러면은 뭐 60조 사업이라 그래서 이번에 이제 독일에 넘어가긴 했지만 우리가 그 방산 강국으로서 세계 5위의 우리 군사 강대국인 거 여러분들 아시죠? 너무 뿌듯하죠? 네. 그런데 이 엄청난 물량을 쏟아부어야 하는 국가 인륜 지대 사업은 여기에서 예외가 됩니다. 우리가 무기를 팔고 그 무기를 사는 국가들에게 우리가 현금 지원도 해주고 파이낸싱도 해주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가 움직여야 되고 또 금융기관이 같이 동참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허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경향이 있고요. 정부는 여전히 금산분리를 기본 원칙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경쟁력이나 생존이 걸린 영역에 한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앞으로도 신중하게 규제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연말만 되면 새로 까는 보도블록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마 한국 사람들, 한국인들 한 번쯤, 아니 여러 번 이 주제로 대화 나눠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아유, 연말에 또 보도블록 간에 예산 낭비, 그 다음에 예산을 연말에 다 사용하려고 하는 불필요한, 꼭 필요하지 않은 행동이다라고 많이들 알고 있죠. 네, 그게 이제 반은 맞고 반은 다른 또 이야기를 책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정부나 지자체 예산은 1년 단위로 딱딱 이렇게 끊겨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 올해 배정된 보도블록 교체 예산이 1억이 남았는데 이걸 안 쓰고 넘기면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아껴 썼네 이게 아니라 내년 예산에 짤 때 상급기관에서 작년에 남은 돈을 그대로 두고 예산을 그만큼 깎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올해 예산을 다 써야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가 이제 관행처럼 굳어진 거죠. 그래서 연말에 급하게 멀쩡해 보이는 보도블록을 뒤집어 엎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 누가 이득을 볼까요? 당연히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 자재 납품업체가 이득을 볼 수 있죠. 그런데 다만 실제로는 말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자원 낭비, 그 다음에 정책 실패, 그 다음에 혈세 낭비 이면에 긍정적인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시설 점검, 안전 문제, 지하 설비 관리 이렇게 정당한 교체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요즘에는요, 예전과는 다르게 그 상하수도관 도시 가스관뿐만이 아니라 통신관들도 보도블록 아래에 매입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많던 전봇대, 가로등 이런 것들이 없어진 이유도 그 많은 전선이 다 이 보도블록 밑으로 들어간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단순히 예산 낭비, 국민 혈세를 낭비한다는 의미 그 이면에 시설 점검이나 안전 문제, 시설 관리 이런 정당 교체들도 이유가 존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방자치단체의 특히 연말 공사는 지역, 지방, 경기 둔화를 막아주는 또 나름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겨울에는 특히 공사가 없는 계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업자, 건설 종사자들이 일이 많이 없고 소득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재 납품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이럴 때 공공부문 공사 발주로 일종의 소득 안정성을 높여준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나갈 때 겨울철에 특히 11월, 12월에 공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면 아,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구나. 아, 좋다. 우리 지하 설비 관리가 잘 되고 유지 보수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거기서 무작정 혀를 차면서 아유, 내가 낸 세금으로 멀쩡한 보도블록 또 뒤집어 엎네 라는 불평 대신에 말이죠.

네, 오늘 김아준의 내 인생의 명작은 정프로의 한없이 가벼운 경제 상식 오늘 마지막 편이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정말 궁금하지만 너무 이 경제라는 거대한 바위에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그런 궁금증을 우리 정프로님께서 해소를 해줬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내 인생의 명작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책과 더 좋은 음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명작, 저는 김아준이었습니다.

0: WWRU Jersey City, New York, 1660 AM, WWRU.
1: 아름다움의 동반자, 키스 그룹에서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Song경 말씀 시편입니다. 시편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평강이 함께

0: 제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문나벤의 맞춘 노래.
1: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려도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제 시편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풀이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0: 제 1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1: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하는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0: 제12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덟째 줄에 맞춘 노래.
1: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0: 제13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1: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0: 제14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1: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0: 제15편 다윗의 시.
1: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

0: 제16편 다윗의 믿담.
1: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0: 작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본 방송은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Welcome aboard.
2: 입이 트이는 영어. Hello, welcome back everyone. This is 입이 트이는 영어 on EBS FM.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1: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I'm Jennifer Clyde.
2: When was the last time you played Ute? Do you remember?
1: Probably about a month ago.
2: Okay. Did
1: yeah.
2: you play with your family, your kid?
1: Yes.
2: Mm-hmm.
1: He enjoys playing Ute or Yunnori.
2: Mm-hmm.
1: And we have a very cute set.
2: Oh,
1: yeah.
2: For children?
1: For children.
2: Mm-hmm.
1: It was actually given to us, I think, on New Year's or Korean Thanksgiving.
2: Did it?
1: As a gift.
2: Okay. Did he like playing?
1: Yeah. He enjoys playing Yunnori very much.
2: Was it difficult for him to learn all the rules in the game?
1: Not at all.
2: At first, no?
1: Yes. He learned very quickly.
2: Picked them up very fast?
1: Yeah.
2: Does he take it well when he loses?
1: No.
2: No?
1: No.
2: 자, 윷놀이가 된 대화가 마지막에 그렇게 끝난대요. 자, 오늘 주제가 이제 윷놀인데요. 제니퍼 선생님 아드님도 이제 윷놀이를 이제 한다고 하네요.
1: Mm-hmm.
2: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길 땐 좋아하는데 이 졌을 때 막 이렇게 심술라 하잖아요.
1: 울어요.
2: 그러니까
1: 왜 졌냐고.
2: 오늘 사연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오늘 사연 시청해 주신 주인공 네, 소개해 드릴게요.
1: 네, 부산에 사는 주환이 엄마 청시자님께서 신청해 주신 주제입니다.
2: 자, 윷놀이가 이제 어떤 놀이이고 이제 말이 몇 개 있고 유수를 어떻게 던져서 말을 이동하고 상대방 말을 잡을 수 있고 이런 규칙 설명도 영어로 해볼 건데 아이가 이제 윷놀이를 할 때 어땠는지 그 경험까지 너무 재밌는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 영어로 한번 먼저 들어볼게요.
3: Talk about the traditional Korean yut game. Yunnori, or the yut game, is a traditional folk game of Korea that uses four wooden sticks called yut. The yut acts as dice. Two teams take it in turns to throw the yut and move their four pieces on the board according to the result. The first team that sends all four pieces through the finish line is the victor. Players can take out the opposing team's pieces or move several pieces at once in the yut game. By marking a stick as a bakdo on the backside, a piece can move back a space when only that stick has turned over. These rules make it impossible to predict the end result, so you have to stay on your toes until the very end. For his kindergarten vacation, I went with my son to buy a yut game set at a stationery store. I explained in detail the rules of the game and played it with my son for the first time. It was a bundle of laughs. When he won, he was so happy that he jumped around and he choked back tears when he lost. It felt like seeing myself when I was a little boy.
2: 자, 윷놀이가 어떤 놀이인지 설명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개의 나무 막대를 이용하는 한국의 전통 민속 놀이다. 이렇게 사연을 적어주셨어요. 자, 영어로 바꿔볼게요.
1: 윷놀이, or the yut game, is a traditional folk game of Korea that uses four wooden sticks called yut.
2: Uses four wooden sticks called yut.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민속놀이 영어로요.
1: Traditional folk game.
2: 그렇죠. F-O-L-K. 자, L 발음을 할 것 같지만 실제 안 합니다. 읽을 때는. Folk game. 이건 몇 번 알려드렸죠? 제임스 선생님 발음으로 들어보세요.
1: Folk game. Game.
2: Folk game.
1: Folk game.
2: 자, 다시 한번 드릴게요. 윷놀이는요.
1: 윷놀이, or the yut game, is a traditional folk game of Korea that uses four wooden sticks called yut.
2: 이 yut이라고 하는 것이 주사위 역할을 한다. 자, 주사위는 이제 서양권 보드 게임에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해 주면 너무 이해를 잘하십니다. The yut.
1: The yut acts as dice.
2: Act as 하면 어떤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1: Mm-hmm.
2: 그러니까 yut이 주사위 역할을 한다. 되게 간단해요. One more time.
1: The yut acts as dice.
2: Dice. Dice는 원래 주사위의 복수 형태의 단어이긴 합니다. 근데 주로 이렇게 dice로 많이 얘기하죠. 단수형이 die라는 단어가 있기는 있어요.
1: Yes.
2: But you rarely use it. Okay?
1: So basically, we play.

0: with Ute sticks mm-hmm. instead of dice.
1: Right. Mm-hmm. That's what we do.
0: Yeah.
1: So the Ute axe is dice. 그 문장 잘 챙겨두시고요. 자,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유술 던져서 네 개의 말을 말판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자, 말을 뭐라고 할지 잘 들어보세요.
0: Two teams take it in turns to throw the ute and move their four pieces on the board according to the result.
1: Okay. 말은 그냥 piece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말이 네 개니까 four pieces. 이거를 일단 그 말판에서 이제 이동을 시키는 건데, 번갈아가면서 던지다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0: Yes. Take it in turns to throw the ute.
1: Okay.
0: This is British English.
1: Okay.
0: More commonly used in British English. Mm-hmm. In American English, we often say take turns. 아,
1: 북미 영어에선 그냥 순서대로 한다라고 할 때 take turns.
0: Right. To do something one after another means okay. to take turns.
1: 영국 영어에선 주로 take it in turns. Mm-hmm. 이 표현을 쓴다. 둘 다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두 팀이 번갈아가면서 유술 던집니다. 그래서 그 나온 결과에 따라서 네 개의 말을 말판 위에서 움직입니다. 중요한 규칙이죠. 해볼게요.
0: Two teams take it in turns to throw the ute and move their four pieces on the board according to the result.
1: Okay.
0: The first team that sends all four pieces through the finish line is the victor.
1: 그렇죠. 이제 시작점을 쭉 돌아서 글로 다시 돌아와야 되죠.
0: Mm-hmm.
1: 그러니까 그 finish line이란 건 최종 그 지점을 말하겠죠. 경기에서도 finish line이 있지.
0: Right.
1: 그러니까 이제 시작해서 이제 끝나는 그 지점까지 네 개의 말이 먼저 들어오는 팀이 이긴다. 다시 한번요.
0: The first team that sends all four pieces through the finish line is the victor.
1: Victor란 말을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0: 우리 왜 victory 하잖아요.
1: 있죠, 있죠.
0: 그러면 victory를 한 사람이 되니까 아, the person who wins.
1: 승자가 되겠네요.
0: Right.
1: 네, 이렇게. 좋습니다. 자, 상대방의 말을 잡을 수 있다. 아, 요거 아주. 그 다음에 여러 개의 말을 동시에 움직일 수 있다. 이게 업어간다고 하잖아요.
0: Mm-hmm.
1: 세 개를 업을 수도 있고, 세 개를 업으면 좀 위험하죠. 네. 잡히면 이제 끝나는 거죠. 네. 판단을 잘해야 돼요, 그걸요. 네.
0: Players can take out the opposing team's pieces or move several pieces at once in the ute game.
1: Okay. 상대편을 opposing team. 물론 이제 두 팀이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세 팀, 네 팀이 할 수도 있는데, 상대방 편을 The opposing team이라고 하고요. 자, 이거 잡는다는 걸 take out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0: Yes. Players can take out the opposing team's pieces.
1: 그러니까 take out이 예를 들어 뭐 상대방을 제거하다라는 뜻이에요.
0: Mm-hmm.
1: Take out 그런 뜻이 있어요.
0: Yeah. 네,
1: 실제 영화에도 많이 나옵니다. Take him out 이러면 제거해라.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move several pieces at once. At once, 그러니까 한 번에 여러 개의 말을 동시에 움직일 수 있다. 업어갈 수 있다는 건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 번요.
0: Players can take out the opposing team's pieces or move several pieces at once in the ute game.
1: 자, 뒤로 가야 되는 백도 네, 설명해 볼게요. 네.
0: By marking a stick as a backdo on the backside, a piece can move back a space when only that stick has turned over.
1: Turn over 하면 게 뒤집어진 거죠.
0: Mm-hmm.
1: 그러니까 다 이렇게 등이 보이면 모고요. 다 이렇게 배가 보이면 유신데 turn over 즉 백도라고 표시해 놓은 유 하나만 이렇게 뒤집어지면 말이 뒤로 한 칸 간다. 이건 서양권 주사위엔 없어요. 마이너스 1이란 게 없잖아요.
0: No.
1: 근데 유세는 있어요.
0: Mm-hmm.
1: 뒤로 후퇴가 하나 있다는 게 재밌어요.
0: Yeah. And you mark it.
1: Mm-hmm.
0: You write something on it. 아. You put some type of symbol on it.
1: 표시한다.
0: Yes. 아,
1: mark가 동사예요. 자, 천천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0: By marking a stick as a backdo on the backside, a piece can move back a space when only that stick has turned over.
1: Mm-hmm.
0: These rules make it impossible to predict the end result, so you have to stay on your toes until the very end.
1: 긴장을 해야 된다 하는 이 표현 먼저 볼게요.
0: Right. 긴장을 놓치지 않다.
1: Mm-hmm.
0: Right. Stay on one's toes.
1: Okay.
0: It means to remain alert and focused and be ready to move.
1: Tiptoe라는 그런 동사도 있잖아요.
0: Mm-hmm. 네.
1: 그러니까 까치발 들고 막 이렇게 몰래 들어가는 거, you tiptoe somewhere.
0: Uh-huh.
1: 그러니까 stay on one's toes란 건 긴장을 늦추지 않다라는 너무 좋은 표현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규칙이 있다 보니까 최종 결과를 예상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뭐 예를 들어 인공지능한테 유술 가르쳐서 이렇게 하게 한다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진짜.
0: Mm-hmm. 네.
1: So these rules make it impossible to predict the end result. Okay, 다시 한 번요.
0: These rules make it impossible to predict the end result, so you have to stay on your toes until the very end.
1: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아이와 실제 윷놀이를 해봤던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0: For his kindergarten vacation, I went with my son to buy a yute game set at a stationery store.
1: 문구점에 가서 윷놀이 세트를 샀다가 되겠죠. 자, 여름방학을 뭐 맞이해서 혹은 뭐 유치원 방학을 맞이해서 전치사 for로 처리하시면 돼요. 뭘 맞이해서의 느낌으로 가능합니다. For his vacation 이런 식으로. 자, stationery store, 문구점 발음 도와드릴게요.
0: Stationery, stationery store.
1: 오케이. 자, 아이한테 윷놀이 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0: I explained in detail the rules of the game and played it with my son for the first time.
1: 자세히 설명하다?
0: I explained in detail.
1: 바로 따라 나오면 되죠?
0: Uh-huh.
1: I explained in detail. 묶어서 자꾸 읽어보세요. The rules of the game and played it with my son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이제 아들과 윷놀이를 해본 거예요.
0: It was a bundle of laughs. A bundle of laughs, meaning it was many, many laughs. 정말 많이 웃었다. Meaning it was very fun and exciting and a very joyful time.
1: It was very fun을 굉장히 좀 이렇게 리얼하게 표현한 거죠.
0: Yeah.
1: It was a bundle of laughs 하면 우리말에도 막 웃음꽃이 피었다 이런 말이 있듯이 얼마나 예뻐요. 웃음꽃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0: Yeah.
1: 그러니까 영어에도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A bundle of laughs 하면 정말 시종일관 웃으면서 이렇게 즐겁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One more time.
0: It was a bundle of laughs. When he won, he was so happy that he jumped around, and he choked back tears when he lost.
1: 이제 아이들이 게임을 할 때 이겼을 때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0: yeah.
1: 아이 졌을 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울고 막 그러잖아요.
0: Mm-hmm.
1: 네. 분하니까 그러니까 지는 법을 아직 못 배운 거예요.
0: Yeah.
1: 항상 이겨야 되는 거 봐요. 네. 큰일 난 줄 알아요. When he won, he was so happy that he jumped around, 막 뛰어다녔다는 얘기죠.
0: Mm-hmm.
1: 방방 뛰었는데. And he choked back tears. 이게 무슨 뜻인가요?
0: Tears. 눈물이죠. Choke 하면 뭐가 목에 걸렸을 때 뭔가 좀 choke 한다고 하는데 if you choke back tears, you're trying very hard not to cry.
1: 그렇죠. 막 우리말에 울컥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0: Mm-hmm.
1: 막 엉엉 운 건 아닌데 내가 막 울려고 했다. Choked back tears. 우리 5월달에 입티형에서 엄마라는 단어만 들어도 울컥한다. 그럴 때 썼던 단어도 choke이었던 것 같아요.
0: Yeah. Just thinking of my mom, I choked up.
1: Choked up. Choke up 해도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0: When he won, he was so happy that he jumped around and he choked back tears when he lost. It felt like seeing myself when I was a little boy.
1: 나 어렸을 때 나도 윷놀이 처음 했을 때 그랬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렸을 땐 이렇게 게임에 지면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2: Talk about the traditional Korean yute game. 윷놀이 or the yute game is a traditional folk game of Korea that uses four wooden sticks called yute. The yute acts as dice. Two teams take it in turns to throw the yute and move their four pieces on the board according to the result. The first team that sends all four pieces through the finish line is the victor. Players can take out the opposing team's pieces or move several pieces at once in the yute game. By marking a stick as a bakdo on the backside, a piece can move back a space when only that stick has turned over. These rules make it impossible to predict the end result, so you have to stay on your toes until the very end. For his kindergarten vacation, I went with my son to buy a yute game set at a stationery store. I explained in detail the rules of the game and played it with my son for the first time. It was a bundle of laughs. When he won, he was so happy that he jumped around and he choked back tears when he lost. It felt like seeing myself when I was a little boy.
0: 패턴 프랙티스.
1: 자, 입지형 공부하시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오픈 단톡방에 입지형 쳐보시면 단톡방들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 EBS1004입니다. 자, 세 가지 표현을 복습을 해볼게요. 전통 민속 놀이다. 요거 발음 주의하시고요.
0: Traditional folk game. 윷놀이 is a traditional folk game of Korea that uses four wooden sticks called 윷.
1: 자, 오늘날까지도 널리 즐기는 전통 민속 놀이다. It's a traditional folk game.
0: It's a traditional folk game that is still widely played these days.
1: 윷놀이 설명하면서 이런 거 덧붙여도 좋겠네요. 자, 긴장을 늦추지 않다. 요거는 별표 쳐놓고 꼭 기억하세요. Stay on one's toes.
0: You have to stay on your toes until the very end.
1: 여행 다닐 때 나는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해볼까요?
0: I always try to stay on my toes when I'm traveling.
1: 너무 좋은 문장이죠? 다시 한 번요.
0: I always try to stay on my toes when I'm traveling.
1: 너무 좋았던 걸 표현할 때, 막 웃음꽃이 피고 그랬을 때, a bundle of laughs. 이것도 써보세요.
0: I played it with my son for the first time, and it was a bundle of laughs.
1: 그 영화가 무슨 예술적 작품성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너무너무 재밌었다 그래도.
0: The movie wasn't very artistic, but it was a bundle of laughs.
1: It was a bundle of laughs. 그만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었다라는 걸 강조하는 영어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Good job, everyone.
0: 다이얼로그 프랙티스.
3: I played the Ute game with my daughter, and she had a blast.
2: Oh, really?
3: She keeps pleading with me to play it again.
2: She must be really taken with it.
3: I thought it was a meaningful activity to play a traditional game with my child.
2: I'm sure she'll remember it fondly.
0: All right, let's take it line by line. The woman says, I played the Ute game with my daughter, and she had a blast.
1: She had a blast. 많이 나왔던 표현이죠? 너무너무 재밌어 하더라고요.
0: Oh, really? She keeps pleading with me to play it again.
1: 아, 졸른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면 되네요.
0: Yeah.
1: 네. 계속 또 하자고, 졸른다.
0: She keeps pleading with me to play it again.
1: Pleading with me to play it again. Okay?
0: She must be really taken with it.
1: 이거 무슨 뜻인가요?
0: It's if you're taken by something, you really enjoy it.
1: She must be really taken with it. 이 문장 보자마자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가 안 가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 이 뜻이 너무 재밌어 했다라는 뜻이에요. Okay? 다시 한 번요.
0: She must be really taken with it. I thought it was a meaningful activity to play a traditional game with my child.
1: 전통 놀이를 아이와 함께하는 것도 참 의미 있고 좋더라고요.
0: I'm sure she'll remember it fondly.
1: 아이에게도 분명히 훈훈한 그런 추억이 될 거예요. Remember something fondly 하면 좀 애틋한 감정으로 남는다는 얘기죠. 추억거리 자체가.
0: 네.
1: 자, 그렇게 해서 대화도 간단하게 활용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0: Enjoy the day. We'll catch you again tomorrow.
1: Goodbye.
0: Bye-bye.

0: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책을 읽다가 이 문장을 읽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는 너무 영적이어서 정작 인간이 되는 법을 잊어버렸다. 또 이렇게도 표현해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보다도 더 거룩해지려는 경향이 있다.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이 시대의 사역자는 상처입은 치유자입니다. 상처입은 치유자. 오, 이 사람 어떻게 내 이 상처를 잘 알지? 내 결핍을 잘 알지? 현실은 당신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당신과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 세 분의 작가를 통해서 좀 위로도 얻으시고 또 함께 지혜도 얻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사역을 하면서 꽤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분이 활발한 활동을 하시고 여러 가지 면에서 남들의 부러움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막상 대화를 해보고 삶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각각의 이유는 다르지만 결핍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차이는 뭐냐? 그 부족함과 결핍을 어떻게 다루느냐의 차이가 있지 부족함이나 결핍이 없는 사람은 결코 없더라고요. 종종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건 그냥 프로그램 한 번으로 어떤 집회나 누군가의 조언 한 번으로 이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어지는 경우들은 드물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경우들은 그렇게 크지 않은 문제들이에요.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분명하게 드러내진 않지만 각각이 평생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결핍이나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하여서 보통 우리는 많은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림자라고 인생에 생각하기도 하지만 신앙 안에서 보면 바로 그 그늘이나 그림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세 명의 기독교 작가를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분들은 과연 이 결핍들, 남들이 그렇게 닮지 않고 싶은 일상들을 어떻게 다뤘는지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세 분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이 시대의 사역자는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첫 번째 분은요, 헨리 나우엔인데요. 뭐 다 잘 아시는 작가죠.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죠. 이 시대의 사역자는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운디비 힐러라고 하죠. 예전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누군가를 우리가 치료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건강한 사람이어야 된다. 누군가를 우리가 가르쳐야 되면 다 알아야 된다. 근데 나우엔의 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아, 누군가를 치료하는 사람, 치유하는 사람 스스로가 이미 먼저 상처를 입었던 사람이고 아팠던 사람이구나. 누군가를 우리가 가르친다고 할 때도 다 알기 때문이 아니고 누구보다도 배움에 대한 갈망이 있고 모자란 것들에 대한 허기짐이 있었던 사람들이 누군가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됐던 거죠. 실제로 이 나우에는 그 첫 번째 책 저서가 인티머시라는 친밀함이라는 주제의 책인데요. 그의 평생을 거쳐서 관계에 대한 책을 썼어요. 심리학과 영성을 함께 전공했던 학자답게 나우에는 이 글들을 읽고 있으면 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안에 결핍을 이렇게 잘 묘사할 수 있을까? 위로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감사하기도 합니다. 이 통찰력에. 그래서 실제로 이 나우엔의 이런 관계에 대한 지혜로 인해서 그의 주변에는 친구들이 참 많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나우엔과 교류를 하고요. 그가 전했던 서신들이 책으로도 나오고 또 나우엔이 인생에서 힘든 시기가 도래하면 그의 집단들이 함께 모여서 나우엔을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인생 말년에는 데이브레이크라는 장애인 공동체에서 장애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진정한 또 다른 공동체를 이뤄요. 어떻게 보면 나우엔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관계의 측면에서는 부러울 게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나우엔에게 한 가지 부족한 관계가 있었어요. 결핍을 느끼는 관계가 있었어요. 다름 아닌 아버지였어요. 네덜란드 출신의 이 나우엔에겐 네덜란드의 법대 교수로 있는 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참 어려웠어요. 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하셨고 완벽주의였거든요. 나우엔을 보면서도 늘 기대치가 높으셨어요. 나우엔은 늘 아버지의 마음에 들고 싶어 했지만 좀처럼 아버지는 나우엔에게 따뜻한 칭찬을 잘 하지 않으셨어요. 그 전기를 보면, 여러 전기들을 보면 주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나우엔의 아버지와 나우엔이 그렇게까지 사이가 안 좋았던 건 아니라는 얘기도 있는데 실제 나우엔의 글을 보고 나우엔이 지인들에게 했던 얘기를 보면 늘 아버지에 대한 불평, 원망, 부족함을 많이 느꼈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한데요. 평생 관계에 대한 글을 쓰면서도 정작 한 사람, 아버지와의 관계는 그렇게 어려워했던 거죠. 그리고 이 나우엔은 이 문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져가는데요. 그 인생 마지막 즈음, 60대가 넘어서 나우엔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비로소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캐나다에 있을 때 아버지를 모셔서 함께 서커스를 보러 가기도 하고요. 자기가 아들로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어려워했던 것들을 렘브란트의 그림을 묵상하면서 다시 찾아보면서 마침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진정한 아버지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다 라는 그런 깨달음 속에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자기 스스로가 집 나간 아들처럼 또 집안에 있지만 불평했던 큰아들이 아닌 아버지의 입장이 되어져가면서 점점 아버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이 아버지의 90세 생일에 헌정하는 책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우엔이 죽기 1년 전 아버지와 호텔방에서 아흔이 넘은 아버지와 예순이 넘은 아들이 함께 한 호텔에서 성찬식을 갔습니다. 나우엔은 얘기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아버지와 깊은 친밀감을 맛봤던 시간이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나우엔 일평생에 풀리지 않았던 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인생의 마지막 즈음에 비로소 회복이 되어지고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는 나우엔의 이 평생의 숙제가 저희로서는 고마울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나우엔 스스로가 늘 관계에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한 결핍 속에서 끊임없이 더 깊고 더 정직하게 관계를 들여다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우엔의 글을 읽고 있으면 오, 이 사람 어떻게 내 이 상처를 잘 알지? 내 결핍을 잘 알지? 하는 위로와 다독임이 그의 글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죠. 바로 나우엔의 결핍 때문에 우리는 그 혜택을 입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너무 영적이어서 정작 인간이 되는 법을 잊어버렸다. 다음 작가는요, 유진 피터슨입니다. 저는 유진 피터슨의 책을 읽다가 이 문장을 읽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는 너무 영적이어서 정작 인간이 되는 법을 잊어버렸다. 또 이렇게도 표현해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보다도 더 거룩해지려는 경향이 있다.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적인 언어를 쓰려고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한 모양으로 다가가려고 하는데 피터슨은 그 지점에서 딱 막습니다. 당신의 동기가 정말로 정직하게 당신 스스로가 참 사람이 되고 싶은 것입니까? 아니면 동료들보다 더 종교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는 경쟁의식 속에 우월감을 가지려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의 이 언어를 보고 있으면 바로 우리 옆에서 경험하는 그 언어들이 있어요. 일상의 언어라고 하죠. 유진 피터슨의 글을 읽고 있으면 그래서 현학적이거나 아주 어려운 언어가 아닌 바로 우리가 옆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언어들로 성경과 다리를 놔주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자, 유진 피터슨이 처음부터 이렇게 되었진 않았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한 신학교에서 성경의 언어들을 가르치다가 목회지로 가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유진 피터슨이 충격을 받습니다. 다름 아닌 신학교에 있을 때는 학생들이 돈을 내고 성경을 배웠고 어떻게 하면 자기한테 질문을 했는데 막상 목회지에 가서 성도들을 만나는데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성도들이 성경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재미없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라든지 다른 오락거리에 훨씬 관심이 많은 것들을 보면서 유진 피터슨이 충격을 갖게 된 거예요. 그때 유진 피터슨이 다짐을 합니다. 내 평생에 성도들의 언어에 밀접한 말을 사용해서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의 삶에 연결해 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의 평생을 거쳐서 그는 이 작업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책이 바로 그 유명한 메시지 성경이라는 책이에요. 전 세계 한 3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번역이 됐고 2천만 부가 넘게 팔린 엄청난 책이죠. 현대어로 번역된 이 책을 읽고 있으면요, 우리가 깜짝 놀라요. 성경을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팔복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표현 있죠. 이걸 이렇게 번역해요.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다. 와,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싶을 정도인데 하나님이 평생에 맛볼 음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여러분의 일상생활 전체를 하나님의 헌물로 드리십시오. 놀랍죠? 이게 바로 우리가 쓰는 언어죠. 피터슨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성경은 고대의 언어가 아니다. 그 당시에 써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그리고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터슨은 현학적이거나 추상적으로 우리의 언어가 올라갈 때마다 그걸 내리는 거예요. 땅으로 내리고 이 성경의 언어가 진리라면 오늘 내 삶에 그대로 와닿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많은 책들을 써내고 전 세계에서 강연을 했는데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피터슨은 한 곳에서 목회를 했어요. 비록 그가 중간에 다른 곳으로 목회지를 옮기고 싶은 유혹도 있었고 때로는 그 성도들을 실망해서 정말 다른 곳으로 갈까 해서 이력서를 책상에 올려놨던 적도 있을 정도로 그도 많은 갈등을 겪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는 그런 많은 갈등 속에서도 꾸준히 한 교회의 성도들을 만났어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계속 피상적으로 사람들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 어제 만났던 분, 지난주에 만났던 분, 그래서 내가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분, 그리고 뭔가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부부싸움을 하고 집안에 문제가 있고 중독 문제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 내가 설교하는 대상은 바로 그 대상임을 유진 피터슨은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30여 년을 한 교회에서 끝까지 목회를 하고 마쳤던 거고 거기에서 바로 메시지 성경이 나왔고 우리가 아는 수많은 책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유진 피터슨의 자서전인 유진 피터슨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읽다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나는 목사다 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요, 결코 유진 피터슨이 나는 권위 있는 종교인이야 이 표현이 아니고요. 나는 성경과 일상을 잇는 소명을 받은 사람이야. 이게 내 자리야 라는 정체성을 늘 잊지 않으면서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계속 이 소명을 이루려고 했던 자기 다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책 곳곳에 나는 목사다 라는 표현이 나올 때마다 아, 이것이 굉장히 종교적인 권위에 가진 사람이 자기의 종교적인 권위를 과시하는 표현이 아니고요. 그렇지. 오늘도 유진 피터슨은 이곳에 있지라는 일상에 뿌리를 내린 일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한 신앙인의 고백이자 다짐으로 들리게 되고 그 표현이 이 책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말하는 거야. 당신은 누굽니다. 당신은 아버지입니다. 당신은 선생님입니다. 당신은 직장인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되돌려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소중한 자리들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현실은 당신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당신과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분은요, 마르바던입니다. 안식이라는 책으로 아주 유명한 영성 작가인데요. 마르바던에 아주 유명한 이 구절이 있어요. 현실은 당신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당신과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현실, 눈에 보이는, 소위 말하는 팩트라고 하죠. 눈에 보이는 현실과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진실은 다르다라는 거죠. 현실과 진실의 차이를 이렇게 한번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부모님께 회초리를 맞는 장면이 있어요. 그럼 그 쳐다볼 때 현실은 애가 매를 맞는구나가 현실이에요. 진실은 뭘까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이가 어긋날까 싶어서 부모가 마음이 아프지만 그 아이를 훈계를 해서라도 다른 길로 가게 하려는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그게 바로 진실이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현실과 진실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실 이 마르바단의 책 유명한 이 안식과 다르게 마르바단의 현실은 사실 안식이 없는 삶이었어요. 육체적으로는요, 16살에 홍역 후유증으로 췌장이 손상이 돼요. 당뇨 합병증에 걸립니다. 한쪽 눈이 실명을 하고요, 신장이 약화되고, 그래서 그의 평생을 통해서 목발과 휠체어가 없으면 다닐 수가 없는, 늘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태였어요. 육체만 그렇지 않고요, 관계 또한 7년 동안 함께 살았던 남편이 교회에서 한 청년과 외도를 하고 이혼을 하게 됩니다. 마르바단을 버린 거예요. 마르바단의 현실은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면 참으로 안식이 없는 삶처럼 보여요. 하지만 마르바단의 삶의 진실은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의 삶에 비록 많은 아픔들이 있었지만 좋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들이 가득했거든요. 마르바단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천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나는 너무 많은 천사가 내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한 걸음 내릴 때마다 주변에 도움이 있어야 되고 무엇을 할 때마다 도움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마르바더는요, 가족과 교회 사람들과 친구들의 도움으로 일상을 영위할 수 있었거든요. 마르바더 입장에서는 그 모든 사람들이 천사인 거예요. 또 한 사람, 남편. 두 번째 남편인데요, 마이론이라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비록 늦은 나이에 다시 재혼을 했는데요. 7년을 살고 도망갔던 남편과 다르게, 첫 번째 남편과 다르게 이 마이런은요, 32년 동안 마르바단의 곁을 지키면서 그녀의 눈과 손과 발이 되어져서 인생 끝까지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마르바단의 삶을 보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남들이 봤을 때 깨어진 삶, 실패한 삶처럼 보일지라도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병이 낫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실패했는데 다시 원상복구돼서 예전보다 훨씬 나은 성공한 삶으로 도달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왜곡된 시선, 소위 이걸 승리주의적인 신앙이라고 하죠. 그것과 다르게 여전히 부서진 가운데에서도, 깨어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마르바던은 그의 삶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바던이 자기의 삶을 전체를 다 살고 난 다음에 인생의 후반전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깨어짐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빈 공간입니다. 라고요. 그래서 오로지 마르바던 같은 사람만 내놓을 수 있는 신학을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을 강해했던 책에 보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을 이렇게 표현해요. 약함의 신학이라고. 어떻게 약함이 하나님과 관계된 항문과 연결되어 수 있나? 바로 약함 속에 임하셨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거죠. 오늘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많은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마르바던의 삶은,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진실을 알려주는 귀한 메신저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헬리나 우엔, 유진 피터슨, 마르바던, 각각의 약점들이 있었죠. 부족함들이 있었죠. 근데 이 세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이 사람들조차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이 작가들의 삶을 통해서도 이렇게 많은 약점들, 부족함들이 있었음에도 그 속에서 이 약점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만나는 우리 주변 사람들의 약점이나 실패들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인생 전체를 걸고 하나님과 긴 대화를 인생 전체에 해당되어지는 소명을 이뤄가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그 얘기는 나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어지는 거죠. 나에게 해결되어지지 않은 아픔들, 부족함들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전체를 걸고 내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소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 분의 작가를 통해서 좀 위로도 얻으시고 또 함께 지혜도 얻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 왜 아빠는 한국말 배울 생각을 안 해? 아빠가 뭐 하시는데 봐, 아빠? 아, 의사세요. 잠깐, 그 뒤에 쌩 외국인은 너 내 말을 알아들어? 어, 뭐야?
1: 한국 전석 매진 신화에 이어 뉴욕 무대를 완벽하게 사로잡았던 바로 그 공연. 재미, 웃음, 유쾌, 통쾌, 속이 빵 뚫리는 짜릿한 스탠드업 코미디 이상준 쇼가 다시 뉴욕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15일 토요일 저녁 7시 퀸즈 컬리지 컬든 센터 뉴욕 한인들을 위한 역대급 웃음 폭탄. 지금 바로 예매하세요.

도로 위의 자동차들도 그늘을 찾아 서 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의 한가운데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나요? 우리들의 이 땅의 삶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아픔이 없고 완벽한 샬롬이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영원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를 지고 오르게 하신 골고다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무뎌지지 않는 이번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타미 워커의 연주와 찬양을 함께 들은 Here I Am 이었습니다. 1940년 6월이었습니다. 독일군이 프랑스로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남쪽으로 피난했습니다. 그 중에는 어린 아이들의 손을 잡은 부모도 있었고 작은 가방 하나만 든 노인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 가운데 하나는 프랑스 보르도에 있던 포르투갈 영사관이었습니다. 이 영사관을 지나야 전쟁을 피해 배를 탈 수 있었습니다. 그러려면 비자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포르투갈 정부는 난민들에게 비자를 더 이상 내주지 말라는 엄명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영사관 앞에는 매일 사람들이 길게 줄을 늘어 섰습니다. 그들에게 비자는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의 포르투갈 영사는 멘데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부의 명령과 눈앞에 딱한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오래도록 고민했습니다. 정부의 명령을 따르면 자식과 가족들은 당연히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문 밖에 서 있는 딱한 사람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국적을 묻지도 않았고 종교를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수천 장의 비자에 그렇게 서명해 주었고 직원과 가족들마저 함께 그 일을 도왔습니다. 포르투갈 영사의 도장이 찍힌 그 종이를 받은 사람들은 무사히 스페인 국경을 지나 포르투갈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이들의 운명을 가른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멘데스는 이 일이 발각났고 정부의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외교관의 자리도 잃었고 그의 가족은 오래도록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내어준 그 길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을 멈추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앞에 서 있던 사람에게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내어 주었습니다.

두렵건대 시편 13편으로 만들어진 찬양 오늘 강중현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지금 누가 서 있나요? 여러분께 말을 하지는 않지만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나요? 여러분께는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눈빛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을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신분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길 하나는 내어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트에 가는 길에 함께 가주는 일, 그 집 아이들을 학교에서 대신 라이드 해주는 일, 그리고 부모를 기다리고 있는 그 아이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위해 식탁에 의자 하나를 더 놓는 일. 십자가의 사랑은 꼭 거창한 데만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혹시 누군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실까요? 그 사람을 위해 이번 주 작은 통로를 하나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멘데스가 건넨 것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종이 위에는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그런 작은 것이 있지 않을까요? 전화 한 통, 따뜻한 식사 한 끼, 빈 의자 하나. 회복은 거창하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작은 자리를 내어줄 때 시작됩니다. 이번 주에도 그런 문 하나가 열리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번 한 주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좋은 찬양과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여러분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 삶의 찬양 이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0: 오전 11시 생활의 지혜 이제 K라디오에서 배우세요. AM 1660 오전 11시 오늘은 무엇을 배워볼까요? 오늘 라디오 생활백서는 라디오 역사백서로 탈바꿈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사에 대해서 어떤 인생 사셨어요? 무슨 일을 쓰셨어요? 그러면 아마 하루 종일 할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한국 역사에 대해서 하나 얘기 풀어보시죠. 그러면 이게 뭐 꼭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도 그렇고요. 역사는 학교 다닐 때 시험 공부를 위해서 공부하기만 했지 그냥 잊고 지내는 건 아닌가 문득 자문해보게 됩니다. 언젠가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사람들은 물 위를 걸어 다니면 와 이거 기적이야 그러는데 실제로 기적이라는 건 내 나라가 있고 내 나라 땅을 발 딛고 걸어 다니는 게 그게 기적이다. 그 이전에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본 적이 있거든요. 자 오늘 이렇게 썰을 앞서서 풀었던 이유가 야 잘하셨어요. 일단 제가 잘하셨다고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뭘 하셨길래 세종역사연구소를 만드셨거든요. 근데 살짝 소문 들으니까 이게 올해 뭐 만들어진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한인회 산하의 사단법인 세종역사연구소의 임일빈 소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임일빈입니다.
0: 음성 너무 좋으시네요. 그리고 이우혁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이우혁입니다.
0: 네. 이 세대가 조금 세대 차이가 느껴져요. 두 분 사이에도.
1: 저는 1세대로 좀 늙었고요. 네. 우리 이사장님은 1.5세대니까 네. 여기서 고등학교부터 나오셨으니까 네. 그 세종역사연구소의 차세대 리더입니다.
0: 네. 아니 근데 역사연구소 그러면 좀 이렇게 연륜도 있고 역사에 대해서 알고 이런 분들이 쫙 모여서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이럴 걸 생각했는데 차세대 멤버들이 꽤 많다고 소문 들었거든요.
1: 거의 우리 이사님들은 1.5세대로 구성되어 있죠.
0: 왜 그런 걸까요?
1: 그 다음 세대를 2세대를 책임져야 될 분들이 1.5세대라고. 네. 그러니까 1.5세대들이 우리 이우혁 이사장님 같은 분들이 그 역사 의식을 확고히 갖고 네. 공부를 하셔가지고 우리 2세의 역사 교육을 책임져야지요.
0: 징검다리네요.
1: 그렇습니다.
0: 1세와 2세 그 사이에 1.5세.
2: 네 맞습니다.
0: 책임감이 무거우실 것 같아요.
2: 저 같은 경우도 여기 중학교 때 미국에 왔으니까 네. 한국 역사에 대해서 많이 모르는 부분이 많은데도 우리 소장님이 이 세종역사연구소를 이끄시는데 아주 베이직하게 네. 어려운 부분 없는 역사를 우리 배워가면서 알아가는 그런 기간이니까 좋은 기회를 저에게 주신 것 같아요.
0: 네, 세종역사연구소가 만들어지고 이게 오늘 이 자리를 모셨던 이유가 제1회 한국역사능력평가시험이 치러진다 그래가지고 소문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주변에 쿡쿡 찔러서 물어봤어요. 되게 아드님 고등학생인데 어떻게 이번에 역사능력평가시험 한번 응시하시죠? 그랬더니 할 수 있을까? 되게 망설이더라고요. 아이 속상해.
1: 하여튼 이것을 계획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첫째는 역사에 대해서 세상에 어떤 한국인인데 관심들이 별로 없어요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계획한 건 네. 1학년서부터 12학년까지 학생부를 만들어서 영어로 출제를 했습니다.
0: 네. 아이들한테 편하게.
1: 예, 예. 영어로 출제를 했고 그것도 한국 역사에서 핵심적인 요소 문제 30문제를 뽑아가지고 네. 예상문제까지 만들어서 지금 배포하고 있습니다.
0: 잠깐만요. 예상문제집만 그럼 딱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면 시험 잘 볼 수 있는 거네요?
1: 100점 맞죠?
0: 오, 그럼 너무 크게 부담 안 가져도 되겠네요.
2: 그렇죠.
0: 네. 뭐 그러더라고요. 한국말도 못하는데 한국 역사 시험 볼 수 있을까? 그거 걱정하던데 영어로도 시험이 출제가 되고 그리고 예상 문제지가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거든요.
1: 그러니까 어른들은 한국어로 시험을 냈고
0: 일반부도 시험 보는군요.
1: 예, 그럼요.
0: 네.
1: 그 학생들은 영어인데 이 두 가지 기준으로 했습니다. 사실 학생들한테 베이직한 한국 역사라도 좀 심어줘야 되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여기 시험 문제도 하나 가르쳐드릴게요. 초대 대통령이 누구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네.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있었던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0: 네.
1: 물론 임진왜란한테 이수신 장군이 신나게 일본 수군 두들겨 팬 것도 중요하지. 하지만 우리 세종 같은 분이 한글을 만드시고 이 과학 기구를 만드신 것은요.
0: 네.
1: 참 찾아보면 기가 막힌 얘기들이 쎄고 쎘어요. 2000년 역사니 오죽하겠습니까?
0: 네,
1: 이런 걸 좀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래서 아주 핵심적인 것만 뽑아가지고 30문제를 출제하고
0: 네.
1: 이제 예상문제를 만들었고 영어로 그중에서 20문제를 출제하니까
0: 네.
1: 상금까지 걸려 있습니다.
0: 아, 자, 중요합니다. 일단은 예상문제가 2만 문제 그 안에서 20문제 아니죠? 예상문제집은 몇 문제일까요?
1: 30문제 중에서 20문제 출제합니다.
0: 오, 이거 너무, 너무 적은 거에서 너무 이렇게 다 공개하시는 거 아니에요?
1: 그거라도 확실히 좀 알았으면 해서 네. 그래요. 사실 시험을 봐야 공부하거든요.
0: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제가 그랬거든요. 진짜 한 100문제는 돼야지 예상문제 너무 적어서 너무 쉬울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거라도 공부해야. 네. 참 이 네. 말씀이 마음에 남네요.
2: 학생분들은
0: 네.
2: 영어로 보셔도 되고.
0: 네.
2: 한국말이 편하시면 한국말로 보셔도 괜찮아요.
0: 네. 예. 언어 장벽 이런 거 다 상관없습니다. 영어 네네. 문제, 한국어 문제 보실 수 있고
2: 예.
0: 학생부, 일반부가 있으니까 어른들도 됩니다. 나이 네네. 제한이 없는 거죠?
2: 예, 일반부는 예상 문제가 우리가 40 문제를 우리 세종역사연구소
0: 네.
2: 웹사이트나 한인의 웹사이트에서 볼 수가 있고요.
0: 네.
2: 그리고 그 40문제 중에서 25문제가 출제가 될 거고
0: 네.
2: 그리고 5문제가 추가로 나오는데 한 문제만 딱 논술로 나옵니다.
0: 아, 나머지 예. 이래야지 이제 좀 이렇게
2: 네. 네 그래서 좀 구분이 좀 평가를 네. 더 역사의 깊이를 더 할 수 있고요.
0: 네. 세종역사연구소 홈페이지 주소는 어떻게 될까요? 어디 가서 보면 좋을지? 예. 검색창에서 세종역사연구소 예. 검색하셔도 좋고요. 또 뉴욕 한인회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웹사이트에서 또 출제 예상문제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1: 세종히스토리.com입니다.
0: 세종히스토리.com으로 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나저나 시험은 언제 치러지는 걸까요?
1: 8월 15일 토요일입니다.
0: 8월 15일 광복절에.
1: 예, 광복절날 예. 뉴욕 한인회하고 저 총영사관하고
0: 네.
1: 광복회하고 평통이 같이 이 다모스 연회장에서
0: 네.
1: 그 8.15 행사를 간단하게 하고
0: 예.
1: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0: 네.
1: 그러고 바로 이어서 시험 보기로 했습니다.
0: 네. 8.15 경축식이 있고 점심 먹고 1시에 이제 역사 시험
1: 예, 그렇습니다.
0: 걸로. 아까 얼핏 상금 얘기 나왔는데 상금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상금이 얼마길래 궁금한 채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0: 해결해요. 대신에 삶을 위한 지혜 오전 11시 K라디오 라디오 생활 백서.
1: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오늘은 라디오 역사백서 함께 펼쳐보고 있습니다. 세종역사연구소의 이밀빈 소장님, 이우혁 이사장님과 함께 일단은 그 한국 역사 능력 시험 얘기 나누고 있거든요. 이게 제 1회고 앞서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출제된다라는 얘기 슬쩍 흘리면서 상금이 있어야 했는데 상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2: 우선 학생들은요, 이 1학년서부터 12학년까지인데.
1: 네.
2: 1학년하고 12학년하고 경쟁하라고 그러면 불리하지.
1: 1학년이 불리하죠. 네,
2: 그래서 네. 1학년서부터 6학년까지는 가산점을 줘요.
1: 네.
2: 5점. 그리고 6학년서부터 9학년까지는 가산점 3점을 줘서 네. 평가를 하는데 혹시 동점자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동점자가 나오면 학생부는 한 살이라도 어린 순서입니다.
1: 네.
2: 거기다가 나이가 같으면 생년월일이라도 어린 순서로 결정을 했고요.
1: 네.
2: 학생부, 일반부 합쳐가지고 1등 상금 2,000불을 걸었고요.
1: 예.
2: 2등이 1,000불, 3등이 500불입니다.
1: 몇 그런데, 명이나, 네.
2: 예?
1: 1등은 한 명, 2등도 한 명인가요?
2: 1, 2, 3, 한 명씩이죠.
1: 네네네. 아, 그렇지. 금상은상이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예.
2: 그리고 이제, 그 학생들 성적 우수자를 중심으로
1: 네.
2: 걔들을 교육시켜가지고 어떻게든지 교육시켜가지고 제2세의
1: 네.
2: 선두주자로 만들 계획까지 하고 있습니다.
1: 이번 역사 시험을 통해서 선발된 친구들이 앞으로 2세들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교육 뒷받침도 계획을 갖고 있다.
2: 그 목적으로 시험을 시행했습니다.
1: 예. 그러면은 진짜 우리 2세로서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되겠네요.
2: 그런데 이게 좀 부모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요.
1: 네.
2: 먼저 역사에 대한 의식을 부모님들이 갖고 계셔야 자녀들이 공부를 해요.
1: 네.
2: 그런데 부모님들이 이 한국 역사를 가리키던 시간에 다른 거 해라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우리는 점점 슬픈 민족이 돼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을게요.
1: 네.
2: 1940년대 초에요. 샌프란시스코의 이 재패니스 커뮤니티가 교회만 350개 했었어요.
1: 거의 뭐 장악을 했네요.
2: 교회만 350개 했는데 현재 샌프란시스코 재패니스 커뮤니티에 교회가 한 개도 없습니다.
1: 아, 저는 한 600개로 늘었으면 이럴 줄 알았는데.
2: 그리고 차이니스 커뮤니티라는 자체가 없어졌어요.
1: 네.
2: 그리고 그 일본인, 그 일본에서 온 이주자들은 자기 이름이 나카무라라고 일본계인 것 뿐이지 일본에 대해서 조금도 관심이 없고 그런데 모이지도 않아요.
1: 네.
2: 자, 우리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이렇게 자녀 교육을 역사나 한글 교육을 시켜주지 않았다면 50년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게 걱정스러워요.
1: 그냥 얼굴은 한국인이지만 삶은 미국인이 돼 있고 한국에 대해 관심이 없겠죠.
2: 그렇죠.
1: 네.
2: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한국은 지금 남한, 북한으로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 네.
2: 그런데 한국, 우리는 세계 최고의 강국인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고 또 일부 분들은 세계 제2의 강대국인 중국에서 살다 오신 한국인들이 있어요.
1: 네.
2: 자, 후에 한국에 무슨 위기가 닥치든지 아니면 통일의 기회가 온다면
1: 네.
2: 미국이나 중국의 도움이 없이는 힘들어요. 과연 그때 우리가 미국 편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한국 독립에 도움을 줘야 되고
1: 네.
2: 중국에서 오신 동포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중국 정부를 설득해서 이 도움을 주도록 노력할 게 우리의 책임인데
1: 네.
2: 그게 우리 세대에 온다면 당연히 하지요. 우리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오면 과연 우리 자녀들이 그거 감당할 수 있을까요?
1: 솔직히 감당 못할 것 같아요.
2: 그래서 역사를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1: 네.
2: 그게 우리 세종역사연구소의 설립 취지입니다.
1: 네. 우리 2세, 뭐 2세 더 나아가 3세까지 계속 이제 우리 한인 핏줄만 그냥 뭐 한국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인이 아니라 한국에 대한 정체성을 갖고 역사를 아는 한국인으로 제대로 키워서 더 멀리는 또 우리 한국 통일될 때까지. 예.
2: 제가 어저께 까불아칠 뻔했어요.
1: 왜요?
2: 제가 BTS 공연을 갔습니다.
1: 아, 잠깐만요. 그 기사에 났던 그 연령 굉장히 높으신 분도 있었다고 혹시 그 주인공?
2: 그 중에 이제 가장 늙은이 축에 들겠죠, 제가. 그런데 BTS 나는 히트곡이 뭔가도 몰라요.
1: 네.
2: 근데 하여튼 젊은 친구들인데 잘생겼더라고.
1: 네네.
2: 그래서 막상 그 스타디움을 가보니까 나 까무라칠 뻔했어요. 그 거대한 스타디움 한 8만 명이 아주 그냥 비지고 들어갔는데.
1: 네.
2: 저는 공연 보려면 앉아서 봐야 할 거 아니에요.
1: 그쵸. 다리도 아프고.
2: 앞에서 전부 일어나가지고 난리들을 소리를 질러대는데 귀마개 터져. 근데 전부 다 외국 애들이에요. 그래서 과연 나중에 BTX가 인터뷰하는데도 한국말로 했어요. 그리고 그 통역을 하더라고.
1: 네네.
2: 근데 과연 제가 한국인인데 그때 한 번 더 의문이 들더라고요. 한국인 과연 너의 시작은 뭐고 끝은 뭔가. 이렇게 기가 막힌 민족이라는 거.
1: 네.
2: 내가 한국이라는 인이라는 게 소름 끼치도록 흥분을 했어요.
1: 네.
2: 그래 우리 자녀들한테 BTS가 있는 한국인, 손흥민이가 있는 한국인,
1: 네, 아우 뿌듯해.
2: 역사를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면 얘들이 참 얼마나 이 자긍심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겠습니까?
1: 그럼요.
2: 부모님들 자녀 역사 교육에 신경 좀 써주십시오.
1: 네, 학교 시험 점수 뭐 활동해가지고 좋은 대학가 이거 중요하겠죠. 물론 중요하겠지만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 역사를 바로 알 수 있도록 부모님의 역할이 크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또 넓게 보면은 1세대가 우리 모두의 이민 이 한인들에게 부모님 아니겠어요. 그 역할을 우리 이밀빈 소장님께서 하시는 것 같아요.
2: 저만 한 게 아니고 네. 우리 같이들 해야죠.
1: 우리
2: 앵커님도
1: 네.
2: 이번 시험 꼭 좀 응시해 주시오.
1: 제가 또 1등을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네.
2: 예.
1: 제가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을 잘 정리해서 응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그러면 다른 분들은 1등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1: 2등부터.
2: 우리 앵커님이 1등이라고 그러시니까.
1: 네네. 기대해 주십시오. 아, 자, 일단은 저는 이제 세종역사연구소 이 이름 자체를 어떻게 이렇게 짓게 되셨을까 궁금했더니 사연이 있네요.
2: 요즘 잘못하면 내 자랑 같은데.
1: 이건 자랑해야 될 것 같아요.
2: 평소 역사에 관심이 많았어요.
1: 네.
2: 사실 대학을 갈 때도 고고학과를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고고학과에 가면 굶어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1: 그런 소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2: 그렇죠. 네. 옛날에.
1: 취직하기 어렵다.
2: 우리 세대에는.
1: 네.
2: 제가 사실은 일본 근대사를 전공했습니다.
1: 네.
2: 그러니까 저 명치유신부터 일본 근대사지요. 그걸 전공하게 된 이유가 도대체 조선이라는 나라 500년은 진짜 선비의 DNA를 갖고 있는 정말 수준 높은 이 나라가 왜 그 싸움꾼, 이 사무라이의 DNA를 갖고 있는 일본한테 그것도 조선 통신사나 뭐를 통해서 백제시대에서부터 우리가 막말로 가리켰는데
1: 네.
2: 몰려줬는데 왜 일본한테 우리가 먹혔나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게 제가 일본사를 공부하게 된 동기예요.
1: 네.
2: 그런데 공부해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1: 어땠길래요?
2: 기가 막히더라고요. 일본이 근대화가 성공할 때까지 그냥 된 게 아니고 그 사무라이들이 흘린 피가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가 이런 말씀을 했더라고. 한국은 지배계급들이 선비거든.
1: 네.
2: 선비가 일본은 지배계급들이 사무라이야.
1: 네.
2: 역사의 변동기에 와가지고 한국의 선비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궁리했고 어떻게 사는 게 바로 살 것인가를 궁리했고 일본의 사무라이들은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생각했더라고요.
1: 네.
2: 그게 한국이 일본한테 먹혔던 이유 중에 하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의식을 갖게 된 것은 머릿속에 역사라는 의식 자체가 있어야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1: 네.
2: 그냥 하루가 살기가 힘드니까 그리고 조금이라도 다른 공부 시켜가지고 자녀 좋은 대학 보내려고 무시하다가는 나중에 슬픈 결과가 날 것 같아요. 우리 민족 없어질 것 같아요. 잘못하면. 그래서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1: 네. 우리가 어떤 민족인데 이렇게 그냥 세월 흘러가는 대로 흐지부지하다 정말 우리 민족 의식조차도 사라지는 게 아닐까 굉장히 걱정을 하는데 사실 이게 걱정 아닌 걱정은 맞습니다. 그죠? 다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급급해서 역사라는 그 깊은 얘기들을 깊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2: 제가 세종이라는 타이틀을 삼게 된 것은요.
1: 네.
2: 세미나가 있었어요. 어떤 세미나에서 주제가 뭐였냐면 어떻게 해서 한국이 이만큼까지 강대국이 될 수 있었는가를 나름대로 자기 주제를 발표하는 세미나가 있어서
1: 네.
2: 저는 과감하게 한글을 꼽았습니다. 저는 사실 과거로 돌아가서 누구를 만나보고 싶으냐면 우리 세종대왕 만나보고 싶어. 그래서 한번 묻고 싶어. 도대체 대왕님 무슨 생각으로 한글을 만드셨습니까?
1: 아, 궁금하네요.
2: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 사대주의 명함은 죽고 살고 못 살 때 이
1: 네.
2: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셨기에 한글을 만드셨습니까? 한국의 기능이요. 한글의 기능이요. 얼마나 편리해요. 한글 안 만들고 우리가 한문 써봤어요. 한문을 써봤어요. 끔찍한 얘기죠.
1: 팔 아플 것 같아요.
2: 아니 그러고 우리나라가 한 30년은 뒤졌을 겁니다.
1: 네.
2: 30년은 뒤졌을 거예요. 그걸 기가 막힌 분들이 세워주신 나라, 키워주신 나라인데 우리 한번 더 발전시키자고요.
1: 네. 아,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요. 우리 말이 딩기과 달라 서로 사마띠 아니하는 그죠? 예. 어우 그냥 이런 그냥 저는 이제 얼핏 기억나는 한 부분을 말씀드려도 이밀빈 소장님은 뭐 가슴으로 그냥 울컥하시면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2: 그래서 내 돈 써가면서
1: 그러게요.
2: 내 시간 써가면서 이게 이 세종 역사 연구를 한다고 해 돈이 생깁니까 명예가 생깁니까? 하나라도 좀 우리 이세들한테
1: 네.
2: 좀 가르쳐서 뒤좀 감당해달라는 그 취지니까
1: 네.
2: 우리 저 학부 형님들, 부모님들 조금만 좀 신경 써주십시오.
1: 네. 첫 단추는 우리 이밀빈 소장님이 잘 채워주셨는데 이제 1.5세 이우혁 이사장님 이후에 또 우리 세종역사연구소를 잘 이끌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깨가 무거우시죠?
3: 그렇죠. 역사에 네. 대해서는 많이 알진 못하지만 그래도 이 1세대와 2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브릿지 역할로서
1: 네.
3: 저는 저도 이제 학부모고 우리 아이들이 사실 지금 성장은 다 했어요.
1: 네.
3: 대학교 졸업한 딸이 있고 대학교 3학년 올라가는 아들이 있는데
1: 네.
3: 저도 이 한국인의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서 아이들을 중학교 때 국민학교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교회에 있는 한글 학교를 보냈어요.
1: 네.
3: 그래서 한국 그 모든 과정을 다 수요하고 아이들이 그때만 해도 한국어를 잘 읽고 그리고 말도 잘하고
1: 네.
3: 그렇게 커왔는데 이제 대학생이 되고 나니까 갑자기 아이들이 한국어를 더 안 쓰게 되는 거예요.
1: 네.
3: 그러면서 이제 그 돌미터리에 들어가고 네. 외국인과 같이 접해야 되니까
1: 네.
3: 한국어를 점점 잃어버리게 되고
1: 네.
3: 이 저와의 대화도 한국어가 약간 차단이 되더라고요.
1: 네.
3: 좀 못 알아듣는 그 아이들이 많잖아요. 이제 한국어를.
1: 네.
3: 못 알아들으니까 한국말을 더 줄여서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국어를 계속해야 한국인의 그 정체성도 있고 네. 자긍심도 있고 또 이 미국 사회에서 나가서도 이 바일링구얼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잖아요. 그럼요. 혜택도 있고.
1: 큰 장점이죠.
3: 예. 그래서 여기에 같이 이렇게 참여하게 된 이유도 이게 한국의 역사를 배우려면 한국말도 배워야 되니까.
1: 네.
3: 예. 한국말도 배우면서 한국 역사도 배우면서 같이 즐겁게 문화도 한국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1: 네.
3: 그리고 이런 큰 좋은 이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세종역사연구소에서 아주 좋은 2세들의 그런 지도자 양성 네. 그런 가정들에 함께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2세들을 위해서 그 징검다리 역할을 잘 해주실 텐데 네. 아마 지금 1.5세들은 다들 또 자녀가 있을 테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역사를 제대로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징검다리가 진짜 세종역사연구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잠시
3: 네,
1: 후에
3: 맞습니다.
1: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오늘은 세종역사연구소의 이밀빈 소장님 그리고 이우영 이사장님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험이 있어서 시험 얘기를 좀 나눠봤었는데 앞서서 우리 이우영 이사장님이 나도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를 좀 잘 가르쳐보고 싶어서 여기에 또 동참하게 됐다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제 소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애들한테 역사 공부 어떻게 가르치죠? 야 이거 외워 할 수도 없고 내가 잘 알아 설명할 수도 없고. 네. 뭘까요? 아이디어. 네.
1: 자녀들한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야, 옛날에 우리 이순신이라는 장군이 계셨는데 걔들이 일본하고 배를 갖고 싸움을 했는데 23번 싸워서 23번 이겼대야. 너 이거 거짓말 같지?
0: 거짓말 같아. 번, 뭐 이럴 것 같아요.
1: 너 한번 네가 제가 알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이순신이라는 장군이 어떤 분인지 너 한번 레포트 한번 좀 조사 좀 해와. 그러면 내가 거기에 어울리는 상을 줄게. 네. 그러면 얘가 이순신 연구해 볼 거 아니에요.
0: 네.
1: 연구해 보면 연구해 볼수록 야 이순신이 그러면 다른 사람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면 슬쩍 얘기하라고. 삼국시대에 을지문덕 장군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0: 네.
1: 야 중국 군대 30만이 침공을 해왔는데 청천강에서 몽땅 다 죽이고 2,700명이 살아 돌아갔대야. 너 이거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너 한번 좀 한번 찾아봐. 찾아보면 사실이거든요.
0: 네.
1: 그러면서 애들이 역사에 점점 더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0: 네.
1: 제일 좋은 건 우선 시험을 보게 하고.
0: 네.
1: 제가 출제할 때 중요한 것들은 이거였었어요. 시험을 내고 답을 맞추는 것보다
0: 네.
1: 과연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었구나. 이러이러한 분들이 있었었구나. 공부해도 그건 알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이 시험 문제 공부하다 보면.
1: 네, 이런 분들이 있었었구나. 그러면 찾아보면 거기서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0: 교육이 시작되고 네. 제 아이디어입니다.
1: 한국 역사 교육의 시작, 어쩌면 한국 역사 능력 평가 시험에서 출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신 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애들이 뭐 사달라고 조르잖아요. 스마트폰 바꿔줘 그럴 때. 야,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해서 한번 찾아와봐라. 네가 진짜 제대로 찾아와서 제대로 알고 있으면 엄마 사줄게. 그러면 애들이 찾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하나씩 알고 또 호기심이 생기고 그렇게 하는 공부가 진짜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엄마가 스마트폰을 못 사준다. 나는 그 여력이 안 된다. 그럴 때는 한국 역사 능력 평가 시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금 딱 있으니까.
0: 제가 부탁드려요. 네. 어머니하고 자녀하고 손 붙잡고 오셔가지고 어머니도 시험 보시고 네. 자녀도 시험 보세요. 우리 앵커님처럼. 네. 그러면
1: 꼴찌 한번 어떡해.
0: 참 많이 생각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1: 네, 같이 공부하고 같이 시험 본다. 이것도 참 의미 있는 일 같아요. 분명히 애들한테 너 역사 능력 시험 봐 그러면은 아, 싫어 엄마나 봐 그럴 거란 말이죠. 엄마도 봐 그러면 되겠네요.
0: 그렇죠.
1: 네,
0: 같이 보면 되죠. 네.
1: 일반부도 가능하고 학생부도 시험 볼 수 있습니다. 8월 15일 오후 1시 네. 일단 저희 그 디모스 연회장에서 퀸즈 플러싱에 있고요. 제 광복절 경축식 올해가 81주년 광복절 네 광복절 경축식이 있고 이후에 점심 먹고 그다음에 이제 시험이 치러지는데 오셔서 경축식도 보시고 역사 얘기 좀 듣고 밥 먹고 시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상 문제가 있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이 예상 문제를 드리고 이번에 조금 쉽게 출제하는 이유가 이렇게 시작해 보라는 역사가 뭔지 공부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관심을 가져보라는 그런 취지라니까 첫 시험에 여러분 많이 응시해 주시고요. 한국 역사 능력 평가 시험입니다. 처음에 제가 듣기로는 이거 전국에 미주 전체에서 시험을 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있으셨더라고요.
0: 사실 1회 프로젝트다 보니까 네. 각 한인회하고 연계를 해서 네. 같은 달 같은 시에 같은 시험을 보려고 했는데 네. 우선 그러기 전에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사전 작업이 필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올해는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만 시행을 하고 네. 여기에서 이제 노하우를 좀 얻어서 과연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는 게 더 좋을까를 개선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이제 전 미국에서 네.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 네.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면서 아 이래서 세종역사연구소가 출발했고 한국 역사 능력 평가 시험을 제1회로 치르는구나. 이거를 소장님 말씀해서 진짜 마음으로 이렇게 와닿는 얘기들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후에는 이제 미주 전체로 커져가는 그런 시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첫 응시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유혁 이사장님 이 시험도 시험이지만 세종 역사 연구소에서 이제 추후에 어떤 계획들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2: 네네 저희가 이제 세종역사연구소가 네. 주요 활동으로 첫 번째는 한국역사 능력 시험 평가 시험이 있고요. 네. 그리고 나아가서 저희가 이제 이 역사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한국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예, 역사 특강을 개최할 계획이 있고요. 네. 그리고 한인 2세 그 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그 차세대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그것도 운영을 할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저기 정기 회원을 모집해서 저희들 정기적으로 매월 1회 정도 역사에 대한 교육도 하고 서로 회원 간의 정보 교류도 하고 같이 네. 친목 동호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1: 네. 교육도 하고 네. 세미나도 열면서 네트워크도 이렇게 갖춰가면서 결국은 이제 우리 한인 2세들이 똘똘 뭉칠 그 기회를 만들어주는 셈이에요.
2: 그렇죠. 예. 네.
0: 기금을 좀 마련해갖고요. 네. 우리 한인 2세들을 뽑아가지고 겨울에는 캥쿤 가서 캠프도 좀 한번 하고
1: 좋네요.
0: 여름에는 네. 알래스카 가서 아유, 세미나도 하고 네.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사실 그 저는 잘은 모르지만 한인 커뮤니티가 굉장히 많은데 좀 비슷비슷한 커뮤니티가 너무 많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세종역사연구소는 색깔이 선명한 것 같아요.
0: 뉴욕에 미국에 있는 단체 중에서 유일한 학술단체죠.
1: 네.
0: 유일한 학술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학술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입니다.
1: 네. 아까 그 자랑 내 자랑인가 뭐 이러면서 얘기를 슬쩍 빼셨는데 제가 소문 듣기로는 역사 시험 대회에서 1등 하셨다고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네.
0: 뭐 자랑이 되는 것 같은데 2008년에
1: 네?
0: 한국의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건국 60주년 기념 해외 역사 능력 평가 시험을 전 미주에서 했어요.
1: 네.
0: 그걸 줄여가지고 역시라고 그랬지.
1: 역시.
0: 예, 네. 역시 역사 네. 능력 평가 시험.
1: 네.
0: 2008년 10월 달에 그걸 시행을 했는데 이제 미 전역에서 1,040명 정도가 응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0: 그때 그 중앙일보에서 주관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40문제 시험을 봤는데 제가 실수해가지고 어떻게 1등을 했어요.
1: 오, 예.
0: 그러다 보니까.
1: 큰 실수. 진짜.
0: 아니에요.
1: 큰 실수.
0: 큰 실수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이번에도 이 일반인들은 25문제가 출제하는데 나머지 5문제가 있어요.
1: 네.
0: 그것은 우리 저 답안을 안 드려요. 왜? 이 틀리라고 내는 문제거든요.
1: 예.
0: 예,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출제위원들이.
1: 네.
0: 한국을 가니까 그러더라고, 임선생. 내가 봐도 다 못 맞는데, 어쩌다 맞았어? 그래가지고, 운 좋아서 맞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맞았어요. 그러니까, 네. 국비로 왕복 비행기표, 호텔비 해가지고 초청을 하더라고요.
1: 네.
0: 세 분을 초청해가지고, 이제 어른, 학생, 외국인하고 사시는 한국인 해서, 그 과천의 국사편찬위원회에 가서 정옥자 위원장님이 상장을 주시고
1: 네.
0: 한국에 내놓으라는 문학박사 3명을 대동하고 일주일 동안 한국 역사 기행을 시켜줬는데 역사 기행.
1: 네.
0: 국립박물관서부터 경주 청성대 안에까지 했는데 와. 제 일생에 그렇게 영광스러워 본 적이 없습니다.
1: 근데 똑같은 그 역사 기행 그 현장에 제가 있었더라면 아, 100분의 1이나 알아봤을까 싶은데 이멜빈 소장님 그 역사 시험에서 만점을 받아가지고 1등 하셔가지고 가셨으니까 하나하나가 그냥 살아있는 역사 그 자체로 와닿았을 것 같아요. 전문이도 전문가들이
0: 없어서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 없는 데를
1: 네.
0: 국사편찬위원회 박사님들하고 같이 가니까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1: 야.
0: 국립박물관 수장고도 들어갈 수가 있었고
1: 네.
0: 그런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과연 한국이 어떤 나라인가.
1: 그 중에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궁금하네요. 우리는 못 보니까.
0: 네. 이런 얘기는 하면 사실 안 되는데
1: 네.
0: 하지 말라 그랬어요.
1: 아, 네. 여러분 비밀이에요.
0: 일제가 이제 패망하기 전에 일본 사람들이 문화재 약탈을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만 한 게 아니고
1: 네.
0: 우리나라에서만 약탈해 간 것도 아니고 전 중국 저 돈황 서역이라고 불렀지요.
1: 네.
0: 그런 데서 아주 그 동굴벽과까지 다 뜯어갔거든요.
1: 네.
0: 뜯어가지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소모고 해서 박스다 넣어가지고 일본으로 가져가려고 한양까지 한성까지 옮겼는데 해방이 된 거야.
1: 예.
0: 그러니까 그 가져갈 새가 없지.
1: 그럼
0: 이제 국립박물관 그게 이제 한국가가 됐지. 그걸 이제 국립박물관 수장고 안에 갖다 넣어놨는데
1: 네.
0: 발표를 못한대요. 그거 발표하면 중국이 지랄하지. 이제 일본은 우리가 가꾼 건데 하고 지랄하지. 그래갖고
1: 아이고.
2: 국가기밀인데요.
0: 학술 연구할 때만 아직 네. 일반에 안 돼 공포를 못한데 괜히 기분 좋더라고요. 예. 아주 뿌듯하더라고.
1: 예.
0: 그래갖고 내가 결론은 이랬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고려 청자 일본에 넘어간 거 찾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일본에서 고려 청자를 전시하면서 일본이 만들었다고는 안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국이 고려 시대에 만들어 제품이 이렇게 아름답다고 하면서 자랑할 거 아니냐. 그럼 그게 국위선양 아니겠느냐.
1: 네.
0: 국위선양 아니겠느냐.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하여튼 참 왜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그 얘기를 하는데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러고서
1: 네.
0: 이제 끝나고 나서 정옥자 위원장님이 간절하게 부탁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미국에서 오셨는데 이제 미국에 돌아가시면 역사 알림이가 좀 되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부탁을 해요.
1: 네.
0: 그래서 제가 2008년인데 2009년에 세종역사연구소를 만들고
1: 예.
0: 정식으로 법인을 설립해서
1: 네.
0: 그리고 이제 역사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1: 네.
0: TV에 가서도 강의를 하고 큰 성인대학 그 역사반에서 강의를 하고
1: 네.
0: 해가지고 시작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이명숙 회장님이 한인회장이 되시면서 이분이 역사의식이 투철하신 분이거든요.
1: 네.
0: 회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렇게 저 한인의 산하단체로
1: 네.
0: 들어가서 같이 활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1: 세종역사연구소가 그러면은 이번에 떡하니 만들어진 게 아니라 2009년
0: 2009년에 설립했습니다.
1: 설립해서 이제 쭉 활동을 해오다가 이번에 뉴욕 한인의 산하기관으로 네.
0: 그렇습니다.
1: 들어갔군요. 네. 그러면은 계속해서 그 여러 가지 역사 특강이나 이런 걸 해 오셨네요.
0: 강연 한 200회, 한 300여 개, 300회 정도 했죠?
1: 네. 그 강연은 누가 들을 수 있나요?
0: 그래서 저 우리가 지금 이우혁 이사장님하고 의논을 한 게
1: 네.
0: 저 우리가 한인회하고 같이 발대식을 대동연회장에서 했어요. 다모시연회장에서.
1: 네.
0: 제가 특강 30분을 했는데 그때는 주제가 안중근과 이또 히로부미라는 주제를 갖고 했습니다.
1: 네.
0: 그 이또 히로부미가 얼마나 어떤 사람인데 그거 제거한 우리 안중근 의사의 의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1: 네.
0: 그리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한인회관에서 나름대로 주제를 정해갖고 한국에서 석학들이 오시면 석학한테 부탁을 드리고
1: 네.
0: 우리 총영사님한테도 한번 부탁드리고 특강을
1: 네.
0: 우리 문화원장님한테도 부탁드리고 기회가 된다면 강경화 주미 대사님도 한번 오셔가지고 강의 좀 해달라고
1: 네.
0: 하면서 이제 이 폭을 좀 넓혀서 우리가 공개 강연으로 이제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게 하고
1: 네.
0: 더해서 시험도 보고 또 우리 2세들을 위해서 영어 이야기 대회 아니요 역사 이야기 대회
1: 네.
0: 영어로 해도 되고 한국어로 해도 되고
1: 네.
0: 한국 역사에 대한 이야기 대회를 해서 이 상도 줘서 관심을 가질까 하고 우리 저 이사장님하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1: 네, 역사 이야기
0: 대회
1: 스피치 대회 같은 거를 이제 해보겠다 하셨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2: 아 그러네요.
1: 예.
2: 포부가 아주 멋집니다, 우리 선생님.
1: 공부도 하고 자기가 그 알아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외우는 게 아니라 아는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결국은 또 그 역사에 대해서 널리 알 수 있는 계기가 그런 친구들이 역사 알림이가 되겠네요.
0: 그거 시작으로 역사에 파고들 수가 있거든요.
1: 네.
0: 그걸 시작으로.
1: 그거 하나 해보니까 재밌거든. 궁금하거든. 이러니까 이제 또 다른 부분까지 공부를 해나가게 되고. 그런 또 일환으로 한국 역사 능력 평가 시험이 제1회로 치러집니다. 8월 15일이니까 날짜는 안 잊혀지겠죠? 광복절입니다. 광복절 경축식 열리는 디모스 연회장에서 8월 15일 토요일 오후 1시경이 될 것 같아요. 시험 치러지니까 오늘 오면 되고 사전에 뭐 내가 응시하겠어요? 뭐 접수해야 되고 이런 거는?
0: 당일 접수도 가능하고요.
1: 네.
0: 그냥 오시기만 하면 되고 그리고 어떤 분은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딸 둘 넷이 응시를 했어요.
1: 자리 없겠다. 네.
0: 네 분이 응시를 했어요.
1: 예.
0: 근데 제가 감동이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1: 네.
0: 꼭 자녀들한테 윽박질러가지고 가서 보라고 하지 마시고 자녀 손붙잡고 오셔서 우리 앵커님처럼
1: 네.
0: 엄마도 보시고 아빠도 보시고
1: 예.
0: 자녀들도 같이 봐서 성적은 문의하는 사람만 가르쳐줘요.
1: 아유 다행이다. 네.
0: 근데 신문에 전부 다 누가 몇 점이라고 안 할 거니까요.
1: 네.
0: 문의하신 분만 가르쳐드립니다.
1: 예.
0: 그러니까 같이 좀 오셔가지고 다른 건 몰라도 역사에 대해서 관심 갖는 기회가 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1: 네. 진짜 부모님하고 같이 치르기 때문에 같이 공부할 수도 있고 밥 먹으면서 하나씩만 문제를 풀어도 머릿속에 기억이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 네. 등록 방법은
1: 네?
2: 세종history.com sejonghistory.com에서
1: 네?
2: 여기서 등록해 주시면 돼요.
1: 네.
0: 당일날 와서 하셔도 되고 네. 당일날 와서 해야 되고, 그러고, 저, 뭐냐,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QR코드.
2: 그렇죠. 저희 교차로하고 벼룩시장에 저희가 광고가 나가고 있고요.
1: 네.
2: 거기가 QR코드도 있으니까.
1: 찍어서.
2: 예, QR코드 보시고, 스캔하시고, 네. 등록하셔도 되고요.
1: 네.
0: 거기서. 그 웹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1: 네.
0: 그 예상 문제도 보시고 공부도 좀 하시고 또 원하시면 그 프린트한 물을 나눠드리겠습니다.
1: 네.
0: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1: 네. 세종history.com 네. 세종역사연구소 홈페이지입니다. 세종 S-E-J-O-N-G history.com 들어오셔서 예상 문제집 보시고요. 문제가 뭐 어마무지한 게 아니거든요. 올해는 예상 문제가 40문제. 그죠? 그 안에서 20문제가 출제된다고 하니까 부담 없이 공부를 해보시고 또 시험도 치르시고 상금도 받으시고 아이들의 역사 공부의 첫 단추도 채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끝으로 이 말은 내가 꼭 하고 가고 싶다 하는 게 있을까요? 많으실 것 같은데.
0: 부모님들이 자녀한테 부모님들이 역사 의식이 없으면 자녀가 절대 한국 역사 공부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부터 역사 의식을 좀 가져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1: 네, 이우영 이사장님은 많은 분들의 예, 응시를.
2: 네, 한국어와 한국 역사를 몰라도 누구나 다 쉽게 칠 수 있는 역사 능력 평가 시험이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모으시고 다들 참여하셔서 재미있게 아이들과 함께 좋은 시간 되시길 다들 바랍니다.
1: 네.
0: 잘 보시면 상금이 있습니다.
1: 1등은 2,000불. 자, 관련해서 또 궁금한 게 아직 남아있다. 그러면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718-888-1627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718-888-1627번이고요. 세종역사연구소의 이밀빈 소장님 그리고 이우혁 이사장님과 함께 한국 역사능력평가시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본 방송은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Welcome aboard.
2: 입이 트이는 영어. Hello, welcome back, everyone. This is 입이 트이는 영어 on EBS FM. 안녕하세요. 저는 유현석입니다.
1: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I'm Jennifer Clyde.
2: When was the last time you played Ute? Do you remember?
1: Probably about a month ago.
2: Okay. Did you play with your family, your kid?
1: Yes. Mm-hmm. He enjoys playing Ute or mm-hmm. Yunnori. Mm-hmm. And we have a very cute set.
2: Oh.
1: Yeah.
2: For children?
1: For children. Mm-hmm. It was actually given to us, I think, on New Year's or Korean Thanksgiving as a gift.
2: Okay. Did he like playing?
1: Yeah. He enjoys playing Yunnori very much.
2: Was it difficult for him to learn all the rules in the game?
1: Not at all.
2: At first, no?
1: Yes. He learned very quickly.
2: Picked them up very fast?
1: Yeah.
2: Does he take it well when he loses?
1: No.
2: No?
1: No.
2: 자, 윷놀이가 된 대화가 마지막에 그렇게 끝났네요. 자, 오늘 주제가 이제 윷놀인데요. 제임 선생님 아드님도 이제 윷놀이를 이제 한다고 하네요.
1: Mm-hmm.
2: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길 땐 좋아하는데 이 졌을 때 막 이렇게 심술라 하잖아요.
1: 울어요.
2: 그러니까
1: 왜 졌냐고.
2: 오늘 사연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오늘 사연 시청해 주신 주인공 네, 소개해 드릴게요.
1: 네, 부산에 사는 주환이 엄마 청시자님께서 신청해 주신 주제입니다.
2: 자, 윷놀이가 이제 어떤 놀이이고 이제 말이 몇 개 있고 윷을 어떻게 던져서 말을 이동하고 상대방 말을 잡을 수 있고 이런 규칙 설명도 영어로 해볼 건데 아이가 이제 윷놀이를 할 때 어땠는지 그 경험까지 너무 재밌는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 영어로 한번 먼저 들어볼게요.
3: Talk about the traditional Korean yut game. Yunnori, or the yut game, is a traditional folk game of Korea that uses four wooden sticks called yut. The yut acts as dice. Two teams take it in turns to throw the yut and move their four pieces on the board according to the result. The first team that sends all four pieces through the finish line is the victor. Players can take out the opposing team's pieces or move several pieces at once in the yut game. By marking a stick as a bakdo on the backside, a piece can move back a space when only that stick has turned over. These rules make it impossible to predict the end result, so you have to stay on your toes until the very end. For his kindergarten vacation, I went with my son to buy a yut game set at a stationery store. I explained in detail the rules of the game and played it with my son for the first time. It was a bundle of laughs. When he won, he was so happy that he jumped around and he choked back tears when he lost. It felt like seeing myself when I was a little boy.
2: 자, 윷놀이가 어떤 놀이인지 설명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개의 나무막대를 이용하는 한국의 전통 민속놀이다. 이렇게 사연에 적어주셨어요. 자, 영어로 바꿔볼게요.
1: Yunnori, or the yut game, is a traditional folk game of Korea that uses four wooden sticks called yut.
2: Uses four wooden sticks called yut.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민속놀이 영어로요.
1: Traditional folk game.
2: 그렇죠. F-O-L-K. 자, L 발음을 할 것 같지만 실제 안 합니다. 읽을 때는. Folk game. 이건 몇 번 알려드렸죠? 제임 선생님 발음으로 들어보세요.
1: Folk game.
2: Folk game.
1: Folk game.
2: 자, 다시 한번 드릴게요. 윷놀이는요.
1: 윷놀이, or the yut game, is a traditional folk game of Korea that uses four wooden sticks called yut.
2: 이 yut이라고 하는 것이 주사위 역할을 한다. 자, 주사위는 이제 서양권 보드 게임에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해 주면 너무 이해를 잘 하십니다. The yut.
1: The yut acts as dice.
2: Act as 하면 어떤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1: Mm-hmm.
2: 그러니까 yut이 주사위 역할을 한다. 되게 간단해요. One more time.
1: The yut acts as dice.
2: Dice. Dice는 원래 주사위의 복수 형태의 단어이긴 합니다. 근데 주로 이렇게 dice로 많이 얘기하죠. 단수형이 die란 단어가 있기는 있어요.
1: Yes.
2: But you rarely use it. Okay?
1: So basically, we play with yut sticks mm-hmm. instead of dice.
2: Right. Mm-hmm. That's what we do.
1: Yeah.
2: So the yut acts as dice. 그 문장 잘 챙겨두시고요. 자,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유술 던져서 네 개의 말을 말판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자, 말을 뭐라고 할지 잘 들어보세요.
1: Two teams take it in turns to throw the ute and move their four pieces on the board according to the result.
2: Okay. 말은 그냥 piece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말이 네 개니까 four pieces. 이거를 일단 그 말판에서 이제 이동을 시키는 건데, 번갈아 가면서 던지다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1: Yes. Take it in turns to throw the ute.
2: Okay.
1: This is British English.
2: Okay.
1: More commonly used in British English. Mm-hmm. In American English, we often say take turns.
2: 아, 북미 영어에선 그냥 순서대로 한다라고 할 때 take turns.
1: Right. To do something one after another means okay. to take turns.
2: 영국 영어에선 주로 take it in turns. Mm-hmm. 이 표현을 쓴다. 둘 다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두 팀이 번갈아 가면서 유술 던집니다. 그래서 그 나온 결과에 따라서 네 개의 말을 말판 위에서 움직입니다. 중요한 규칙이죠. 해볼게요.
1: Two teams take it in turns to throw the ute and move their four pieces on the board according to the result.
2: Okay.
1: The first team that sends all four pieces through the finish line is the victor.
2: 그렇죠. 이제 시작점을 쭉 돌아서 글로 다시 돌아와야 되죠.
1: Mm-hmm.
2: 그러니까 그 finish line이란 건 최종 그 지점을 말하겠죠. 경기에서도 finish line이 있지.
1: Right.
2: 그러니까 이제 시작해서 이제 끝나는 그 지점까지 네 개의 말이 먼저 들어오는 팀이 이긴다. 다시 한 번요.
1: The first team that sends all four pieces through the finish line is the victor.
2: Victor란 말을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1: 우리 왜 victory 하잖아요.
2: 있죠, 있죠.
1: 그러면 victory를 한 사람이 되니까
2: 아,
1: the person who wins.
2: 승자가 되겠네요.
1: Right.
2: 네, 이렇게. 좋습니다. 자, 상대방의 말을 잡을 수 있다. 아, 요거 아주. 그 다음에 여러 개의 말을 동시에 움직일 수 있다. 이게 업어간다고 하잖아요.
1: Mm-hmm.
2: 세 개를 업을 수도 있고, 세 개를 업으면 좀 위험하죠. 네. 잡히면 이제 끝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판단을 잘해야 돼요, 그걸요. 네.
1: Players can take out the opposing team's pieces or move several pieces at once in the ute game.
2: Okay. 상대편을 opposing team. 물론 이제 두 팀이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세 팀, 네 팀이 할 수도 있는데, 상대방 편을 The opposing team이라고 하고요. 자, 이거 잡는다는 걸 take out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1: Yes. Players can take out the opposing team's pieces.
2: Take out이 예를 들어 뭐 상대방을 제거하다는 뜻이에요.
1: Mm-hmm.
2: Take out 그런 뜻이 있어요.
1: Yeah. 네,
2: 실제 영화에도 많이 나옵니다. Take him out 이러면 제거해라.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move several pieces at once. At once, 그러니까 한 번에 여러 개의 말을 동시에 움직일 수 있다. 업어갈 수 있다는 건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 번요.
1: Players can take out the opposing team's pieces or move several pieces at once in the ute game.
2: 자, 뒤로 가야 되는 백도 네, 설명해 볼게요. 네.
1: By marking a stick as a backdo on the backside, a piece can move back a space when only that stick has turned over.
2: Turnover 하면 게 뒤집어진 거죠.
1: Mm-hmm.
2: 그러니까 다 이렇게 등이 보이면 모고요. 다 이렇게 배가 보이면 유신데 turnover 즉 백도라고 표시해 놓은 유 하나만 이렇게 뒤집어지면 말이 뒤로 한 칸 간다. 이건 서양권 주사위엔 없어요. 마이너스 1이란 게 없잖아요.
1: No.
2: 근데 유세는 있어요.
1: Mm-hmm.
2: 뒤로 후퇴가 하나 있다는 게 재밌어요.
1: Yeah. And you mark it.
2: Mm-hmm.
1: You write something on it. 아. You put some type of symbol on it.
2: 표시한다.
1: Yes. 아,
2: mark가 동사예요. 자, 천천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1: By marking a stick as a backdo on the backside, a piece can move back a space when only that stick has turned over.
2: Mm-hmm.
1: These rules make it impossible to predict the end result, so you have to stay on your toes until the very end.
2: 긴장을 해야 된다 하는 이 표현 먼저 볼게요.
1: Right. 긴장을 놓치지 않다.
2: Mm-hmm.
1: Right. Stay on one's toes.
2: Okay.
1: It means to remain alert and focused and be ready to move.
2: Tiptoe라는 그런 동사도 있잖아요.
1: Mm-hmm.
2: 네. 그러니까 까치발 들고 막 이렇게 몰래 들어가는 거, you tiptoe somewhere.
1: Uh-huh.
2: 그러니까 stay on one's toes란 건 긴장을 늦추지 않다라는 너무 좋은 표현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규칙이 있다 보니까 최종 결과를 예상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뭐 예를 들어 인공지능한테 유술 가르쳐서 이렇게 하게 한다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진짜.
1: Mm-hmm. 네.
2: So these rules make it impossible to predict the end result. Okay, 다시 한 번요.
1: These rules make it impossible to predict the end result, so you have to stay on your toes until the very end.
2: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아이와 실제 윷놀이를 해봤던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1: For his kindergarten vacation, I went with my son to buy a Ute game set at a stationery store.
2: 문구점에 가서 윷놀이 세트를 샀다가 되겠죠. 자, 여름방학을 뭐 맞이해서 혹은 뭐 유치원 방학을 맞이해서 전치사 for로 처리하시면 돼요. 뭘 맞이해서의 느낌으로 가능합니다. For his vacation 이런 식으로. 자, stationery store, 문구점 발음 도와드릴게요.
1: Stationery, stationery store.
2: 오케이. 자, 아이한테 윷놀이 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1: I explained in detail the rules of the game and played it with my son for the first time.
2: 자세히 설명하다?
1: I explained in detail.
2: 바로 따라 나오면 되죠?
1: Uh-huh.
2: I explained in detail. 묶어서 자꾸 읽어보세요. The rules of the game and played it with my son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이제 아들과 윷놀이를 해본 거예요.
1: It was a bundle of laughs. A bundle of laughs, meaning it was many, many laughs. 정말 많이 웃었다. Meaning it was very fun and exciting and a very joyful time.
2: It was very fun을 굉장히 좀 이렇게 리얼하게 표현한 거죠.
1: Yeah.
2: It was a bundle of laughs 하면 우리말에도 막 웃음꽃이 피었다 이런 말이 있듯이
1: mm-hmm.
2: 얼마나 예뻐요. 웃음꽃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1: Yeah.
2: 그러니까 영어에도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A bundle of laughs 하면 정말 시종일관 웃으면서 이렇게 즐겁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One more time.
1: It was a bundle of laughs.
2: Mm-hmm.
1: When he won, he was so happy that he jumped around, and he choked back tears when he lost.
2: 이거 이제 아이들이 게임을 할 때 이겼을 때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1: yeah.
2: 아, 이 졌을 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 yeah.
2: 울고 막 그러잖아요.
1: Mm-hmm.
2: 네. 분하니까 그러니까 지는 법을 아직 못 배운 거예요.
1: Yeah.
2: 항상 이겨야 되는 거만.
1: Uh-huh. 네.
2: 큰일 난 줄 알아요. When he won, he was so happy that he jumped around, 막 뛰어다녔다는 얘기죠.
1: Mm-hmm.
2: 방방 뛰었는데. And he choked back tears. 이게 무슨 뜻인가요?
1: Tears. 눈물이죠. Choke 하면 뭐가 목에 걸렸을 때 뭔가 좀 choke 한다고 하는데 if you choke back tears, you're trying very hard not to cry.
2: 그렇죠. 막 우리말에 울컥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막 엉엉 운 건 아닌데 얘가 막 울려고 했다. Choked back tears. 우리 5월 달에 입티영에서 엄마라는 단어만 들어도 울컥한다. 그럴 때 썼던 단어도 choke이었던 것 같아요.
1: Yeah. Just thinking of my mom, I choked up.
2: Choked up. Choked up 해도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When he won, he was so happy that he jumped around and he choked back tears when he lost. It felt like seeing myself when I was a little boy.
2: 나 어렸을 때 나도 윷놀이 처음 했을 때 그랬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렸을 땐 이렇게 게임에 지면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Talk about the traditional Korean Ute game. 윷놀이 or the Ute game is a traditional folk game of Korea that uses four wooden sticks called Ute. The Ute acts as dice. Two teams take it in turns to throw the yute and move their four pieces on the board according to the result. The first team that sends all four pieces through the finish line is the victor. Players can take out the opposing team's pieces or move several pieces at once in the yute game. By marking a stick as a bakdo on the backside, a piece can move back a space when only that stick has turned over. These rules make it impossible to predict the end result, so you have to stay on your toes until the very end. For his kindergarten vacation, I went with my son to buy a Ute game set at a stationery store. I explained in detail the rules of the game and played it with my son for the first time. It was a bundle of laughs. When he won, he was so happy that he jumped around and he choked back tears when he lost. It felt like seeing myself when I was a little boy.
1: 패턴 practice.
2: 자, 입지영 공부하시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오픈 단톡방에 입지영 쳐보시면 단톡방들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 EBS1004입니다. 자, 세 가지 표현을 복습을 해볼게요. 전통 민속 놀이다. 요거 발음 주의하시고요.
1: Traditional folk game. 윷놀이 is a traditional folk game of Korea that uses four wooden sticks called yute.
2: 자, 오늘날까지도 널리 즐기는 전통 민속 놀이다. It's a traditional folk game.
1: It's a traditional folk game that is still widely played these days.
2: 윷놀이 설명하면서 이런 거 덧붙여도 좋겠네요. 자, 긴장을 늦추지 않다. 요거는 별표 쳐놓고 꼭 기억하세요. Stay on one's toes.
1: You have to stay on your toes until the very end.
2: 여행 다닐 때 나는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해볼까요?
1: I always try to stay on my toes when I'm traveling.
2: 너무 좋은 문장이죠? 다시 한번요.
1: I always try to stay on my toes when I'm traveling.
2: 너무 좋았던 걸 표현할 때, 막 웃음꽃이 피고 그랬을 때, a bundle of laughs. 이것도 써보세요.
1: I played it with my son for the first time, and it was a bundle of laughs.
2: 그 영화가 무슨 예술적 작품성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너무너무 재밌었다 그래도.
1: The movie wasn't very artistic, but it was a bundle of laughs.
2: It was a bundle of laughs. 그만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었다라는 걸 강조하는 영어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Good job, everyone.
1: 다이얼로그 프랙티스. I played the Ute game with my daughter, and she had a blast.
3: Oh, really?
1: She keeps pleading with me to play it again.
3: She must be really taken with it.
1: I thought it was a meaningful activity to play a traditional game with my child.
3: I'm sure she'll remember it fondly.
1: 음? All right, let's take it line by line.
2: Mm-hmm.
1: The woman says, I played the Ute game with my daughter, and she had a blast.
2: She had a blast. 많이 나왔던 표현이죠? 너무너무 재밌어 하더라고요.
1: Oh, really? She keeps pleading with me to play it again.
2: 아, 조른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면 되네요.
1: Yeah.
2: 네. 계속 또 하자고, 조른다.
1: Uh-huh. She keeps pleading with me to play it again.
2: Pleading with me to play it again. Okay?
1: She must be really taken with it.
2: 이게 무슨 뜻인가요?
1: It's if you're taken by something, you really enjoy it.
2: She must be really taken with it.
1: Uh-huh.
2: 이 문장 보자마자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가 안 가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 이 뜻이 너무 재미있어 했다라는 뜻이에요. Okay? 다시 한번요.
1: She must be really taken with it.
2: Mm-hmm.
1: I thought it was a meaningful activity to play a traditional game with my child.
2: 전통 놀이를 아이와 함께하는 것도 참 의미 있고 좋더라고요.
1: I'm sure she'll remember it fondly.
2: 아이에게도 분명히 훈훈한 그런 추억이 될 거예요. Remember something fondly 하면 좀 애틋한 감정으로 남는다는 얘기죠. 추억거리 자체가.
1: 네.
2: 자, 그렇게 해서 대화도 간단하게 활용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1: Enjoy the day. We'll catch you again tomorrow.
2: Goodbye.
1: Bye-bye.

0: K라디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8월호 첫 번째 페이지. 새로운 달 8월에도 피곤한 먼데이를 즐거운 썬데이로 만들어주실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3: 안녕하십니까. 네.
2: 썬킴에게 물으면 뭐든 답해주는 썬킴의 썬문답 시간입니다. 오늘은 위대한 여행가인가 아니면 희대의 허풍쟁이인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진실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남긴 책과 인물이죠. 동방견문록의 저자 마르코 폴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일단 동방견문록 어떤 책이고 어떻게 세상에 나왔는지 소개해 주시죠.
3: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동방견문록은 베네치아 출신의 여행가 마르코 폴로가 쓴 여행기로 알려져 있죠. 1271년도부터 1295년도까지 24년 동안 세계를 중국만 간 거 아니에요.

0: 평양 동방전문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1200년대 후반의 그 여행기를 담은 책이라는 건데. 근데 이걸 마르코 폴로가 직접 앉아서 쓴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1: 마르코 폴로가 지금 곧 말씀드리겠지만 마르코 폴로가 이제 그 여행을 다 갔다 온 다음에 이 양반이 약간 그 베네치아의 국뽕 차오른다 했거든요.
0: 예예.
1: 아 진짜 베네치아를 정말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부터.
0: 네.
1: 요것도 왜 베네치아가 그렇게 당시에 이른바 그 애국자들이 많은지도 설명이 돼야 돼요. 근데 이른바 이탈리아의 도시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서 베네치아와 제노바가 굉장히 앙숙 관계였어요.
0: 아 예.
1: 그래서 마르코 폴로가 이른바 원나라 갔다가 스리랑카 인도 찍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고향인 베네치아에 돌아왔는데
0: 예, 예.
1: 마침 그때 베네치아와 제노바가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해전이 펼쳐졌는데 네.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0: 참전하나요?
1: 참전을 직접 합니다.
0: 그래요?
1: 제노바 가만히 있어.
0: 어.
1: 참전했는데 와 빠빠빠 잡히네 포로로.
0: 아, 제노바한테 잡혀요. 예.
1: 그래서 제노바의 그 감옥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0: 아, 예, 예.
1: 그래가지고 같이 갇혀있던 그 죄수 가운데서 예. 루스티첼로라고 있었거든. 약간 소설가 겸 약간 글 쓰는 분이었어요.
0: 네네.
1: 어이, 내가 말이야. 지금부터 딱 하는 얘기 재미, 야, 심심한데 우리 내가 얘기나 들려줄게. 쫙!
0: 아, 자기가 겪은 걸.
1: 내가, 야,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어.
0: 아, 예. 아, 편하게 재밌게 지냈네.
1: 선생님! 선생님, 잠깐만요! 하시는 말씀 제가 좀 써도 될까요? 써. 잠깐만요.
0: 아, 진짜.
1: 야, 볼펜 가고, 볼펜. 100개 쓰고. 굉장히 비싸게 팔렸습니다. 일일이 비싸라니까.
0: 아, 인기가 엄청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책.
1: 그 성경 다음으로 베스트셀러였다고 하죠.
0: 야. 애초에 마르코 폴로는 어떻게 그 먼 길을 떠나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마르코 폴로의 주장에 의하면.
1: 짧게 네. 말씀드릴게요. 네. 마르코 폴로의 아빠가, 네. 아빠랑 삼촌이 먼저 원나라에 가요. 그러니까 마르코 폴로가 이제 태어나기 전에 아빠가 이제 그 원나라에 먼저 가요. 삼촌이랑. 자, 당시에 베네치아에 마르코 폴로의 아빠도 포함돼가지고 대부분의 베네치아인들이 대부분 돈이 많았어요. 그리고 대부분 어디서 출발했냐면 콘스탄티노플에서 출발했어요. 베네치아가
0: 이렇게...
1: 아니라. 그러면 그거부터 보셔야 되거든요.
0: 네.
1: 물론 베니스에서 출발했겠지만
0: 그렇죠.
1: 실제로 동방 원정은 콘스탄티노플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0: 기점은 콘스탄티노플.
1: 아빠 같은 경우는 1259년에.
0: 아, 예.
1: 여기서부터 이해하셔야지 왜 이 베네치아인들이
0: 예.
1: 동방 원정을 갔는지 이해돼요. 마르코폴로까지. 그걸 아시기 위해서는 짧게 요것만 언급하고 갈게요.
0: 네.
1: 4차 십자군 전쟁을 이해하시 모든 게 다 이해돼요.
0: 아, 그래요? 그게 연결돼요?
1: 자, 봐봐요.
0: 네.
1: 아빠가 출발한 게 1259년이잖아요.
0: 네.
1: 그 원나라로요. 얼마 안 돼요. 그 4차 십자군 전쟁이 1202년에서 1204년까지 한 50년 전에 일어난 전쟁이거든요.
0: 네. 네.
1: 총 8차 전쟁이 있었는데
0: 예.
1: 대부분 다 예루살렘까지 가긴 가요. 4차, 지금 언급하는 4차 전쟁은 예루살렘 근처에도 안 가요. 가장 뻘짓 전쟁이었어요.
0: 아.
1: 어디까지 가냐면 콘스탄티노플까지 갔다가 다시 후퇴를 해요.
0: 아, 후퇴예요. 예.
1: 왜냐하면 앞에 있었던 1, 2, 3차가요.
0: 네.
1: 전쟁이 다 그 왕 위주로 교황청에서 각 뭐 프랑스든지 독일든지 왕 떠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왕들끼리 가니까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0: 아.
1: 내가 왕인데 네. 이래가지고 실패했다.
0: 그렇쳤어요.
1: 라는 예. 판단에 이제 교황청에서 어떤 판단했냐면
0: 네.
1: 프랑스, 독일 여러 연합국 되니까 연합국이 가니까 안 된다. 한 나라만 가자. 이번에 프랑스 너희들 가라.
0: 아 예.
1: 그래 프랑스 왕 가지 말고
0: 네.
1: 밑에 있는 영주들.
0: 네.
1: 밑에 애들 가가지고
0: 네.
1: 그러면 약간 분란이 없을 거 아니냐.
0: 그렇죠. 그렇죠.
1: 그렇게 해서 주문을 해요.
0: 그게 4차예요?
1: 그게 4차예요.
0: 예.
1: 영수들끼리 뭐지 작전 짭니다. 야, 우리 실패하려면 어떡하지? 1, 2, 3차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저기 내륙 쪽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북부, 지금의 레바논
0: 네.
1: 이렇게 찍고 가는 코스였거든요.
0: 아, 예, 예.
1: 다 실패했어요.
0: 네.
1: 우리 이번엔 바다로 가자.
0: 아, 바다로 갑니까? 아.
1: 1, 2, 3차 다 실패했잖아.
0: 예, 예.
1: 배 타고 예. 이집트로 가서
0: 네.
1: 지중해 건너가지고 네. 이집트에서 위로 치고 올라가자 우리.
0: 예.
1: 그럼 우리 성공이야.
0: 아라비아 반도 쪽으로.
1: 아 그렇죠.
0: 예.
1: 아, 그, 거기서 이집트에서 지금의 그 팔레스타인 쪽으로
0: 아, 예.
1: 치고 올라가자.
0: 네, 네.
1: 그래서 이거 됐다.
0: 네.
1: 그럼 배가 있어야 되잖아.
0: 그렇죠.
1: 베네치아에 전화한 거예요.
0: 배 대달라고.
1: 지금 우리 그 베네치아예요. 당시 그 해상 왕국 해상 강국이죠.
0: 그렇죠. 예.
1: 소국이지만.
0: 예.
1: 당시 베네치아의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단돌로 난도르라고 하는 80이 넘은 약간 앞이 안 보이는 노인이었어요.
0: 아, 예.
1: 정말 평

0: 생 돈 하면서 뚜르르 단도로 우리 프랑스 영주들인데요. 네. 이번에 우리 배 타고 그 십자군 전쟁 갈 거니까 배 좀 구해주세요. 배? 몇 척 필요한데요. 그러면 예. 배를 내가 몇 대 네. 준비하고 돈을 이만큼 너희들 지불해. 예. 된 거예요.
1: 예, 예, 예.
0: 그러니까 단돌로랑 베네치아 입장에서도 국가적 사업이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가지고 베네치아에 있는 모든 조선소 다 지금 배 만들라고. 여기서 십자군 넘어온다고 한다.
1: 네네.
0: 십자군이 안 와요.
1: 왜? 노쇼?
0: 노쇼, 진짜 노쇼예요, 노쇼.
1: 네.
0: 왕이 구심점이 있어가지고 이걸 가자! 해야 되는데, 영주들끼리 하다 보니까, 야, 미안해. 우리 엄마가 가지 말래. 네. 아, 갑자기 배가 엎어가지고.
1: 아이고, 아, 진짜로요?
0: 진짜로. 3만 명이 와야 되는데, 늦게 만 명만 온 거예요.
1: 허무하네.
0: 단돌로가, 야! 다 집합 시켜야 돼.
1: 청구서 다 준비해놨는데.
0: 야, 너 돈, 야, 카드 할부된데 왜 안 되냐?
1: 네네.
0: 미안한데, 지금요. 안 왔어요, 애들이요.
1: 아니, 단돌로 8승이 넘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0: 단돌로, 야, 너 단둘이야, 맞아볼래요?
1: 예, 예, 예. 어, 야.
0: 여기서 진짜 난감에 빠진 거, 십자군들은.
1: 그렇죠.
0: 여기에 단돌로, 야. 장사꾼은 장사꾼이야. 이리 와봐요,
1: 예.
0: 내가 제안 하나 할게.
1: 네.
0: 지금 크로아티아. 거기 자라란 도시가 있었어요.
1: 자라.
0: 옷가게 아닙니다.
1: 네네.
0: 자라란 도시가 베네치아와 경쟁 도시였어요.
1: 네.
0: 똑같이 바다를 두고 아. 무역 도시. 야, 일로 와봐, 십자군. 니들이 자라 좀 박살내. 그럼 우리가 이거 몇 년 유예해 줄게, 빚.
1: 어허.
0: 채무.
1: 예.
0: 여기에 십자군이 멘붕이 와버려요.
1: 왜요?
0: 자라도 기독교 도시였거든요.
1: 아, 그래요?
0: 아니, 우리가 지금 기독교 그렇지. 입장에서 교황 명령으로 지금 이슬람 교황 싸우러 가는데 우리 보고 지금 같은 카톨릭
1: 명분이 안 서죠. 네, 자라를 어떻게
0: 카톨릭
1: 써.
0: 도시를 지금 박살내라 이거요?
1: 예.
0: 안 그럼 돈 갚아.
1: 어떡하나 십자군이 좀 난처하네요. 예.
0: 여기에 십자군이 그렇지. 눈 한번 딱딱 감자. 한번 딱 감고 박살내자.
1: 권유하는 십자군 연기 장난
0: 아,
1: 아니다.
0: 그렇죠. 예, 예. 아, 영화 배우라니까요.
1: 예, 예, 예.
0: 그래야 실제로 네. 기독 카톨릭 군이 네. 카톨릭 도시를 박살을 내버려 자라.
1: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0: 그렇죠. 네. 그걸 내려갑니다. 네. 야, 이번 빨리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네. 그 모든 거 다 챙기고 오면 우리가 다 빚 청산 됐을 거야. 내려와요.
1: 네.
0: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지금의 콘스탄티노플, 동로마 제국의 수도까지 갑니다.
1: 아.
0: 근데 여기서 짧게 말씀드리면은
1: 예, 예.
0: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어가지고 콘스탄티노플을 박살 내야 될 일이 발생을 해요. 이게 문제가 커요.
1: 네.
0: 카톨릭 십자군이 네. 물론 뭐 이게 정교 올토닥스 국가지만 같은 범 기독교 국가잖아요.
1: 그렇죠.
0: 그 수도를 다 박살낸다? 이거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나.
1: 네.
0: 옆에 단돌로가 또 베니스에서 내려와가지고 야 너 이 콘스탄티노플을 박살내야지. 여기 금은보화와지 교회에 있는 저기 뭐 성찬들 이게 다 금이잖아 이거.
1: 단돌로
0: 다 훔치라고 그래야지 우리한테도 빚을 갚고 너희도 저기 뭐야 그 원정 갈 비용이 생기는 거
1: 그렇죠,
0: 아니야?
1: 그렇죠. 그렇죠.
0: 어차피 한 번 한 놈은 두 번 할 수 있어.
1: 아까 자라에서 한 번 했으니까.
0: 자라 한 번 했으니까 예, 예. 한 번 더 해.
1: 예.
0: 고민하다가 십자군이 예. 그래.
1: 눈 한 번 또 감나요?
0: 예?
1: 눈 또 감나요?
0: 눈 딱 감고 박살내자.
1: 아.
0: 실제로 동로마 제국은요. 나중에 그 이른바 오스만 트루크에서 결정적으로 망하지만 실질적으로 동로 기독교 국가였던 동로마 제국은 같은 기독교 십자군에서 멸망해요.
1: 그때 타격이 컸군요.
0: 한 번 쓰여서 못 가요. 이때 동로마 제국은 콘스탄티노플은 다 불타버리고
1: 예.
0: 여기에 있던 모든 금은 보화는 다 십자군과
1: 단돌로.
0: 십자군보다 단돌로가 더 챙겨가요.
1: 아 단돌로가 진짜 중요한 인물이네.
0: 단돌로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때부터는 베네치아가 지중해 있는 조그만 해상 무역 도시가 아니라
1: 네.
0: 지중해 제국이 돼버립니다.
1: 아, 패권.
0: 그러면서 베네치아인들이
1: 네.
0: 돈 좀 벌어보자고 싹 다 콘스탄티노플로 건너가요.
1: 그래서 마르코폴로 그때, 아버지랑 삼촌도
0: 그때 마르코폴로 아빠도 그때 건너가요.
1: 아
0: 이걸 아셔야지.
1: 그래 그래 이건 중요한 배경입니다. 이건.
0: 되게 중요해 이거요. 이거를 잡지사에서 얘기합니다.
1: 그러네. 그래서 1차로 아버지랑 숙부가 갔었고
0: 1차로 예. 대부분의 베네치아에 돈 좀 있는 분들 예. 좀 돈 좀 더 벌어보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베네치아인들이 콘스탄티노플의 상권과 모든 재기를 다 잡아버려요.
1: 네.
0: 그런데 한 번 물러났던 동로마 제국의 이른바 나쁘게 말하는 잔당들, 네. 자녀 세력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딱 요때 1250년.
1: 아, 1250년. 예.
0: 다시 되찾자 동로마 제국.
1: 예.
0: 그 자녀 세력들이 지금의 튀르키예 쪽으로 빠진 상태였거든요.
1: 예, 예.
0: 다시 바다 건너가지고 야 베네치아에도 물러나라.
1: 콘스탄티노플 쪽으로.
0: 쪽으로.
1: 어.
0: 원래 우리 땅이야. 예. 다시 되찾자 콘스탄티노플.
1: 예.
0: 하면서 자녀 세력들이 다시 넘어와요.
1: 그럼 베네치아 상인들은
0: 어디로 가냐면 지금의 크림반도에 아, 우리 했잖아요.
1: 아, 예.
0: 흑해에 있는 크림반도.
1: 아, 예.
0: 에도 베네치아 타운이 있었거든요.
1: 예.
0: 거기로 다 건너가요. 피하러.
1: 아, 베네치아 타운으로. 예, 예, 예.
0: 어, 뭐 가까우니까. 어,
1: 그렇죠, 그렇죠.
0: 콘스탄티노플에서 크림반도는 가깝거든요.
1: 가깝죠. 예.
0: 일단 글로 다 가요.
1: 예.
0: 그때 마르코폴로 앞바도 건너갑니다.
1: 어,
0: 크림반도로.
1: 예, 예, 예.
0: 대피를 가요.
1: 예. 마르코폴로는 언제 가요, 그러면? 예.
0: 그, 마르코폴로는 아직까지 엄마 뱃속 베네치아에 있어요.
1: 어, 네네.
0: 그래서 아빠랑 네. 삼촌이랑 크림반도까지 왔어요, 지금. 돈 다 챙기고.
1: 그렇죠.
0: 야, 야, 아우야. 요령님, 우리 돈도 있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네. 지금 저쪽 우리가, 동쪽으로 더 가면은 돈 벌 기회가 더 있을 것 같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베네치아 돌아가 봤자, 뭐, 다시 원점 돌아가는 거 아니냐. 어떡할래? 한번 우리가 이 돈 가지고 플러스 알파 한번 해볼래? 그래가지고, 네. 그 마르코폴로의 아빠랑
1: 네.
0: 형님이랑 그 지금의 중앙아시아 쪽으로 넘어가요.
1: 아...
0: 이게 신의 한 수였어요.
1: 왜요?
0: 그땐 이미 징기스칸의 몽골 제국이 몽골 제국을 다 건설했던 상태고
1: 네네.
0: 역참 제도가 있었어요.
1: 예, 역참.
0: 40km에 하나씩 여기 하나 있는 거예요.
1: 예, 예, 예.
0: 그러니까 하루에 400km씩 뛰는 말들
1: 아...
0: 하나의 역에 말 400마리씩 가니까 웰컴. 그러니까 위험할 줄 알았는데 네. 너무나 안정화돼 있는 거예요.
1: 아 그래요? 이방인한테 오히려
0: 네.
1: 어...
0: 그리고 이제 그때가 마침 몽골 제국에서 원나라 쿠빌라이 칸으로 이제 그 교체 시기였거든요.
1: 예, 예.
0: 당시 거기 와 있던 이제 원나라로 갈게요. 원나라 사신이 마르코폴로 아빠한테 그 얘기를 한 거죠. 이보쇼, 지금 우리 대칸께서
1: 네.
0: 그러니까 쿠빌라이 칸이죠.
1: 네.
0: 지금 서쪽 문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
1: 어.
0: 그러니까 지금 이 역참을 타라가지고 대도, 그러니까 베이징까지 가셔가지고
1: 네.
0: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떻겠냐. 그냥 말 타고 가시면 된다.
1: 네.
0: 해서 아, 가요.
1: 아, 베이징까지 가요?
0: 대도까지 갑니다. 아, 예. 베이징까지요.
1: 예. 멀리도 갔다 진짜. 예.
0: 딱 오니까 쿠빌라이 칸을 만나요.
1: 네.
0: 니들이 뭐냐. 저 마르코폴로 아빠랑 삼촌인데요.
1: 네.
0: 그러냐. 너희들 세계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굉장히 호기심 많은 칸이었어요.
1: 아, 쿠빌라이 칸이.
0: 뭐, 우린 뭐, 카톨릭이라는 게 있고, 무슨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아, 너희 동네에선 교황이 대장이냐?
1: 어.
0: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황한테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그 교역을 좀 통성명도 좀 하고,
1: 예.
0: 좀 약간 그,
1: 좀 관계를 트자.
0: 관계를 틀기 위해서,
1: 예.
0: 다시 가서 교황 보고,
1: 네.
0: 현자. 100명을 좀 보내달라고 하라.
1: 아, 베네치아의 현자 100명.
0: 100명을. 알겠습니다!
1: 그래.
0: 그러면 뭐 우리 원나라도 좋고 너희 뭐 유럽도 좋은 거 아니겠냐?
1: 네.
0: 알겠습니다!
1: 그래도 베이징에서 베네치아까지 가야 되잖아.
0: 가, 다시 가야 돼.
1: 아, 그래요? 유턴. 예. 어.
0: 콘스탄티노플은 못 가고.
1: 네네.
0: 돌아가지고 이집트 찍고 다시 올라갑니다, 베네치아로.
1: 아, 쿠빌라이 칸이 다시 보낸 거예요.
0: 다시 보냈어요.
1: 예.
0: 그때 집에 가니까 웬 아이가 아빠!
1: 그때 마르코폴로가 17살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어린 거 아닙니까?
0: 15.
1: 15?
0: 출발했다, 17.
1: 15 또 아빠! 이건 아니잖아.
0: 아직 변성기가 안 왔어요.
1: 늦게 왔구나.
0: 됐고, 잠깐 있어봐봐. 네. 난 이 저기, 대칸.
1: 현자 모아야 돼, 현자.
0: 현자 모아야 돼.
1: 어.
0: 근데, 마침 그때 교황이 돌아가신 거예요.
1: 교황이?
0: 네.
1: 어, 예.
0: 어, 우짜지 빨리 데리고 가야 되는데.
1: 네.
0: 그러면, 새 교황 선출할 때까지 좀 기다리라고.
1: 네.
0: 근데 그 새 교황이 선출이 됐어요.
1: 예.
0: 모든 설명을 하니까, 100명은 못 보내고, 그러면 종교 지도자 2명은 보내겠다. 해서 2명을 붙여가지고 출발해요.
1: 네.
0: 하면서, 마르코를 봐봐. 아빠 지금 저기 원나라라는 데 갈 건데, 너 갈 거니? 네, 가겠습니다!
1: 예, 예. 그때 가는구나.
0: 3명이 출발해요.
1: 예.
0: 아빠, 삼촌, 마르코폴로.
1: 네, 네.
0: 그리고 2명의 성직자.
1: 네.
0: 근데 가다가, 이 성직자께서 얼마나 참 따뜻한 방에서 그 사셨겠습니까?
1: 아, 예.
0: 뭐, 내전도도 있는 뭐, 지역도 지나가고 하니까, 저기 갑자기 우리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우린 아. 다시 바티칸으로 좀 돌아가야 될 것 같아서.
1: 아, 이탈해요.
0: 돌아가요.
1: 네.
0: 아, 우리끼리 가면 안 되는데.
1: 애초에 100명 모아오라 그랬는데.
0: 두 명도 참 뭐라고 예, 할 것 같은데.
1: 예, 예, 예.
0: 일단 가자.
1: 예.
0: 세 명이 다시 가요.
1: 네네네.
0: 근데 마르코 폴로가 굉장히 뭐라고 호기심 천국이었어요.
1: 아.
0: 가면서 모든 걸 다 뭐 했다 몇 월 며칠이 아니라 다 입체적으로 다 보고 갑니다. 야, 이 동네는 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1: 네.
0: 도착했어요.
1: 네.
0: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동방 견문록 내용인데
1: 아, 그때부터 네. 그러면 뭐 한 20년 가까이 머문 거잖아요.
0: 그렇죠. 그 네. 얘기를 제노바 깜빵이 산 거를 네. 쓴 거 옆에 친구가.
1: 그러면 그 어린 마르코 플로는 원나라 가서 뭐 한 거예요?
0: 자, 네. 이제부터는 동방 견문록 어, 얘기예요.
1: 예.
0: 내가 말이야 17살 때 도착했어 거기서. 어,
1: 그치 지금 뭐 황제 수감 지금 상황이죠.
0: 그 루스티첼로가
1: 예.
0: 이제
1: 예, 예,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예.
0: 17살 때 내가 가자마자 어, 코빌라이칸 앞에서 몇 개의 국어를 쫙 얘기했다고.
1: 어.
0: 그러니까 코빌라이칸이 감동을 하더라고.
1: 어.
0: 그리고 뭐 했냐면 그 보통 그 코빌라이칸이 그 지방에 관리들을 보낸 다음에 거기 파악을 하고 오라고 시켰어요.
1: 네.
0: 근데 이 친구들이 다 초등학교 탐구 생활만 읽는 거예요. 날씨 맑음, 몇 월 며칠, 여기는 어떤 일이 있었고, 뭐 있었습니다. 끝. 감사합니다.
1: 네.
0: 이거요.
1: 네.
0: 근데 똑같은 지역을 보고 왔던 마르코 폴로는 거기는요, 데카님, 남자가 막 근육질이 막 이렇고,
1: 아.
0: 뭐, 애야, 이거 어디, 뭐, 파티, 뭐, 저기가 아니라 콜라색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아.
1: 구체적으로 보고하는구나.
0: 입체적으로 보고
1: 예, 예, 예.
0: 야, 탐구 생활 보관 애체 날라가고 네. 마르코 폴로, 네, 네가 지방에 가서 그 입체적으로 가서 보고를 하고 와.
1: 네.
0: 그래가지고 쿠빌라이칸의 신뢰를 얻은 다음에 지방에 가서 모든 걸 다 보고 오는 그런 뭐라 할까 그 임무를 띈
1: 아,
0: 거예요.
1: 아, 쿠빌라이칸 밑에서 일을 했구나. 총애를 받아서.
0: 그래가지고 이제 그 원나라에서 17년 동안 했잖아요.
1: 네.
0: 쿠빌라이칸의 정말로 오른팔 역할을 했다고 해요.
1: 네.
0: 동방 견문록에 따르면.
1: 마르코 폴로가 원나라를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동방 견문록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뭐, 쿠빌라이칸의 권력이 얼마나 강했고, 황궁과 연애가 얼마나 화려했는지, 그리고 역참과 도로망에 대한 묘사도 있고, 그리고 항저우를 방문하고 깜짝 놀랐다는 기록이 있다더라고요. 네.
0: 그, 원세조가 집권했을 때가 아직까지 남송이 살아있던 때예요. 송나라가 이제 밀려 내려와가지고요. 그리고 항저우가 임안이라고 남송의 수도였어요.
1: 아, 그렇군요.
0: 이게 약간 사기다라고 비판하는 측이 뭐냐면, 남송, 그 항저우 바로 조금만 위에 올라가면 양양이라고 있어요.
1: 양양.
0: 강원도 양양 아니에요?
1: 아니겠죠.
0: 양양이라고 여기를 장악해야지 중원을 장악을 해요. 삼국지에도 맨날 나오는 게 양양이에요.
1: 아, 예.
0: 여기가요?
1: 네.
0: 이 원나라도 양양성을 치고 바로 항저우로 내려와가지고 남송을 멸망시키거든요.
1: 네.
0: 이게 1275년에 양양성이 함락이 돼요.
1: 아, 네. 네.
0: 근데 마르코 폴로는 75년 이후에 도착했거든요.
1: 예.
0: 원나라에.
1: 네.
0: 근데 동방 견문록을 보면
1: 예.
0: 자기가 양양성 함락에 큰 도움을 줬다.
1: 라고 돼 있어요?
0: 라고 돼 있어요.
1: 아. 아~ 이거는 좀 결정적이지 않나.
0: 아.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마르코 폴로가 자기가 투석기 있잖아요.
1: 투석기요. 예.
0: 투석기를 자기가 개발해가지고 예. 이거를 원나라 군대에게 줬다. 자기가 개발한 투석기로 양양성이 함락됐다.
1: 아.
0: 1275년도에.
1: 근데
0: 문제는
1: 맞아.
0: 정사에는 마르코 폴로가 그 이후에 도착했거든요.
1: 어허.
0: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1: 허언증 냄새도 조금 나는 것 같고요. 이건 뭡니까? 마르코 폴로가 이제 남긴 원나라에 대한 기록 가운데 유럽 사람들이 가장 놀란 대목이 쿠빌라이칸을 연금술사라고 묘사했다.
0: 어, 연금술사.
1: 연금술사.
0: 지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1: 지폐요? 종이 화폐?
0: 종이 화폐.
1: 를 썼나요, 원나라가?
0: 썼어요.
1: 아.
0: 교초라고 해가지고.
1: 예, 예, 예.
0: 이게 유럽에서는 그 기껏 해봤자 은화.
1: 그렇지.
0: 금화. 예. 실제로 볼 수 있는 실물 귀금속 화폐잖아요.
1: 맨날 주머니에 이렇게 동화 보면 이러고 다니잖아요. 예.
0: 근데 깜짝 놀란 거죠. 이 종이 쪼가리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물물 교환이 됩니까? 이걸
1: 아~
0: 줬는데 저쪽에 물건을 줘요?
1: 어~
0: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이걸 처음 본 마르코 폴로는
1: 네.
0: 아, 저 데칸 쿠빌라이칸이
1: 네.
0: 이 종이를 금으로 바꾸는 도술이 있구나.
1: 네네.
0: 연금술사다.
1: 네.
0: 라고 믿었다고 하죠.
1: 아~ 하지만 여러분 폴로 일행이 베네치아로 나중에 돌아오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도 실려있는데 이 기록도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던데요.
0: 일단 베네치아에서 네. 너무 일을 잘했어요.
1: 네.
0: 아빠랑 삼촌이랑 마르코 폴로랑.
1: 네.
0: 그래서 계속 집에 간다고요. 저기요.
1: 네.
0: 쿠빌라이칸님 저 베네치아 좀 가게 주십시오.
1: 네.
0: 아 보시오 부커이. 아,
1: 안 됩니다.
0: 너 일 잘하는데 어디 가냐. 다른 건 다 해도 집에 못 가. 이게 17년이었어요. 당시 몽골 제국이요. 네네. 원세주 쿠빌라이 칸때 약간 쪼개져요.
1: 네.
0: 원나라와 네. 여러 칸국들이 쪼개집니다.
1: 예.
0: 뭐 일한 일칸국, 킵차크 칸국 등등등요.
1: 예.
0: 그 가운데서 일칸국이라고 있었어요.
1: 네.
0: 범 몽골족 패밀리예요.
1: 어, 예.
0: 거기서 쿠빌라이 칸한테 연락한 거죠. 웨이, 뚜루루 우리 저 결혼을 좀 해야 되는데 왕실에서 공주 좀 보내달라고.
1: 어, 예.
0: 그래서 뭐 쿠빌라이 칸도 그래 알았다. 뭐 그 황실 가운데서 진짜 선별해서 능력 있는 분을 보내요.
1: 네.
0: 일칸국에서 사신들이 옵니다.
1: 네.
0: 직접 어떤 공주를 보내는지
1: 확인하러.
0: 확인하러. 확인하러 왔는데 그 자리에 마침 마르코 폴로가 있었어요.
1: 아, 폴로도 같이 보낸 거예요?
0: 아니요. 폴로는 다른 업무와 하다가 온 거예요.
1: 아, 예.
0: 그러니까 그 사신들 일칸국에서 온 사신이랑 공주랑 다 있는 거죠.
1: 예.
0: 아, 누구시죠? 야 대카님. 예. 하신 아, 맡기신 업무 다 했습니다. 여기 이러고 이러고 이러고 아유 아유.
1: 네네.
0: 옆에 일칸국에서 온 사신들이 본 거예요. 어어. 우와 저 친구 일 진짜 잘한다.
1: 일 잘한다. 스카우트를 하나?
0: 저기요.
1: 예.
0: 우리 가는데 좀 무서운데 예. 저 친구 보고 좀 기다리는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1: 아 라고 요청을 해요?
0: 요청을 예. 칸한테 하는 거예요.
1: 예예예. 예, 예.
0: 쿠빌라이 칸한테. 예. 거짓할 수도 없고.
1: 어, 들어줘야지.
0: 야. 그러면 에스코트만 했다가 일칸국이 지금 거의 뭐 이란, 이라크 이쪽이거든요. 네. 갔다가 다시 돌아와.
1: 폴로 너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거기까지만 갔다 와.
0: 일단 원나라를 벗어나는 거잖아.
1: 예, 예.
0: 가자 가자 가자. 아빠, 삼촌. 아빠랑 삼촌 같이 가도 돼요? 심심한데? 어 알았다.
1: 아, 또 그거 들어주네.
0: 출발을 해요.
1: 예, 예, 예.
0: 출발을 하면서 들렸던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네시아 찍고 그러니까
1: 아,
0: 쿠빌라이칸이 아~ 가다가 큰일 나면 안 되니까 대선단을 보내줍니다.
1: 예.
0: 그리고 600명의 선원들을 같이 보내줘요.
1: 아~
0: 이 대선단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네시아,
1: 아~
0: 스리랑카, 인도.
1: 이게 바다로 갔구나.
0: 바다로 이제 아~ 출발, 이제 예. 쭉 거쳐가요.
1: 네.
0: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귀국길에 이상한 모험담들이 나오거든요.
1: 아, 예.
0: 용 봤다.
1: 어. 아니, 마르코 폴로가 유니콘 봤다는 얘기가 있던데.
0: 코뿔소였습니다.
1: 예.
0: 그리고 어! 용이다. 악어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1: 네.
0: 공주를 일칸국까지 정확히 딱 모셔다 드려요.
1: 네.
0: 그때 울었다고 해요, 공주가.
1: 왜요?
0: 가는 길에 너무 정이 들어 가지고.
1: 마르코 폴로랑?
0: 마르코 폴로랑 그 아. 아빠 삼촌한테.
1: 네.
0: 공주님, 행복하게 잘 사세요. 근데 본국에서 연락이 온 거죠. 연락, 저기 큰일 났습니다. 아, 뭔데요? 쿠빌라이 칸이 돌아가셨습니다.
1: 그 사이에? 아, 그래요?
0: 됐다. 야, 야, 안 가도 돼, 안 가도 돼, 안 가도 돼. 야, 베이징 안 가도 돼.
1: 아.
0: 그래서 다시 베네치아로 돌아와요.
1: 아, 그래요? 타이밍이 좋았네.
0: 해서 아. 만들어진 게 동방견문록이다. 이걸 아. 어디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얘기해요?
1: 마치면서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동방견문록이 후대에 미친 영향력과 역사적 가치 어떻게 평가하면 좋을까요?
0: 동방견문록 덕분에 또는 때문에 당시 유럽인들은 아직까지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되기 전이기 때문에 당시 세상은 엄청나게 큰 몽골의 원제국과 조그마한 유럽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럽인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 큰 지금 중국 대륙과 이쪽 중앙아시아와 이쪽에 큰 관심이 많았죠.
1: 네.
0: 그래가지고 유럽을 벗어나가지고 더 큰 세계로 나가는 어떻게 보면 기폭제 역할을 했다. 그래서 그 결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메리카 대륙의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1: 그러네.
0: 발견이고 현재 미국 건국까지 이어지지 않았나.
1: 아, 네. 원나라와 또 서양의 역사적 관계에 대해서도 오늘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1: 미국과 캐나다에서 아이들이 특히 수영장에서 많이 하는 국민 게임 중에 마르코 폴로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눈을 가린 술래가 마르코라고 하면 다른 친구들은 폴로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러면 그 소리가 나는 방향을 짐작해서 물의 저항을 이겨내고 친구를 잡아야 하는 정말 술래 입장에서는 너무 하기 싫을 것 같은 그런 게임입니다. 왜 하필 마르코 폴로라고 주고받는지 확실한 기원은 전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술래의 모습이 미지의 세계를 헤치고 나간 탐험가의 모습과 비슷해서가 아닌가 이런 설이 유력하다고 하네요. 7말 8초 아이들과 풀장에서 막바지 휴가 중이시라면 정할 거 없을 때 마르코 폴로 놀이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그만 셔터 내립니다.
2: Why 아빠는 한국말 배울 생각을 안 해? 아빠가 뭐 하시는데 봐, 아빠? 아, 의사세요.
3: 잠깐만, 그 뒤에 쌩 외국인은 너 내 말을 알아들어? 어, 뭐야?
4: 한국 전석 매진 신화에 이어 뉴욕 무대를 완벽하게 사로잡았던 바로 그 공연. 재미, 웃음, 유쾌, 통쾌, 속에 빵 뚫리는 짜릿한 스탠드업 코미디 이상준 쇼가 다시 뉴욕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15일 토요일 저녁 7시 퀸즈 컬리지 컬든 센터 뉴욕 한인들을 위한 역대급 웃음 폭탄. 지금 바로 예매하세요.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황금싸라기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전보 씨 없는 수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페르시안 오이 팩당 99센트, 유기농장 유기농 꿈밤 깜밤 개당 9불 99, 자연담은 현미 15파운드 포대당 12불 99, 통통배 명품 굴비 냉동 개당 21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보금통일을 위한 남북소통 프로젝트 오! 자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요정입니다. 오자유어의 위대한 여정 오늘도 이어갑니다. 함께해 주실 탈북 미남 미녀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남한 가족들도 환영합니다.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2: 네, 건강하시죠? 자, 오늘은요 저희 스튜디오에 아주 특별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태초 먹거리 학교를 운영하고 계시는 충남대 이계호 교수님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2: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이 자리에 꼭 한번 모시고 싶었는데 이렇게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6: 네, 반갑습니다.
2: 어제 이렇게 나오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교수님?
6: 이게 남북이 만나가지고 음식 얘기한다는 게 참 감개 모양한 것 같아요.
2: 네.
6: 남과 북이 합쳐서 풀어야 될 숙제가 좀 있거든요.
2: 네, 네.
6: 그런 부분에서 얘기한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2: 네. 오늘 우리 교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우리 태초의 먹을거리들, 하나님이 주신 그런 먹거리들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실 걸로 기대가 되는데, 혹시 뭐 북한 음식 접해본 경험 있으시죠?
6: 지금까지는 접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2: 평양냉면 아닌가요?
6: 진짜 이제 북한에서 만든 그 솜씨라든지 재료를 가지고 먹어보지 못했다는 거죠.
4: 찐 걸 안 먹어봤다.
6: 그렇죠.
2: 네. 네.
6: 근데 이제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것은 이제 동치미라든지 백김치라든지 뭐 이런 거 굉장히 관심 있는데 이게 아마 북에서는 굉장히 흔하게 먹는 거죠.
4: 백김치, 동치미 다 평안도 음식을 좋아하시네요.
6: 아, 그래요?
2: 그런가요?
4: 백김치는 평안도에서 많이 먹는 건데.
6: 아, 원래 그래요? 네.
7: 궁금한 게 우리 교수님께서는 태초의 먹거리에 대해서 강연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태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먹거리. 근데 태초의 먹거리가 어떤 의미인지 참 궁금해요, 저는.
6: 이 하나님께서는 이 먹거리를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영양성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4: 네.
6: 이게 어느덧 한 200년 전에 돈벌이 수단으로 돈을 버는 수단으로 바뀌면서 먹거리가 점점 변질되었어요.
2: 네.
6: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어긋난 먹거리를 과학자가 알려줄 테니까
2: 네.
6: 그런 것들을 우리 주위에서 한두 개씩 계속 좀 빼가보자. 그러면 점점 언젠가는 태초의 먹거리 쪽으로 가까이 가지 않겠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요. 현재 한국의 평균 연령이다 80세가 넘었잖아요.
4: 네.
6: 그죠?
4: 네.
6: 보건복지부 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은 80세까지 살 때 3명당 1명이 암에 걸리면서 80세를 살아요.
2: 와. 그러니까요.
4: 치료가
6: 네. 80세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2: 맞아.
6: 어떻게 건강하게 80세를 살아야 되는데 지금 뭔가가 우리 먹거리 생활 습관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주로 이제 제가 이런 먹거리의 생활 습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주로 암 환우 대상으로 지난 12년 동안에 무료로 현재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2: 거기다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나눠주신 그 태초의 먹을거리와 이렇게 접목이 되니까 굉장한 마음의 파동과 감동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들을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굉장히 네, 기대가 됩니다. 어느 날 한국에 와가지고 맛있는 걸 사준다고 해가지고 갔는데 차라리 삼겹살 사주세요.
4: 완전히 몸이 에너지 쓰는 방법도 달라졌는지 면역이 정말 완전 진짜 그야말로 다 파괴됐어요.
6: 한번 웃을 때마다 면역력이
4: 웃어야 되는구나.
2: 웃읍시다.
6: 바로 이때가 장을 마사지하는 거예요.
2: 자, 오늘 이계호 교수님과 함께 북한의 건강밥상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에 또 새 가족이 나와 주셨습니다. 자, 한국에서 인정받은 조리 명인 안영자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언뜻 봐도 요리를 굉장히 잘하게 생기셨습니다. 나 요리 연구가 이런 이제 포스가 아니에요. 느껴지는데. 자, 그러면 정식으로 고향이 어디시고 또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자기소개를 좀 부탁을 드려볼까요?
5: 네, 저는 고향은 경성, 환경부터 경성이에요. 경성이고 거기서 졸업하고 자신이 요리사보다 좀 우수하기 싶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때 당시 요리를 해라. 요리를 하면 더 좋다. 그래도 북한 먹는 게 고생이죠. 뭐 먹고 사는, 먹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요리하게 됐는데 참 어렵게 힘들게도 공부하고 참 힘들었어요. 그냥 한국에 와서 아, 내가 또 이렇게 또 적응해서 이 사이를 이겨내갈 수 있겠구나 하는 거 보면 그냥 항상 마음속으로 감사하다 하면서 살고 있어요. 네.
2: 북한 인민 무력부 요리 강습소 출신이라고 네. 들었습니다. 네. 네. 어떤 곳인가요?
5: 이미 무력부 초대소라는 건 군부들 장교들을 이렇게 미국에서 오는 이런 장교들이나 기부인들이 오실 때 요리해주는 요리사예요. 네. 저는 그때는 좀 나이가 어렸었을 때가 뭐 초보죠. 그래도 대학을 공부할 때에도 초보지만은 그만큼 교육을 시키고 요리사를 시켜요. 네. 그리고 일하면서 자격을 더 해줘요. 네. 그러면서 거기서 제가 요리를 좀 했어요.
2: 우리 오자유여 식구들의 어떤 평소의 식습관이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네. 설미 씨.
4: 네. 네. 원래 이제 북한에서는 흰쌀밥을
8: 귀하잖아요.
4: 귀하고,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이 먹는 거죠, 흰쌀밥은. 근데 다들 흰쌀밥을 못 먹어요. 네, 좀 섞어서 먹어야 되고 이렇게. 그건 가난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건강식을 먹은 거예요. 그게 건강식인지는 모르고 먹었는데 그 한국에 와서 흰쌀밥을 진짜 많이 먹었어요. 저는 뭐 잡곡밥 주면 정말 짜증났었거든요. 네. 왜 손님 대접한다 그러면 보리밥을 주나. 이게 북한에서 가난한 사람이 먹는 거를 왜 이렇게 주나 했는데 제가 임신 당뇨가 딱 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식습관부터 딱 이제 흰쌀밥 먹지 말래요. 그 흰쌀밥 거의 뭐 독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다음부터 우리 집에 지금 잡곡
2: 만 드세요?
4: 예, 있는데
2: 잘 안 먹게
4: 많이 안 먹게 됐는데 사실 그래도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먹기 시작하니까요 잡곡이 확실히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꽁꽁씩 뭐 먹기가 참 많이 안 먹어서 좋은 것 같아요.
7: 없어서 못 먹는다.
4: 그렇죠. 아니 강제로 먹어요.
7: 안 먹는 거랑 느낌이 어때요?
4: 아 이건 그게 고문이에요. 고문이지. 이 배고파서 탈북했는데. 아니 흰쌀밥 마음껏 먹으려고 탐복했는데 흰쌀밥 먹지 말래요. 하고 그래. 독약이래. 와 자꾸 그래.
2: 확실히 그 이밥이라 그러죠. 이밥. 흰쌀밥이 맛있죠. 네. 맛있는데 아무튼 언제부터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렇게 죄의식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냥 흰쌀밥 이렇게 먹으면 콩이나 뭐 보리라든가 잡곡을 꼭 넣어야 된다 이런 의식이 있는데 우리 유나 씨 같은 경우 식습관이 어떠신가요?
4: 제가 생각해보니까 북한에 있을 때는 하루 세 끼를 항상 그 시간 때 먹었던 것 같아요. 항상. 왜 그런지 모르는데 다른 잡거리가 없으니까 항상 세 끼를 딱딱 그때 먹었거든요. 근데 한국에 와서는 완전 뒤바뀌었어요.
2: 맞아.
4: 막 굶다가 퇴근해서야 또 막 먹었다가 그렇지. 이게 시간이 막 들쑥날쑥 하니까 이게 또 막 집어먹을 것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먹는데 오죽했으면 설미 언니가 야 유나는 시집 가면 안 되겠다고 직접 말씀해 보시죠.
9: 저번에 차를 같이 타고 가는데 자다가 눈 뜨면 먹고 자다가 눈 뜨면 이제 먹지 않으면 일할 땐 못 먹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먹을 수 있는 시간에 몰아 먹더라고.
2: 날씬하네요 그래도.
4: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안 좋다라는 걸 느끼는 게 면역력이 자꾸 떨어지고요. 이게 하루 세 끼 먹을 때하고 완전히 몸이 에너지 쓰는 방법도 달라졌는지 면역이 정말 완전 진짜 그야말로 다 파괴됐어요.
7: 그러니까 운동할 때 저 살 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해진 시간에 정확하게 먹어야지 딱 좋다. 그래야 그렇죠. 살 빠진다. 몸이 이게 순환이 나기 때문에.
2: 근데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바쁘게 살면서 그러기 좀 힘들죠.
5: 북한은 네. 뭔가 먹어도 운동이 많게 활동이 다 걸어다니고 때문에 배고파. 네. 진짜 배고파. 그래서 사람 허무해. 근데 그래도 되는데 여기는 걸어다니지 않고 차 타다니고 또 움직이지 않은 형태가 많단 말이에요.
8: 근육 그러니까 운동단이고.
5: 사람이 몸 나고 이렇게 아. 지는 것 같아요.
10: 우리도, 우리가 지금 남한에 있는 사람들도 가장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요. 누구한테 항상 물어볼 때 건강한 음식이 뭡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아무리 건강한 음식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게 약이 될 수가 있고 독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약이 되고 독이 되는데 건강한 음식만 찾아서 나쁘게 먹으니까 다 독되는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나 씨 같은 경우에 지금 답은 알아. 답은 아는데 답은 알고 또 몸이 그걸 받쳐주 몸이 또 이렇게 느끼게 만드니까요. 지금 제가 느낀다는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고치겠다고 한번 고쳐보려고 네. 의식적으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8: 네.
10: 근데 저조차도 안 하는 사람이 많죠.
8: 네. 보민 씨는 식습관도 굉장히 건강하실 것 같아요.
11: 네, 저희는 외식을 잘 안 해요. 일단은 북한에서 먹던 남편도 같은 북한 사람이다 보니까 집에서 많이 만들어 먹고 애들도 같이 많이 만들어 먹는데 제가 식습관이 안 좋아요. 애들은 챙겨주면서 제가 폭식을 많이 어느 굶었다가 배고프면 먹고 근데 또 의사 선생님들이 물을 많이 마셔라. 물은 또 굉장히 많이 먹어요.
9: 붓잖아 뭐.
7: 네. 근데 물도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9: 그거 안 좋대.
4: 안 좋다고 하더라 이제.
11: 어느 날 한국에 와가지고 뭐야 맛있는 걸 사준다고 해가지고 갔는데 미용실에 지금 밥을 사주는 무슨
9: 얘기 봐. 그래서 많이 먹는 거.
11: 아니 이빨이 새까매질 정도로 먹어가지고 화가 나는데 여기 오니까 무청밥을 사주니까 아니
9: 맛있는데.
11: 입이 많이 따발이 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 제가 그래서 목사님 좀 이빨이 새까매질 정도로 이거 먹었는데 왜 여기 오니까는 이걸 사줍니까? 차라리 삼겹살 사주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네. 근데 지금에 와보니까 그게 건강식이었고 항상 보리밥 사주면 입안에서 보리밥이 축구경기예요. 난리를 했는데
8: 네네네.
11: 네. 근데
9: 북한은 밥 양이 작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무도 채 썰어갖고 밑에 깔아서 위에다 밥 지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뭔가 무하고 해봤던 것 같아요. 많이
8: 시래기 네.
7: 뭐 완전 밥을
9: 가장 흔하니까 밥에다 자꾸 뭘 섞었어요.
11: 식량이 작으니까 네.
9: 지금 생각해보니까 완전 건강한 거예요.
8: 아 무하고 시래기가 얼마나
10: 근데 여기 지금 약간 나온 이 얘기 중에 공통된 얘기가 뭐냐면 말이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가장 단순하고 가장 자연스러운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리도 북한은 요리를 그렇게 심하게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한국의 요리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9: 양념이 너무 많아요. 예,
10: 양념이 많은 걸 떠나서 과정부터 시작해서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자꾸 더 원래의 영양 성분 자체가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맛은 더 있어지는데 이 세상이 그래서 복잡이 없다는 거예요.
8: 자 그러면은 자 우리 본격적으로 이계우 교수님과 함께 건강 밥상을 주제로 얘기를 네. 나눠보고 싶은데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먼저 교수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식재료를 어떤 의미로 주셨는지 그거부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10: 우선 제가 이제 화학가로서 분석화학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의 단단한 살이나 뼈를 분석해 보면요. 화학적으로 토양하고 성분이 똑같아요. 왜? 흙이랑 똑같아요.
8: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10: 우리 인체의 액체 성분을 분석해보면요. 발암물 성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인간은 자연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다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요?
9: 흙으로
10: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사람은 흙으로부터 영양 성분을 공급받아야지만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8: 네.
10: 창세 셋째 날 식물을 창조하셨어요. 식물을 창조하셔가지고 이 세상에 식물이 존재하는 이유가 매우 간단합니다. 뿌리를 땅속에 내리고 땅속에 있는 영양성분 중에서 인간한테 필요한 성분들을 다 빨아올려가지고 잎이나 열매나 줄기에다 농축해서 우리한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9: 우와, 진짜
10: 그래서 안 먹을까 싶어서 향도 집어넣고 단맛도 넣고
9: 단맛도 얼마나 맛있어.
10: 좀 강조하느라고 빨간색,
8: 예쁘게.
10: 노란색, 보라색 색깔도 막 집어넣고 해서 식물이 존재를 하는데 참 재밌게도 똑같은 땅에다가 사과나무 심고 복숭아를 심었잖아요. 같은 땅에다가 근데 사과의 영양성분과 복숭아의 영양성분이 달라요.
9: 맞아요.
10: 다르다고요.
8: 네, 신기해요.
10: 예,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먹거리는
9: 다 이유가 있구나.
10: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9: 존재의 이유.
10: 존재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8: 우리 오자위요 식구들도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을 것
9: 너무
8: 같은데요.
9: 많아요.
8: 네, 김주찬 씨께 한번
9: 질문을
8: 좀 해볼까요?
12: 네. 네. 저는 맛있다 기준이 사실 매운 거거든요.
9: 향수랑 달랐나요?
12: 매워야 맛있는 거예요.
8: 좋죠, 매운 거.
12: 근데 이게 거의 맵게 먹어야 되는 거니까 좀 자극적으로 자꾸 바뀌더라고요, 식습관이. 그렇죠. 그래서 짜고 맵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꾸 뒤에 손이 가요. 약간
13: 고혈압?
12: 느낌이 좀 안 좋아서 병원을 갔더니 고혈압.
13: 어머,
12: 약을 먹어야 될 정도로.
13: 젊은 나이에.
14: 어머, 이렇게 젊으신데.
12: 고혈압, 고지혈 약을 복용 중에 있어요.
13: 아이고, 어머, 어떡해. 주신님 어떡해요.
12: 음식을 근데 사실 식습관을 바꾸는 게 저는 죽기보다 싫어서.
13: 북한을 3개월 다녀오시면 고지혈 좀 나오고 하루라서라도 매운 걸 먹고 싶다.
12: 맛있는 걸 먹어야겠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13: 네, 교수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10: 매운 음식보다도 짠 음식은 한국의 이제 전통 장류가 다 짜잖아요.
13: 네.
10: 짜기 때문에 우리가 저염식이 좋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13: 네, 네.
10: 그런데 그 저염식은 짜게 먹는 사람한테 필요한 것이지 저염식이 건강한 게 아니에요. 저염식이 반드시 사람 몸에는 적당량의 소금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현대인의 특징이 물 많이 먹으면 좋다. 그다음에 저염식이 좋다. 채소 많이 먹으면 좋다. 하게 되면 우리 혈액 속에 나트륨의 농도가 낮아지는 소위 저나트륨 혈증이라는 증상이 되게 되면요. 제일 먼저 힘이 없어져요. 네, 전기 에너지 발생이 작게 되기 때문에 힘이 없어지고 어지럽고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요. 심장마비 옵니다. 요즘 자다가 이렇게 수면 중에 죽는 사람들 많이 생겼잖아요. 많이 생기잖아요. 돌연사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심장마비가 많거든요. 그 심장마비 환자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또 저나트륨 혈증. 오히려 물 많이 먹고 저염식하고 채소를 너무 많이 먹어요. 왜 채소 속에는 나트륨이 거의 없어요. 전부 칼륨이에요. 그래서 양이나 염소나 이런 소 같은 초식 동물들은 반드시 1년에 정기적으로 소금을 먹여줘야 돼요.
14: 맞아요.
10: 네, 소금을 반드시 먹이거나 아니면 이놈들이 산을 쫓아다니면서 암염, 돌솜을 찾아서 먹거든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에 먹어야 되는 소금 양을 5g.
14: 하루에 5g?
10: 5g이 어느 정도 하냐면 티스푼. 차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정도의 소금을 꼭 먹어줘야 한다.
13: 와, 많이 먹는 거
14: 많이 먹는
13: 우리 그 정도 먹지 않나요? 음식에 들어있으니까.
10: 대개 보면 요즘은 작게 먹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라면을 끓였어요. 라면 수프 다 넣었어요.
14: 네.
10: 아, 맛있게 먹었어요. 라면 수프 식은 데다 뭘 넣어야 되죠?
13: 찬밥.
10: 찬밥 말 다 먹었죠?
14: 네.
10: 라면 한 개 속에 들어있는 소금 전체량이 5g이에요.
14: 우리 하루에 먹어야 되나요?
10: 하루에 먹어야 되나요? 근데, 그래서 라면을 먹을 때 국물까지 다 먹으면서 김치하고 같이 먹었다? 그럼 조금 더 약간 초과되는 거죠.
14: 많이 초과되는 거죠.
13: 아니, 국물이 맛있잖아요.
14: 국물 맛있잖아.
13: 국물은 또 들이켜줘야
14: 돼. 맞아.
7: 라면 국물이지.
13: 네. 우리 유나 씨는 아까 이제 잠깐 고민을 말씀하셨는데, 더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14: 그거죠. 이제 면역력이 자꾸 떨어지니까 없던 각광이 알러지 생기고 비염 생기고 막 온몸이 다 두드러기 나고 이런 알러지성으로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면역력을 키우려면 어떤 음식을 먹어서 어떻게 식습관을 가져야 되는지.
10: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면역력 저하 시스템이에요. 지금 유나신만 그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다가
13: 맞아요.
10: 아이들이 다 지금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요. 면역력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전인적인 거예요. 먹거리, 생활습관, 사고방식 모든 게 다 합쳐져서 면역력이 유지가 되는 것이지 한 가지 음식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건강한 음식을 내가 먹을 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약이 되고 독이 되어요. 두 사람이 앉아가서 똑같은 음식 먹더라도 한 사람은 독이 되고 한 사람은 약이 될 수 있다니까요. 자, 면역력 첫 번째. 우리 저 오지원 씨나 김경아 씨가 뭐 하시는 분인지 알죠?
14: 네. 개그맨.
10: 개그맨, 개그맨이죠.
14: 네.
10: 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줘요?
14: 즐겁게 해줘요.
10: 즐겁게 해주죠.
14: 자주.
10: 면역력이 증강이 일어날 때 한 번 웃을 때마다 면역력이 200배가 진 거예요.
14: 와, 진짜. 웃읍시다.
10: 200개. 무슨 얘기 하겠어요? 인삼홍삼하고 비교가 안 돼요. 인삼홍삼은 면역력을 순간적으로 20, 30배밖에 못 올려요. 근데 한 번 웃을 때마다 200배가 올라간다는 것은 미국 의과대학의 실험이라서 전 세계 모든 암병원에서 웃음 치료를 공식적으로 치료를 해요. 웃음 치료를 가지고.
13: 맞아요. 예, 그런 얘기 들었어요.
10: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13: 창조의
14: 면역력이 높여지시는 분이에요.
10: 면역력이 높여지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유나 씨가 앞으로 내가 면역이 좀 저하됐다 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
7: 매운맛, 매운맛.
14: 억지로 웃어도 돼요?
10: 억지로 웃어도 돼.
13: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억지로 웃어도
7: 효과가 있어요. 많이 있잖아요. 억지로 웃는 거.
5: 저희도 이래 보면 있잖아요. 제가 이래 직원들 일하면 쌍소리 하는 사람 제일 좋아해요. 제가 그분들이 쌍소리 하면 와 웃는단 말이에요.
13: 쌍소리가 욕이 아니라
9: 시국은 보고
5: 네, 쌍소리 하는 사람
13: 농담 같은 농담 유머
5: 자, 그거 하면 제일 좋아해요. 제가
10: 아까 두 사람이 똑같은 밥을 먹더라도 한 사람이 약 한 다음 독된다 그랬더라고요. 네. 어떤 경우냐면은 한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짜증이 났어. 신경질이 난 상태에서 밥을 먹고 한 사람은 웃으면서 즐겁게 밥을 먹었어. 네.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가 나오게 되면 우리 인체에서 소화 분비액이 작게 나와요.
14: 아, 맞아.
10: 그래서 그런 날은 취한다고.
13: 아, 싫은 사람하고 밥 먹으면
10: 소화가 안 된다고. 왜 소화 분비액이 작게 나오니까. 근데 즐겁게 하는 사람은 소화 분비액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약이 되고 독이 된다. 그죠? 그래서 첫째 뭐라고? 즐겁게.
7: 그러니까 웃으면서 집안에서 밥 먹는 게 진짜 중요한 거네요.
13: 가족끼리 화목하게.
7: 네, 저는 전 외모 제 거울을 봐요.
10: 옷을 손을 한번 배에 담다 해보세요. 한번 웃어보세요. 아랫배가 왔다 갔다 하죠. 바로 이때가 장을 마사지하는 거예요. 장을 마사지하는데 우리가 면역력 하게 되면 면역세포의 80%가 장에 있어요.
13: 네,
10: 장에 있기 때문에 장을 지금 자극을 또 했어. 그죠? 자극을 하면서 마사지를 시키면서 안에 자고 있는 면역세포를 깨웠어. 얘야 일어나라 하고 자극도 좋지. 그 다음에 웃으면서 세라토닌을 행복 호르몬이 나오면서 면역력이 급격하게 올라간 거예요.
13: 오, 다이어트도 될 것 같아. 배 힘줘서. 그죠?
10: 자, 이제 여기 이제 유산균 얘기가 나왔는데요.
13: 장 건강인 유산균.
10: 자, 시중에 우리나라가 유산균 맹신자가 많아요.
14: 많아, 맹신자가.
10: 예. 자, 유산균은 뭐냐면요. 우유의 유당을 산 젖산으로 바꿔주는 균, 그걸 유산균이라 하는데 진짜로 도움이 되려면 살아있는 균이 장에 들어가야지만 도움이 되는 거예요.
14: 아, 그렇죠? 어떻게 살게 보낼 수 있어요?
10: 김치 글쎄, 그래서 현재 지구상에서 팔리고 있는 유산균 제품보다도 100만 배가 더 좋은 100만 배가 더 좋은 장 건강의 미생물을 도와주는 식품이 우리나라 전통 김치. 발효 식품.
14: 김치.
10: 채소를 발효시킨 김치, 또 콩을 발효시킨 청국장, 된장.
7: 야.
10: 이게 화학적으로, 이게 그냥 주장이 아니라 화학적으로 채소를 발효시킨 김치 유산균, 콩을 발효시킨 청국장이나 된장에 대한 그 균은 100도로 끓여도 안 죽어요.
14: 오, 대박.
10: 팔팔 끓여도 안 죽어요.
14: 예.
10: 끓여도 안 죽어요. 위산에 다 살아남아요.
14: 네,
10: 위산에 안 죽어요. 그래서 앞으로 면역력 생각한다면 뭐야? 하루에 한 끼씩 꼭 김치하고 청국장, 된장을 꼭 먹어야 돼. 대신 김치 중에서는 고춧가루나 젓갈이 들어갈 거 말고 동치미,
13: 백김치
10: 또는 물김치. 물김치. 그다음 나박김치로 얘기하는 거 있죠, 그죠? 그 김치 세 가지하고 청국장하고 한 드셔보세요.
13: 거의 북한 음식이네요.
14: 북한 음식이네요.
10: 그래서 북한에는 게장은 한 적이 없어요, 거의.
14: 많진 않았던 거예요.
10: 거의 없어요.
14: 네. 근데 또 북한에는 이게 그 이런 탈모가 많이 없어요. 제가 한국에 오니까 진짜 탈모 분들이 많더라고요.
13: 산에서
14: 많이 없어요.
13: 산에서 내려오는 물으로 막 이렇게
14: 그냥 가루빈에다 감아도
13: 그래도 머리가
14: 아야서 건강한가.
13: 탈모민들은 머리 숱이 굉장히 많고요. 좀 이렇게 새카만 윤기 있는 머리결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14: 한국에 오니까 많이 빠지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아.
7: 그래서
13: 그런가. 자, 그러면 이제 청국장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뭐 청국장 환으로 된 것도 사 먹어봤고 뭐 가루도 있고. 왜냐하면 청국장을 매일 끓여서 먹는 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14: 그렇죠.
13: 혹시 간편하게 좀 먹는 방법 있을까요?
10: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청국장을 꼭 찌개로만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14: 그럼 네.
10: 어린애들 안 먹죠?
14: 네.
10: 요즘 애들 콩보에 안 먹어요.
14: 안 먹어요.
10: 더군다나 콩은 우리나라가 원산지예요. 함경도가 콩이 원산지입니다.
14: 원산지.
10: 여기서 전 세계를 콩이 펼쳐나갔어요.
14: 우와, 맞는데.
10: 근데 함경도 위에 있는 강 이름이 뭐죠?
14: 두만강.
10: 두자가 콩두자예요. 만자가 찰만자예요.
14: 머리 두자가 콩이
10: 아니야.
14: 가득 차서.
10: 콩이 강이 얼마나 많이 찼으면 강 이름조차도 두만강이에요. 그죠? 우리 한국 사람의 피에는 콩 유전자가 흐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한국 사람의 단백질의 공급원이 고기가 아니고 콩이었어요.
14: 맞아. 그럼 북한에서 인조고기 많이 먹어서 우리가 그나마 건강했나?
10: 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수입 콩과 유전자 변형 콩을 가장 많이 먹는 나라예요.
13: 맞아, 뭐 병아리 콩도 있고
10: 가격이 싸다는 것 때문에.
9: 뭐 가격이세요. 네.
10: 그래서 저는 제가 실제로 몇 개월 전에 저기 거창 쪽에 탈북하셔서 농사를 짓는다는 분이 몇 분이 계셔가지고 자 탈북민들이 나중에 북한을 살릴 것은 콩을 가지고 북한을 해결해야 된다. 우리 원산지도 우리 자존심도 살리고 또 지금 북한에 있는 아이들이나 못 먹는 아이들한테 옥수수보다는 콩을 줬을 때 훨씬 더 회복이 빠른 거예요.
9: 맞아요. 우리 학교 때도 네. 콩을 많이 먹였어요. 네.
10: 훨씬 더 회복이 빠르다. 옥수수 먹는 거, 콩 먹는 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11: 실은 감옥에서도 두고 콩만 먹이잖아.
10: 그렇죠.
11: 그것만 먹고 우리도 거기서
10: 그래서 뭔가 네. 콩에 관련되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결국 이제 콩을 그냥 먹으면요 소화가 잘 안 돼요. 소화가 왜냐 단백질 공급원이 단백질 큰 덩어리이기 때문에 발효라는 것은 이걸 조각내는 거거든요. 조각 내어서 우리 몸에 들어와서 바로 흡수가 살기나게 거의 95% 이상 되게 그게 바로 청국장과 된장인데 된장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청국장 하루 이틀 만에 만들어 먹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찌개로 만드는 거 말고 가루나 또는 과립이나 또는 빵이나 떡이나 뭐 이런 요리하는 제형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어요.
9: 그럼 청국장 가루로 먹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10: 청국장 가루를 있잖아요. 자기가 굉장히 변비가 생겼다 할 때 청국장 가루, 그다음에 유산 저 요거트, 그다음에 바나나 세 개를 섞어가지고 믹서기에 갈아서 그냥 마시는 거. 한 끼 식사가 되면서 하루에 한 컵씩만 먹더라도 변비가 해결돼요. 그럼 면역력이
9: 올라가요. 아침에 먹으면 좋겠다.
10: 아침에.
9: 아니, 그 좋은 방법을 몰라서.
7: 궁금한 게 있어요. 콩이요. 일단 남한에서 잘하는 콩도 있고 북한 콩도 있잖아요. 근데 두만강이니까 북한이 콩이 또 원산지라고 하는데 그 다른 점이 좀 있나요?
10: 콩의 종류 부분에 있는데 훨씬 더 북한 콩이 남한 콩보다는 훨씬 더 단단하고 맛이 더 좋아요.
9: 동그랗구나.
10: 네, 맛이 더 좋아요. 훨씬 더 야무져요.
9: 네, 야무져.
10: 여기 야무지잖아요, 지금 보죠. 네. 아, 이게 이제 기온 차가 많이 심한 경우에 모든 과일도 마찬가지예요. 과일도 마찬가지. 기온 차가 심한 일교차 심한 경우에 훨씬 더 단맛이 있듯이. 네, 그런데 저는 하여튼 뭐 이 콩 부분 가지고 발효 기술 또 북한의 생산 기술을 가지고 전 세계를 휘어잡을 수 있는 무기를 한국이 갖고 있다.
11: 와, 콩에 대해서 오늘 진짜 엄청난 것을 알게 되는데
10: 왜냐하면 콩이 일단은 장 건강에 미생물들을 자극시키고 미생물 모이가 되는 올리고당, 프락토 올리고당이란 미생물의 모이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유산균보다는 콩이 더 좋고 또 특히 갱년기에는 여성들한테 갱년기는 여성들한테 콩이
9: 아,
10: 벌써 갱년기?
9: 예, 올 것 같아.
11: 아니 뭐 아직.
9: 아유 얘들 알고. 나 범인이라고.
11: 갱년기 여사 여기죠. 갱년기 여사.
10: 굉장히 좋은 거고요. 네. 또 콩은 그 속에 비타민 B가 가장 많아가지고 필요할 때 제일 좋은 게 비타민 B겠죠. 그래서 콩이 그렇게 동글동글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거예요.
11: 근데
10: 어디 가서나 다 쓰니까.
11: 다 불러다니면서 다 아니 시중에 나와 있는 콩들이 뭐 유전자 변형이니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 거는 아예 안 먹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그런 거라도 먹는 게 좋을까요?
10: 아니요. 저는 가급적이면 유전자 변형은 제 과학자로서 개인적인 신앙으로 봐서는 하나님이 주신 먹거리가 아니다.
9: 라는
10: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건 철저하게 상업적으로 생산되고 연구 개발된 그 종자거든요. 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그 종자가 아니라 그 회사에서 만든 매년 그 회사에 가서 그 종자를 사야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놨거든요. 하나님은 원래 농사 지어가지고 일부 남기고 계속 대물림을 해서 농사를 짓도록 했는데 여기는 대물림이 안 돼요. 원래 농사 지은 거 가지고 내년 농사를 지으면 콩이 생산이 안 돼요. 유전자 변형 콩은.
9: 그렇지, 맞아. 종자 콩이 따로 있어야 항상.
10: 네, 항상 매년 그 종자 콩을 사와야 되는 거죠.
11: 자, 그럼 나중에 이제 뭐 어떻게 우리가 어디서 콩을 좀 먹어야 되는지 여쭤보고요.
15: 네. 그 통일이 돼서 무조건 여기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돼.
11: 콩으로 이제 또 통일을 이룰 날이 뭐지 하는 거
10: 얼마나 우리나라의 자존심도 세우고, 그죠?
11: 네, 맞습니다.
10: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면역력을 올리기 위해서 건강을 이긴다면은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11: 네.
9: 딱 자국내 북한에서도 양강도 두부콩이 제일 맛있어. 두부를 해도 단단하고 담백하고 고소하고 쫄깃해요.
11: 북한콩이 최고구나. 굉장히 유용한 북한 요리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5: 한번만 가져야 될 걸 이젠 좀
11: 된장 부위?
15: 와.
9: 채청을 차리셔야 합니다.
11: 맛있다. 맛있어.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북한에서 나는 건강 먹거리 중에서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 북한 콩과 남한 콩 혹시 뭐 다른 점을 좀 느끼셨나요? 안영자 선생님?
2: 많이 느꼈어요. 우선 된장하거나 콩을 삶아보면 알아요. 그치. 알아요.
1: 삶아보면
2: 알아요. 삶아보면 알아요. 벌써 이게 한국 콩은 미미해. 단맛이 없고. 좀 짠맛도 조금 있어야 돼. 간이 있어야 돼. 네. 근데 북한 콩은 좀 간도 있고, 단맛도 있고, 조금 깊어요. 아. 그걸 매주 해도 맛있어.
1: 네.
2: 근데 여기 내가 해보니까, 된장을 많이 해봤어요. 해도 주고, 가르쳐도 주고, 근데, 일단 발효 과정을 보면, 콩에 매주를 띄우잖아요. 근데 북한이 매주 하고, 한국이 매주를 띌 때 또 달라요.
3: 오. 북한 안에서도 다른 게요. 함경도 지방이 두만강이 함경도에 있거든요. 함경도보다 더 콩이 맛있는 게 양강도예요.
1: 아, 그래.
3: 두만강 콩이라고 해서 양강도가 압록강을 끼고 있는데 양강도가 함경도보다 조금 더 추운 지역이에요. 예전에 다 함경도였는데 그래서 양강도 쪽에서 나오는 콩이 좀 작아요. 콩 알들이 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시장에 나오면 중국 콩이 이렇게 엄청나게 커요. 근데 콩이 아무리 커도 중국 콩은 가격이 싸요. 북한 안에서도.
1: 네.
3: 딱 자국 내 북한에서도 양강도 맞아. 두부콩이 제일 맛있어. 두부를 해도 단단하고 담백하고 고소하고 쫄깃해요. 그래서 네, 함경도에서도 양강도 위쪽으로 올라가면 더 좋은 콩이 나오고요. 그게 앞쪽이나 황해도에서 콩이 생산되면 또 가격이 떨어져요. 콩 맛에 따라서 북한 내에서도 다른데 추운 곳에서 자랄수록 훨씬 맛있고 담백한 거 같아요.
4: 북한 콩이 최고구나.
2: 교수님 한번 물어봅시다. 저 북한에 봤을 때 거기 구호농장이랑 있어요. 외국인데 콩을 돌밭에다 심으라 그러더라.
5: 보통 돌이 있다라는.

0: 분이 북한을 100번 다녀오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강냉이 종자를 바꿔주신 분인데 갔더니 강냉이만 계속 심어가지고 모든 그 토양이 다 산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여기다 이제부터 콩을 심어야 된다. 이걸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농촌전투 나가면 콩 네 줄 심고 강냉이 뭐 네 줄 심고 이렇게 섞어 심기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네.
1: 네. 아니 근데 콩이 여자 몸에는 왜 이렇게 좋은 거예요?
2: 이제 여성들이 갱년기가 되게 되면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어요. 네. 여성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이 왜 줄어든지 알죠? 왜? 뭐 때문에?
3: 화가 많이 나서?
2: 아, 화를 많이 내서?
4: 남편 때문에?
2: 자, 이제 에스트로겐 같은 여성 호르몬이 줄어든 시기는 갱년기라 그래요. 근데 나이 50대가 왜 갱년기가 생기냐면, 여성 호르몬이 줄어드냐면은, 여성 호르몬이 계속 나온다는 얘기는 배란을 해서 임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나이 50 정도 됐으면 지금까지 애 놓고 고생했으니까 이제 남은 인생을 혼자서 멋지게 한번 살아봐라. 여성들한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0: 그런데 이제
2: 지금 이제 저 표정이
1: 근데 왜 이렇게 화가 나죠?
2: 하나님 주신 선물이야 그러니까 나보고 알고 자기는 안 해보니까 말이지 그런 얘기한다는데 자 그럼 내가 여성들한테 물어볼게요. 네. 여러분들은 그러면 70, 80, 90 돼가지고 애 놓는 거 선택하시겠어요? 갱년기 선택하시겠어요?
4: 갱년기.
2: 갱년기지. 네. 그죠? 그래서 이 갱년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감사하면서 이겨나가야 될 대상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갑자기 여성분이 확 줄어드니까 호르몬 대사의 균형이 깨지면서 문제가 생겨요. 몸에서 막 열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걸 좀 보조해주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뭐 석류 먹는다 뭐 이렇게
0: 그렇죠.
2: 얘기하죠.
0: 여러 가지
2: 근데 콩 속에 이소플라빈이라는 성분이 있어가지고 이 성분이 바로 에스트로겐 성분하고 비슷한 거예요. 비슷하기 때문에 갱년기 약 안 먹고 오히려 콩 먹으면 오히려 갱년기 현상이 훨씬 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죠.
5: 되게 궁금한 게 우리 오자 식구들은 북한에 있을 때 어떤 콩 요리를 좀 먹었는지 북한 안에서
1: 콩 요리
5: 그것도 좀
6: 내가 먹었던 거예요. 주로 뭐 된장국이나
1: 네 된장 많이 들어가는 네,
5: 그렇지 우리도 많이 먹어요.
6: 콩 간장에다 이렇게 야 콩을 닦아가지고 간장에
4: 짬지 같은 거 네,
6: 통조림 담가가지고
4: 통조림
6: 같이
2: 북한에도 청국장이 있어요?
4: 네.
2: 아 끈 이렇게 나오는 거
0: 저희는 막장이라는 것도 많이 먹고
1: 아 막장
7: 음식이가 콩이 요리 전문성이가 있어요. 콩에 대한 전문 요리가 있어요. 전문 요리가 많아요. 엄청 많아요.
4: 쑥장, 막장,
7: 쑥장,
4: 장종류도 많고
7: 많아요. 거기는 콩이가 많으니까 콩에 대한 요리가 많아요.
1: 두부도 많아요.
7: 예, 두부도 많아요. 두부도 두 가지가 순두부, 연두부 이렇게
3: 어머니가 일찍이 세상을 뜨다 보니까 저는 두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리고 두부를 하고 그 비지 있잖아요.
1: 네,
3: 비지를 가마에 쪘다가 거기다 새우젓 같은 거 여가지고
1: 맛있지
3: 네. 인도 새우 뭐야 새비젓 해가지고 콩 비지를 해가지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해 먹었다는 것보다 1년 12달 된장 떨어지면 안 된다 시라지 먹어도 된장을 넣어야 된다 배고파도 된장만 먹으면 죽지 않는다
1: 네.
3: 그래서 된장을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1: 된장 청국장
3: 네, 네, 네. 청국장도 뭐 언제 뭐 그렇게 못하고 그릇에다가 가재통 깔고 콩을 삶아서 물 쥐어서 받아놨다가 또 가재통 씌어서 3일 쥐으면 거품이 질질 나는 거 거기다 소금을 넣고
4: 맞아.
3: 막 이렇게 된 절구질해서 또 그거 먹고
1: 네. 네.
0: 두부콩뿐만 아니라 줄당콩도 진짜 많이 먹거든요 북한은 밥에다가도 섞어서 먹고 근데 한국은 줄당콩 많이 안 먹더라고요
1: 빨리 통일이 돼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린 청국장은 보통 이제 식당에서 왜
5: 맞아.
1: 네, 고기 먹고 나면 이렇게 나오는 것들
3: 네.
1: 그런 것만 먹어봤는데 자 오늘 조리명인 안영자 씨가 직접 만든 북한의 된장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직접 만들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7: 제가 지금 안동 안동하고 강원도 네. 양구에서 직접 하시는데 제가 그걸 많이 신경 썼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요구하는 게 북한 된장을 요구하더라고요. 가르쳐주는 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달라붙어서 성공은 다 하셨어요. 우리가 된장을 할 때는 분들이 이분들은 된장을 그저 소금물이다 그저 이렇게 하지만 꼭 우리 북한 된장 소금 뿌려요.
3: 맞아.
7: 끓여서 해요.
3: 끓여서 식혀서.
7: 그래야 된장의 깊은 뿌리 맛을 돋구려는 고추씨를 가서 볶아 넣기도 하고. 우리 제일 된장의 궁합이 뭐 이제 콩이 된장 궁합이 더덕이에요.
1: 더덕.
7: 더덕. 더덕 가루를 말려서 넣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된장을 아주 우아하게 해서 했는데.
2: 북한에서 아까 된장에 더덕을 넣는다 그랬잖아요.
3: 네네.
2: 현재 이 지구상에 이제 뿌리 식품 우리 많이 먹는 거 뭐 있죠?

0: 콩, 도라지, 더더, 돼지 감자, 뭐 이런 거 있죠. 하나는 왜 뿌리 식품을 왜 만들었을까?
1: 그렇죠.
0: 요즘 애들이 뿌리 식품 먹어요, 안 먹어요?
2: 안 먹어요.
0: 안 먹죠.
1: 그래서 우리는 간장을 할 때, 도라지 간장이라는 게 있어요. 하얀 거. 근데 도라지를 말려서 여요.
0: 예, 네, 그러니까. 그 도라지,
1: 멍, 맞아요.
0: 더더, 돼지 감자 같은 뿌리 식품의 주성분이 뭐냐면 이눌린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눌린. 그 이눌린 성분은 우리 장에서, 특히 대장에서, 대장에 있는 유익균한테 먹이가 돼요. 모기가 된다고요. 밖에서 사 먹는 유산균보다는 100만 배가 더 좋아요. 100만 배가. 그래서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또 조심할 거는 제가 또 이제 도덕, 도라지, 뭐 우엉 이제 이런 게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먹고 난 다음에 또 한 달쯤 지나면 저한테 또 연락이 옵니다. 아, 교수님 하라도 했는데 변도면 노란색이 나오고 변비가 사라졌는데 자꾸 설사가 난다고.
2: 너무 많이 먹었구나.
0: 너무 많이 먹은 거 있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분말해서 먹고 진내서 먹고 너무 아니면 이눌린 성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변이 묽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변이 묽은 정도를 가지고 먹는 양을 조정하면
2: 돼.
0: 된장과 더더 그다음에 도라지 우엉이 만나면 기가 막힌 만남이에요.
3: 아니 근데 신기한 게 콩이 우리나라가 원산지라는 게 너무 신기한 게 그쵸. 성경에도 콩에 관한 구절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2: 그런가요?
3: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마하나임에 도착했을 때도 그 지역 사람들이 콩 곡식을 이렇게 내어줬다.
4: 맞아요.
3: 네, 그리고 뭐 에스겔서에서도 콩이랑 곡식에서 떡을 만들어서 390일인가를 먹어라.
4: 390일을 떡을 먹고 콩을 먹어요?
3: 콩은 이렇게 거기에도 나오잖아요.
2: 네.
3: 그러니까. 네.
4: 그러니까.
5: 자, 북한식 된장은 과연 어떨지 정말 궁금한데 영상으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북튜브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6: 여기는 경북 영양의 안영자 선생님이 장을 담으시는 곳입니다. 지금부터 북한식 된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0: 이것은 1년 된 된장이고요. 향이 아주 구수합니다.
1: 올겨울 북한식 된장으로 면역력 챙기세요.
2: 네, 안영자 선생님 만들어 놓으신 그 된장. 예. 야, 어마어마하네요. 예. 자, 북한 된장하고 남한 된장이 다르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만드는 방법도 그럼 다르겠죠?
3: 북한 방법은 조금 달라요. 아. 띄우는 것도 다르고, 보관 방법도 다르고, 그 다음, 처리. 처리하는 방법도 다르고, 다 네. 다르더라고요. 아까, 그리고 또, 예, 꼭 우리는 이게 된장한 때가 있잖아요. 네. 그때는 이수를 맞춰야 돼.
2: 이슬, 뭘요?
3: 이슬.
2: 이슬?
3: 이슬. 이슬을 맞춰서.
2: 아, 이슬. 예.
3: 한 3일 정도, 한 일주일 동안, 봄, 여름, 이슬. 이슬을 네. 맞추고 미소 냄새 날라보내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런 게 좀 다르더라고요.
2: 네. 네. 자, 그럼 스튜디오에 북한 된장하고 남한 된장을 나란히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요게 북한 예. 된장, 요거는? 네.
3: 한국 된장이네요.
2: 남한 된장. 예, 예.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를 해봤는데 제가 한번 맛을 좀 볼까요? 된장의 이 그 특유의 컴컴한 냄새가 확 지금 끼치는데 먼저 남한 된장을 좀 먹어볼까요? 예.
4: 남한 된장 위엔 익숙한 맛.
2: 네. 잠깐.
4: 짤 것 같아.
2: 짭짤해요.
3: 된장이야 다 짭짤하지요.
2: 네, 남한 된장 짭짤하고요. 짠맛이 좀 강한 것 같아요. 보통 근데 우리가 이제 슈퍼에서 하는 그런 된장 약간 달짝지근한 맛도 있는데, 예, 이거는 아주 본연의 된장 맛이고, 이건 북한 된장?
4: 궁금하다. 북한 된장도 사실 짜게 만든지 진짜.
2: 더 짜요, 북한 된장.
4: 더 짜게, 더 원래 네. 짜게 만들어요.
2: 진짜. 더 콤콤한 맛이 더 깊고.
4: 맞아요.
2: 어, 진짜 맛이 좀 다른데, 굉장히 짜다.
4: 네, 굉장히 짜게 만들죠.
2: 예, 그 된장찌개 끓이려면 조금만 넣어야 되겠어요. 네. 된장고.
4: 아니, 그럼 지금 저 된장 지금 가장 맛있고
5: 싶다, 언니 지금?
4: 가장 맛있다, 지금. 상태의 된장 가져오신 거예요, 지금?
3: 된장이 두 가지, 이건 강원도에서 한 된장이.
2: 한 맛 좀 좀 보세요.
4: 저도 모르게 지금 달려나왔는데.
5: 네, 반응했어요.
4: 아니, 그럼 이렇게 가장 맛있는 된장이 나오면 어느 정도 숙성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3: 그런데 북한에는 가만히 보니까 1년이면 되던데, 네. 한국은 참 6개월이면 아직 그래도 아니더라고요.
4: 짠데 자꾸 끓는다.
2: 어, 남한 된장.
4: 남한 된장이요?
2: 처음에 남한 된장 먹었을 때 짜다 그랬는데, 북한 된장 먹을 때 더 짜고 더 맛이 깊고 콤콤한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4: 저는 북한 된장 먼저 먹었잖아요. 남한 된장을 먹으니까 만드신 게 너무 죄송한데, 된장보다는 뭔가 달고, 된장? 뭐 그런 것들이 더 첨가된 것 같아요.
2: 약간 단맛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남한 된장. 아무래도.
4: 그러니까 뭔가 우리한테 익숙한 맛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2: 맞아요.
4: 된장 맞아요. 고유의 맛보다는. 이걸 먼저 먹어서 좀 차이가 그렇게 느껴지네요.
2: 네. 아니, 북한 된장, 이거 아주 매력적인데요, 맛이?
3: 그러니까 이거는 고추씨, 걔가 더 깔끔하지요.
2: 도라지가루 넣으셨나요?
3: 예, 예, 아, 도둑가루요. 이건 더 깔끔하고. 깔끔하고. 이건 좀 깔끔하죠?
2: 네, 깔끔해요, 맛이. 네,
3: 깔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된장을 끓일 때 깔끔해야 돼. 근데 남한 된장은 조금 텁텁해.
2: 들쩍지근한 네, 텁텁한 맛이. 네, 네.
4: 어, 가신다. 선생님 가신다.
2: 남한 된장?
6: 아, 이렇게 가면 혼자가 아니면 나를 같이 가자고.
2: 그러니까. 남한 된장? 북한 된장.
6: 벌써 색깔이 좀 다르고요.
2: 네. 네. 색깔이 남한 된장에도 진하긴 해요.
4: 엉덩이 들었다 갔다 지금.
2: 자, 북한 된장 맛보시겠습니다.
4: 북한 된장 진짜 된장.
5: 맞아요. 저희도 여기 와서 된장.
4: 제일 힘들어요.
6: 맛이 완전 다르네요. 네.
5: 달라요, 맛이?
2: 좀 술잔 된장이?
4: 아니요, 달라요.
2: 좀 깊고 세다거나 네, 할까요?
5: 강하죠.
6: 훨씬 더 발효된 맛이 좀 깊고요.
3: 깊어야.
2: 어디가 더 마음에 드세요?
6: 아니, 저는 실제로 뭐, 이제 남한 된장이 누가 만든 건지 제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게 사업적으로 만들었다면 이 가격은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3: 그렇죠. 아~
6: 네,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2: 네, 요것만 만드신 거죠?
3: 요거는 순 진짜 강원도 콤으로. 저 요것도 북한 분은 내가 가르쳐줬어요.
2: 선수 만드신 거예요?
3: 예, 내가 가서 직접 가서 하면서 너 진짜 북한 된장을 해라 해서 제가 된장까지도 할 수가 없잖아. 그냥 가르쳐줄 수 있어요.
2: 된장 이용한 북한 요리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3: 그러니까 된장만의 근데 내가 오늘이 이렇게 온 거는 좀, 아, 여긴 된장찌개가 많잖아요. 네. 뭐 이것에 뭐 순두부도 있고 비지찌개도 많지만 아살이 그렇게 했으면 평범한 거 가져야 될 걸 이젠 좀 아 된장으로 우리 가오리를 이렇게 해서 구워도 먹을 수 있어요.
4: 구이?
3: 예, 구이 잘 먹을 수 있다.
4: 가오리 된장.
3: 예,
4: 예. 저는 가오리찜 먹어봤는데 된장으로 가오리찜을 한 거는 처음 먹어. 예. 막 지금 침대로 삼키고 계신데.
3: 그래서 네. 네.
4: 먹어봐도 될까요?
3: 특이하게 좀 한번 해보자 괜찮은데.
7: 그럴 때는 된장 김밥도 먹어봤던 거 같아요.
4: 와, 살 되게 통통하다.
7: 우와, 어머, 우와, 많이 괜찮다고요? 아, 매워.
4: 아나운서님?
7: 아나운서님.
4: 아나운서님.
7: 채통을 차리셔야 합니다.
3: 아시죠?
2: 약간 삭힌, 네.
4: 삭힌 우리가 비슷한
3: 가오리 그 삭힘은 사근하게 커러한 냄새가 있죠.
7: 네.
3: 거기 된장에다
2: 너무 맛있어요.
7: 와, 아, 맛있는데.
2: 뭐 삭힌 맛에 된장이 사삭하게
3: 들어가서
2: 콤콤한 매력적인 맛.
3: 거기 콤콤한에 또 강한 맛이 툭 더 나오죠.
4: 교수님 나오세요.
7: 아니 교수님 나 혼자 가면 혼날 것 같아가지고 교수님 쫓아가야지 교수님. 네. 아. 와. 그래도 먹어 사람 먹는데.
4: 어 여기 오니까 그 삭힌 향이 확 난다.
7: 올려보세요.
2: 여기요.
6: 가을을 못 먹어봤다고요?
4: 아, 교수님도 이런 음식 처음 드셔보시는 거예요?
6: 아, 저도 못 먹어보는 거죠. 아, 먹고 싶은 사람 나와요? 나와요? 일로 나와.
4: 나오세요. 네. 이거 여러분들은 아는 맛일 거 아니에요.
3: 잘 몰라요.
7: 잘 못 먹어봤습니다. 그런 거.
2: 세상에나, 세상에나.
4: 이게 그럼 된장으로 어떻게
3: 해서 찜하고, 찜하고 된장 소스를 해서 발라서 구워.
4: 된장 소스를 바른 거예요.
3: 구워요. 네.
2: 그러니까 만드는 방법은 가오리를 찜을 해서 된장을 발라서
3: 그래, 찌에 넣고 그다음 된장 소스를 해서 여러분 이렇게 구워 먹는 거예요.
2: 말씀하시는 건 쉬운데 만들기는 어렵다.
4: 아 근데 코라 찌르는 향은 아니야.
3: 쉬워요.
7: 삭힌 냄새가 많이 나.
2: 저는 삭힌 홍어 이런 거 못 먹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그런 맛이 한 10% 정도 있어요.
3: 그렇죠. 그러니까 그 된장과 같이 어울려서 그 강한 맛이 탁 나면서 밥을 최고. 밥에 먹게 먹는 거 최고예요.
4: 아니 이건 백김치인가요?
3: 예.
4: 백김치인데 완전히 하얗지가 않고 약간의 그
2: 너무
4: 색깔이 오렌지 색깔이 좀 있어요.
7: 정통적으로 딱 평안도 스타일이에요.
4: 오미자?
6: 예. 이게 평안도 스타일이에요.
7: 이렇게 고추를 이렇게 갈아서 망으로 갈아서 그 국물에다가 고추를 냈거든요.
3: 진달래 색깔이 나요.
4: 예. 어머머 백김치가 하얗지가 않고요. 약간 이게 오미자를 넣어서 불고추를 해요.
7: 고춧가루를 안 쓰니까 그 다음에 오미자도 넣고
2: 진짜 김치네. 이런 걸 진짜 김치라 그래요.
7: 평안도식 김치.
4: 이거 어때? 너무 맛있다.
7: 김치.
4: 그러면 지금 요 가오리찜하고 이 백김치하고 이렇게 어울리니까 갖고 나오신 거예요?
3: 아니, 이거 발효제품이라니까 백김치가 전화가 이렇게 나는데 이게는 기본 밥에 먹어야 되고.
4: 교수님, 좀 맛보셨는데 김치랑 가오리찜이랑 된장 보셨잖아요.
6: 이제 된장으로 해놓으니까 맛이 더 깊어졌고요.
3: 그렇죠. 네.
6: 역시 저 뭐야, 된장이 모든 음식의 기초 그 조미료라고 얘기하시잖아요.
3: 그렇죠. 네, 맞아요.
6: 조미료 대신에 저렇게 된장을 넣어서 요리하게 되면 맛이 더
3: 좋죠.
6: 깊습니다.
3: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오니까 가오리라는 거는 그저 아예 그래서 삭해서 먹는 이 생각하더라고. 아, 근데 고기에서 된장 넣으면 고기에 더 맛이 깊이 들어가면서 조금 고소한 맛이 나지.
6: 맛도 그렇지만 된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3: 네,
6: 장 건강에 더 좋은 거예요.
3: 그, 맞아요. 근데 여기는 이거 북한에서는 건강 음식이라 해요.
4: 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오리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된장을 발라서 어떻게 가오리찜을 하지? 한 번만 조금 더 레시피를 설명해 주세요.
3: 간단해요. 일단 우선 가오리를 파는 시중에 파는 거 슬쩍 말린 거 찌요. 찌고 그다음에 된장을 풀어서 찜통에다 찌가지고 그다음에 그 된장에다 참기름 약간 넣고 마늘 넣고 후추 넣고 깨 넣고 그다음 구우면 됩니다. 앞뒤로 구우고 그다음에 기름 넣고 변처리에 구우면 돼.
4: 우리 시청자분들도 집에서 꼭 한번 이렇게 해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7: 맞아요.
4: 정말 건강하고 맛있고 어떤 자연의 식재료의 맛을 살린 그런 맛입니다.
3: 맞아요.
4: 아우, 백김치도 너무 맛있고요. 네. 오늘 요리 소개해주신 안녕자 씨 고맙습니다. 역시 사람은 먹는 얘기할 때 제일 즐거운 것 같아요. 네, 지금 된장 가오리찜에다가 백김치 이렇게 먹고 하니까 어우 갑자기 마음이 막 풍요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것도 건강한 태초에 하나님이 주신 먹거리로 우리가 잘 만들어서 먹을 때 진짜 사람다운 삶
2: 그죠? 예, 어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오늘 너무 빨리 갔어요.
7: 그렇죠. 예.
2: 네, 오늘 안영자 선생님 정말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요리를 선보여 주시고. 소감이 어떠셨나요, 오늘?
3: 참 좋았어요. 저도 이렇게, 하나님, 하느님, 제가 이렇게 굴 때마다 저 마음속으로 주여, 주여 불러요. 아, 이거 어떻게 해줘요? 나 좀 안타까워. 이번에도 제가 지금 코로나 그러니까 가게가 잘 할 때는 꼭 교회를 가서 저는 기도를 해요. 예, 꼭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 자체를 긍정적으로 하자. 그렇게 많이 바꿔요. 그래서 제가 이 오니까 정말 마음도 편안하고 좋은 이야기도 듣고, 아, 이거 내가 진짜 내가 해준 음식이 저는 모르고 할 때가 많아요. 아, 진짜 오늘 콩이 진짜 좋구나. 네. 된장을 해준, 된장 음식이 많지 않아요. 네. 네. 특이하게 좀 생선도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걸 내가 선택.
2: 그럼 안 선생님 식당에 가면 메뉴가 뭐예요?
3: 저 면이에요.
2: 면?
3: 예, 네, 기본 면이에요. 아. 근데 면이 면보다 콩비지가 더 잘 나가요.
2: 콩비지가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 덕분에 우리가 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고, 또 한 가지. 억지로라도 자꾸 웃어라. 예. 면역력에는 야. 웃음이다. 네.
3: 우리 네. 식당이란 게 정말 스트레스예요.
2: 그렇죠.
3: 그래서 저희는 일하는 분은 쌍소리 제일 많은 아줌마를 이 좀 불러요. 그분은 또 남자를 본 이야기 뭐예요. 그걸로 확 웃고 네. 어저께도 너무 기가 웃고 야 웃고 살자.
2: 네, 네.
3: 아, 웃고 살자.
2: 아유 교수님 인상이 이렇게 웃는 인상인 이유가 있었군요. 이제 밝으시고요. 소년 같으시지 않으세요?
3: 그래서 맞아. 아, 네. 웃고 사니까 진짜, 진짜 좋구나.
2: 네. 교수님 오늘 어떠셨어요? 함께 하셨는데.
6: 아, 하여튼 뭐, 오늘 그 탈북민들하고 같이 이제 목걸이 얘기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하고 이제 좀 고민을 하긴 했었어요. 물론 이제 여기 다섯 분 중에서 우리 윤설민 씨하고 우리 정윤아 씨는 다른 방송에 나오는 걸 계속 제가 봐가지고 두 분이 네. 뭐 어떤지는 제가 조금은 알고 있거든요.
7: 저예민 아이들이 가진 게 입밖에 없어가지고.
6: 네. 하여튼 저는 이렇게 남과 북이 만나가지고 서로 이런 얘기를 음식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게 아마 처음이잖아요. 그죠?
7: 네.
6: 음식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처음인데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자존심을 회복하고 건강을 전 세계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줄 걸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때문에 너무 가볍게 생각했던 거
2: 네.
6: 우리 전통 발효식품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던 거 그리고 지금까지 그 북에서 먹었고 요리했던 것들 그 자체가 굉장히 자연스럽고 단순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요리 방법 굉장히 비슷하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남한 쪽 사람들한테 자꾸 이렇게 펼쳐져서 모두 다 건강해지는
2: 네.
6: 그죠? 모두 다 건강해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2: 네, 오늘 정말 유익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단순한 것, 자연스러운 것,
7: 네,
2: 예, 땅에서 난 것들, 예, 그 다음에 콩으로 정말 우리가 남북한이 예, 통일이 되고 전 세계에 정말 이로운 그런 어떤 그 콩을 개발하고 콩으로 요리하는 그런 날이 금방 올 것 같아요, 교수님.
6: 그렇죠.
2: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에도 오자위어 알차고 또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함께 외쳐볼까요? 복음통일의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오! 자!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매일 주와 함께 이정규 목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성우입니다.
0: 목사님, 네. 꽃 좋아하세요?
1: 꽃 좋아하죠. 그렇죠. 나이 드니까 꽃이 좋더라고요.
0: 그래.
1: 예.
0: 근데 무슨 꽃을 좋아하시나요?
1: 저는요. 저 양귀비 좋아해요.
0: 좋아하는 이유가 있으시죠?
1: 저는 꽃 이렇게 다 꽃마다 개성이 있는데 양귀비는 정말 예쁘더라고요. 제가 꽃을 이렇게 보면서 넋놓고 본 게 양귀비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너는 이렇게 색깔도 이렇게 예쁘고 어쩜 모양도 그렇고 넌 이렇게 이쁘니 했던 대화했던 꽃이 양귀비가 처음이었어요. 예. 목사님은요?
0: 그런 뭐 저는 뭐 특별하게
1: 꽃 모르시죠?
0: 그냥 다 좋은 예. 여자가 남자가 좀 틀린 게
1: 맞아요. 예.
0: 저는 가끔 그 꽃 선물을 많이 받는데요.
1: 네.
0: 그냥 다 허비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 그게 남자들 마음이죠. 예.
0: 그런데 그 꽃처럼
1: 네.
0: 모양도 없고 그 향기도 없는데 네.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꽃이 있어요. 말꽃이라고. 그 잘했다. 고맙다. 사랑한다.
1: 네.
0: 뭐 보고 싶다, 뭐 믿는다, 기대된다,
1: 네.
0: 뭐 괜찮아,
1: 네.
0: 잘 될 거야, 뭐 힘내,
1: 좋은 뭐 이런 말들 많죠.
0: 그렇죠. 위로하고 격려하고
1: 예.
0: 희망을 주는 말들은
1: 예.
0: 누군가의 이렇게 가슴에
1: 예.
0: 하루 종일 꽃이 피게 만드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1: 그러고 보니까 입 모양이 동그랗게 되면서 막 웃으면. 이게 꽃 모양이네요.
0: 그렇고 그러네요. 또 그러네요.
1: 예.
0: 그렇게 사람들 마음 속에
1: 예.
0: 그 꽃을 피우는 키우는 일을 하시는 분 오늘 모셨어요.
1: 그러니까는요. 예. 언어의 정원에서
0: 예.
1: 생명의 꽃을 키우는
0: 예.
1: 정원사
0: 예.
1: 표현 좋은데요.
0: 예.
1: 예. 그런 분 쉽게 만나시기 어려울 텐데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2: MBC 간판 아나운서에서 부산 최고의 스피치 강사로 변신한 정보영 대표. 아나운서를 꿈꾸는 후배들에게는 선배이자 인생 멘토로. 목사와 정치인 등 리더들에게는 말을 디자인하는 킹스메이커로 맹활약 중입니다. 아나운서와 스피치 아카데미 대표 사이에서 그녀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두 딸의 엄마로 좌충우돌했던 육아전쟁. 하나님처럼 의지했던 남편과의 사랑과 갈등. 수많은 고난을 이겨내고 십자가를 증거하는 정보영 대표를 함께 만나봅니다.

0: 네, 멀리 부산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정보영 스피치 아카데미의 정보영 대표님 어서 오세요.
1: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저 언어를 디자인하시는 분의 자기 소개가 기대가 됩니다. 네, 우아하고 품격 있게.
2: 부담스러워. 예, 진짜 네. 부담스러운데 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 사실 제가 이렇게 대본을 받고 어떻게 네. 제 소개를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네. 오늘은 저를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말이 말씀되게 디자인하는 여자 정보영입니다. 너무 어렵나요?
0: 말이 말씀되게는 네. 어디서 네, 나온 네. 말씀이신 거 아, 아세요? 네.
2: 제가 하루는 네. 제가 아카데미를 오픈하고 나서 네. 성경을 보는데 맨날 보던 성경 말씀이었는데 그냥 지나쳤는데 네. 그날은 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네. 이 말씀이 딱 꽂히면서 계속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계속 묵상을 하게 하시는데 말에는 세 종류가 있다. 어떤 말은 누군가 하는 말은 소음이 되고 누군가가 하는 말은 말이 되고 누군가의 말은 말씀이 된다. 그 얘기를 딱 깨닫게 하시는데 아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하찮게 그냥 막 이렇게 세상에 허튼 소리를 하면서 허비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러면서 또 깨달음을 주셨던 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말씀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은 그 만든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개념과 속성과 기능 모든 것을 알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의 형상이 됐구나라는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 말을 할 때도 조금 아까 목사님께서 뭐 기대된다, 사랑한다, 잘해라 이런 마음에 담긴 마음을 전하는 말이 될 때 말씀이 되잖아요. 그 말씀은 생명이 되고 또 살리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너무나 귀한 일인지 그때 깨닫게 되면서 아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 말을 사람들에게 좀 더 이렇게 좀 잘 전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예예.
0: 예. 네. 나온 김에 우리 가끔 이렇게 뭐 잘못하거나 아이고 주여 이러잖아요. 그래도 돼요 목사님? 가끔 보면은 왜 내가 잘못하고 아이고 주님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1: 그건 그 무의식 가운데 그냥 늘
0: 입에 붙어 있는 거죠.
1: 아버지 하는 것처럼.
0: 예, 예. 괜찮은 거예요?
2: 아니, 굉장히 좋은 거 아닌가요?
1: 그렇죠.
2: 이성민 집사님 아주 성령 충만하셔서 그 순간에도 주여라고 말씀하실
1: 그러니까
2: 정도라.
1: 말 그대로 안에 예수님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쵸? 주님을 찾는 거거든요.
2: 네. 네.
0: 그러면 뭐 우리가 말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니까 아멘도 엄청들 하시잖아요. 아멘도 저는 사실 조심스럽거든요. 내가 이걸 지킬 자신이 없을 때 해도 돼?
1: 그런데
0: 일단
1: 내가 꼭 할 수 있어서 아멘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신 거 무조건 아멘 하셔야 되는 거 말씀 앞에 애가 아니오가 없어 애만 있어.
0: 아멘만 하는 거군요.
1: 그래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이네. 그러니까 아멘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0: 오늘 뭐 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누겠지만 사실 방송을 쭉 하시다가 후배 양성 하시는 거잖아요. 어느 게 더
2: 제가 86년에 서울 MBC 아나운서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93년까지 재직을 했었는데 사실 방송을 하면서 사실 아나운서가 된다는 건 굉장한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잖아요. 제가 늘 했던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를 왜 아나운서 시키셨어요? 그게 늘 물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전 정말 말을 못한 사람이었고 이제 심지어는 저희 그 제가 합격을 했을 때 저희 친정 아버지가 네가 어떻게 아나운서를 하냐고 제가 하겠다는
1: 뭘
2: 것도 아니고
1: 뭘 전공하셨는데
2: 아 저는 경제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1: 그러니까
2: 네.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가 군인이셨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집안 분위기가 사운드 뮤직에 나오는 그런 말씀하시면 저는 아니오란 말을 못 하고 자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제 목소리도 잘 모를 정도로 네. 뭐 별로 반항도 없이 이렇게 자랐는데 그 아나운서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직업이지 너처럼 이렇게 말을 못하는 사람은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0: 아나운서가 말을 못한다. 웃기네요.
2: 네. 그래서 아, 그럼 내가 못하는 사람인가? 이제 했더니, 그럼 이제 저희 아버지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얘를 아나운서를 시켜야 될까 말까 그랬는데, 그때 어떤 저희 먼 친척 중에 한 분이 얘가 합격이 됐는데 왜 안 다니게 하느냐. 한 6개월만 다니게 해봐라. 그리고 얘가 정말 못하면 그때 그만둬도 되는데 왜 이거를 그만두냐. 근데 저희 그때 친정 오빠가 3살 위에, 그러니까 제가 4남매 중에 막내였는데요. 제 바로 위에 오빠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버지 안 됩니다. 여자와 접시는 밖으로 돌리면 깨지기 마련인데.
0: 아, 진짜 옛날 얘기네요.
2: 예, 그쵸. 예. 그래서 저는, 아, 그런가 보다. 지금 저희 아버님이 91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옛날 분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당연히 여자는 대학을 졸업하면 현모양처가 돼야 되는 게 목표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한테 무슨 꿈이, 저는 꿈을 한 번도 꿔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얼떨결에 딸이 아나운서 됐다, 직장 생활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집이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런 마음으로 입사를 하니까 너무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한 순간순간 엄청 엄청 정말 떨면서 이 발표불안증도 심했고요. 그 제가 늘 하나님께 왜 저를 이 길로 인도하시나요? 근데 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98년에 부산을 내려갔는데 거기 부산 내려가서 2004년에 제가 이제 아카데미를 오픈을 했거든요. 그때 딱 하나님, 제가 이때를 위해서 저를 아나운서 시키셨군요. 그래서 정말 아나운서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저는 너무 떨렸거든요.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했고 저한테 자질도 별로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순간순간 하나님이 계속 인도해 주시면서, 근데 그러면서도 저는 항상 굉장히 좀 주목받는 프로그램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장학 퀴즈도 했었고 뭐 대종상 시상식, 백상예술대상 시상식, 온갖 특집 프로그램은 다 했었고 그래서 늘 이렇게 하면서도 왜 나는 이걸 이렇게 자신 있게 못할까 늘 두려웠었는데 제가 딱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학생들을 보니까요. 저는 한 100가지, 1000가지의 단점이 있다면 학생들은 한 10가지, 한두 가지 제가 갖고 있었던 그런 힘들었던 거를 걔네들은 몇 개밖에 안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쉬워 보이는 거예요. 그거 난 또 그랬었는데 나는 이렇게 해서 고쳤어. 한번 이렇게 해볼까? 하는데 애들이 너무 잘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이런 기분이셨을 것 같아. 제가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는 느낌, 창작하는 느낌. 왜냐하면 몇 개월 안 가르치면 아이들이 다 취직이 되는 거예요. 합격이 돼서 가니까 아유, 꿈꾸던 아이들한테 자신이 원하던 것들을 가르칠 수 있고 또 원하던 목표를 이루게 하니까 정말 저는 지금도 가르치는 게 굉장히 행복합니다.
1: 그런데 인터뷰 중에 이런 네? 말씀을 하셨다면서요. 내 인생에 아나운서 되기 전과 아나운서 된 후로 나뉩니다.
2: 예, 예. 제가 어느 정도로 내성적이었냐면요. 한 반에, 저희 때 한 반에 70명이나 이렇게 되잖아요. 제가 얘기를 해본 저희 친구들은 한 3명 정도.
0: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2: 예. 그런 사람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아는 척 해야 되잖아요. 제가 항상 우리 방송 이제 그 꿈꾸는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나운서가 되고 싶으면 예쁜 척 해야 되고, 아는 척 해야 되고, 잘난 척 해야 돼. 근데 저 이 세 가지를 제일 못하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약간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신뢰감을 갖고 쫓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뭐 자신감이 없고 소극적이었던 그리고 때로는 늘 조금 항상 조금 우울했던 것 같아요.
0: 네.
2: 그래서 그랬던 저와 아나운서가 되면서 제가 뽑히고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을 원하셨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제가 86년도에 입사를 했는데 88년도에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네. 컬러 텔레비전 시대도 됐고 했으니까 조금 비주얼, 키도 크고 옛날에는 목소리 좋은 아나운서를 뽑았다면 좀 키도 크고 약간 비주얼 있는 사람을 뽑자.
0: 네.
2: 그런데 저희는 이제 아카데미 같은 게 없었으니까 사투리를 쓰지 않는 그리고 이제 음색을 들었을 때 잘 따라올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저희 시험 봤을 때 경쟁률이 굉장히 심했는데 방송을 했던 친구들은 다 떨어졌어요. 방송 외에 학교 방송국에서 있었어요. 이런 친구들 다 떨어지고 저처럼 아무것도 없는 네. 가르치면 따라올 수 있는 이런 친구들이 합격이 일단 됐어요.
1: 비주얼이 되셔서 된 거네요.
2: 키가 그렇죠. 조금 컸던 게. 예.
0: 방송 중에 키 얘기하시는 건 불법입니다.
2: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굉장히 큰 실례를 받았네요.
0: 아니, 근데 그렇게 집안 분위기가 그러면 사실 말할 기회가 없었을 텐데 어떻게 아나운서 지원을 하셨어요?
2: 제가 그때 몰래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0: 거기다 심지어 몰래 남자친구까지. 예. 예.
1: 그 남자라는 예. 예.
2: 근데 이제 왜냐하면 저희 집 통금 시간이 저녁 6시였어요. 아버지랑 같이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에서는 당연히 모르셨죠. 근데 남자친구가 하루는 사진하고 도장을 갖고 나오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여기 MBC 아나운서가 떴는데 한번 지원을 해보래요. 그래서 제가 아나운서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이 그냥 이거 한번 해봐. 그래서 제가 또 말을 잘 들으니까 도장이랑 갖고 갔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다 써서 지원서를 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면서 또 이렇게 그 시험 볼 수 있게 운전면허 시험 문제 같은 걸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 사줘서 그걸 또 이제 열심히 공부해갖고 가서 이제 재미 삼아서 이렇게 봤어요. 근데 어찌 보면 참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자꾸 합격이 되는 거예요. 나는 뭐 하는지도 모르고 화장도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고 그랬는데 가서 이제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됐는데 이제 최종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다 이제 뽀록이 난 거죠.
0: 예.
1: 그럼 그 친구가 방송하고 좀 관련이 있으신가요?
2: 아니요, 전혀 없었는데, 네. 그때 남자친구가 지금 남편이에요. 의리가 있잖아요. 제가 제 실력으로 된 거는 정말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계기를 마련해 주셨던 것 같아요.
0: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그냥 지금 뵈면 되게 곱고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참하고 그래서 나무랄 데 없는 학생이었을 것 같은.
2: 예,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더할 나위 없었던.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몸이 좀 많이 약했었어요.
0: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프셨어요?
2: 어느 정도로 약했냐면, 예. 제가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예. 1년에 한 번씩은 시험을 못 봤어요. 쓰러져서.
0: 쓰러져서요?
2: 예.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질병들 때문에
0: 제가 뭐 갑자기 열이 난다거나.
2: 예, 열은 항상 났죠. 항상 고열에.
0: 그거는 공부하기 싫은 애들이 나는 게 보통 배 아프고 열 나는 건데.
2: 항상 이렇게 시험이 끝나면 병원으로 거의 실려가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예. 사람만 있어달라고. 저한테 공부를, 너는 공부 안 해도 된다.
1: 몸이 좀 많이 약할.
2: 예, 예. 근데 오히려 그런 말이 굉장히, 아, 나는 참 쓸모없는 사람인가 보다. 왜 나한테는 기대를 안 하실까.
0: 그러니까 애들한테 공부하지 말라 그러면 그렇게 기를 쓰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1: 예. 하라고 하니까. 예.
2: 그래서 저도 예. 어머니가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한번 예쁨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1: 그럼 조금 방법들을 바꿔야 되겠네 부모님들이.
0: 저는 네? 저희 아이 키우면서 공부하라고 그러지 않고 그냥 야 놀아. 어차피 엄마 닮았으면 엄마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너도 특별하게 공부를 잘할 소질은 없어. 그러니까 그냥 학교 열심히 안 빠지고 다니는 건 엄마 너무 기특해. 엄마 결석도 되게 많이 했어. 그런데 어느 날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게 야 너 왜 이렇게 공부를 해? 그러지. 엄마 저 고3이에요. 그래서 아 미안하다 내가 너 고3인 걸 몰랐던데 애들은 그렇게 놔주면 본인이 책임감을 느끼더라고요. 네, 네. 그랬던 예, 것 같아요.
2: 예, 예. 예. 아마 저도 내가 항상 몸이 아프고 어머니한테 걱정거리다 보니까 예. 어머니한테 기쁨을 줄 수 있는 건 내가 공부. 공부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제가 한 번도 기뻤던 적이 없었어요. 저희 할머니 때부터 어머니 정말 신실한 불교 신자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어려서부터 막 절에 따라가고 근데 뭔지 모르게 저는 항상 나는 항상 가치 없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늘 깊이 있었던 것 같아서 늘 좀 죽음을 묵상하고.
0: 허물주의시군요.
2: 예, 예.
1: 그럼 학생 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셨어요?
2: 그런데 정말로 감사한 게 제 인생에 있어서 제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미션스쿨을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제가 중고등학교가 이대 병설 학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주 이대에서 체풀을 드려요. 그런데 그거를 6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0: 가랑비에 오잖아요.
2: 예. 정말 저는 이 신앙 교육이 너무나 무섭다는 거를 이제 커서 알게 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고3 때 왜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공부를 하러 가면 친한 친구가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같이 교회 가자. 그럼 이제 걔를 따라서 가서 이제 저는 속으로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지만 거기 가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마음이 왠지 평안해지고 그리고 또 한때는 우리 교목 목사님도 좋아했었고 이제 그런 학교 분위기는 굉장히 참 좋았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그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만난 계기가 있죠.
0: 그렇겠죠.
2: 예, 부모님한테 할 도리는 공부로 좋은 대학을 가는 것밖에 없었는데 수능 시험을 봤는데 너무 못 봤어요.
0: 생각보다.
2: 예.
0: 실력보다.
2: 예. 정말 너무 못 봐서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왜 이게 조금 미련이 남잖아요.
0: 네.
2: 혹시라도 내가 그래도 잘못 찍어서 점수가 좀 더 잘 나올 수도 있을 거야.
0: 그렇죠.
2: 했는데 예. 딱 점수가 딱 나온 날 딱 받아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대학을 못 갈 성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께 너무 죄송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딱 방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직을 하려고 유서를 쓰고 진짜 저는 그때 너무 심각했어요. 그래서 칼을 딱 갖다 놓고 정말로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너무 이제 근데 너무 세상이 너무 슬픈 거예요. 나는 도대체 태어나서 이렇게 부모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한 번도 기뻤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을 마감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서러운 거예요. 막 너무 서러운 순간 제 입에서 뭐라고 딱 튀어나왔냐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하나님 살려주세요라는 말이 튀어나오자마자 갑자기 이런 불덩이가 눈앞으로 확 다가오더니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소리가 들린 것 같아요. 그 소리가 걱정하지 마라. 아주 심플하게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그 소리를 딱 듣고 나서 정말 절망의 눈물이 환희의 눈물로 바뀌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가벼워지고 기뻐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가 저녁 한 8시쯤 됐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학교 갔다 와서 뭐 아침에 들어와서 밤늦게까지 나오지 않던 애가 갑자기 문을 열고 막 울면서 엄마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래 이러고 나가니까 저희 어머니가 충격을 받으셨어요.
0: 아유 우리 딸이 그렇죠. 드디어 안에서 울더니 미쳤구나 저게 아이고 어쩌면 좋을까 이거죠.
1: 아니 또 절에 다니시고 계시니까
0: 그렇죠.
2: 근데 저희 어머니가 어느 정도로 불심이 강하셨냐면 새벽 3시만 꼭 일어나셔서 향을 피우고 기도를 하시는데 향이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1: 맨날 그냥 뭐 향 피워놓고 공 들이면서 그 딸
0: 정성을 들였는데
1: 뭐.
0: 거기다 내놓고 문 열고 나오는 소리는 하나님 어쩌고 그러니 어머니 뒤로 넘어가시는 거죠.
2: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나중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50평생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도 응답이란 걸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방에서 뛰쳐나오더니 하나님이 자기한테 응답을 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게 계기가 됐어요.
1: 그럼 대표님은 계속 교회 다니고 어머님은 계속 그 절에 다니신 거예요?
2: 그러면 제가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다녔어요. 왜냐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막 목사님의 말씀이 이렇게 달리 들어오고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늘은 아니었는데 제가 이렇게 어쩌다 성경을 보면 저희 어머니 방문을 여는데 제가 성경을 보고 있다든지 아니면 어머니 방문을 여는 순간 제가 기도를 하고 있다든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때 이렇게 충격을 받으셨던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저렇게 어린아이를 저렇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러면서 저희 오빠가 또 결정적인 한마디를 했어요. 어머니한테 이제까지 엄마는 정말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을 하시면서 살아오셨는데 딱 한 가지 가족들한테 물려주지 못한 거 있다. 자식들한테. 바로 그게 신앙심이다. 어머니의 종교가 아닌 자식들도 믿을 수 있는 종교를 물려주셨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0: 오빠는 교회 다니셨죠?
2: 안 다녔죠.
1: 안 다녔는데.
2: 근데 뭔데? 오빠가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거기서 또 한 번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그럼 잘못 살아온 건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이렇게 궁금해 하실 때 또 아주 드라마틱하게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몇십 년 동안 기도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던 거예요. 그분 중에 한 분이 교회를 가자. 그래서 영락교회를 끌려가시다시피 해서 가셨는데 들어서자마자 울고 불고 그 길로 등록하시고 그 길로 개종을 하셨어요.
1: 그냥 첫 예배당 찾았는데 그때 은혜를 네. 헌빡 그냥 받으셨구나.
2: 예, 그러니까 정말 제가 하나님 저희 어머니 너무 무서운데 혼나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이렇게 정말 어린아이같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그때를 맞춰서 탁탁탁탁 사람을 맞춰주시면서 어머니까지 교회 가시면서 이제 저희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다 교회를 갈 수 있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0: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은 뜨겁지만 다니다 보면 식어지잖아요.
2: 예, 특히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교회 친구들보다는 남자친구가 더 좋아지고 이제 조금 더 세상에
0: 순위가 좀 바뀌죠. 그쵸? 하나님 잠깐 밀어내면서 자리에 남자친구 가고 뭐 이런 거 있거든요.
2: 그러다가 이제 또 회사도 입사하게 되다 보니까
0: 세상 거 보이고
2: 세상 거 이제 이렇게 하면서 회사에서 아시잖아요. 월급도 많이 주고. 그러니까 뭐 늘 재밌게 이렇게 이제 힘들지만 월급 받는 재미도 있고.
0: 그렇죠. 그 월급 받아서 내가 사고 싶은 걸 또 사는 즐거움도 있고.
2: 방송국에 좋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 친구들을 이렇게 사귀다 보니까 당연히 시장심이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또 놀랍게도 저희 아나운서실에 교회를 다니던 또 신앙이 조금 좋았던 선후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배랑 저희 동기들이 그래서 네 명이 그냥 이렇게 만나서 마음이 맞다 보니까 자주 만나서 하다 보니까 거의 한 2년을 매주 하루를 정해서 쉐어링을 하게 됐어요. 각자 목사님한테 받은 은혜를 나누는데 저는 방송국에서 얻었던 재산은 그 쉐어링과 그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근데 그 네 명 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아나운서 시키셨을까 그 물음을 해답을 찾지 못했었어요.
0: 보통 하나님은 왜 나를 여기다 갖다 놓으셨을까 할 때 이제 실수하거나 내가 잘해야 되는데 아나운서로서 실수가 있을 때 하나님 왜 나 여기다 갖다 놔가지고 이렇게 망신당하게 하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2: 너무 많았죠.
0: 실수 많이 안 하셨어요.
2: 너무 많았죠. 제가 출근을 했는데 라디오국에서 올라오래요.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갔어요. 그 전날이 선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집계가 다 된 표를 주면서 한 5분 정도 잠깐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후보자별로 몇 표 득표했는지를 읽으라고 하는데
0: 숫자가
2: 안 보이는 거.
1: 안 보여.
2: 그런데 읽으라고 이제 아나운서니까 다 잘하는 줄 알잖아요. 아무나 올라오세요. 그래서 딱 읽었는데 이렇게 읽다가 홍길동 24,000 아니 24만 이렇게 계속하면서 아니.
1: 실수 많으셨구나.
2: 저는 아직도 그 악몽에서 깨어날 수가 없어요.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가 9시 직전이니까 막 출근하는 그런 타이밍이잖아요. 그럼 이제 방에 내려왔는데. 국장님이 숫자 그 따위를 읽을 거야. 정말 그 다음부터 이렇게 숫자 세는 훈련하고
0: 체크 한 번 실수해서 또
2: 정말 지금도 그래서 제가 우리 제자들한테 숫자 읽는 훈련해라.
0: 에피소드 되게 많으시죠. 왜냐하면 저희는 실수를 해도 이렇게 잘 넘어갈 수 있는데 아나운서는 정확한 발음을 요구하잖아요.
2: 너무 많죠. 너무 많고 한 번은. 휴일 근무였어요. 휴일 근무를 하면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한 사람이 거의 뉴스를 돌아가면서 해요. 그런데 별 사고가 없으면 거의 비슷한 아이템을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그때가 한 11시쯤 됐어요. 그래서 이제 뉴스를 하고 딱 앉아있는데 전화가 와서 네, 아나운서실입니다. 그랬더니 국장님이 전화하신 거예요. 오, 미스 정 오늘 근무인가 보지? 그래서 네. 좀 전에 했던 뉴스가 무슨 뉴스? 있지? 이렇게 물어보는데 내용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에, 에. 그랬더니 또 국장님이 뉴스 그 따위로 할 거야! 그리고 끊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제까지 내가 글자만 읽었구나. 그러니까는 띄어읽기하고 장은 표시하고 틀리지 않게만 읽었지 뉴스의 내용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0: 정말 앵무새였네.
2: 네. 그리고 제가 그러고 나서 정신 차리고 딱 보니까 아, 이런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사고가 있었는데 왜 나는 그거를 했을까? 그런데 그렇게 한번 사람이 야단을 맞고 나야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2: 예.
1: 그러고 나서 뉴스 예독하는 훈련을 하고 제가 그때부터 생긴 게 뭐냐면 예배 시간에 썸머리하는 훈련을 했어요. 말씀 듣고 계속 메모를 하다 보니까 그냥 듣는 말씀도 정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공부를 해야지 아나운서로서 욕을 먹지 않고 하겠구나 좀 제대로 하겠구나 하면서
2: 어느 날 국장님이 너 정말 뉴스 그렇게 할 거야? 그때는 내가 다 들어오서 안 할 거야. 그러고 나가신 건 아니죠?
1: 아,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한 3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네. 굉장히 권태기라는 게 오잖아요.
2: 아, 그래요? 예, 예.
1: 왜냐하면 처음에 한 2년은 늘 새로운 일이잖아요. 근데 한 3년 되면 계속 돌아가요. 반복되는데, 제가 86년도에 입사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 밑에 87년도에 신입사원 또 뽑았어요. 근데 저희 때 무려 8명을 뽑았어요. 아나운서 엄청 많이 뽑았죠.
2: 많이 뽑았네요.
1: 예, 왜냐면 88 올림픽 때 너무 많이
2: 써야 되니까.
1: 해서 이렇게 뽑았어요. 근데 예. 여자만 8명에다가 남자까지 5명이니까 13명을 뽑은 거예요.
2: 아이고.
1: 그런데 지나고 나 보니까 그리고 저희 밑에 여자 4명에 남자 1명 뽑았어요. 근데 예. 저희 밑에 기수가 더 빵빵해요.
2: 예.
1: 백지연 아나운서 아시죠? 오. 예, 백지연 아나운서부터 다 너무 빵빵한 후배들이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5년을 안 뽑았습니다. 아나운서를. 왜냐하면 너무 많이 인력을
3: 뽑아서.
1: 예, 너무 많이 인력을 뽑아 놓으니까 회사에서 아나운서실이 차고 넘치잖아요.
2: 그렇죠.
1: 그래서 5년을 안 뽑는 바람에 후배가 안 들어오니까 후배들이 해야 될 일을 계속 저희들이 이제 나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를 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 보니까 어영부영 지나서 뭐 결혼도 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꽤 오래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놓고 해보고 싶었던 프로그램은 다 해봤어요. 예, 더 이상 이제 있는다고 더 잘할 것 같지도 않고 왜냐면 애기 엄마도 됐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네가 그만큼 회사에 일조를 했으면 됐고 이제는 아이를 잘 키워라. 또 이제 남편 말을 듣고 아 그래 이제
2: 아이를 잘 키워야
1: 잘 키워보자. 그런데

0: 건강하게만 자라. 그리고, 그리고 제가 둘째가 그 이제 자랄 때는 아빠 일도 좀 도와줘야 되고 제가 방송도 좀 했었고 또 아카데미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얘까지 신경 쓸 새가 없어서 그냥
1: 조금 놔뒀더니
0: 너무
2: 어떻게 자랐어요?
0: 키가 많이 컸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맨날 밖에 나가서 뛰어놀다 오니까 밤 9시 반만 되면 일찍 자야
1: 거죠.
0: 예, 그냥 푹 자고 또 잘 먹고 그러니까 애가 스트레스가 없다 보니까 왜냐하면 제가 작은 아이는 한 번도 싫다는 거를 시켜본 적이 없어요. 걔가 좋다는 것만.
2: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고 있겠네.
0: 네네. 그래서 그 아이는 키도 크고 그래서 걔는 사실은 지금 모델 겸 연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 그래. 예.
1: 근데 보통 엄마가 육아를 한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줘야 될 것과 해주지 말아야 될 것 반대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0: 예예예. 그렇죠.
1: 그런 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지 않으셨어요?
0: 첫에는 3살 때부터 영재 스쿨서부터 뭐
1: 아이고
0: 이제 다 데리고 다녔어요.
2: 어머니 그치.
0: 그러니까 보니까 시간과 약간의 경제력과 이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집에 있기는 싫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좀 정말 책 들고줘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이게 남들은 뭐 하는지 보고 이렇게 좀 키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제가 부산을 딱 내려가니까 엄마들이 왜 내려왔냐고 남들은 다 서울 올라가는데 왜 거꾸로 부산 오냐고 아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부산에 왔구나 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여기 있었으면 왜 강남 엄마들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왜 그렇지 않아요. 엄마들은 아이를 처음 키울 때 한 번도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한두 번 키워봤던 게 아니라 애를 끝까지 대학까지 해봐야 이게 통계가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서울에 있었으면 아, 이렇게 못 키웠을 텐데 제가 이제 해운대 살거든요.
1: 네.
0: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에게 파란 하늘 보면서 그나마 바다 보면서 이렇게 자라게 하실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 부산으로 가게 된 것도 IMF 되면서 이제 아빠가 사업을 두 군데서 하다가 어찌 보면 굉장히 좀 손해가 많았죠. 서울에 있는 걸 정리하고 이제 부산 본가로 가자 이제 그랬어요. 근데 사실 부동산 가치로 봤을 때는 부산을 정리하고 서울에 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팔고 나서 집값이 너무 많이 서울 올라서
2: 그렇죠.
1: 제일 슬픈 게 남의 돈 세는 거죠.
0: 그렇죠.
1: 예.
0: 어찌 보면 부산에서 살았던 생활은 저에게는 광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던 것 같아요. 예, 아, 친구도 없고 또 친정에 전화해서 힘들다고 얘기 못하잖아요. 왜냐면 연애 결혼했잖아요. 그렇게 죽고 못 산다고 연애 결혼했는데 내가 힘들다 그러면
1: 그거를
0: 그러면 어머니 가슴에 또 못 박는 거고 하니까 이제 힘들고 이런 걸 이제 주님께 또 구역 식구들하고 나누고 목사님 말씀 듣고 해서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남편이 의심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제가 해운대 사는데 제가 하루는 달맞이에 차를 마시러 갔다 왔어요. 그 동네 엄마들하고 큰일 났다. 저 달맞이를 넘어가면 불륜이 시작된다는데 부산 사람들 아무나 함부로 만나면 안 된다고.
1: 남편은 같이 교회를 안 다니셨었어요?
0: 제가 전도를 했었죠.
1: 네.
0: 그러니까 사실은 남자친구를 사귀면서도 항상 전도를 해서 다 세례받고 교회에서 결혼하고 유아세례 애들까지 다 하고 그러니까 정말 제가 바랬던 나는 모태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모태신앙으로 키우고 싶고
1: 엄마 아버지가 아이 놓고 기도하는 걸 꿈꾸면서
0: 그렇게 했는데 서울에 있을 때는 남편이 너무 잘 따라줬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소망교에서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남편이 곽선희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부산을 가서는 이 말씀적으로 아빠가 채워지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깊이가 없다 보니까 슬슬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교회를 안 나오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들만 가라.
1: 난 안 들어도 다 안다. 그렇죠.
0: 그래서 근데 저보다도 성경 지식이나 이런 거 지식적인 거는 굉장히 깊어요. 그러다 보니까.

0: 남편이 그냥 가라. 이제 이렇게 해서 남편은 아직은, 예, 교회 나오진 않고 있는데.
1: 아직이요?
0: 예, 예. 그래서 계속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2: 근데 언제부터 스피치 아카데미는 시작하시게 됐어요?
0: 부산에 MBC 아카데미가 있었어요.
1: 네.
0: 거기서 이제 한번 강의를 와달라고 가서 그 파릇파릇한 애들한테, 처음에는 저도 아카데미를 안 다녀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MBC 아나운서였던 사람이 와서 강의를 하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1: 좋아하죠.
0: 거예요.
1: 예.
0: 그러면서 너무 아이들이 이렇게 딱 이렇게 집중해서 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너무 재밌구나.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이거구나. 그러니까 방송을 하면서는 항상, 내가 항상 잘 마음에 흡족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가르치면서는 아이들이 확확 변하니까 이게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구나. 그래서 아카데미 강의를 다니고 또 이제 대학 강의도 나가면서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 아카데미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부산에서 누가 표준어 배우고 누가 그렇게 방송인을 하냐고. 여기서는 되는 사업이 아니라고.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찍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었죠.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마흔이 됐을 때예요. 네가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니? 그랬죠. 그러면서 한 얘기가, 너 인생의 마지막 기회야. 다시는 이제 네가 지금 오케이 안 하면 나는 다시는 너한테 오케이 이제 그런 기회를 주지
1: 거다.
0: 않겠다.
1: 네.
0: 그래서 제가 말이 끝나자마자 3주 만에 오픈했어요.
1: 우와.
0: 후다닥.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는 내가 아카데미를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게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지나가다가 그냥 이리 왜 상권이나 이런 거 전혀 보지 않고 네. 지나가다가 빈 길가에 빈데 그냥 계약하고. 그리고 제가 그때 엄마가 3천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1: 예, 예.
0: 그래서 1천만 원 임대료
1: 내고.
0: 계약하고 그다음에 1천만 원은 뭐 홈페이지랑 뭐 장비 카메라 이거 하고
1: 예, 예.
0: 1천만 원 인테리어하고 얼마나 허접하게 들어갔겠어요.
1: 예,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 하나님의 일일이 만지심을 늘 느끼고 가셨겠네요.
0: 근데요, 너무 놀라운 게 제가 이렇게 아카데미를 오픈하면 방송을 꿈꾸는 애들이 정말
2: 많지요,
0: 벌떼처럼 올 줄 알았어요.
1: 그렇죠.
0: 그랬는데 딱 3명 등록을 했어요. 근데 40대 두 분, 50대 한 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1: 네, 뭐
0: 중년에.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한 분은 본인이 대구 사람인데 부산 사람들이 자기 말을 못 알아듣는데요.
1: 사투리가 달라서.
0: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사투리인데
1: 억양이 다르거든요.
0: 예, 미치겠더라고요.
1: 예.
0: 그리고 막 혀 짧은 분 오시고 그분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그런 분들을 만나보질 않았으니까. 근데 그런 분들을 보내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들어보면서 하나님한테 계속 기도하면서 가르쳤어요. 하나님, 이분은 뭐가 문제일까요? 정말 이렇게 물어보면서 하면 그분의 마음을 읽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3년을 가르치다 보니까
1: 네.
0: 돗자리를 깔게 되더라고요.
1: 네.
0: 이제 딱 오시면 그 사람의 단점이 딱 보이면서 이렇게 이렇게 성격이 이러시죠. 이에서 이 성격을 고치셔야 되고 표정을 어떻게 하셔야 되고 한 10분 만에 딱 제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노하우를 딱 갖게 하시더라고요.
1: 예.
0: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도 많이 오게 되고 이제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붙여주시더라고요.
1: 그렇게 3년 지나고 나서 여기저기 특강도 다니시고.
0: 네, 근데 그 특강도 너무 감사했던 게, 제가 이렇게 아카데미를 오픈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구역 목사님이
1: 네.
0: 저희 수영로 교회 목회자 특강을 좀 해달래요.
1: 예.
0: 수련회 하는데 목회자 수련회 하는데 그래서 네 해드릴게요 했더니 경주래요.
1: 예.
0: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경주까지 갔어요.
1: 네.
0: 갔는데 저희 수영로 교회 목회자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2: 예, 예.
0: 목사님이랑 전도사님 강도사님까지 하면 한 120~130명 돼요.
1: 예.
0: 그분들이 쫙 앉아 계신데, 와, 저는 태어나서 아직도 그런 자리 못 들어가 봤는데 그분들이 무슨 전부 다 그 당시에 노트북을 펴고요. 이렇게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1: 하나라도 받아 적으시고.
0: 예. 그래서 제가 말을 하면 따다다닥 따다다. 와, 그 소리가 너무 신경이 쓰여서 강의를 제대로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방송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재밌게 이렇게 해드리고 왔어요. 근데 그게 계기가 돼서 그때부터 목사님들이 재밌으니까 여러 분들한테 이렇게 해주셔갖고 교회 쪽으로도 학교로도 해서 그때부터 강의 길을 또 열어주시더라고요. 네. 제가 참 하나님은 놀라우시다. 네. 내가 뚫은 게 아니라 내가 어디 부탁한 게 아니라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준비가 돼 있으면 만나게 하시고 길을 열게 하시고
2: 거기다가 뭐 정치인도 있고 저는, 뭐 CEO도 예. 많이 있다면서요. 자.
0: 아무리 정치인이 와도 제가 정치의 뜻이 없으니까 할 말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눈치 안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렇게 약간 강하게 하는 말을 좀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 어떤 분이 오셨는데 정치인 같은 모습이 아니시고 너무 젊어요. 진짜 정치하시려고요? 이렇게 약간 시니컬하게 그러면서 그분의 마음을 끌어내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해서 그분이 국회의원 하시게 되셨어요.
1: 네.
0: 제가 그분 이제 유세도 나가서 한번 이제 해드리고
1: 예.
0: 이제 그게 계기가 되다 보니까 한 분씩 한 분씩 이렇게 만나게 되고 제가 어떤 정치인한테는 그분이 이제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되셨는데 되게 젊으셨어요. 자기의 문제점이 뭐냐고 한번 얘기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의기에 차 있으셨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아픔을 그렇지, 이해하고 예, 법을 만들어 가셔야 되는데 그분한테 고민의 흔적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살을 좀 빼시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3년 후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아침에 일찍 차를 좀 마시자.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았다고. 그래서 자기 지금까지 8kg 뺐다고 좀 더 더 뺄 거라고 말씀을 예. 하시면서 이제 제 얼굴에 고민의 흔적이 보이죠. 그때가 세월호 사고가 나고 나서 조금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예요.
1: 자 그러면 저희가 강연하시는 모습 담아왔거든요. 함께 보시죠.
3: 학생들과 수업이 있는 오늘 스피치 강사로서 그녀는 어떤 모습일까?
4: 정말 나라고 있는 나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와 하면서 넋을 잃을 정도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아셨죠? 예, 지금 이렇게 제가 하니까 그들에게 기분 좋은 표정을 지으려면
3: 여러분의 눈동자는 항상 얼굴의 중앙에 있어요.
4: 여러분들이 표정만 훨씬 느낌을 좋게
5: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하면 아, 나도 저렇게 멋지게 말을 할 수 있고 멋진 내성으로 보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 네. 웃으면서 말할 때 굉장히 부러지고 또는 많이 부드러워집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에게 많은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7: 첫 강의 때 주신 말이 인상적인데요. 표정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정부의 교수님의 그 표정, 이미지가 그냥 정답이에요. 내가 이런 표정을 짓고 있었네. 내 말씨가 이랬었네. 그 잘못된 거를 다 고쳐서 성형수술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만날 때 굉장한 자신감 같은 게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3: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서 깨달은 것들이 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다는 것. 그래서 오늘도 그녀는 재능, 경험, 지식, 그리고 성경에서 배운 지혜를 아낌없이 나눠주고 있다. 천지창조가 그러했듯이 우리의 말도 모든 것을 지어내고 다스린다.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 그 힘과 권세를 알기에 오늘도 그녀는 성경이 주는 지혜로 이 사명을 감당하려 애쓰고 있다.
1: 네, 역시 예 다르십니다. 예, 예, 예. 네.
2: 저기 그 좀 네? 말이 미숙한 사람들에게 좀 말 잘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의 노하우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0: 예,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가서 내가 무슨 이야기하지? 라는 그 내용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내가 하는 소리를 한번 들으면서 이야기를 하면 내가 청중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더 깊이 있게 갈 수 있다. 예, 예, 예. 그리고 36.5도의 체온을 전한다라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마음으로 이야기하라는 거죠. 그랬을 때 말이 빨리 순화가 되고 아름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이 말씀되게 디자인한다라는 건 하나님이 하셨던 그런 말씀, 예수님의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사랑하는 36.5도의 사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36.5도의 그런 온기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생각만 해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1: 네. 오늘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저 목소리로 성경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가장 즐겨 들으시는 성경 기절.
0: 네. 새벽 기도를 가는데 뒤에서 들리더라고요. 네. 그 말씀이 딱 와닿는데 네. 아 이거구나. 바로 뭐냐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10절부터 읽어볼게요. 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2: 자족하는 비결을 배울 수 있는 거죠.
0: 네, 그래서 하나님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왔는데 어려울 게 없겠구나. 예.
2: 비전과 기도 제목 있으면 나눠주시지.
0: 제 꿈은요, 이제 꿈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킹메이커예요. 이렇게 정치인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이렇게 말을 좀 막 하는 편이 있잖아요. 정치인의 말을 들어보면 그 나라의 국격이 느껴지는데 그래서 아 내가 정말 이런 지도자가 되는 분들을 좀 킹을 만들고 싶다. 이게 킹이 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래서 이런 킹메이커였는데 어느 날은 하나님이 더 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가르치는 이 제자애들, 얘네들은 각 분야에서 다 왕이 될 거야. 그래서 제 꿈이 이제 킹스메이커.
1: 네.
0: 그래서 그런 꿈을 갖고 항상 한 사람이 오든 여러 명이 오든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먼저 하고 해요. 너는 네 분야에서 킹이 될 거야. 그러면 아이들이 받아들인 정도가 다르더라고요.
1: 네. 오늘 얘기 듣다 보니까 넘치는 얘기들도 있지만 늘 즐겨 부르시는 찬양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0: 아, 네. 찬양을 한번 준비해보라 그래서
1: 예.
0: 아,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예. 그 가사가 너무 좋아서
1: 예.
0: 아, 예. 아마 제 주제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예. 준비를 했습니다.
1: 예.
0: 못하는데 같이 좀 도와주시면
2: 예.
0: 감사하겠습니다.
1: 예. 오늘 청해 듣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목사님 오늘 어떠셨어요?
2: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말이거든요.
1: 네.
2: 제 목회 사역 속에서도 결국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다 되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우리는 마음껏 말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문하신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말을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들린 대로 행하신다고 하셨어요.
1: 네.
2: 제일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1: 예.
2: 그러니까 말한 대로 되어집니다.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는 말이 될 수도 있는데요. 항상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살리는 말, 격려되는 말, 위로하는 말, 은혜되는 말, 덕이 되는 말.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많은 기쁨을 주고 그리고 행복을 전달해주는 그런 복된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 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찬양인데요. 하나님의 은혜 띄워드리면서 저희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8: MBC 텔레비전의 장학 퀴즈 진행을 맡았었던 차인태 아나운서입니다. 정보영 아나운서는 크게 욕심을 내지 않고 그냥 단계별로 계단을 걸어 올라가듯이 아나운서의 어떤 정도를 걸었던 아나운서고 우리나라 방송이 좀 더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나아질 수 있는 그러한 길에 기여해 주었으면 하는 그게 이제 선배의 입장에서의 바람입니다. 그 믿음이 더욱 장성해서 정말로 큰 열매 맺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황금 쌀라기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전보 씨 없는 수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페르시안 오이팩당 99센트, 유기농장 유기농 꿈밤 깜밤 개당 9불 99, 자은담은 현미 15파운드 포대당 12불 99, 통통배 명품 굴비 냉동 개당 21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K-Radio.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엉덩이가 무겁다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부나 일을 시작하면 끝장을 볼 때까지 장시간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표현이죠. 진득하게 앉아 자기 할 일을 해내는 모습을 보면 성실하고 또 집중력이 강한 그런 인상을 줍니다. 그런데 건강에선 이야기가 좀 달라져요. 아무리 효율을 높여주더라도 한 자리에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몸 곳곳에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있으면 몸에 부담이 쌓이죠. 이때의 무거운 엉덩이는 건강의 최대 적입니다. 일할 때는 눌러 앉아서 집중력을 10분 발휘하되 중간중간 가볍게 털고 일어나세요. 집중할 땐 진득하게, 건강을 위해선 털털하게. 가끔은 스트레칭 한번 해줄 필요도 있고요. 좋은 성과와 건강은 균형을 지킬 때 더 오래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일요일 아침의 첫 곡은 마누엘 퐁세의 에스트렐리타, 작은 별. 조슈아 벨의 발린, 마이클 스타니 주연을 세인트 루크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엉덩이가 무겁다는 말. 끈기와 집념의 찬사로 쓰일 때가 많죠. 한번 앉으면 끝장을 볼 때까지 자리를 지키는 사람. 주변에 한 병씩은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 앞에서는 이야기가 좀 달라요. 오래 앉아있는 것이 몸에는 꽤 큰 부담이 되죠. 집중할 땐 진득하게. 그렇지만 또 건강을 위해서는 가끔 가볍게 털고 일어나는 것. 언제 무겁고 언제 가벼워야 하는지 적절하게 나누는 게 좋은 성과. 그리고 또 건강을 동시에 지키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일요일 아침 오늘은 몸도 마음도 조금 가볍게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I have a dream. 보이스 오프라노 앤드류 존스턴의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1590번 쓰시는 분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아들과 각각 책 보는데요. 엄마, 엄마가 맨날 듣는 그 클래식 라디오 듣자. 그 덕에 에어팟을 통해 울려 퍼지던 정원님의 목소리와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이 지금은 저희 집 거실을 채웁니다. 이야, 너무 기특한데요. 이게 정말 그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 어머니 덕분에 또 이렇게 클래식 음악을 먼저 틀자라고 얘기하는 아들이 됐군요. 아유, 너무 보기 좋습니다. 자, 이어진 곡은요. 프란츠 리스트의 위안, 콩솔라스용 3번 D플랫 장조 보내드릴게요. 선우예건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프란츠리스트의 위안, 3번 콩솔라시옹, 디플렛장초, 선우예권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2999번님인데요. 정원씨 방송은 저에게 늘 행복이고 추억이 축복이에요. 따뜻하고 감동과 아련한 추억이 피어나는 순간순간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음악이 가진 힘이겠죠. 또 많은 분들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보태주셔서 방송이 더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계속 함께해 주세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명동의 이른 아침을 기억한다.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의 명동의 길과 고요와 고요 속에서 퍼지기 시작하는 소리와 햇빛을, 간혹 막 올려지고 있던 셔터와 비릿하고 알싸한 쇠냄새와 물미역 같던 명동의 공기를 기억한다. 이른 아침에 명동의 고요 속에 서면 간밤의 소란이 더 잘 느껴졌다. 간밤의 발소리가 더 생생하게 느껴졌다. 장소도 존재도 시간도 사라지고 난 뒤가 더 생생하다는 것을 경험했다.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에 셔터를 올리고 장사 준비를 하는 부지런한 상인들이 있었다. 가게 앞에 뿌린 물이 마르기 시작하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지금은 없어진 서점이 문을 열었다. 학교로 올라가면서 책을 뒤적이곤 했다. 아직 시작하지 않은 명동의 시간 속에서 갓 나온 신간의 책장을 넘기고 있으면 막연하게 글을 쓰는 일은 아직 시작되지 않는 시간 속에서 책장 넘기는 소리 같은 것은 아닐까 하는 매혹이 생겼다. 그 매혹이 내게 글을 쓰고 싶다는 갈망을 더 크게 해주었던 것 같다. 내게 글을 쓴다는 것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그러나 곧 시작될 것이라는 예감으로 가득 찬 속에 앉아있는 것이다. 예감만큼 강력한 시간이 있을까? 그 매혹과 갈망.

명동의 늦은 밤을 기억한다.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 명동에는 불빛 대신 어둠이 들어차고 마네킹들은 옷을 입은 채 어둠에 잠기고 쓰레기들이 가득 담긴 커다란 검은 비닐봉지들이 골목의 곳곳에 놓였다. 이 시간에 명동을 걷는 것을 좋아했다. 검은 비닐봉지 옆에 나란히 서보기도 하고 마네킹과 한동안 마주보기도 하고 큰 골목의 한복판에 서보기도 했다. 명동의 밤은 겁이 많은 내 발걸음을 자주 멈추게 하는 재주를 가지고 있었다. 명동의 어둠은 내려오지도 스미지도 않았다. 분명 와 있는데 어둠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어둠. 엷지도 지나지도 않은, 어둡지도 환하지도 않은 이상한 어둠을, 공포가 없는 어둠을 명동에서 보았다. 그 시절 이후 논리적으로는 잘 설명되지 않는 내 한계를 넘는 시간을 경험하게 될 때 명동의 어둠이 떠올랐고 명동의 그 어둠이 나를 위로하고 있다고도 느꼈다. 아침의 명동에서보다 한밤의 명동에서 자주 발걸음을 멈췄는데 그 순간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었다. 하늘도 컴컴했고 양쪽의 길들도 컴컴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들도 다시 어두워지는 시간. 거기 폐허의 이미지가 있었는데 삭막하거나 훼손된 것이 아니었다. 내가 나에게서 노여나는, 도시가 도시에게서 노여나는, 텅 비게 되어 비로소 텅 비는 여유, 원형 같은 것이 그 안에 있었다.

레스피기의 류트를 위한 고풍스러운 아리아와 무곡 제3모음곡 가운데 첫 번째 곡 이탈리아나를 클라우디오 시모네가 주연 이솔리스티 베네티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시인 이원의 책 어슬렁과 기웃거림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낮의 도시와 밤의 도시는 참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죠. 사람으로 북적이고 환하고 시끄럽던 명동이 어둠에 잠기면 마네킹들은 옷을 입은 채 어둠 속에 서 있고 또 검은 쓰레기 비닐봉지들이 골목에 놓이는 풍경. 저자는 그 어둠을 무섭다거나 삭막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나에게서 노여나는 텅 비게 되어 비로소 텅 비는 여유라고 표현했는데 그 문장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도시도 사람도 이렇게 환하게 활기를 띨 때만 좋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고요하게 비워지는 시간이 있어야 다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거겠죠. 저자에게 명동의 이른 아침이 글을 쓰고 싶다는 갈망을 키워준 것처럼 도시의 그 고요한 틈 속에서 각자만의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시는 어떤 곳인지 또 이야기 나눠보고 싶네요.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6번 비창 가운데 2악장 알레그로 콘 그라치아 듣겠습니다. 발레리 게르기에프가 주연하는 상트 페테르스부르크 기로프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6번 비창 가운데 2악장 알레그로 콘 그라티아 발레리 게르기에프가 지휘하는 상트페테르스부르크 키로프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9929번님 사연인데요. 날씨와 관계없이 마음이 평화로운 날에는 습기가 가득한 바람결에서도 맑고 신선한 숨냄새가 느껴집니다. 몇십 년째 듣고 있지만 제목도 모르는 클래식은 바람에 따라 일렁이는 보리밭처럼 가슴 속에서 춤을 춥니다. 이런 날에는 자신보다 주변을 깊이 느끼고 이해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유 참 글이 좋네요. 그래요. 이 날씨가 급급해서 내가 마음이 막 뭔가 짜증이 나고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오늘 이 9929번님 말씀 들으니까 다시 생각하게 돼요. 날씨와 관계없이 내 마음이 평화로운 날에는 습기 가득한 바람결에서도 맑고 신선한 숨냄새가 느껴진다. 결국 내 마음의 문제였다는 또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날씨의 꿉꿉함을 이길 수 있는 신나는 곡 한번 들어볼까요? 요한 슈트라우스 1세의 라데츠키 행진곡 어떨까요? 니콜라우스 아르논크루가 주연한 콘센투스 부지쿠스 위인의 연주로 함께 듣습니다.

요한 슈트라우스 1세의 라데츠 킹진곡, 니콜라우스 아르논 크루가 주연한 콘센투스 무지쿠스 위인의 연주였습니다. 4536번님 사연입니다. 김 좋아한다고 다섯 톳이나 지인분이 보내주셨습니다. 50장씩 나눠 먹고 저는 두 톳을 지퍼백에 소분 중입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참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손이 커요. 선물해도 어쩜 이렇게 많이씩 보내주시고 어쩔 때는 이게 조금 조그맣게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감사한 마음 물론 엄청 크지만 아, 또 그걸 막 나눠야 되니까 작은 선물도 민망해하지 않고 마음으로 건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아무튼 김 저도 너무 좋았는데 또 나눠드릴 수 있으니까 좋으셨겠습니다. 자, 이어진 곡은요. 조르주 DJ의 아뉴스데이 하느님의 어린 양 보내드릴게요. 생마르크 소년소녀 합창단의 노래입니다.

BJ 아뉴스데이 하나님의 어린 양 생마르크 소년소녀 합창단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1부 끝곡은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0번 D단조 쾌일번호 466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준비했습니다. 클라라 하스킬의 피아노 이고르 마르케비치가 주연은 라무레 콩세르 오케스트라 연주고요. 이 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박화목 씨 윤용하곡 보리밭 유채훈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테너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비냅스키의 전설 G단추 보내드렸습니다. 레이첸의 바이올린과 노린 포레라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5664번님 사연인데요. 혹시 더덕꽃을 직접 보신 적 있나요? 2-3일 전부터 피기 시작하더니 오늘은 만개를 했어요. 신통방통해서 일어나자마자 나가 한참을 보고 왔네요. 더덕 한 뿌리에 좋기 30송이 넘게 달린 것 같아요. 더덕꽃을 보며 설레는 마음 주체할 수가 없네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더덕꽃은 어떻게 생겼죠? 저는 더덕을 너무 좋아하는데 꽃은 상상을 못했네요. 이렇게 너무 뿌리가 주인공인 식물은 꽃에 도시 안 가는 것 같아요. 참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어떤 식물은 꽃이 주인공이고 어떤 식물은 뿌리가 주인공이고 또 어떤 식물은 이파리가 주인공인 식물도 있죠. 더덕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마 작은 꽃들이 송이송이 달려있나 봐요. 30송이 넘게 달린 것 같다고 말씀하신 것 보니. 자, 이어지는 곡은요. 비발디의 사계 가을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보내드릴게요. 파비오 비온디의 바이올린 에우로파 갈란테 연주입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 4개 가을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를 파비오 비온디의 바이올린과 에우로파 갈란테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1171번 쓰시는 분 사연인데요. 아침 남편과 딸, 강아지와 함께 양평으로 드라이브 나와서 카페에서 브런치 먹으며 듣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에 정원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있으니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이야, 이런 행복한 순간에 또 이 행복을 아름다운 당신에게와 나눠주셔서 참 감사해요. 사실은 이런 행복한 순간에 이 가족들끼리 사랑을 나누기도 시간이 없으실 텐데 멋진 그림이 그려지네요. 강아지까지 더해서 정말 완벽한 그림. 양평 드라이브. 호숫가에 혹시 앉아 계신가요? 강가? 얼마나 좋으실까요? 자, 이어지는 곡. 그 아름다운 풍경에 또 한 몫을 더할 아름다운 곡 보내드릴게요. 도니제티의 오페라 람베르모의 루치아 가운데 그대에게 끝없는 기쁨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람베르토 가르델리가 지휘하는 코벤트 가든 오페라 오케스트라 합창단 그리고 테너 케네스 콜린스의 노래로 함께 하시죠.

도니제티의 오페라 람베르모의 루치아 가운데 그대에게 끝없는 기쁨을 테너 케네스 콜린스의 노래 그리고 람베르토 가르델리가 지휘하는 코벤트 가든 오페라 오케스트라 합창단의 노래로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5016번님 사연입니다. 태백 해바라기 축제 다녀왔습니다. 아쉽게도 너무 일찍 가서 아직 만발하진 못했지만 추억 소환했습니다. 이번에 오셨네요. 아직은 해바라기가 만발하지 않았군요. 그래도 바람 쐬고 들어오시면서 기분 좋으셨죠? 잘하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 브람스의 교향곡 3번 F장조 가운데 3악장 포코 알레그레토 듣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을에 브람스 하면 이 곡을 떠올리시더라고요. 프리츠 가이너가 주연하는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0: 요하네스 브람스의 교향곡 3번 F장조 가운데 3악장 포코 알레그레토 프리츠 가이너가 주현은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1: 힘들 때 함께하는 라디오 우리 곁에 참 좋은 친구 K라디오
2: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봄비향기님 사연인데요. 올해 처음으로 노각을 심었는데 일주일에 5개가 주렁주렁 달려 깜짝 감동받고 해피한 나눔했어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야, 얼마나 뿌듯하셨을까요? 노각 5개가 주렁주렁 노각 무쳐 먹어도 맛있고요. 이렇게 내가 가꾼 채소 재배하면 얼마나 기뻐요. 그걸 나눌 때도 그 기쁨이 참 크죠. 자, 이어지는 곡은요. 베르디 오페라 나부코 가운데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듣겠습니다.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주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암브로시안 싱어즈의

각종 콩쿠르에 내보내서 대상, 최우수상, 교육부 장관상까지. 그때는 힘들어도 보람이 있었고 천직으로 알았죠. 허리디스크, 손가락 관절 등등 사정으로 지금은 피아노 뚜껑도 안 열어보는 실정. 그래도 가장 행복한 시간, 아름다운 당신에게입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 그러시군요. 마음이 더 남일 같지 않고 마음이 아픈데요.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지나간 시간이 꼭 과거가 아니에요. 그것이 오늘의 나를 이루고 있는 거니까요. 지나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음악 들으시면서 잠시 쉬신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가브리엘 포레의 기도 듣겠습니다. 리차드 슈톨츠만의 클라리넷 연주로 함께 하시죠.

가브리엘 포레의 기도, 리차드 스톨츠만의 클라리넷 연주를 함께했습니다. 이어지는 음악은 미망키, 너를 그리며라는 곡이고요. 테너 안드레아 보첼리의 노래와 케니지의 색소폰 연주로 듣겠습니다.

미만키, 너를 그리며 라는 곡이었고요. 테너 안드레아 보첼리의 노래, 그리고 케니지의 색소폰 연주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모차르트의 바순 협주곡 B플랫 장조 가운데 2악장 안단테 마 아다지오, 윈터 클레어의 바순 시그프리드 쿠어츠가 지휘하는 슈타츠 카펠레 드레스덴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끝곡이고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새하늘교회 목사 오이식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보물섬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28번째 시간, 밧단 아람이 인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 밧단 아람, 밧단 아람 여러분들이 참 많이 듣죠. 또 성경에서 많이 나오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창세기 28장 1절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밧단 아람과 직접적 연결된 것은 야곱이죠. 그런데 야곱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할아버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삭의 아버지가 있었어요. 자, 야곱이 가야 할 노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간 것이 아니에요.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래요? 별미가 준비돼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나서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만 가는 곳이 밧단 아람이에요. 이게 순서예요. 성경에서 그냥 뒤죽박죽 써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의 여정을 그렇게 표현했다면 거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성경은요, 거기 속에 다 비밀이 있어요. 그러면은 밧단 아람을 알아야 되겠죠. 밧단 아람 그러면 팥단 그래요. 아람의 평원이란 뜻이에요. 근데 어디서 유래가 되냐면 뻗다에서 유래가 되면 쭉 뻗어나가다. 우리 복음에 쭉 뻗어나가죠. 그거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럼 하란이란 뜻은 히브리어로 하란이에요. 산지. 산지인지 산에는 높죠. 태양열로 바짝 마른 땅. 불타오르다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러면 밧단 아람으로 가기 위해서는 하란과 밧단 아람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아니하면 갈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에서는 못 갑니다. 야곱만 갑니다. 여러분들이 밧단 아람 가서 야곱이 두 아내를 얻고 6년 만에 재물을 취하여 돌아오는 과정을 보면서 야곱의 축복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열두 자식을 낳긴 것 그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주시옵소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나에게 와야 할 말이죠. 내가 밧단 아람의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아직 나는 하나님의 비밀도 몰라. 그 별미가 하나님 말씀 속에 뭐가 별미인지도 몰라. 그러면서 관심이 없어. 여러분, 뒤늦게 깨닫고 돌아온 에서도 못 받았는데, 밧단 아람을 가지 못했는데 전혀 관심 없는 여러분들이 밧단 아람의 축복이 간다고 생각이 됩니까? 하나님 법으로는 절대 그 복 못 받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연약한 자를 써서 강하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가게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땅에 들어온 거지 하나님의 법은요, 절대 밧단 아람 갈 수가 없어요. 그럼 밧단 아람이 어떤 땅이냐? 복음의 땅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땅, 육체가 죽은 땅이란 뜻이에요, 거기가.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했더니 이제 내가 그 비밀을 가지고 내 몸에 붙여서 내가 그 삶을 살려면 여러분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쉬울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 주님을 신랑으로 여기고 주님이 너무 좋고 사랑하면 쉬울 수가 있어요. 어려운 길도 사랑하는 자가 있으면 쉬워요. 이게 사랑의 개념이에요. 보세요. 야곱이 밧다라람에 가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는지요. 그곳이 훈련받은 장소예요. 그가 그것 없이는 밧다라람의 삶이 없이는 결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 수도 없었거니와 그 삶이 없이 요셉이라는 아들을 만들어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요셉을 만들어내지 않았다면 고센 땅은 어떻게 있으며 적과 꾸리우는 땅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 여정을 어떻게 만들어내요? 못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가 밧다라람에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우선 비밀에 특별 별미가 있어야 하는 거 여러분에게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복음 시대에 사는 우리가 그것도 모르는데 복음 예수를 만났네요.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 그냥이 없어요. 율법보다 복음을 먼저 만났다면은 복음 안에서 율법을 거쳐나가야 돼요. 율법부터 만났다면 복음을 만나야 돼요. 이게 에스겔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밧다라람에 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가 율법을 맞추지 못하고 별미를 갖추지 못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땅,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은혜의 땅에 왔어요. 그 땅이 바로 밧다라람이에요. 왔는데 거기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훈련이 있다는 거예요. 밧다라람.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찾아야 되나요? 밧다라람으로 가기 전에 야곱이 걸쳐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바로 뭐냐? 부엘세바예요.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갑니다. 부엘세바는요 언약이 있는 곳이에요. 남유대에 있는 곳. 아브람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항상 그들은 부엘세바에서 가요. 부엘세바.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길에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죠. 그러면 결국 뭐냐? 내가 은혜의 땅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말씀을 언약을 하나님 나는 이거 믿습니다. 약속합니다. 나도 이렇게 지키겠습니다. 약속을 날마다 하고 가는 것이 뭐예요? 사닥다리 인생이에요. 가기 전에 내가 하는 거예요. 자, 야곱이 밧다라람으로 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데 루스에 도착을 합니다. 루스라는 땅에 도착을 해요. 거기서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죠. 만나고 나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봐요. 장자권도 받았어요. 축복권도 받았어요. 별미를 대접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야곱이 뭐라고 했냐면 루스에서 천사, 사닥다리 천사를 만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두렵도다 두렵도다 하나님의 전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이에게는 내가 무책임한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 더 갖추려고 하고 더 하나 더 그분에게 드리려고 하고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드리는 거예요. 별미까지 드리고 왔고 부엘세바까지 언약을 맺고 하란으로 출발하려고 하는데 출발해서 나가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요.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까지 했을지라도 그 사닥다리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기 전에는 거기가 루스였더라 얘기하는 거는 내 인생의 삶이 닭 아니에요. 장난터, 놀이터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방언을 하고 조금만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면 내가 무슨 신기나 받은 것처럼 대단한 사람처럼 내 말을 안 들어주고 교회에서 내 소리를 안 들어주면 실망을 하고 분탕질하고 나누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러분 별미 찾았습니까? 별미 찾지 않았으면 얘기하지 마십시오. 장자권 받았습니까? 받았다고 하죠. 아멘이라고 하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는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고 아멘 아멘해요. 그거 여러분 신중히 생각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이 천사를 만나기까지 그 전의 삶을 뭐라고 그래요? 루스, 놀이터, 장난터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너는 지금부터 그 여정 속에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거야 라는 것을 암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뭐라고 그래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만듭니다. 저도 모태 신앙자로서 초등학교 5학년 때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고 중학교 때는 제가 은사를 받아서 각약 은사 역할을 다 했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도 즐겁질 않더라고요. 오만 방자해지고 큰 즐거움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내 마음이 기분 좋으면 하나님의 자녀고 기분 나쁘면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돼버리고 그런 삶 살더라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의 수요예배 설교에 요셉에 관한 설교에 내가 꽂혀서 그때부터 교회에서 떠들지 않는 어린이로 엄청 떠들었습니다. 왜? 교회 권사님, 예배당 할머니, 손녀딸로서 교회가 내 집이었거든요. 내 놀이터였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안 보였던 요셉이 보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경을 다시 한번 보고 재밌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궁금했고 이삭에 대해서 궁금했고 야곱에 대해서도 궁금했어요. 그때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어요. 중학교 때 각양 은사를 받고 왔지만은 내가 되돌아보니까요. 루스에 있더라고요. 루스에. 여러분 교회에서 조금만 내가 기도 많이 했다고 말씀 조금 많이 안다고 그것이 교회의 분탕질의 역할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직 여러분은 성전 건축이 되지 않은 자기 때문에. 그런데 밭단 아람 가면 다 될 줄 알았어요. 축복의 땅이야. 축복까지 받고 갔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밧단 아람에 하나님이 훈련시키려고 준비된 자가 있어요. 그 땅은 동방 사람의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 성경에서 동방이 나와요. 그러면 동방은 처음 시작한 곳, 율법의 땅. 복음을 알지만 예수의 육체만 아는 땅이에요. 예수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 피가 무엇인지 비밀이 무엇인지까지 깨닫지 못하고 예수의 육체에 병고치고 귀신 내쫓고 가르치는 거 기록된 문자 가르치는 거 거기까지만 깨달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땅이 동방사람의 땅이에요. 교회에서 말씀의 비밀보다는 뭐에 관심 많았어요? 은사, 귀신 내쫓음, 병고침, 축복 작정미대에서 축복받고 명예받고 이런 거에 따르면 다 관심 있어요. 거기가 동방 땅이에요. 동방 사람의 땅. 우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 별미를 받아 축복을 받았던 나를 향해 기다리는 것은 라반이 준비가 돼 있어요. 라반은요. 흰 빛이란 뜻인데 겉만 빛이에요. 완벽히 거듭난 자가 아니에요. 벽돌과 같은 개념이에요. 라반은요. 거기에는 레아와 라헬이 있습니다. 신부를 대기시켜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를 얻을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나가는지를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대로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거기는 내가 그 시험을 쳐서 신부가 내 것으로 취하는 과정이 바닷 아람에 있어요. 절대 여러분 왕이라고 축혀 세워서 여러분에게 박수치고 대단합니다라는 땅은 오지 않아요. 저는요 목사만 되면은 하나님이 왜 너무 일찍부터 나는 목회를 되고 싶었으니까 목회자가 그래서 나는 어려서 은사도 다 받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는 이제 쓰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만 나에게 오기를 바랬어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이게 내가 루스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를 어디로 인도를 하느냐? 나를 훈련시킬 또 다른 평원, 복음의 땅, 나를 죽이는 땅, 나를 내려놓는 땅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명령을 따라 너 니누엘로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요. 마침 배가 또 와서 있어요. 다시스도 복음 전도회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여기서 명심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니누엘이지 다시스가 아니에요. 근데 왜 니누엘인 줄 아세요? 니누엘이란 뜻은 용광로란 뜻이에요. 재련소란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열심을 다해서 일했더니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아버지의 이치를 조금 깨달은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해야지. 막 그런 데 들떠요. 그게 요나잖아요. 성령이 나에게 오시면은요, 일반적 성령이 나에게 오면 내가 들떠요.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지 못하니까. 들떠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했지만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어. 내 마음대로 가더라도 거기에 성경 찬송만 끼고 가면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 아니라고 하잖아요. 가라는 곳을 순종하지 않은 요나를 고래 뱃속에 집어넣어버리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명심을 해야 돼요. 우리가 내가 복음의 땅 와서 좋아요. 거기 와서 병고침 귀신 내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로 살아가는 과정이었다면 여기서 나는 동방사람에서 거듭난 사람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나는 그 거듭난 삶을 가야 되고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신부의 모습을 갖춰가야지 하는 곳이 바딴 아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어디예요? 시험 장소예요. 목사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대단하게 쓸 줄 알았더니 왜 이리 목사가 됐는데 고단한 시험이 많은지 울어도 울어도 그 눈물의 눈에서 멈추질 않아요. 나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 지하의 교회를 개척해놓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심을 볼 거야. 이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야. 내 기대는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눈물 바가지를 쏟아도 여러분 나타난 증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되니까 그 하나님의 시험에 7년, 7년, 6년의 시간이 돼야만이 비로소 내가 원했던 일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때 저는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했어요. 그 시험이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나로 만드는 중요한 과정이었더라고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람들은 금방 하나님이 무엇인가 축복해주고 세상에 보여주는 대단한 것만 있으면 축복받았다고 난리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한 달란트의 시험이 있고 두 달란트의 시험이 있고 다섯 달란트의 시험이 있어요. 다섯 달란트를 다섯 개로 다 채워야 돼요. 한 달란트가 내가 금방 응답받았다고 다섯 달란트를 향해서 너 맨날 교회에서 울고불고 하는데도 너는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만 축복받은 것 같고 저는 그래서요 교회에서 성도들의 간증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 죽도록 울고 기도하는 누군가는 아직 변함이 없는데 이 사람은 다 잘 된 것 같아. 상처가 돼버려요. 왜냐? 제가 겪었던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미웠어요. 어렸을 때부터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 난데 어쩌면 나에게 이토록 고난을 주실까? 저도 앞뒤도 보이지 않는 이 고난.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기도할 때 성경을 보게 하시고 성경 속에서 비밀을 발견하니까 야 여러분 은사 받은 그 기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발견하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아 성경에서 그때 이렇게 했지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은 이렇게 하셨는데 이삭에게는 이렇게 하셨는데 야곱에게 이렇게 하셨고 다윗에게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내가 알아지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그 다음을 준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은요,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은 나를 하나님의 영적 자녀로 세워나가는 단계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나는 왜 11주도 열심히 하고 기도를 하는데 왜 이렇게 주님은 내 음성을 안 들어주시고 내 응답도 안 주시고 지금 왜 이러실까? 여러분 마음의 갈등을 가지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한 달란트와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다섯 달란트 가진 자기 때문에 그래요. 두 달란트 가진 자기 때문에 옆에 바로 축복받은 자들보다도 오래 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비밀을 발견하면은요, 하루가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내가 이제 완성이 돼서 성전 건축이 돼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즉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갈 때는 하나님이 그 시험을 맞추면 어마어마한 것을 준비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것이 영적이 됐든 육적이 됐든 하나님은 그 사람 모습에 가장 합당한 복을 주십니다. 그 소망을 내려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울은 사람이에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말씀에 붙잡히다 보니까 사단이 그때부터 부모에게 원망, 불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 사는 집이 제일 가난한 집으로 나이가 났고 나는 동생들을 돌볼 수밖에 없는, 우리 언니들은 그런 모습도 없이 언니 오빠는 다 시내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나만 그 시간을 겪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또 원망이 안 나오고 아버지 앞에 원망도 안 나왔어요. 저 우리 아버지를 원망해 본 적이 없었어요. 이것만 지나면 괜찮을 거야. 이것만 지나면 괜찮을 거야. 하나님 거 관심 있어서 그곳에만 엎드려 학교 다닐 때도 학교 가기 전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사단은 나를 못 견디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나를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 힘이 7년을 거쳐서 레아를 맞이하고 7년을 거쳐서 라엘을 맞이하고 재물을 위해서 6년을 산 20년의 인생을 끝낸 그 야곱, 그 시험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게 아버지 앞에 돌아가는 것.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는 일이 은혜의 땅,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이 일을 마쳐야만이 내가 성전 건축된 자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재림에 오실 때 우리는 그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나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게 40을 부록의 나이라고 하죠. 유혹이 없는 나이라고 합니다. 50을 지천명이라고 그래요.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래요. 60은 무슨 나이냐면은 이순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거. 보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상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우리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이 세상은 내 생각대로 안 되더라. 라는 결론을 딱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폭이 넓게 이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순리를 깨달아요. 이게 연장자들의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예수 믿은 사람들은, 오래 주님을 섬긴 사람들, 오랫동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자들은 열두폭 치마를 입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다 안고 가는 거예요. 이 성도의 이런 모습도 아이니까 똥을 싸지, 아이니까 오줌을 싸지, 그걸 다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끌어안고 갈 때 여러분들은 비로소 아버지 나라, 내 아버지, 내 형제를 만날 수 있는 시간표가 옵니다. 이 시간표 속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야곱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내 삶의 찬양. 안녕하세요, 이성훈입니다. 8월의 첫 주말입니다. 창문을 열었다가 무더운 열기에 금세 다시 닫게 됩니다. 에어컨은 맞춰놓은 실내 온도를 맞춰놓기 위해 신음을 내며 요즘 쉴 틈 없이 돌아가고 있죠. 도로 위의 자동차들도 그늘을 찾아 서 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의 한가운데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나요? 우리들의 이 땅의 삶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아픔이 없고 완벽한 샬롬이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영원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를 쥐고 오르게 하신 골고다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무뎌지지 않는 이번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타미 워커의 연주와 찬양을 함께 들은 Here I Am 이었습니다. 1940년 6월이었습니다. 독일군이 프랑스로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남쪽으로 피난했습니다. 그 중에는 어린 아이들의 손을 잡은 부모도 있었고 작은 가방 하나만 든 노인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 가운데 하나는 프랑스 보르도에 있던 포르투갈 영사관이었습니다. 이 영사관을 지나야 전쟁을 피해 배를 탈 수 있었습니다. 그러려면 비자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포르투갈 정부는 난민들에게 비자를 더 이상 내주지 말라는 엄명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영사관 앞에는 매일 사람들이 길게 줄을 늘어 섰습니다. 그들에게 비자는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의 포르투갈 영사는 멘데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부의 명령과 눈앞에 딱한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오래도록 고민했습니다. 정부의 명령을 따르면 자식과 가족들은 당연히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문 밖에 서 있는 딱한 사람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국적을 묻지도 않았고 종교를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수천 장의 비자에 그렇게 서명해 주었고 직원과 가족들마저 함께 그 일을 도왔습니다. 포르투갈 영사의 도장이 찍힌 그 종이를 받은 사람들은 무사히 스페인 국경을 지나 포르투갈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이들의 운명을 가른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멘데스는 이 일이 발각났고 정부의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외교관의 자리도 잃었고 그의 가족은 오래도록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내어준 그 길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을 멈추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앞에 서 있던 사람에게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내어 주었습니다.

두렵건대 시편 13편으로 만들어진 찬양 오늘 강중현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지금 누가 서 있나요? 여러분께 말을 하지는 않지만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나요? 여러분께는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눈빛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을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신분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길 하나는 내어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트에 가는 길에 함께 가주는 일, 그 집 아이들을 학교에서 대신 라이드 해주는 일, 그리고 부모를 기다리고 있는 그 아이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위해 식탁에 의자 하나를 더 놓는 일. 십자가의 사랑은 꼭 거창한 데만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혹시 누군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실까요? 그 사람을 위해 이번 주 작은 통로를 하나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멘데스가 건넨 것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종이 위에는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그런 작은 것이 있지 않을까요? 전화 한 통, 따뜻한 식사 한 끼, 빈 의자 하나. 회복은 거창하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작은 자리를 내어줄 때 시작됩니다. 이번 주에도 그런 문 하나가 열리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번 한 주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좋은 찬양과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여러분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 삶의 찬양 이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황금 쌀라기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2불 99, 전보 씨 없는 수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4불 99, 페르시안 오이 팩당 99센트, 유기농장 유기농 꿈밤 깜밤 개당 9불 99, 잔 담은 현미 15파운드 포대당 12불 99, 통통배 명품 굴비 냉동 개당 21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0: Song경 말씀, 시편입니다. 시편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평강이 함께

0: 제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문나편에 맞춘 노래.
1: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제 시편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품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풀이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0: 제1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1: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0: 제12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덟째 줄에 맞춘 노래.
1: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2: 우리로다.

0: 제13편 다윗의 시 인두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1: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0: 제14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던 노래.
1: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0: 제15편 다윗의 시.
1: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

0: 제16편 다윗의 믹담.
1: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황금 쌀라기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2불 99, 전보 씨 없는 수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4불 99, 페르시안 오이 팩당 99센트, 유기농장 유기농 꿈밤 깜밤 개당 9불 99, 장 담은 현미 15파운드 포대당 12불 99, 통통배 명품 굴비 냉동 개당 21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책을 읽다가 이 문장을 읽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는 너무 영적이어서 정작 인간이 되는 법을 잊어버렸다. 또 이렇게도 표현해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보다도 더 거룩해지려는 경향이 있다.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이 시대의 사역자는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오, 이 사람 어떻게 내 이 상처를 잘 알지? 내 결핍을 잘 알지? 현실은 당신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당신과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 세 분의 작가를 통해서 좀 위로도 얻으시고 또 함께 지혜도 얻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사역을 하면서 꽤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분이 활발한 활동을 하시고 여러 가지 면에서 남들의 부러움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막상 대화를 해보고 삶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각각의 이유는 다르지만 결핍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차이는 뭐냐? 그 부족함과 결핍을 어떻게 다루느냐의 차이가 있지 부족함이나 결핍이 없는 사람은 결코 없더라고요. 종종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건 그냥 프로그램 한 번으로 어떤 집회나 누군가의 조언 한 번으로 이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어지는 경우들은 드물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경우들은 그렇게 크지 않은 문제들이에요.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분명히 드러내진 않지만 각각이 평생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결핍이나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하여서 보통 우리는 많은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림자라고 인생에 생각하기도 하지만 신앙 안에서 보면 바로 그 그늘이나 그림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세 명의 기독교 작가를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분들은 과연 이 결핍들, 남들이 그렇게 닮지 않고 싶은 일상들을 어떻게 다뤘는지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세 분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이 시대의 사역자는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첫 번째 분은요, 헨리 나우엔인데요. 뭐 다 잘 아시는 작가죠.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죠. 이 시대의 사역자는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운디드 힐러라고 하죠. 예전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누군가를 우리가 치료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건강한 사람이어야 된다. 누군가를 우리가 가르쳐야 되면 다 알아야 된다. 근데 나우엔의 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아, 누군가를 치료하는 사람, 치유하는 사람 스스로가 이미 먼저 상처를 입었던 사람이고 아팠던 사람이구나. 누군가를 우리가 가르친다고 할 때도 다 알기 때문이 아니고 누구보다도 배움에 대한 갈망이 있고 모자란 것들에 대한 허기짐이 있었던 사람들이 누군가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됐던 거죠. 실제로 이 나우에는 그 첫 번째 책 저서가 인티머시라는 친밀함이라는 주제의 책인데요. 그의 평생을 거쳐서 관계에 대한 책을 썼어요. 심리학과 영성을 함께 전공했던 학자답게 나우에는 이 글들을 읽고 있으면 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안에 결핍을 이렇게 잘 묘사할 수 있을까? 위로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감사하기도 합니다. 이 통찰력에. 그래서 실제로 이 나우엔의 이런 관계에 대한 지혜로 인해서 그의 주변에는 친구들이 참 많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나우엔과 교류를 하고요. 그가 전했던 서신들이 책으로도 나오고 또 나우엔이 인생에서 힘든 시기가 도래하면 그의 집단들이 함께 모여서 나우엔을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인생 말년에는 데이브레이크라는 장애인 공동체에서 장애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진정한 또 다른 공동체를 이뤄요. 어떻게 보면 나우엔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관계의 측면에서는 부러울 게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나우엔에게 한 가지 부족한 관계가 있었어요. 결핍을 느끼는 관계가 있었어요. 다름 아닌 아버지였어요. 네덜란드 출신의 이 나우엔에겐 네덜란드의 법대 교수로 있는 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참 어려웠어요. 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하셨고 완벽주의였거든요. 나우엔을 보면서도 늘 기대치가 높으셨어요. 나우엔은 늘 아버지의 마음에 들고 싶어 했지만 좀처럼 아버지는 나우엔에게 따뜻한 칭찬을 잘 하지 않으셨어요. 그 전기를 보면 여러 전기들을 보면 주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나우엔의 아버지와 나우엔이 그렇게까지 사이가 안 좋았던 건 아니라는 얘기도 있는데 실제 나우엔의 글을 보고 나우엔이 지인들에게 했던 얘기를 보면 늘 아버지에 대한 불평, 원망, 부족함을 많이 느꼈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하게

집 나간 아들처럼 또 집안에 있지만 불평했던 큰아들이 아닌 아버지의 입장이 되어져 가면서 점점 아버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탕자의 귀향이란 책이 아버지의 90세 생일에 헌정하는 책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우엘이 죽기 1년 전 아버지와 호텔방에서 아흔이 넘은 아버지와 예순이 넘은 아들이 함께 한 호텔에서 성찬식을 갔습니다. 나우엘은 얘기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아버지와 깊은 친밀감을 맛봤던 시간이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나우엘 일평생에 풀리지 않았던 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인생의 마지막 즈음에 비로소 회복이 되어지고 가까워졌다는 것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는 나우엘의 이 평생의 숙제가 저희로서는 고마울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나우엘 스스로가 늘 관계에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한 결핍 속에서 끊임없이 더 깊고 더 정직하게 관계를 들여다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우엔의 글을 읽고 있으면 오, 이 사람 어떻게 내 이 상처를 잘 알지? 내 결핍을 잘 알지? 하는 위로와 다독임이 그의 글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죠. 바로 나우엔의 결핍 때문에 우리는 그 혜택을 입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너무 영적이어서 정작 인간이 되는 법을 잊어버렸다. 다음 작가는요, 유진 피터슨입니다. 저는 유진 피터슨의 책을 읽다가 이 문장을 읽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는 너무 영적이어서 정작 인간이 되는 법을 잊어버렸다. 또 이렇게도 표현해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보다도 더 거룩해지려는 경향이 있다.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적인 언어를 쓰려고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한 모양으로 다가가려고 하는데 피터슨은 그 지점에서 딱 막습니다. 당신의 동기가 정말로 정직하게 당신 스스로가 참 사람이 되고 싶은 것입니까? 아니면 동료들보다 더 종교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는 경쟁의식 속에 우월감을 가지려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의 이 언어를 보고 있으면 바로 우리 옆에서 경험하는 그 언어들이 있어요. 일상의 언어라고 하죠. 유진 피터슨의 글을 읽고 있으면 그래서 현학적이거나 아주 어려운 언어가 아닌 바로 우리가 옆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언어들로 성경과 다리를 놔주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자, 유진 피터슨이 처음부터 이렇게 되어진 않았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한 신학교에서 성경의 언어들을 가르치다가 목회지로 가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유진 피터슨이 충격을 받습니다. 다름 아닌 신학교에 있을 때는 학생들이 돈을 내고 성경을 배웠고 어떻게 하면 자기한테 질문을 했는데 막상 목회지에 가서 성도들을 만나는데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성도들이 성경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재미없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라든지 다른 오락거리에 훨씬 관심이 많은 것들을 보면서 유진 피터슨이 충격을 갖게 된 거예요. 그때 유진 피터슨이 다짐을 합니다. 내 평생에 성도들의 언어에 밀접한 말을 사용해서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의 삶에 연결해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의 평생을 거쳐서 그는 이 작업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책이 바로 그 유명한 메시지 성경이라는 책이에요. 전 세계 한 3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번역이 됐고 2천만 부가 넘게 팔린 엄청난 책이죠. 현대어로 번역된 이 책을 읽고 있으면요, 우리가 깜짝 놀라요. 성경을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팔복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표현 있죠. 이걸 이렇게 번역해요.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다. 와,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싶을 정도인데 하나님이 평생에 맛볼 음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여러분의 일상생활 전체를 하나님의 헌물로 드리십시오. 놀랍죠. 이게 바로 우리가 쓰는 언어죠.

플러스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성경은 고대의 언어가 아니다. 그 당시에 써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그리고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터슨은 현학적이거나 추상적으로 우리의 언어가 올라갈 때마다 그걸 내리는 거예요. 땅으로 내리고 이 성경의 언어가 진리라면 오늘 내 삶에 그대로 와닿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많은 책들을 써내고 전 세계에서 강연을 했는데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피터슨은 한 곳에서 목회를 했어요. 비록 그가 중간에 다른 곳으로 목회지를 옮기고 싶은 유혹도 있었고 때로는 그 성도들을 실망해서 정말 다른 곳으로 갈까 해서 이력서를 책상에 올려놨던 적도 있을 정도로 그도 많은 갈등을 겪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는 그런 많은 갈등 속에서도 꾸준히 한 교회의 성도들을 만났어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계속 피상적으로 사람들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 어제 만났던 분, 지난주에 만났던 분, 그래서 내가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분, 그리고 뭔가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부부싸움을 하고 집안에 문제가 있고 중독 문제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 내가 설교하는 대상은 바로 그 대상임을 유진 피터슨은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30여 년을 한 교회에서 끝까지 목회를 하고 마쳤던 거고, 거기에서 바로 메시지 성경이 나왔고, 우리가 아는 수많은 책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유진 피터슨의 자서전인 유진 피터슨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읽다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나는 목사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요, 결코 유진 피터슨이 나는 권위 있는 종교인이야 이 표현이 아니고요. 나는 성경과 일상을 읽는 소명을 받은 사람이야. 이게 내 자리야라는 정체성을 늘 잊지 않으면서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계속 이 소명을 이루려고 했던 자기 다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책 곳곳에 나는 목사다라는 표현이 나올 때마다 아, 이것이 굉장히 종교적인 권위에 가진 사람이 자기의 종교적인 권위를 과시하는 표현이 아니고요. 그렇지. 오늘도 유진 피터스는 이곳에 있지라는 일상의 뿌리를 내린 일상의 발을 딛고 살아가는 한 신앙인의 고백이자 다짐으로 들리게 되고 그 표현이 이 책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말하는 거야. 당신은 누굽니다. 당신은 아버지입니다. 당신은 선생님입니다. 당신은 직장인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되돌려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소중한 자리들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현실은 당신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당신과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분은요, 마르바던입니다. 안식이라는 책으로 아주 유명한 영성 작가인데요. 마르바던에 아주 유명한 이 구절이 있어요. 현실은 당신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당신과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현실, 눈에 보이는, 소위 말하는 팩트라고 하죠. 눈에 보이는 현실과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진실은 다르다라는 거죠. 현실과 진실의 차이를 이렇게 한번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부모님께 회초리를 맞는 장면이 있어요. 그럼 그걸 쳐다볼 때 현실은 애가 매를 맞는구나가 현실이에요. 진실은 뭘까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이가 어긋날까 싶어서 부모가 마음이 아프지만 그 아이를 훈계를 해서라도 다른 길로 가게 하려는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그게 바로 진실이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현실과 진실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실 이 마르바단의 책 유명한 이 안식과 다르게 마르바단의 현실은 사실 안식이 없는 삶이었어요. 육체적으로는요, 16살에 홍역 후유증으로 췌장이 손상이 돼요. 당뇨 합병증이 걸립니다. 한쪽 눈이 실명을 하고요. 신장이 약화되고. 그래서 그게 평생을 통해서 목발과 휠체어가 없으면 다닐 수가 없는 늘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태였어요. 육체만 그렇지 않고요. 관계 또한
7년 동안 함께 살았던 남편이 교회에서 한 청년과 외도를 하고 이혼을 하게 됩니다. 마르바단을 버린 거예요. 마르바단의 현실은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면 참으로 안식이 없는 삶처럼 보여요. 하지만 마르바단의 삶의 진실은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의 삶에 비록 많은 아픔들이 있었지만 좋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들이 가득했거든요. 마르바단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천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나는 너무 많은 천사가 내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한 걸음 내릴 때마다 주변에 도움이 있어야 되고 무엇을 할 때마다 도움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마르바더는요, 가족과 교회 사람들과 친구들의 도움으로 일상을 영위할 수 있었거든요. 마르바더는 입장에서는 그 모든 사람들이 천사인 거예요. 또 한 사람, 남편. 두 번째 남편인데 마이론이라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비록 늦은 나이에 다시 재혼을 했는데요. 7년을 살고 도망갔던 남편과 다르게, 첫 번째 남편과 다르게 이 마이런은요, 32년 동안 마르바단의 곁을 지키면서 그녀의 눈과 손과 발이 되어져서 인생 끝까지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마르바단의 삶을 보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남들이 봤을 때 깨어진 삶, 실패한 삶처럼 보일지라도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병이 낫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실패했는데 다시 원상복구돼서 예전보다 훨씬 나은 성공한 삶으로 도달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왜곡된 시선, 소위 이걸 승리주의적인 신앙이라고 하죠. 그것과 다르게 여전히 부서진 가운데에서도 깨어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마르바더는 그의 삶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바더니 자기의 삶을 전체를 다 살고 난 다음에 인생의 후반전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깨어짐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빈 공간입니다. 라고요. 그래서 오로지 마르바던 같은 사람만 내놓을 수 있는 신학을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을 강해했던 책에 보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을 이렇게 표현해요. 약함의 신학이라고. 어떻게 약함이 하나님과 관계된 한국과 연결되어 수 있나? 바로 약함 속에 임하셨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거죠. 오늘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많은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마르바던의 삶은,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진실을 알려주는 귀한 메신저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헬리나 우엔, 유진 피터슨, 마르바던, 각각의 약점들이 있었죠. 부족함들이 있었죠. 근데 이 세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이 사람들조차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이 작가들의 삶을 통해서도 이렇게 많은 약점들, 부족함들이 있었음에도 그 속에서 이 약점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만나는 우리 주변 사람들의 약점이나 실패들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인생 전체를 걸고 하나님과 긴 대화를, 인생 전체에 해당되어지는 소명을 이뤄가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그 얘기는 나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어지는 거죠. 나에게 해결되어지지 않은 아픔들, 부족함들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전체를 걸고 내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소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 분의 작가를 통해서 좀 위로도 얻으시고 또 함께 지혜도 얻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왜 아빠는 한국말 배울 생각을 안 해? 아빠가 뭐 하시는데 봐, 아빠? 아, 의사세요. 잠깐, 그 뒤에 쌩 외국인은 너 내 말을 알아들어? 어, 뭐야?
1: 한국 전석 매진 신화에 이어 뉴욕 무대를 완벽하게 사로잡았던 바로 그 공연. 재미, 웃음, 유쾌, 통쾌, 속에 빵 뚫리는 짜릿한 스탠드업 코미디 이상준 쇼가 다시 뉴욕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15일 토요일 저녁 7시 퀸즈 컬리지 컬든 센터 뉴욕 한인들을 위한 역대급 웃음 폭탄. 지금 바로 예매하세요.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그 교회, Just the Church. 우리 지역에 꼭 있어야만 하는 바로 그 교회. 지금도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시고 찾으시는 교회. 온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 지역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 바로 그 교회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연합니다.
1: 안녕하세요. 워싱턴 비전교회에 섬기는 김찬영 목사입니다.
0: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삶의 고난과 흔들림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면서 목회의 길을 걸어오신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한국과 미국을 오가시면서 여러 삶의 경험들을 하시면서요. 그때마다 성경과 기도로 다시 일어나셨다고 하셨는데요. 네, 김찬영 목사님, 오늘 함께 모신 목사님 소개해 주십시오.
1: 네, 우리 귀한 목사님을 모셨는데 미국 여기 지역에서 많은 교회들을 연합하고 또 신학교육에 열중하고 계시고 또 특별히 지금은 워싱턴 헤리티지 대학교 그곳에서 총장님으로 섬기고 계시고요. 또 우리 목회연구원의 원장님을 역임하셨던 귀한 목사님 우리 조남홍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0: 네, 오늘 이 자리에 정말 귀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워싱턴 헤리티지 대학교의 총장님으로도 계시는 조남홍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목사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눠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1: 네, 목사님을 조금 더 청취자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2: 고향은 충청도고요. 충청도 부여서 시골에서 자랐고, 네. 그 다음에 서울에서 신학교로 하고, 목회하다가, 또 학교 선생 됐어요.
1: 학교 선생님 하셨어요?
2: 네, 학교 선생도 이대 부중고, 그죠, 도농중학교, 군목도 하고, 그리고 네. 이제, 미국으로 올려다가 여의치 않아서 캐나다로 왔다가,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고, 그리고, 미국으로 다시 내려와서 네. 워싱턴에서 뭐 제가 지금 인생의 3분의 1 정도 사나 이쪽에 산 게 한국에서 산 것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1: 네, 그러셨군요. 네.
2: 저는 세 딸.
1: 세 딸?
2: 예, 딸을 좋아합니다.
1: 네, 네.
2: 세 딸 다 출가를 한 놈이 하고 나머지 두 놈은 아직.
1: 아, 그래요?
0: 아직, 예. 네. 네.
1: 그 사모님도 저 미인이신데 우리 사모님은
2: 네. 우리 집사람은 저희 중매를 만났는데 네. 제주도의 선교사의 그 전도를 받고 할아버지 때 네. 믿기 시작을 해서 그 아버지가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뭐 전국을 돌아다니면 학교를 다녔어. 뭐 진짜 이게 내 목이라고 할 만한 학교가 고등학교, 대학교 그 정도고 그리고 저하고 만나서 지금 53년째 잘 목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1: 네,
0: 네. 네. 그렇군요. 목사님께서 많은 이제 가르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선생님으로서도. 그런데 신학교를 간 곳은 어떻게 해서 신학을 또 가시게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2: 그 신학교를 가게 된 것은 우리 가정이 기울어져서 점점 어려워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그 예수 믿은 분이 우리 어머니세요.
1: 네.
2: 그래서 어머니가 한 20리, 30리 길 걸어가서 그 충청도에 뭐 청포교라고 있었는데 거기를 외정조 할머니하고 계속 다녔어요.
1: 네.
2: 외정조 할머니는 아들을 낳기 위해서 다녔다고 그러는데
0: 네.
2: 그게 씨앗이 되어서 우리 동네에 교회가 생겼고 그리고 그때 이후로 어머니가 저를 계속 어렸을 때부터 손잡고 갔기 때문에 이게 아예 다른 사람들처럼 무슨 뭐 급격한 변화 무슨 네. 체험 그게 아니라
1: 네.
2: 그냥 교회에서 자라기 시작을 했고
1: 네.
2: 근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에 이제 어려움이 가정이 어려워가지고 나는 이제 그 상업고등학교 다녔기 때문에 취직해서 가정을 도와야 될 그런 상황이었는데
1: 네.
2: 교회 그때 그 어머니도 그렇지만 어려우니까 이렇게 계속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정도로만 사는 게 인생입니까? 이런 질문도 생기고요.
1: 네.
2: 그런데 거기 여자 전도사님이 젊은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청년들에게 도전을 많이 줬어요. 그리고 제가 학생회장도 하고 청소년회장도 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고등학생이지만 저렇게 가르치고 그런 가운데 넌 아무래도 신학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에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집안도 그렇고 그런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그 신학을 보내야 된다, 신학을 가야 된다. 근데 그때 생각이 다 그렇잖아. 신학 가면은 가난하고 연결되니까. 네.
1: 그렇죠. 그때는 네. 목사님들 가장 고생하실 때.
2: 그런데 자의반 타의반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예. 그때 깊이 고민한 것이 내가 이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취직을 하고 일반 사회에 나가나 아니면 그렇게 사는 것인가 아니면 더 큰 것이 있는 것인가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1: 네.
2: 그런데
1: 네.
2: 그런 나에게 자의식을 주기 시작한 것이 근데 그때 뭐 다 친구들 대학에 들어가고 또 그런데 나만 혼자 남아있는데 아니다 여기라도 가보자 해가지고 시작했어요.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0: 네.
2: 근데 그게 제 생에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0: 네.
2: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이렇게 부르심을 깨닫게 됐죠.
1: 근데 들어가시기 전에 그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을 보면서 나 정말은 목회자의 어떤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옳겠다 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고 또 전도사님 때문에 또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아브라함이라는 어떤 그 성경의 인물이 목사님에게 또 어떤 계기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2: 그 전도사님이 그 나는 돈도 없고 서포트 받을 사람도 없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그걸 가겠습니까? 그럴 때 그 아브라함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디 떠났지 않느냐, 하나님 인도하셨지 않느냐. 그게 지금도 계속 내려있고 신학교 시험 치고 내려왔는데 그때 뭐 시취하고 그러잖아요. 노회에서
1: 네.
2: 노회도 그냥 뭐 교리 요리문답 12신종가 그거 외가지고 가가지고 시취해가지고 신학 갔다가 내려왔는데 막 다 목사님하고 다 사람들이 신방 왔어요.
0: 네.
2: 그러면서 이사야서 읽어주면서 뭐 불 가운데 지나갈 때도 지킬 것이면 너는 내 것이라 내 네. 손에 새겼다 했는데 거기 약간 전율 같은 걸 느꼈어요. 내가 그렇게 그런 인물인가? 나는 너무 부족한 사람인데. 그러고서 정신없이 이제 뭐 신학교 생활했죠.
1: 네.
0: 네. 그 어렸을 때 교회에 다니다 보면요. 왠지 목사님이 될 것 같은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주변에서 보면은 아 정말 바르고 또 굉장히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런 분들을 보면 친구들도 목사가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또 주변에서 왠지 어르신들이 또 추천을 하시기도 하는데 목사님의 그 어렸을 때 청소년 때 모습을 상상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잘 바르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또 주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싶고요.
2: 그때
0: 네.
2: 친구들은 교회는 다녔어요. 멀리 이신길을 자전거를 타고 아니면 걸어서 아침 저녁으로 강경이라고 하는 곳에 그 중고등학교 그쪽을 다녔는데 친구들이 목사라고 놀렸죠. 왜냐하면
0: 네.
2: 나는 그때도 좀 삐뚤어진 친구들은 늦게 남거나 이렇게 먼 길을 가면은 나를 이렇게 떨어뜨려요. 왜 그러냐 봤더니 가서 뭐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뭐
0: 네.
2: 이렇게 좀 그 나쁜 짓에 그게 나쁜 짓은 뭐
0: 청소년 때
1: 네네
2: 비행 좀
0: 그래서
2: 근데 나를 붙들어준 거는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이다. 나는
0: 네.
2: 제 기도하는 사람이고 신자고 그 어머니가 이끌어줘서 계속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떠들림 좀 많이 당했죠. 그런데 나도 신학교 간다니까 친구들이 역시 그런
1: 너는 그 갈 곳이야.
2: 갈 곳이야.
1: 네. 그리고 목사님 신학교에 들어가서 그때 이제 확신을 이렇게 받게 됐다는데 예. 어떤 계기가 있어서 확진이라고 말씀하시나요?
2: 그 이제 너무너무 내가 그 시골에 있을 때도 목사님이 수요일마다 네. 그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네. 근데 궁금한 것들이 많았는데 그때 일일이 다 그걸 대답을 얻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그런 과목들이 나오는데 과목들이 너무너무 신기하고 그냥 스펀지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1: 네네.
2: 근데 1, 2학년 때는 뭐 굉장히 어학을 막 시켜가지고 시험 보고 막 그래야 돼. 안 되면 떨어지고 막. 그런데 이제 개론에 들어가고 뭐 좀 어려운 것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나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게 되고 깊이 느끼게 되고 아 이것이 소명인가 보다. 그리고 길을 그 길이 조금 이렇게 순탄하게 나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다가 이제 3학년쯤 되니까는 가야잖아요. 네. 처음에 갈 때는 아, 난 저를 보고 목사는 안 해. 나는 그냥 뭐 우리 선배들 보면은 뭐 학교로도 많이 가고 선생님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길로 가겠다고 했는데 그 깊은 고민을 하게 됐어요.
1: 네.
2: 근데 거기나 너는 신학을 했는데 그거래? 이런 자책감과 더불어서 이제 기도했죠. 내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네. 점점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목사가 되려면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바로 그거다 그런 이제 그 느낌이 오고 그런 계기 가운데 이제 군대 문제가 남았잖아요.
0: 네.
2: 그런데 이제 그때 전군 신자와 운동 이런 운동이 벌어졌을 때인데 군종 장교를 뽑았어요. 체육과목 시험을 치고 그래서 그런 결심이 여기서 학교가 하고 내가 가면 이거는 나는 이게 가라는 길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는 거다.
0: 네.
2: 그 길을 끝까지 가겠다고 했어요.
1: 네.
2: 다행히 되어가지고 그럼 이건 이제 더 이상은 내가 갈 길이 없구나. 이건 이게 부르심이니까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충성하리라.
1: 근데 목사님 목사님께서 좀 알게 되면 그렇게 하시고도 연세대학교에서 교육대학원을 공부하셨다는
2: 거예요. 그러니까 일생을 보면 내가 신학을 안 했더라면 오늘날 여기까지 올 수도 없고 또 이렇게 늘 집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난 면석이 하다 말았을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신학을 하고 졸업을 하고 갈 데가 없는데 어느 곳인가 목사님 소개를 하는데 5,000원하고 쌀 5마리인가 주는 그 조그만 교회에서 나왔다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네. 그때까지는 부름받아 나서는 어디든지 가리라
1: 합니다.
2: 그래서 아, 목사님 조금 더 다른 길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광주에서 교육전수 하나 이제 전라남도 광주
1: 네.
2: 그 자리를 소개해 주는데 거기로 갈까 생각했는데 너무 멀리 친구들한테 얘기했더니 부모님들 너무 멀지 않니? 가까이서 있으면 좋은데 제가 9대 종손의 장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 갔다는 게 좀 집안에서 굉장히 반대가 심했는데
0: 네.
2: 그러자 아이고 난 그냥 공부나 더 해보겠습니다 하고 서울 와서 이제 대학원에 가려고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때 학교에서 지금 경기도에 있는 동아중고등학교인데 그때 당시는 도농중학교였어요. 성경 교사를 이제 찾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러 그 조그만 교회도 같이 해야 된대요. 학교에 들어갔는데 다른 걸 성경과 더불어 학교가 네 반씩 있는데 그 한 과목을 더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육간에 체육을 가르치려고 생각하니까 너무 내가 몸이 약하고 국어를 생각하니까 모르고 수학은 더 모르고 사회생활 이걸 하다가 자리가 영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옛날에 중고등학교 중학교 때 문교부 무슨 지정학교라고 해가지고 따로 한 반 모아서 세게 가르치니 있거든요. 당연히 그 반에 1학년서부터 7반까지 있었는데 7반이 그랬어요. 그 경험을 살려서 하라고 그러니까 시작을 했어요. 그 I'm a boy, 뭐, you're a girl,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1: 네, 네.
2: 그거를 1학년서부터 1학년부터 1반, 2반, 3반, 4반 하게 되면 다 외워버려요, 책을. 근데 애들이 굉장히 우리 신학교에서 이제 게임도 하고 잘, 그 레크레이션 운동 잘하잖아요. 재밌게 그렇게 했는데, 남녀공학 했는데, 2학년 때 또 가르치라는 거예요. 3학년 4학까지 했는데, 그때 뭐 사대부건이 이화 여건이 뭐 이런 데 애들을 뭐 학교에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자격증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또 이 일에도 날 부르신지 모르겠다 해서
1: 그래서 연세대학,
2: 그때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서울대학 연세대학 고대 세 개가 있었어요.
1: 네.
2: 근데 내가 기독교이니까 그럼 멀리라도 연세대학을 가자.
1: 그러셨구나. 나는 또 목회에서 네, 도망가고
2: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갔는데
0: 네.
1: 네, 잘못 생각했네.
2: 예, 자격증을 그래서 네. 예, 거기를 다녔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목사님께서는 군종으로도 섬기신 거죠? 군종 목회.
2: 네, 군목이었습니다.
0: 네. 네. 네. 진로를 또 어떻게 그렇게 정하셨어요?
2: 군로?
0: 네.
2: 그렇게 해서 시험을 합격한 다음에 거기는 조건이 네. 안수를 받아야 가요. 근데 네.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목사 고시를 봐야 되잖아요.
0: 네.
2: 다 됐는데 한 과목이 떨어졌어요. 그 한 과목이 뭐냐면 신약 같은데 그것도 60점이면 합격인데 네. 59점인가 그렇게
1: 네. 공부 잘하시면 더 떨어지시구나.
2: 그런데 그 시험은요
0: 네.
2: 대학원을 나오면 면제가 많이 돼요. 그때는 내가 대학원을 안 했기 때문에
1: 네.
2: 근데 그 이듬해 그 이제 합격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경기노회 그때 학교가 경기도에 있었기 때문에
1: 네.
2: 경기노회 멤버였고 그래서 경기노회에서 안수를 받는데 안수 받을 때 이건 절절히 은혜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설교해주면서 캐톨릭 신부들이 서품 받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설교 가운데 십자가에다 관에 들어가는 이유가
0: 네.
2: 죽어야 된다 예수를 위해서 나를 죽여야 되는구나 예수만 나타나게 하여간 그 시절에는 그런 말씀들이 스펀지처럼 싹싹 이렇게 나에게 맥힌 것이 이게 나중에 그 얘기 나올지 모르지만 내가 기도하는 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가고
0: 네.
2: 우리 어머니도 생각도 들어가고
0: 네. 그러셨군요.
2: 뭐 그때에도 그런 경험이 좀 있습니다.
0: 그렇게 이제 목회 여정을 시작하시면서 참 많은 감동적인 순간 또 잊지 못할 성도님들에 대한 이야기 많은 기억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많은 시간들 중에서 특별히 이 시간 중 가장 기뻤던 순간 또 힘들었던 순간 외로웠던 순간들을 생각나시는 것들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2: 한국에서 목회는 아주 재밌었습니다.
0: 네.
2: 그 장로님들이 아주 훌륭한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내가 목회의 경험이 없고 그때 캐나다로 유학비자를 다 받아놓고 비행기표까지 샀는데 잡혔어요.
0: 네.
2: 왜냐하면 전임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게 중고등부를 도우고 있었는데 교회 지타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임을 하게 돼서 장로님들이 다른 초이스가 없으니까 목사님이 나중에 가고 교회를 지켜달라 그래서 나는 아직 그런 인물이 아니고 가서 공부를 좀 하고 와서 해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가족들 다 지켜줄 테니까 그냥 1년만 갔다 오라는 거예요.
0: 네.
2: 내 개인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희생하느냐 그냥 난 잡혀내고 가겠다. 그런 경험. 그런데 어차피 붙잡혔어요. 그런데 가는 길을 계속 막더라고요.
1: 네.
2: 그러니까 그 장로님 한 분이 내 의학 비용을 대면서 그 신탁을 딱 해놓고 통장을 주고 도장은 자기가 가지고 이렇게 목사님 마음대로 공부할 때 얘기 쓰시라고. 그 장로님들 세 분이 너무너무 훌륭해서 나는 미국 와서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 다 목사님, 장로님들이 그런 분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미국 와서 굉장히 큰 시련을 당하죠. 교회가 분열되고 뭐 얻어맞기까지 했어요.
1: 오, 그래요?
2: 그게 이제 아주 어려웠던 기억이고, 그 가운데 기억나는 몇 분들은 정말 믿음으로 살라고 그 죽음의 순간까지 예수님을 그 의지하고, 이제 살았던 그 이상숙 집사님이라든지, 내가 그래도 설교 시간에 내가 몇 분 보고 싶은 분들 있다. 천국 가서 그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또, 난 죽어도 교회에서 죽겠다고, 난 그 환자였는데, 계속 교회에 와서 예배는 박관옥 집사님 같은 분, 그분들은 예배 시간에 쓰러져가지고 예배 중단하고 이머전시 부를 정도로, 그래도 끝까지 제 믿음을 놓지 않는 이런 분들.
1: 그러니까 교회를 찾고, 그러니까 네, 믿음의 선배님들 보면 정말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차도 있고 가까이 교회 있어도 쉽게 가지 않는데, 옛날에는 네, 네. 자기 생명 걸고 예수 안에서 또 예배 안에서 드려야 된다고 찾았던 분들이 계셨어요.
2: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 또 그 아주 젊을 때죠. 이게 그 한국에는 저 신년 때 꼭 대신방 하잖아요.
1: 네.
2: 그리고 이제 신년 초 때 이렇게 그 예배 드릴 때 그 다 안 죽기도 했어요.
1: 네, 맞아요.
2: 안 죽기도 하잖아요. 다 축복기도 하고, 네. 싫은 사람은 가시고, 그 장로님들하고 같이 안 죽기도 다 했는데, 그러고서는 그 예배를 해마다 꼭 했는데, 미국에서는 못 했습니다. 캐나다까지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1: 있어서. 저도 그거 하면 막 새벽에 끝났거든요. 장로님께 다 연습하고.
2: 이미 교회가 다르니까.
1: 네, 여기 와가지고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네,
2: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거는, 대신방 중에, 교인들이 병이 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때 안수할 때 병이 났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배운 신학사상이나 또 내가 나온 그런 학교에서는 그렇게 그런 걸 강조하거나 조장하거나 아니면 왔는데 거기서 뭐 막 전율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한테 그
1: 성령이 임재하심을
2: 네. 네. 그래서 신학은 지식으로는 않고 보충이 되지만 이런 귀중한 목회 경험들, 그 삶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오는데 내 스스로가 은혜가 되고 그런 추억들이 있고요. 다 그런 줄 알다가 미국 와서 아주
1: 그 우리 망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 나라를 복음을 주시려고 그러셨는지 그때 한 60년, 70년대는 우리가 성경에 봤던 성령의 역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임할 때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2: 아니, 그때 그러니까 그랬던
1: 우리가
2: 것 같아요.
1: 그것을 추구해서 보다도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2: 네, 그런데 이제 목회를 열심히 하는 그 선배들 얘기니까 네가 학교에서 배웠지만 성경들을 배웠지만 성령의 역사는 그 어디로 역사할지 모르는데 네 스스로 네 지식 가지고 내 거 가지고 막지 마라 이런 충고를 하더라고요.
1: 네네.
2: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 교파 뭐 교리 그보다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데 따라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0: 이렇게 이제 어려움들이 순간순간 있으신데 어떻게 이 고난과 갈등들을 이겨내셨습니까?
2: 미국 와서 교회가 그 어려움 생기고 깨지고, 이렇게 폭력 사태도 일어나고 그래서 아주, 그땐 아주 나쁜 목사가 됐었습니다, 제가.
0: 네.
2: 근데, 심지어는 막 죽고 싶은 생각까지 나더라고요.
0: 얼마나 힘드셨어요?
2: 아니잖아요, 그거는.
0: 네.
2: 그럴 때, 기도하는 건 기본이지만 그 이 스트레스 이걸 어떻게 해소하느냐를 이제 그냥 성경 보고 책 읽고 그래 그 순간에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가요. 그 책 읽거나 성경 읽고 막 공부원에 들어가가지 공부원에.
1: 그래요. 그래서 총장님을 하시군요. 아, 우리는 그 힘들면 책이 안 읽어지는데.
2: 안 읽어져요.
0: 보통 그렇죠.
2: 근데 왜 그 일이 생기니까 왜 일이 생긴 것인가 이게.
1: 네.
2: 그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부르셔서 이 길 가게 하셨는데 이게 탄탄한 길만 왜 안 주시는가. 모세도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그리고 왜 교회 안에서 이런 분쟁이 생기는가를 연구해보자. 그래서 그 책을 다 읽기 시작하죠.
0: 네.
2: 그게 이제 그래서 디밋 논문이 된 거고.
1: 네.
2: 그다음에 이쪽에 그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 연세대학교로 가서 공부한 것도 상황이 나를 그렇게 몰고 간 거예요.
0: 네.
2: 내가 정기적으로 내가 이렇게 공부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0: 네.
2: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그걸 끝까지 또 쓰시더라고요.
0: 네.
2: 그래서 그것 이제 그 어려움 걷고 난 다음에 또 길이 이어지고.
1: 네, 네.
2: 그래서 막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동안에
1: 그렇게. 네. 그러셨네요. 그러니까 그 가장 흔들리고 어려울 때 신앙 위기에서 책을 붙들고 또 책에서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기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또 목사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 그래서 또 무슨 이야기인가요?
2: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으니까 하나님이 날 책임지시겠지.
1: 아, 그러니까 나이가 지금, 지금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분명히 네, 책임지실 것이다.
2: 네, 그거는 놓지 않고
1: 네.
2: 이 어려움이 지나면 무엇을 하시려고 그러나 하는 게
1: 네.
2: 그러다가 감명 깊은 책 하나 읽은 거 있어요.
0: 네.
2: 그 저 유대인 랍비가 쓴 이름이 하시나?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는데 왜 선한 사람에게 악한 일이 생기는가 그게 한 다섯 가지 종류로다가 그 성경적인 해석을 해주거든요.
1: 네네.
2: 근데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시련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너를 다시 훈련시키기 위해서다 아니면 새로운 길을 주기 위해서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분 자신이 자라나지 않고 조류병에 걸린 존옥병에 걸린 아들
1: 네네.
2: 그 얘기 목사님 잘 아실 거예요.
1: 네.
2: 그게 키우면서 쓴 책잖아요.
1: 네.
2: 죽잖아요. 그 아들이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 것은 네가 하나님께서 창조적으로 나가라고 했다고 하는 얘기. 그래서 네. 그렇다면 내가 이걸 극복하고 창조적인 역사를 만드는 나라라면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이겨야지 하나님이 내가 그런 소명을 주셨으니까 그게 그때 굉장히 이렇게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1: 그런데
0: 네.
1: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해석을 창조적으로 해라.
2: 창조적.
0: 네. 목사님 말씀이 굉장히 좀 위로가 되는 게요. 보통 우리 사람들이 절망과 고난과 또 억울함에 특히 처했을 때 원망을 하게 되거든요.
2: 원망하게 되죠.
0: 좌절하게 네. 되고 계속 과거를 뒤돌아보게 되는데 목사님께서는 네. 아 이게 나를 훈련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붙들고 정말 창조적인 미래를 꿈꾸시면서 미래를 향해서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어려움, 시련을 겪었을 때 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2: 이제 네. 여러 가지 다 도움이 된 게 내가 속상하고 화나고 뭐 아까 죽고 싶은 생각이 나서다 보니까 그 네. 지금이니까 이 얘기를 하죠. 그
0: 네.
2: 상황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사실은. 그렇지만 그렇게 원망하고 뭐 좌절하고 그러면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0: 네.
2: 오히려 부정적으로 되고 스스로 슬퍼지고.
0: 네.
2: 근데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는 걸 보고 이제 생각을 바꾼 거죠.
0: 아, 그렇군요. 저도 이제 어떤 좀 속상한 일이 있거나 그러면 그걸 좀 생각을 덜 하려고 하고 그냥 이걸 통해서 뭔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정말 그 절망이 또 가슴 아팠던 것들이 그냥 희망으로 바뀌면서 또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2: 맞습니다.
0: 똑같은 상황과 현실인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믿음을 갖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 맞아요. 그렇게 잘 안 되는데 네. 그렇게 목사님이 하셨던 대로 우리가 살아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0: 네. 노력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2: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바울처럼 극적인 변화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개정도 하고 뭐 그러겠지만
0: 네.
2: 지나놓고 보면 이렇게 그냥 조금씩 조금씩 좀 쌓였던 것들이
0: 네.
2: 오늘 나를 이렇게 쌓였던 그런 신앙적인 교훈이나 또 가르침을 받은 거나 그런 것들이 예, 그렇게 스스로 성장하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0: 네. 네, 그럼 목사님, 목사님께서 참 좋아하시는 찬양 많으신데 그 중에 하나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같이 듣고 또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찬양 좋아하세요?
2: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그 찬송 좋아합니다.
0: 주 안에 있는 나에게
2: 딴 근심 있으랴.
0: 근심 있으랴. 네. 이 찬양 많은 분들 좋아하시는 찬양이죠.
2: 네네.
0: 네, 함께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순간순간마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욥이 그 원망하면서 도대체 내가 이리 돌아봐도 없고 저리 돌아봐도 없고 앞과 뒤를 다 봐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 어떤 침묵을 느꼈을 때는 목사님 어떻게 대처하세요? 목사님?
1: 아까 얘기 미리 다 해버려가지고 근데 그 이 어쨌든 우리가 인생을 이리저리 해석은 할 수 있지만 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제 스스로 나온 스스로의 해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나는 아마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게 막 다 집어치고 싶은 생각이 왜 난들 없었겠어요?
0: 네.
1: 그렇지만 그 다시 회개하게 되고 그 모든 바탕이 네. 성경에 나온 선지자들의 얘기들이고
0: 저는 목사님 그 이번에 깜짝 놀란 소식을 제가 한번 접한 게 목사님 이제 그렇게 좀 적지 않는 이제 나이 연세가 되셨잖아요. 근데 목사님께서 이번에 PhD를 획득을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축하도 하면서 야 정말 배움이라는 걸 저렇게 끝까지 하시는 선배님이 계시구나 하면서 너무나 존경스럽기도 하고 또 우리도 배워야 되겠다 그 생각도 했어요. 근데 그 제목이 그 논문의 주제가 참 흥미로웠습니다. 목사님 The Face of God in the Psalm 27 시편의 27편에 있는 하나님의 얼굴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된 신학 안에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걸 했는데 아마 아까 말씀하시려고 했던 그 침묵 가운데서 목사님은 침묵이 없다. 그것을 이것에 조금 더 표현되지 않았을까?
1: 예, 잘 목사님 잘 지적하셨는데 거기에 그 내가 하나님이 얼굴을 구하라고 그러니까 구하겠습니다. 숨기지 마시옵소서 그런 게 나와요.
0: 네네.
1: 근데 그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그게 이제 언약의 시편적인 표현이다. 신의 산 언약에.
0: 네네.
1: 언약 신학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대답을 한 게 나와요. 뭐 어거스틴, 루터, 특별히 루터는 예, 하나님이 그때 지금 침묵하고 계신 게 아니라 기다리고 계신다, 너를. 아니면 어떤 해석은 네가 침묵한다고 그러지 나는 침묵하지 않았어. 나는 너를 지금 보고 있어. 라는 이런 해석도 있고 또 말하자면 부부는 이제 신의 일식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예, 왜 얼굴을 감추시나 할 때 감추고 있지 않다. 하나님 네, 널 지금 네. 보고 있고 지키고 있고 예, 어떤 때는 그걸 징계로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0: 네.
1: 이런 게 작은 시편 중 그 속에 다 담겨 있어요.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내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내가 공부를 한건 상황에 의해서 다 공부를 한 거지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해서 한 거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 나이가 이렇게 나이 80에 누가 공부했다고 그러면 야 그렇다 그런데 내가 그럴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네, 그거는 하나는 내가 신학교 D인을 하고 그랬는데 학교를 위해서도 내가 보조를 맞춰줘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프로페셔널 디그리 가지고는 좀 부족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가능하면 아카데믹 디그리를 하나 더 얻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코로나 때 시작을 했어요. 그 계기가 어머니가 두 번 수술을 받으셨는데 머리 수술 영어로 금방 생각이 안 나네요. 애니얼리즘 해가지고 하셨는데 여기 와서 쓰러지셔가지고 미국에서 한 달 동안 병원에 계셨습니다. 미국 시스템과 캐나다 시스템이 좋아서 회복해서 갈 때 원래 이 산소 호흡기까지 뛰었었는데 살아나셨어요. 우리 찬송 중에.

0: 그래서 제 어머니가 그 후에 3년을 더 사셨는데 어머니가 가면은 다른 인사 다 잊어버리고 그 얘기를 해요. 얼굴 보여줘서 감사합니다. 아들한테.
1: 네.
0: 그래서 무슨 인사를 그렇게 하세요? 이제 어머니 고맙다. 얼굴 봐줘서 뭐 이제 그 잘 있었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텐데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내가 남는 거 내게 남은 게 항상 그 얼굴 보여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1: 네.
0: 어머니만 나를 목사로 제가 가르치고 그러시는데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 교회 가면은 내가 설교하는 사람인데 교회 그 생처리에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 그 들려오는 거예요 자꾸. 난 내가 성령의 감동하심이라고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완전히 얼마나 고생이 많아 내 세상에서 네 얼굴 보니 고맙구나. 얼굴 보니 기쁘다. 이렇게 이게 자꾸 적용이 되는 거예요.
2: 네.
0: 그래서 코로나 기간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럴 때 난 그 비교적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잡다 몰아가나 놀거나 하는 거기보다는 그런 시간들이 아깝다는 생각을 늘 했거든요. 그때 이게 공부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원래 그거 하기 전에 저 이스라엘에 있는 그 히브리어 그 연계되어 있는 저 그 히브리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심심치 않아서 옛날에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죽겠는데 끝나고 났는데 한번 이쪽에서 리버티에서도 그런 저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PhD 프로그램에 엑스포지션, 바이블 엑스포지션인데. 그래서 한 과목을 해봤어요. 그냥 따라갈 만해. 그래서.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시편 자문 전도 요 부분을 공부할 때, 교수님이 내준 한 열 가지의 성경의 난의 구절들이 있어요. 그 안에 나오는 거. 그걸 주석하는 일이거든요. 톰페퍼로. 근데 제일 짧은 곳을 택해서 공부를 나온 게 시편 27편인데 거기에 보화가 들어있을 줄 몰랐어요.
2: 네.
0: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그런 아주 학문적으로 이론도 많고 주석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맡아서 한 거예요. 그 가운데 거기에 하나님의 얼굴이 나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표현이 왜 거기다 그 말을 썼을까? 시편이니까 시적인 건가? 이미지인가? 아니면 메타포인가? 아니면 이게 뭔가?
2: 예.
0: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논문이 돼버렸습니다.
2: 그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어떤 부분이 참 의미가 신학교에 있는 것 같은 우리 평신도나 청취자들은 뭔 말인지 모르거든요.
0: 모르죠.
2: 도대체 왜 그게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목사님?
0: 이제 이렇게 고대 근동이나 저 우가리트나 뭐 바빌론이나 또 메소포타미아 이 문명을까지 다 추적을 해야 돼요.
2: 네.
0: 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표현했을까?
2: 네.
0: 오경에도 그 말이 많이 등장을 하고 시편에 다섯 권인데
2: 네.
0: 시편에 다섯 권 가운데도 첫 번째 권에서도 그러니까 등장하고
2: 정치자들은 신학적으로 못 알아봤거든요.
0: 못 듣죠.
2: 그러니까
0: 예.
2: 목사님 이거 쓰실 때 하나님의 얼굴 시편에 있는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다주는 겁니까?
0: 그러니까
2: 어떤 축복이 있나요?
0: 보통 생각 그건 하나님의 현존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2: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가 갖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 그것이 은혜인데 예. 이 시편에 나타났던 그게 뭐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0: 근데 그 시편의 그 해석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2: 네네.
0: 그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제의적 방법, 그 왕의 예식 가운데 하나다. 뭐 그다음에 그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방법 하나로만 보는 거거든요, 네. 원래. 그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그런데 그 얘기를 그 하나님의 얼굴까지 가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아브라함까지 아니 아담부터 가야 돼요.
2: 아.
0: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대면했다고 하는 말이 창세기 33장에 야곱이 그 형을 만나기 전에 그날 좀 씨름하잖아요.
2: 네네.
0: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러거든. 대면. 아. 그 대면하고 얼굴하고 최초의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아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언약 신학을 거기까지 끌고 올라가는 사람들이었는데 네. 좀 어려운 얘기가 자꾸 되고
2: 만드십니다.
0: 그게 하나님의 현존을 가르칩니다. 일단 네. 하나님의
2: 시간 현존. 아,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아, 마지막으로 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 우리 청취자들에게 귀한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우리 삶이 누가 그랬죠? 삶은 태어날서부터 이미 어려움이 시작된다고 그러는데 일생 동안 과정 지나가면서 굴곡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그렇지만 우리가 참아내지 못할 그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신념이 됐든 이상이 됐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제 경우에는 그것이 신앙이었습니다. 참고 나가다 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또 생산적이 되고 인도하신 길을 믿었기 때문에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2: 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저는 마음에 남아있는 것이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침묵한 것이 아니시다.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얼굴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너 얼굴을 보여줘서 고맙다 하신 것처럼 또 우리가 예배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동기를 또 부여해 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조남웅 목사님과 함께했는데요. 저도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아,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고민하면서 좌절하는 것보다는요. 앞으로 또 이 일을 통해서 더 정금같이 나아올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또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우리 청취하신 여러분들에게도 희망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목사님.
0: 감사합니다.
1: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오후도 평안하고 행복한 날 되시길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황금 쌀라기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전보 씨 없는 수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페르시안 오이 팩당 99센트, 유기농장 유기농 꿈밤 깜밤 개당 9불 99, 자은 담은 현미 15파운드 포대당 12불 99, 통통배 명품 굴비 냉동 개당 21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본 방송은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지금 현재 우리 교육이 네, 어떤 입시 위주 교육으로 형성되어 있잖아요. 피아노를 한다든지 악기를 한다든지 예능을 하든지 이런 거 하는 친구들이 벌써 이제 3학년, 4학년 되면 다 끊어야 돼요. 근데 그 재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그 각 사람마다의 재능이 있어요. 타고난 재능. 그러면 그걸 끄집어내서 발전시켜줘야 되는데 입시 때문에 다 끊는다면 우리나라에서 진짜 진정한 음악가가 나올 수 없고 예술가가 나올 수 없고 엔지니어가 나올 수 없는 거죠. 입시에 매이지 않는 그런 교육이 대안교육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2: 안녕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신현준입니다. 여전히 우리나라를 입시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사교육과 입시 경쟁이 심해서 아이들이 공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오늘 모실 분은 아이들이 공부 스트레스 없이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세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빅하트 크리스천 스쿨의 김홍렬 교장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2: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빅하트 크리스찬 스쿨 기독교 학교를 설립해서 20여 년째 운영하고 있는 김홍렬 목사입니다.
2: 교장 선생님이라고 하면은 조금 학생들이 부담 갖고 거리감 들 것 같은데.
1: 제가 직책은 교장직을 맡고 있는데 네. 또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 아, 그렇습니까? 네. 학생들이 그러면 격 없이 잘 네, 지내고 계시다는.
1: 기독교 학교의 특징으로 네. 그냥 목사님
2: 편하게 학생들 네네, 잘 대해주세요.
1: 그렇죠.
2: 그래도 학생들한테도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1: 학생들이 이제 선이 없는 건 아닌데 네. 가능하면 제가 학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네. 그들의 얘기라든가 그들의 관심, 그들이 좋아하는 것 네. 이런 것들을 관심 갖다 보니까 호흡이 되고 또 가까워지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네.
2: 교장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나라 입시 교육의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1: 우리나라가 교육의 질이나 수준이 낮은 건 아니에요.
2: 그렇죠. 네,
1: 교사들이라든가 네. 교육 시스템의 교육 과정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잘 짜져 있습니다.
2: 아, 저는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봅니다.
1: 맞습니다. 굉장히 네. 잘 돼 있는데 학생들이 훗날 취업과 연결돼야 되고 그리고 그 교육이 취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 그리고 가정생활 이런 것과 연계되는 그래서 한 인간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청소년 시절부터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교육적 영향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네. 아까 전에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학생들이 편하게 생각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뭐 이렇게 졸업한 학생이 교장 선생님을 안아주고 간 이야기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1: 아, 저희 학교는 지금 졸업한 학생들이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찾아와요. 그래서 후배도 만나고 선생님도 만나고 또 저도 만나고 그렇게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갔는데 종종 오면은 학교 시절이 그리웠다. 또 여기에 다녔던 시절이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찾아와서 여러 가지 자기 대학생활이나 아니면 직장생활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학생이 한 번은 여학생이었거든요. 그 학생이 찾아와가지고 옛날에 그 피겨 선수를 했던 학생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다쳐가지고 공부 쪽으로 전했는데 공부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남학생들이 같이 대화하고 싶고 뭐 또 같이 있고 싶고 막 그러는데 선수 생활하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자기관리가 철저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밥 먹을 때라든가 이런 데 책 보는 시간을 많이 갖고 또 윗사람하고도 대화하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대화를 많이 했었는데, 한 번은 졸업여행 때 제주도 가는데, 섭지코지를 가는데, 친구들은 뒤에 가는데 혼자 이렇게 쫙 걷고 있어요. 그래서, 야, 수아야, 너 왜 그렇게 혼자 걸어? 그랬더니, 아, 나는 하나님이 만드니 자연을 보니까 너무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학교 와가지고도 이제 선생님 만나고 저 만나고, 교실도 둘러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대학 생활이 자기는 너무 잘 맞고 너무 행복하고 좋다. 그러더니 마지막 가기 전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안아드리고 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안아주는데 그때 제 느낌이 그랬어요. 아, 학생들을 교육시키면서 학교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돌봐야 되는 신경 쓰는 일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학생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해주고 갈 때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2: 충분히 공감합니다. 네. 요즘에 보통 졸업하면은요, 국내보다 이렇게 해외 대학을 더 많이 가나 봐요.
1: 네네.
2: 이유가 뭘까요?
1: 한국은 이제 검정, 저기 수능이라는 거에서 한정된 대학에 딱 보게 돼 있잖아요, 시스템이. 네, 네. 그러나 외국은 자기가 어느 대학에든 이제 시험을 봐서 합격 증서가 오면 그 중에서 이제 거기가 수업료가 얼마 되는지, 환경은 어떤지, 자기가 전공하고 싶은 그 전공이 얼마나 그 대학이 전문성이 있는지, 네, 이런 걸 전부 가려서 선택해서 가죠.
2: 국제대안학교를 세우게 된 계기 중에 두 가지 고민이 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1: 네, 제가 학교를 설립하게 될 때 대안학교가 많지 않았습니다. 많지 않았고, 그때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고, 대안학교라는 인식이 기본학교에 부정하는 학생들, 그 아이들을 모아서 보완적인 교육을 하는 거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대학에서, 대학원에서 청소년, 심리학 이런 쪽으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이것을 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던데, 우선 현재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교회의 청소년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교회가 재미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아, 청소년들의 신앙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일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동기가 이제 교회 교육 프로그램을 전일제로 하자. 그래서 이제 기독교 학회의 특징으로서 그거를 한 것이고요. 두 번째, 그때 당시 제가 학교 시작할 때 20년 전에는 영어가 굉장히 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나가서 영어를 하고 또 조기 유학을 막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지만 국가가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교육은 교육 받을 권리도 있지만 교육의 선택권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제시해 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귀국 학생들이 돌아오면은 공립학교 가면 적응을 못해요. 영어를 잘해도 왕따 시킨다니까요. 문화도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걔네들이 갈 곳을 잃고 방황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하고 조기 유학을 시키니까 가정이 해체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연예인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유학 시키는 동기는 좋은데 부모하고 아버지하고 자녀가 떨어져 있고 엄마하고 떨어져 있고. 그리고 시간이 다 지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막연하게 보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긴 시간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부모와 자녀의 성장기에 상호작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화하고 피부가 부딪히고 말하고 같이 먹고. 근데 그 시간을 다 놓치니까 이제 성장해서는 부모의 영향권에서 자녀는 떠나버려요. 그래서 이런 학교를 설립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부모와 가족 간의 상호작용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위해서 저희는 기숙학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일리 프로그램, 집에서 학교를 다녀라. 그래서 기숙학교를 하지 않고 이제 학교, 집에서 다닐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2: 예, 대안학교는 아들을 유학 보낸 반성에서 시작됐다고 들었거든요.
1: 네.
2: 아들을 유학을 보내셨는데 어떤 걸 반성을 하셨다는 거죠?
1: 제가 필리핀에 청소년 집회를 갔어요. 그때도 한 8,000명 체육관 집회했거든요. 집회할 때 이제 우리 아들을 데리고 갔죠. 중학교 1학년 입학한 아이를 데리고 갔다가 거기서 이제 여기서 공부하면 어떻겠냐. 영어도 배우고 글로벌 교육을 하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우리 독재가가 좀 후원을 해줘가지고 원래는 이제 거기서 작은 학교를 보내려고 하다 또 좀 좋은 학교로 갔어요. 갔는데 이 아이가 필리핀이 가깝잖아요. 미국은 뭐 보통 LA 같은데 13시간, 뉴욕 가려면 17시간 걸리거든요. 필리핀은 지금 3시간 반? 뭐 길어야 4시간인데 그러니까 자주 이제 방문했죠. 선교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하루는 이제 엄마하고 갔는데 엄마 보고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 이제 안 왔으면 안 오면 안 돼 그랬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엄마가 한번 왔다 가면은 두 주간 마음이 안 잡혀서 공부가 안 된다고. 그때 좀 마음이 아팠죠. 아 이걸 이렇게 부모가 떨어져 있고 아무리 유학도 좋고 공부시키는 것도 영어도 좋지만 떨어져 있는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2: 그렇다면 국제대안학교를 세우게 된 계기가 지금 말씀하셨던 네네. 그런 이유에서 네, 그렇죠. 국제학교
1: 유학을 조기 유학을 많이 보내는데 네. 국내에서 공부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2: 아이들과 14년간 떨어져 지내시면서 행복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느끼셨는데요. 국제대안학교에 대한 철학 또한 남다르셨을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이 조금 특별하셨을까요?
1: 지금 현재 우리 교육이 네, 어떤 입시 위주 교육으로 편성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피아노를 한다든지 악기를 한다든지 예능을 하든지 이런 거 하는 친구들이 벌써 이제 3학년, 4학년 되면 다 끊어야 돼요. 근데 그 재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그 각 사람마다의 재능이 있어요. 타고난 재능. 그러면 그걸 끄집어내서 발전시켜줘야 되는데 어떤 입시 때문에 다 끊는다면 우리나라에서 진짜 진정한 음악가가 나올 수 없고 예술가가 나올 수 없고 엔지니어가 나올 수 없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그거를 도와주고 지원해준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입시가 아닌 입시에 매이지 않는 그런 교육이 대안교육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2: 사실 그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가서 참 스승을 만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학생들과 선생님과의 관계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신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1: 5학년 때인데 선생님이 그 지금 이름이 기억나는데 유지열 선생님이었는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뭐 놀거리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방앗간에서 친구들하고 베어링을 이렇게 몇 개 빼가지고 담아치기 하려고. 그 큰일 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때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랬다가 들켜가지고 선생님한테 붙잡혀갔죠.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이 책망하기보다는 부모들을 불러서 얘기하고 내가 1년간 얘네들을 지도하겠다. 그래서 선생님 집으로 데리고 가서 학교 갔다 와서 밤에는 공부시키고 아침에 일찍 깨워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나무 지게 지고 이제 산에 등 가고 강아지하고 같이 갔다 오고 그런 추억이 지금도 굉장히 남고 근데 그 선생님이 지금 보니까 신혼 때였어요. 방 두 칸인데 한 칸은 선생님이 쓰고 한 칸을 우리 친구들 세 명을 데려다가 교육한다는 게 정말 힘들었는데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할까 그런 그 정신에서 제가 이제 이런 교육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2: 그러면 빅하트 크리스천 스쿨은 대안학교 초창기에 생겨서 한 20년 동안 꾸준히 졸업생을 배출하고 계시잖아요. 학생들에게 어떤 부분을 제일 강조하고 계십니까?
1: 저희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행복해야 된다. 그래서 그 행복하는 중에서도 이제 예절교육에서 인사하는 교육을 시켜요.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우리 동양 예절에 아랫사람, 윗사람한테 먼저 해야 된다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해라. 그리고 몰라도 인사해라. 네 번째는 한 번 더 인사해라. 근데 그 인사만 잘해도 50% 점수를 따고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주기 전에서 그 청소년기 행복이 청소년기 행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성인이 돼서 가정의 행복, 또 사회성 발달이 돼서 사회 행복을 제공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2: 이 정말 이제 공감이 가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청소년기의 행복이 진짜 이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 영향력에 대해서 청소년기에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계신지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1: 그러니까
2: 주세요.
1: 요즘은 청소년들이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2: 네.
1: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집단이 있다 보면 조금 부적응한 애들이 있으면 왕따를 시켜요. 공립학교에서 제가 얘기 들었는데 영어를 잘해도 왕따 시켜요. 잘해도 왕따.
2: 네.
1: 못하면 못하도 왕따. 근데 이제 저희 학교에서는 후배들이 그 하나가 이제 적응이 좀 어려웠던 친구가 있어요. 공부는 잘하는데 네, 교수님 딸이었는데 적응을 힘들어 하더라고요.
2: 네.
1: 근데 선배들이 몇 명이 와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희가 친구가 되주면 안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지. 한번 본인한테 물어보고 본인이 동의하면 친구 되죠. 그랬더니 본인도 동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선배들이 후배를 도와주면서 너무 행복하게 학교를 졸업하고.
2: 교장 선생님께서 이 학교가 얼마나 좋은지 입이 마르고 닳도록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실제로 학생들도 학교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이 자리에 초대했는데요. 자, 어서 오세요. 김남혁 학생, 박시은 학생. 네. 둘이 남매 아니죠?
3: 아니에요.
2: 약간 닮았네. 각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3: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11학년 고2 올라가는 박시은이라고 합니다.
4: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고1 10학년 올라가는 김남혁이라고 합니다.
2: 일반 학교가 아닌 대안학교에 다니게 된 계기가 궁금하거든요. 남혁 학생부터 얘기해 줄까요?
4: 저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일반 중학교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전학을 오게 됐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아는 지인분이 이제 이 학교를 추천해 줘서 이제 오게 됐는데 저는 음악을 좋아해서 음악을 전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음악을 전공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일반 학교에서 계속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뭐 수행평가 같이 그렇게 그런 입시 준비들 때문에 이제 학원에 계속 가고 그러면서 시간이 많이 준비할 시간도 없고 자꾸 공부에만 약간 얽매여서 되게 그 대학교를 위해서 계속 입시만 준비하는 걸 제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리고 좀 자유로운 교육 방식을 좀 선호하는 편이었어가지고 학교를 여러 군데 알아보다가 이제 이 학교에 들어오게 됐는데 이 학교에 들어와서 이제 보니까 또 제가 하고 싶은 활동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고 또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도 좀 덜 받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 학교에 전학 오게 됐습니다.
2: 우리 시은 양은요?
3: 저는 이제 1학년 때 왔거든요. 그래서 네. 엄마 아빠 권유로 오게 돼서 사실 잘 모르긴 하지만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아 정말 빅하트 크리스천 스쿨에 온 게 아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을 바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이사장님, 목사님이신 우리 김홍렬 목사님께서 학교를 세우실 때 이제 저희가 슬로건이 있거든요.
2: 네.
3: 항상 학교에서도 말을 해주는데 Building Christian Leaders to Change the World 이게 기독교 리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독교 리더를 세우자 요 이제 슬로건을 가지고 이념을 가지고 저희 학교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정말 어릴 때부터 바른 기독교 교육을 받고 자랄 수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은 사회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공부 면에서도 다른 학교 이제 막 부모님이 길 정해주시고 아니면 학원에서 이렇게 딱 정해주는 커리큘럼대로 몇 시간씩 공부하고 대학에 가잖아요. 지금의 저는 굉장히 그런 시스템에 반대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학생이지만 저는 그래서 저희 학교 문화 자체가 분위기가 약간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약간 권장하는 분위기 선생님들도 알려주시고 너희가 찾아서 리서치 프로젝트 같은 것도 많고 이 친구는 리서치 그 학교 방학 때 하는 프로그램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하니까 제가 내가 뭘 해야 할지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2: 야, 내가 보기에도 이렇게 두 분이 너무 이쁜데 부모님들 얼마나 이쁠까. 근데 말하는 중에도 신앙이 좋은 게, 믿음이 좋은 게 느껴져요. 아, 진짜 너무 예쁘게 컸네요. 예. 네. 어떻게 말도 이렇게 예쁘게 잘하지? 목사님, 너무 흐뭇하게 지금 계시는데, 이게 입시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좋다는 얘기잖아요. 야, 결국, 아까 전에 저희가 신앙을 가진 분들이 리더가 된다라는 거, 그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신앙 안에서 좀 더 완벽해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필요하죠. 그런 교육을 시켜주는 지도자와 학교가 필요하죠.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학교 자랑 좀 해봐 주세요.
4: 일단, 저는 저희 학교의 가장 큰 장점, 자랑거리는 이제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저희 반 자체가 한 학년에 20명이 이제 안 되는 그런 좀 작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소수 그룹 같이 그냥 20명 안팎의 이제 그 정도 멤버로 이제 수업을 듣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좀 더 서로 더 잘 알게 되고, 그리고 오랜 시간 계속 같이 수업을 듣고 또 반이 바뀌진 않고 계속 학년만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오랜 시간 같이 하다 보니까 좀 더 가족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친구들이 저를 엄청 잘 받아주고 좀 착하게 많이 대해줘서 좀 적응하는 것도 늦게 왔지만 좀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좋은, 적응하기에 좋은 부분인 것 같고, 또 크리스찬 학교다 보니까 이제 신앙적으로 있어서도 이제 신앙 그런 공동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면 또 서로 간에서 이제 신앙적인 얘기도 같이 나누게 되고, 또 선생님들과도 신앙적인 얘기 나누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학교를 오는 것 같지가 않고 이제 교회를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서, 같이 예배하고 또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믿음도 성장하고 또 하나님이랑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부분이 자랑거리라고 생각합니다.
2: 사실 그 나이 또래면은 친구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되게 많이 받을 때고 그런 고민이 정말 많을 때인데, 오히려 친구들이 너무 고맙고 좋다라는 얘기를 저 오래간만에 듣는 것 같아요. 그 또래 친구들한테. 야, 부럽습니다. 네, 시윤 씨는요?
3: 저는 선생님들이 정말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일단 뭐 친절하신 건 뭐 기본이고, 친근하게 다가오시고, 일단 다 자기 과목을 너무 좋아하시고, 약간 이해 못했다고 찾아가면 귀찮아하실 수도 있는데 막 질문 몇 개 하고 쉬는 시간에 찾아가고 해도 다 잘 왔다고 하면서 대답을 해주시고, 뭐 영어 쌤이든 막 가르치실 때 눈이 반짝이시니까 저희도 학생으로서 선생님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나도 열정적으로 배워야겠다 하고 재밌는 방법을 찾아서 가르쳐 주시니까 공부가 재밌구나라고 느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앙적인 면에서도 다 신앙 공동체이잖아요. 그래서 신앙 고민이 있었을 때 제가 이제 선생님들을 찾아갔는데 여러분 계셨어요. 제가 위트릿 이제 수련회를 가는데 그때 기도회 끝나고 쌤이랑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선생님한테 편지로 이제 신앙 상담을 하게 됐었어요. 제 상담 내용은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나타나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꼭 진짜 눈앞에 나타나고 막 이렇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오시지 않으셔도 항상 하나님은 너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이제 저희가 채플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 주제를 듣는데 이거 내 얘긴데 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선생님들이 이제 하나님은 찬양을 통해서 오실 수도 있는 거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정말 지인들이 너 이거 하지 마 이거 해봐 하는 걸 통해서도 오실 수도 있는 건데 내가 너무 신앙이라는 건 애초에 안 보이는 걸 믿는 건데 너무 그런 거에 얽매여서 중요한 걸 놓치지 않았나 싶기도 해서 신앙 선배님들이죠 같이 학교를 이렇게 잘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잘한 거
2: 두 학생은 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3: 아무래도 이번 여름에 필리핀 선교를 다녀왔거든요.
2: 선교도 가요?
3: 네, 저희가 선교를 가서 이제 딱 선교사님이 저를 반겨주시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이들이 이제 저를 반겨주는데 너무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너무 사랑으로 반겨주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겠구나를 느꼈고요. 무엇보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님 분들이 이제 저희 가르쳐 주신 것도 있지만 이제 아기들 있잖아요. 뭐 코피노 과정 방문도 했고 아이타말도 들렸었는데 정말 친자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이들이 슬퍼하면 슬퍼하시고 아이들이 웃는 걸 보시면 선교사님도 이제 막 엄청 밝게 웃으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선교를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기억에 남기도 하고 저한테는 제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준 것 같아서 기억에 남아요. 제가 나중에 학교나 도서관에 뭐 필리핀이든 아프리카든 차려보고 싶다 나중에 그래서 비영리 단체든 해서 사회에 돌려주고 이제 아이들에게 사랑을 돌려줘야겠다 사람들에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건 제가 뜨개질을 좋아해서 사업을 기획하고 있어요. 팔아서 이제 좀 애들 보태고 후원하고 그러려고 이렇게 길을 잡아준 여행이라서 너무 기억에 남습니다.
2: 왜 이렇게 감동받지? 앞으로 꿈이 뭐예요?
3: 저요? 저는 아이들 책 번역하는 게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했었는데 이게 책을 돈을 주고 사서 제가 번역을 하고 또 보내야 되는데 과정이 너무 복잡하니까 학생들이 참여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쉽게 접할 수 있게 책을 조금만 내면 책을 보내줘서 번역본을 보내고 저희가 그걸 이제 도서관을 보내 이런 식으로 하고 싶고 그 선교랑 학교 세우고 그런 것도 있어요.
2: 시은 씨한테 하나님이란?
3: 저에게 하나님이란 항상 계셨던 존재 같아요. 제가 의심을 하고 그런 때도 저는 못 느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일이든 하나님 그냥 항상 계시는구나. 뭐 제가 안 따를 때도 있었겠고 죄를 지을 때도 있었겠지만 항상 보고 계시고 그냥 항상 존재하셨고 존재하시는 분이고 존재하실 분이고.
2: 미안해요. 내가 계속 처음에 시은 양이라고 그러다가 하도 어른스러워서 시은 씨라고 그랬네.
3: 바뀌어서 그렇게 어른스럽지 않을 수도 있어요.
2: 자, 남혁 군은?
4: 일단 제가 학교 생활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점은 저도 시은이랑 마찬가지로 필리핀 선교를 저번 여름에 다녀왔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좀 느꼈던 게 필리핀 빈민가 쪽으로 갔었어가지고 그쪽 환경이 되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길바닥도 더럽고 그렇게 사람이 언뜻 보면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망가진 환경들이 되게 많았는데 저는 그래도 필리핀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저는 제가 쉴 수 있는 집이 있고 잘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돼 있는데 근데 필리핀 사람들은 이제 그런 안 좋은 환경 속에서도 이제 교회에 나와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또 계속 자신의 행복을 그런 신앙적인 그런 부분들로 계속 채우면서 계속 교회에 잘 나오고 그리고 또 어린 친구들도 이제 되게 즐겁게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 이제 감사하면서 활동들을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이렇게 그 필리핀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안 좋은 환경에 있어도 그렇게 신앙을 계속 유지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저는 이렇게 좋은 환경이 이미 갖추어져 있는데도 가끔은 신앙이 무너질 때도 있고 조금은 어떨 때는 좀 힘들 때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반성을 하게 됐던 계기가 된 것 같고 또 제가 또 좋아하는 게 이제 학기 초에 수련회를 학교 안에서 이제 학교 친구들끼리 선생님끼리 이렇게 다 다녀오거든요 같이 근데 그걸 이제 갈 때마다 예배를 또 드리고 또 같이 말씀도 나누고 이제 재밌는 활동들 하면서 이제 좀 더 서로 친해지고 또 신앙의 공동체로 이제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제 학교에서 제공을 해주는데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체플 시간에 말씀을 듣고 하다 보니까 친구들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5: 리볼빙 두세 번 이상 했다. 지인한테 돈을 빌리고 있다.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돌려 막기를 하고 있다. 하나라도 해당이 되시면 이미 빚을 못 갚는 구간에 계신 겁니다. 모두 빚을 갚을 수 없는 이미 여기 와 있습니다. 더 암담한 건 뭔지 아세요? 아무리 뒤에 인생을 생각해봐도 이걸 갚을 길이 안 보인다. 내 월급이 갑자기 400만 원, 500만 원이 될까요? 잘릴 가능성은 회사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다가오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때를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원래 그 변호사가 되기 전에 노숙인 센터에서 일을 했었어요. 노숙인들은 100% 빚진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빚이 감당이 안 된 사람들이 다 노숙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좀 얘기를 하다가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뭐였냐면 이발사분이 계셨어요. 실력이 대단히 뛰어난 분이셔서 유명한 어떤 호텔 이발사로도 일하시고 기능올림픽 비슷한 대회에서도 수상하신 적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90년대 후반 어느 날부터 남자들이 머리를 자르러 이발소에 안 가는 세상이 갑자기 옵니다. 이발사라는 직업을 가지셨던 이 분이 남자들이 머리를 자르러 이발소에 안 가고 미용실에 가는 세상이 올 거라는 걸 예측하는 게 가능했을까요? 산업의 구조 변경이라는 게 갑자기 닥쳐온 거예요. 이 흐름을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분은 이발소를 계속 영업을 하십니다. 근데 이번 달은 매출이 좀 떨어졌죠? 그러면은 주변에서 빌려요. 그 다음에 또 다음 달은 매출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이 한 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플럭추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달에 빌렸는데 다음 달은 갚지만 그 다음 달에 또 빌린 건 그 다음 달에 못 갚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 특히 90년대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빚지기가 힘듭니다. 이러면 주로 주변 사람들한테 돈을 빌립니다. 친구한테 빌리고 가족한테 빌리죠. 근데 가족한테 돈 빌렸다 못 갚고 친구한테 돈 빌렸다 못 갚으면 이 사람은 가족도 친구도 없는 사람이 됩니다. 결국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빚이 많아지고 사람들한테 갚지 못하고 내 주변에 내가 일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리볼빙을 한 두세 번 이상 했다. 지인한테 돈을 빌리고 있다.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 카드 깡을 한다. 내가 도저히 돈이 없어서 뭔가 부업을 알아봐야 된다. 이 다섯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시면 통계적으로는 이미 빚을 못 갚는 구간에 되신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네 가지 선택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일을 두 배로 열심히 합니다. 다른 일을 합니다. 내가 이발소만 하는 게 아니라 저녁에 뭐 택배도 하고 뭐 대리운전도 하고 다른 일을 합니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위대한 분들이죠. 어떻게든 빚을 갚으려고 더 열심히 일하는 분들. 그러나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고요. 건강을 해쳐서 오히려 원래 하던 일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냉정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범죄에 손을 댑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길 이상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빚을 갚게 되고 그걸로 이제 빚을 청산해서 내가 삶의 의미를 찾으려면 사실상 범죄나 안 좋은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범죄에 빠져들게 됩니다. 세 번째는 90년대 우리 굉장히 많이 목격했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인생을 포기하고 어차피 내가 돈을 벌어봐야 빚을 못 갚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이제 노숙인이 됩니다. 제가 정말 많이 목격하는 게 뭐냐면 저한테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야, 빚을 없앨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이러고 오신 분들 거의 없어요. 어떻게든 갚으려고 노력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도저히 안 될 때 저한테 오시거든요. 파산 사유의 1위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데 실직입니다. 그리고 2위는 사업 실패입니다. 사실상 두 개가 같은 거죠. 거의 80%는 실직과 사업 실패로 인해서 파산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 그 다음이 생활비거든요. 근데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도박이나 뭐 코인 투자나 이런 식으로 좀 더 사행성 높은 투자로 인해서 파산하게 되는 경우는 0.7%밖에 안 됩니다. 파산의 경우에는 60대 이상이 전체의 50% 이상입니다. 파산의 경우에는 대부분 노인들. 왜냐? 미국처럼 우리는 파산하고 싶다고 파산을 시켜주지 않아요. 법원이 엄격합니다. 사지 멀쩡한 놈이 왜 일해서 돈을 갚아야지 왜 파산을 해?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60대 이상이 돼서 앞으로 노동활동을 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판단한 경우에 파산을 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들이 특히 어떤 문제들이 많냐면 요즘에는 대기업 같은 경우에 50대 초중반이면 다 이제 밖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이분들이 갖고 있는 퇴직금이나 이런 것들을 사기를 당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했던 일을 지속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특히 뭐 주로 요식업 같은 자영업에 도전을 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하셨다가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어떤 안전망을 마련해놓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이 퇴직금과 퇴직연금이라든가 이런 걸 날리게 되면 사실 급격한 어떤 빈곤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처분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보통 집 같은 거 하나 유지하고 빚을 점점 키워가다가 이게 감당이 안 돼서 파산으로 나서시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여기에 따라 붙는 것들이 또 사기 피해를 굉장히 많이 입게 됩니다. 주식 리딩방 사기, 투자 사기, 뭐 수익형 부동산 사기. 그러니까 사기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데 일종의 수익형 부동산에 관련된 반쯤은 사기고 반쯤은 투자 실패인 경우. 이런 경우들로 인해서 노년의 재산을 완전 날리게 돼서 파산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회생 같은 경우는 청년층이 절반 이상입니다. 이 얘기 들으면 사람들이 좀 이상해하거든요. 젊은 애들이 무슨 빚을 져서 그걸로 회생을 하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대부분은 생활비가 제일 많아요. 예를 들어 뭐 지방 도시에 있는 한 학생이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데 한 달에 드는 비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일단 월세를 사는데 아무리 싸게 잡아도 보통 50만 원, 60만 원입니다. 여기다가 일단 통신비, 휴대폰은 모두 갖고 있으니까 인터넷비, 그죠? 그 다음에 대중교통 이용비, 여기까지만 해도 한 100만 원 됩니다.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거기에 일단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끼에 만 원은 잡아야 돼요. 하루에 두 끼 먹는다고 했을 때 한 달이면 60만 원은 됩니다. 여기까지는 160만 원이죠. 여기다 대학생이잖아요. 교재도 사야 됩니다. 책도 사야 되죠. 앞으로 내가 취업 준비 같은 거 하려면 학원도 다녀야 되죠. 인터넷 강의라도 들어야 돼요. 여기까지가 정말 작게 잡아도 최소한 40만 원, 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200만 원이에요. 여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등록금 있죠. 좀 적게 잡아서 학기당 등록금을 600만 원으로만 잡아도 월로 환산하면 등록금만 100만 원입니다. 이 사람은 후배한테 밥도 한번 안 사주고 친구들 MT도 한번 안 가고 술도 한번 안 먹고 이렇다는 전제하에 한 달에 3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사람은 소득이 없잖아요. 부모님이 보태줄 수 있는 집은 괜찮아요. 근데 부모님이 과연 월 300을 계속 대줄 수 있을까요? 학교 생활을 하고 자기 개발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로 벌 수 있는 돈은 월 100만 원이면 정말 많이 버는 겁니다. 아르바이트 정말 많이 해야 월 100만 원 벌 수 있어요. 정말 성실하게 부모님도 나름 100만 원씩 보태줬고 정말 성실하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런 걸 해도 기본적으로 겨우겨우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학자금 대출 내지는 추가 대출이 어느 정도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문제는 이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언제 발생하냐면 대학을 졸업한 다음입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평균적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앞에 졌던 빚들을 갚을 돈이 없습니다. 거기다 부모님은 더 이상 나한테 돈을 대주지 않아요. 취업한 애한테 왜 돈을 대주겠어요? 생활비만 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미 지은 학자금 대출 거의 갚기가 어렵고 이 상태에서 딱 하나만 터지면 딱 하나. 뭐냐? 예를 들어 뭐 연애를 좀 심하게 했다거나 무슨 경조사가 터졌든가 엄마 아빠가 아프거나 이러면 이게 다 마이너스 통장 내지는 회사에서 내준 대출 이런 것들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1년 다니면 학자금 대출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빚이 4, 5천이 늘어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문제는 빚이 한번 쌓이면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3천, 4천짜리 빚이면 뭐 그 정도 뭐 별거 아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깜빡하면 5천 되고 깜빡하면 1억이 됩니다. 이러면 도저히 갚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더 암담한 건 뭔지 아세요? 아무리 내 뒤에 인생을 생각해봐도 이걸 갚을 길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월급 250만 원, 300만 원을 받고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 내 월급이 갑자기 400만 원, 500만 원이 될까요? 안 됩니다. 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물가는 안 오를까요? 오릅니다. 물가 외에 다른 건 뭐가 있을까요? 자, 뒤집어 놓고 내가 회사에서 잘릴 가능성은요? 이런 사람들이 빚을 진 상태에서 내가 10년, 20년 뒤에도 이걸 갚을 길은 없어요. 없어 보여요. 그런데 더해서 나는 열심히 일해서 빚도 못 갚는데 그동안의 부동산은 두 배, 세 배가 올랐습니다. 여기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안 들죠. 그러니까 뭘 합니까? 그냥 포기하고 씁니다. 혹은 투자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투자는 마땅히 굉장히 모험적 투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95%는 망합니다. 오히려 빚만 더 쌓이게 됩니다. 결국은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 지금 경제가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주식도 오르고 있지만 실물 경제, 낮에는 소비는 굉장히 좀 약화되어 있고 반면에 물가는 많이 올라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망하고 있고 또 AI라든가 이런 이유로 인해서 청년들의 일자리는 점점 줄고 있어요. 당장 그래요. 지금 AI 때문에 뭐가 얼마나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소리는 들리는데 아직 그 물결이 안 보이거든요. 당장 변호사들만 해도 지금 올해 나오는 변호사들은 수습자리를 구하기 되게 힘듭니다. 1년차 변호사를 별로 필요로 하지 않아요. 저만 해도. 1년차 변호사 4명, 5명이 하는 일을 지금 4, 5년차 변호사 혼자 할 수 있습니다. AI를 적절히 활용하면. 용접공은 끝까지 살아남는다. 용접공은 살아남는다. 내지는 뭐 미장하는 사람은 살아남는다. 기술 배워라. 앞으로 5년 뒤에 건물이 지금처럼 지을까요? 공장에서 뭔가 AI를 토대로 효율적인 방식을 만들어내서 공장에서 모듈을 만들어낸 거를 그냥 현장에서 다 붙이기만 하는 그런 건축이 시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몰라요. 다가오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사람들이 잘 생각 못하는 거 하나 짚고 넘어가면 회생 파산이 급격하게 증가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일까요? 금융위기일 때 그럴까요? 금융위기 때도 늘어나지만 더 직접적인 연관을 주는 어떤 수치가 있어요. 뭐냐면 최고 이자율이 낮아지면 그때 회생 파산 신청이 급증합니다. 최고 이자율을 30%에서 25%로 낮아지면 그때 회생파산 신청이 확 올라가고요. 25%에서 19%로 낮아지면 또 올라갑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사람들이 빚을 어떻게 지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40%로 빚을 질 수 있다면 이 빚을 지지 빚을 져서 앞에 걸 갚는 거예요. 더 높은 이자율의 빚을 질 수 있다면 사람들은 회생파산 신청을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야 나의 빚을 없애보자 4% 5% 빚을 없애보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빌리고 메꾸고 때우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다가 도저히 빌릴 데가 없으면 다른 길이 없으면 이때 회생파산을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실하게 무리를 해서라도 갚는 사람이 있는데 안 갚는 사람은 뭐냐 이런 얘기를 하신다면 저는 꼭 먼저 드리는 말씀은 너무 성실하게 갚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립니다. 너무 성실하게 갚는 것 자체가 당신에게 무리를 주고 있고 그것 때문에 건강을 해친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게 성실하게 갚는 건 매우 훌륭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과도하게 성실하게 갚는 건 절대 좋은 일이 아니다. 이거는 당신을 위해서나 심지어 채권자를 위해서나 왜냐하면 이 사람 입장에서도 만약에 건강을 해쳐서 아예 못 갚게 되는 상황보다는 얼마라도 갚는 게 더 좋은 일이잖아요. 부업 같은 걸 하지 않고 투자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열심히 벌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빚이 있는 상황이지만 작은 돈을 어떻게든 크게 버는 방법을 시도를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진짜 높은 확률로 범죄 피해자가 됩니다. 저한테 보이스피싱 오시는 분들이 피해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종의 실행범, 가해자 이렇게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모르고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본인이 범죄 가해자가 돼서 처벌은 받는데 실제로 돈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는, 이득도 보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정말 일상적으로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무리하는 건 좋지 않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성실하게 갚는 것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면 은행을 상대로는 왜 그런 감정을 안 느끼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자라의 본질은 리스크 프리미엄입니다. 뭐냐? 이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돈을 못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쳐서 일종의 보험료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이자율은 낮습니다. 반대로 신용등급이 낮아서 못 갚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이자가 높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돈을 빌리고 이자를 냈다는 건 이미 일종의 보험료 같은 걸 냈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합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근데 내가 내 과실로 사고를 냈습니다. 내가 내 과실로 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받았을 때 운전해서 사고를 안 낸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합니까? 이때 우리는 자동차 보험에서 보험금을 내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너 이렇게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보험료를 올리게 만들었으니 네가 잘못된 거야. 우리의 박탈감은 어떨 거야? 라는 얘기 하나요?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애초에 보험료와 보험금 안에 그게 계산돼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은행도 역시 이 사람한테 돈 빌려주라고 협박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은행은 언제든지 원할 때 돈 안 빌려줍니다. 은행은 본인이 판단하고 빌려준 거예요. 이 정도 이자율이면 이득이 날 거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만약에 돈을 못 받는다면 본인의 판단이 실패한 거고 본인들의 사업이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왜 나머지 사람들이 여기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까? 이거는 뒤집어 놓고 보면 보험료도 보험료지만 일종의 사업에 관련된 얘기예요. 저는 논리적으로나 실제 뭐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주변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건 전 일종의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행은 이미 빚을 탕감하는 경우의 수들과 계산을 이미 다 하고 빌려준 거니까 그렇게 못 받게 되는 은행의 손해에 대해서 너무 윤리적으로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건 비즈니스고 사업의 문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가 급변하고 본인도 언제든지 실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버퍼를 미리 좀 마련해 두셔야 돼요. 할 수 있는 일을 자꾸 늘려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제 파이프라인 늘린다고 얘기하는데 한 가지 일에만 너무 매진하지 말고 다양한 교육들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중요할 것이고 소비 습관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회생을 해보면 회생이라는 게 월 155만 원으로만 생활하는 거라고. 근데 이렇게 되면 신용카드를 못 써요. 근데 우리는 신용카드가 너무 익숙해요. 근데 신용카드는 빚을 지는 거거든요. 신용카드는 그 자체로 내 물건을 카드사가 먼저 내주고 나는 이 빚을 월말에 갚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카드 생활에 너무 익숙해요. 회생파산 신청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두려워하는 제일 큰 이유가 이제 빚을 못 낸다는 거예요. 내가 회생하면 이 3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는 빚도 못 지고 카드 생활도 못 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죠? 이러는 거예요. 전 너무 답답하죠. 그 빚 때문에 빚을 자꾸 내가지고 힘들어졌는데 빚을 또 내지 못하면 내가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건 비슷한 건 뭐냐면 마약 중독자 얘기 같은 거예요. 마약 중독자, 마약이 날 힘들게 하고 있는데 마약을 끊으세요라고 하면 아 이제 마약을 못하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건 똑같은 상황입니다. 스스로 나는 카드 없이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봤을 때 이게 힘들다고 느낀다면 아 정말 그건 못 살 것 같아 라고 느낀다면 여러분은 그만큼 빚에 중독이 돼 있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돈 안에 규모 안에서 뭘 소비한다는 걸 안 해본 세대입니다. 젊은 세대는. 우리는 그거를 안 한 지 너무 오래됐어요. 일단 필요를 위해 긁고 나중에 카드값을 메꾸면서 후회하고 내 월급은 통장을 스쳐간다라는 거에 너무 익숙한 세대예요. 그런데 회생을 하면 155만 원 안에서만 써야 되거든요. 체크카드나 현금만 써야 됩니다. 이런 경험을 155만 원으로만 사는 경험을 하잖아요. 3년을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바뀝니다. 습관이 바뀌고 뇌가 바뀝니다. 그래서 가계부를 쓰지 않더라도 내가 있는 돈 안에서 생활하고 만약에 돈이 모자라면 안 사고 안 쓰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걸 사람이 3년을 살면 그 뒤에 소비 패턴이 바뀌고 심지어 돈을 모을 수도 있게 됩니다. 학교 같다고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감옥 말고 진짜 학교. 3년 동안 소비 습관을 배우는 학교고 이 소비 습관을 바꾸고 나면 굉장히 더 이제 돈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하면은 되게 악플이 많이 달리거든요. 어쨌든 돈 빌려가지고 못 갚은 놈인데 그거 없애주는 놈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유의미한 일이고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친한 노숙인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알코올 중독이 되게 심하셨어요. 그래서 이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병원에도 갔고요. 뭐 선교단체 이런 데, 꽃동네 이런 데도 다녀오셨고 되게 많은 노력을 했는데 잠시 그때뿐이고 다시 술을 드셔서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파산을 했거든요. 파산을 했고 그동안 연락이 안 되던 5, 6년 동안 연락이 안 되던 자녀들에게 본인이 공공근로로 번 돈 중에 60만 원을 보내줬습니다. 60만 원을 송금해준 그날 술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건 의미고 내가 돈을 번 만큼 내가 쓸 수 있다는 거, 내가 돈을 벌었을 때 이걸 언젠가는 모을 수 있다는 거, 이 희망이 없다면 인간은 쉽게 절망하고 쉽게 썩습니다. 이거를 막아주기 위해서는 회생이든 파산이든 이런 절차를 통해서 빚을 없애주는 거, 최소한 빚을 완전히 없애주는 게 아니라도 관리 가능한, 생활이 가능한 정도로 그 무게를 좀 줄여주는 거.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책에는 뭐라고 썼냐면 모두 빚을 갚을 수 없는 시대가 온다고 썼어요. 사실은 이미 여기 와 있습니다. 빚지는 걸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나아지겠지. 아니요. 다음 달에 내가 갚을 수 있죠. 있겠지. 다음 달에 너는 잘릴 수도 있어요. 회사 잘리는 것뿐이 있나요? 회사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빚을 함부로 지시면 안 됩니다. 못 갚을 수 있고 그러면 정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다가오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이 상황에서 앞으로 더 잘 되겠거니 생각하면서 빚을 졌던 사람들을 네가 잘못해서 빚을 졌으니까 그 빚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라고 한다면 저는 사회 범죄도 늘어나고 사회는 생산과 소비의 어떤 동력을 굉장히 잃어버릴 거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점점 더 안 좋아질 겁니다. 실직이 남의 일일까요? 사업 실패가 남의 일일까요? 아니요, 제 일이에요. 저는 노숙인하고 얘기하면서 제일 많이 생각한 게 뭐냐? 나도 언제든 이렇게 될 수 있구나. 그 시대가 왔을 때 사람이 완벽하게 망가지지 않게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회생파산만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국가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직업 교육을 하고 또 직업을 국가적으로 어떻게든 만들어내고 그게 안 되면 뭐 기본소득이 될지 연금이 될지 뭐 어떤 방식으로든 사람들이 살게 만들어주는 노력을 해야겠죠. 이 회생파산은 시작점에서 그 위를 우리가 논의해야 될 시기라고 봐요. 인간이 살아간다는 건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이고 인간이 희망이 있다는 건 내가 번 만큼 그 돈을 쓸 수 있고 내가 재산을 모아서 남들 정도의 재산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그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한테 희망이 있는지. 내가 돈을 벌어서 이 돈을 내가 잘 쓸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돈을 모을 수 있는지. 스스로한테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버는 돈을 빚 갚기든 뭐 어떤 이유든 내가 행복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어딘가에 지금 다 빼앗기고 있거나 어떤 것으로 힘든데 돈을 많이 쓰고 있거나 그래서 빚이 점점 늘어날 수 있다면 이때는 뭔가 새로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회생파산 같은 걸로 빚을 없애는 것이든 아니면 나의 투자나 재무구조를 설계하고 소비구조를 바꾸는 것이든 어떻게든 새로운 시도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계속 우울한 얘기만 계속 드렸는데요. AI 때문에 실직하는 사람이 늘어나겠지만 그만큼 직업을 얻는 사람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시대가 바뀐다는 건 새로운 부자가 탄생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큰 기회가 온 걸 수도 있습니다. 큰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빚 때문에 어려운 상황,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서 관리한다면 그 뒤에 정말 새로운 기회, 정말 대단한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진짜 대단한 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전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꼭 이번 기회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0: 자, 오늘 또 네. 즐거운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 남녀가 보통 처음에 데이트를 하려고 할 때 밥 먹고 뭐를 보자고 할까요?
0: 영화?
1: 영화 보자고 합니다. 영화. 솔직히 이때까지 나는 내 삶에 획을 긋고 영향을 미칠 만한 영화를 본 적이 있다라는 분 우리 손 한번 살짝만 들어주실래요?
2: 난 영화
1: 그 영화 네. 때문에
0: 지금 목사님도 손
1: 한번 같이 한번 들어줘보세요. 네. 세 분, 우리 쪽 세 분. 밑에 권사님들은 비디오도 괜찮습니다. 비디오.
0: 비디오. 아무튼 네, 비디오. 만화 영화도 괜찮습니다.
1: 네, 비디오도 괜찮고요. 네. 네, 비디오, 네. 비디오 하니까 한번 계시네요. 비디오. 야동 이런 건 안 됩니다. 이런 건 안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마이크.
0: 우리 목사님.
1: 우리, 목사님 네. 어떤 영화가 목사님 삶에 이렇게 딱 영향을 미친 게 있으세요?
3: 저는 인도 영화인데요. 네. City of Joy라고 하는 영화를
1: City
3: 봤어요.
1: City of Joy.
3: 한 가장이 어려운 역경을 딛고 가정을 책임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주제가.
1: 목사님 언제 목사님 그거 보셨어요? 뭐 청소년
3: 결혼 초기에.
0: 결혼 초기에.
1: 그러면서 결혼이나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게 된 거네요.
3: 네, 맞습니다.
1: 어떤 영향을 좀 주셨어요? 뭐 나가 결혼 가정을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영향을.
3: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네. 가족을 지켜야 되겠다.
2: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네.
1: 결혼 초기에.
3: 네.
1: 근데 그 영화 그 사모님 말고 다른 자매님하고 보신 건 아니시죠?
3: TV로 혼자 봤습니다.
1: TV로 혼자 봤습니다.
0: TV로.
1: 그렇죠. 다른 자매님하고 보면서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 이건 아니거든요.
0: 우리 그 옆에 계신 분도
1: 우리 마이크를 네. 한번 네. 어떤 집사님 어떤 영화?
4: 저는요. 저기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1: 레미제라블. 네. 어떤 내용?
4: 보면서 아이고 뭐 내용을 묻습니까? 다들 아시잖아요.
1: 저만 모르네요.
0: 저도 몰라가지고.
4: 제가 지금 너무 오래돼서 잊어먹었는데요. 봤을 그 당시에는
1: 어떤 느낌이셨어요?
4: 제가 그거를 영화로 본 게 아니고 뮤지컬로 봤는데 자랑 좀 할게요. 네. 한 10년쯤 전에 이제 예술의 전당에서 봤어요. 근데 딴 건 생각이 안 나고 정말 재밌다. 근데 1년에 한 번씩 요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1: 그때 누구랑 같이 가셨어요?
4: 우리 신랑하고 갔죠.
1: 10년 뒤엔 또 다른 신랑, 또 10년 뒤엔 또 다른 신랑. 주여 그건 아닙니다. 주여 계속 같은 사람하고 보고 싶습니다.
4: 아멘.
1: 아멘. 아이고. 저는 최근에 그 아주 감동적으로 본 영화가 최근은 아닌데 벌써 뭐 그게 좀 됐는데요. 그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킹덤 오브 헤븐.
0: 킹덤 오브.
1: 어떤 내용이냐면 네. 아주 간단하게 십자군하고 모슬렘 사람들이 싸우는 장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년간, 수십 년간 싸웁니다. 이제 그리고 성전이라고 둘 다 생각하기 그렇죠.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걸 전혀 네. 그 죄책감 갖지 않습니다.
0: 종교를 위해서.
1: 그렇죠.
0: 맞아요.
1: 그리고 아주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아주 처참하고 아니야. 아주 단호하게 이제 십자군은 모슬림을, 모슬림은 십자군을. 계속해서 죽여갑니다. 근데 이게 1, 2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계속. 근데 어느 날 보면요. 저희 삶에도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단기간에 끝나는 싸움이 있고
0: 장기적으로
1: 아주 장기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열등감을요. 며칠 앓다가 딱 잃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계속 열등하다고 느끼는 게 있습니다. 계속. 사람이 상처가 1, 2년 가는 게 있고
0: 평생
1: 가는 게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고 거듭났다고 생각하는데도 계속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계속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직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교회에 직분을 맡았는데도 계속 뭔가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는데도 계속 가는 게 있어요. 아주 솔직하게. 그래서 이거 뭔가 봤는데 이게 막 십자군 전쟁처럼 막 계속 가는 거예요. 1, 2년에 끝나지 않는 거예요. 누구는 열등감, 누구는 상한 자존심, 누구는 뭐 우월감, 아니면 누구는 남한테 얘기해 줄 수 없는 자기만의 뭐가 있을까요?
0: 상처도
1: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 사실은 우리 아이 뭐 공부 안 했는데 공부했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게 계속 가요. 마치 십자군 전쟁처럼. 도대체 이놈의 전쟁이 언제?
0: 언제 끝나?
1: 끝날지 모르겠어요. 삶이 매우 지긋지긋해지죠. 하다고 생각할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영화에서는 계속합니다. 전쟁을. 10년, 20년, 30년, 40년. 그리고는 결국은 그 영화에서는 누가 이길까요? 모슬렘군이 이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지를 주기로 해요. 그리고 어떤 걸 하냐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기독교 사람들을 이웃나라로 무사히 보내준다는 조건 하에 예루살렘을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돼요. 그래서 그 모슬림의 대장은 살라딘이라는 실제 인물이에요. 살라딘. 살라딘이라는 사람이 탁 이렇게 오고요. 수염 여기 쫙 이렇게 길어졌어요. 살라딘. 중동 사람이에요.
0: 그렇죠.
1: 그냥 제 얼굴에 수염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얼굴에 이렇게 수염을 쫙 길고 여기다가 이렇게.
0: 이해가 쉽네요.
1: 네, 그러시죠. 네, 쉽죠, 쉽죠. 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저쪽에 이제 수만 대군이 있고 이쪽에 십자군에 수만 대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하고 대장만 나와요. 협약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딱 근데 이 살라딘이 이렇게 딱 나와서 이제 다 얘기는 다 끝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이웃 나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에게 예루살렘을 넘깁니다. 오케이, 좋다. 이 전쟁에 일단 종지부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싸웠기 때문에 그 살라딘에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 살라딘이 딱 이렇게 얘기해요. 한마디로. Everything. 전부다라고 얘기해요.
0: 전부다.
1: 성지기 때문에 우리의
0: 모든 것이다.
1: 모든 것이다. 우리의 시작이고 우리의
0: 끝이다.
1: 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전 삶을 바쳐서 너희들과 싸운 거다. 그리고는 탁 이렇게 말을 돌려서 가요. 그러다가 말 고삐를 탁 이렇게 잡아 끕니다.
0: 다시.
1: 그리고 탁 돌아봐요. 네. 그리고는 한마디를 더 합니다. All or nothing. 전부이다. 응? 그러나 또는?
0: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1: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영화의 마지막.
0: Everything. 네. Or nothing.
1: 전부다. 그러나 또는?
0: 아무것도 아니다.
1: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는 탁 말을 돌려서 자기네 쪽을 향해서 다시
0: 돌아가 그냥 가.
1: 어떤 소리를 내면서 갈까요?
0: 아니,
1: 그건 좀 슬프네요, 말이. 말이 슬퍼요.
0: 어우, 잘하시네.
1: 이러면서,
0: 오.
1: 이러면서 이렇게 딱딱딱 하면서 가요. 그리고 영화는 막이 내립니다. 전 처음에, 이 영화를 왜 저렇게 마치나,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막 할 싸움 막 쫙.
0: 그러니까 막 전쟁 그렇게 크게 해놓고.
1: 막 쫙 막 이렇게 하고 마지막은 전부다 또는
0: 아무것도 아니다.
1: 아무것도 아니다. 이 전쟁을 한 것이 예루살렘이라는 것. 하고 딱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느 날요 저희가 이게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전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를 살해한 살인범이 있었어요. 국내 유명한 대학에 다니는. 근데 알아봤더니 그 엄마가 아주 국내 유명한 대학을 다니시던 분이었는데 뭐가 되고 싶었냐면 여자 뭐가 되고 싶었을까요? 대자로 시작하는 거.
0: 대통령.
1: 그렇죠. 여자 대통령이 되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난 여자가 될 거야. 국내 최고의 명문 대학에 다니고 있고. 그런데 시대 상황을 딱 보니까 여자가 대통령이 되기는
0: 힘들어요.
1: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당연히. 오케이. 아. 자식 전에 한 단계가 누굽니까?
0: 남편.
1: 대통령이 안 되니까 이제 대통령 옆에 있는
0: 영부인.
1: 영부인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될 만한 그때는 이제 군사 그렇죠. 이제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군인이 다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해군사관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아주 진급을 잘하는 남자를 탁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해서 진급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해병대 장교였어요. 네. 해군사관학교를 나와서 해병대 장교가 된 거거든요. 그랬는데 대령에서 뭐를 달아야 합니까?
0: 별.
1: 별을 달아야 돼. 근데 별을 못 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제대해야. 예편. 예편이라는 단어 잘 안 쓰는데.
0: 군생활 하셨나 봐요.
1: 예, 이거 여군 출신이신데요, 우리 집사님. 네. 레미제라블 여군이신데, 이거.
0: 그러니까요.
1: 네. 예편이라는 말 잘 모르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역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엄마는 어떻게 된 거예요?
0: 허탈가.
1: 나는 내가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게 전부였는데 대통령 안 됐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간 거라고요?
0: 남편?
1: 남편. 근데 남편도 이제
0: 안 돼요.
1: 장군이 안 되고 탁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남았을까요?
0: 아들. 네. 자식, 자식.
1: 아들 둘이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들한테 막 가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하게 됐어요. 본인도 모르게. 본인도 모르게. 근데 첫째 아들은 자기 성격이 있고 부모님한테 대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빠한테 뺨도 맞고. 그러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누가 남은 겁니까?
0: 둘째.
1: 끝에. 둘째. 작은 애는 또 착한 애인 거예요.
0: 막내.
1: 그러니까 엄마가 아가다다다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애는 그거를 다 이렇게 받아들인. 엄마 중에서 꼭 이런 엄마들이 있습니다. 강사님, 희한해요. 저희 애가 왜 갑자기 그럴까요? 갑자기가? 어느 날 아내들이 가장 화가 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갑자기 왜 이래? 당신 갑자기 왜 이래? 이때까지 잘 살더니. 그럼 아내가 뭐라 할까요? 갑자기! 이게 갑자기 나고. 아내는 갑자기가?
0: 아닌 건.
1: 아니었어요.
0: 계속 싸워왔던 거예요?
1: 아내는 생각한 지 오래됐어요. 오늘 딱딱 맞습니다. 딱딱 맞아요.
0: 아까 저 네. 남편 구두부터 아이 네, 유학 남편 보내신 거부터
1: 구두, 아이 유학 보내고 맞습니다, 이거 완전 딱딱 맞습니다. 나는 이혼을 생각한 지가 이게 처음이 가자. 오늘 예수 사랑교회 딱 걸렸네요. 예. 난 이게 하루 아침에 결정한 게
0: 아니에요.
1: 아니야. 난 생각한 지
0: 이제 합창을 하시네요. 네. 합창을.
1: 베토벤의 네. 나인 심포니 합창입니다. 네. 자, 그래가지고 이게 막 그래서 나중에 그 아이가 집에서 맨날 이제 컴퓨터 게임하고 음란물 보고 또 총 쏘는 거 하고 그러다가 밤에 우발적으로 아버지하고 엄마를 살해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건 우발적이 아니었었어요.
0: 갑자기가 아니었고.
1: 갑자기 아니었습니다. 늘 마음 저편에 간직하고 있었던 건데 어느 날 그게 뭔가 불꽃이 팍 탁
0: 도망가 낸 거죠.
1: 갑자기 이렇게. 정말 우리 집사님 남편이랑 애들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요 뭔가 느낌이 오거든요. 지금 뭔가 느낌이 옵니다. 뭐 방화라든지 뭐 예를 들어 폭력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0: 그렇구나.
1: 그분은 전부였습니다. 뭐가요? 자기가 대통령이 되는 게. 그리고 영부인이 되는 게 이제는
0: 전부였어요.
1: 이제는 영부인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는 대통령의
0: 엄마, 어머니.
1: 엄마라도 나는 돼야 되겠다. 근데 사람들이요, 다 그게 나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 자존심. 아니면 내 이미지. 이미지가 자기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는 말을 절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0: 그렇죠.
1: 교사님 좀 나쁘신 분이네요.
0: 자,
1: 오늘 한 분 완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의도치 않게, 전 계속 여기를 보고 얘기를 하는데, 자꾸.
0: 왜, 옆에서 계속.
1: 저쪽에서 자꾸 뭔가. 그럼 제가 왜 나쁜 사람이에요? 제가 왜 나쁜 사람이에요?
0: 뭐가, 제가 뭘 잘못했어요?
1: 제가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이미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내 아이 때에서 그걸 해줘야 되겠어요. 엄마를 살려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게 전부가 되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 이미지, 그리고 우리 아이 학교 이런 것도. 난 사실 그 학교에 보내고 싶어 하지
0: 않았죠.
1: 않았어요.
0: 정말 표정 리얼하시네요.
1: 나 정말 우리 애들 그 학교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국내에서 안 되겠다고 싶어서 유학을... 유학을 보내기도 해요. 한국의 교육 정책을 원망하면서.
0: 맞아.
1: 한국에서 무슨 애가 되겠어? 나 안 돼. 난 완전 유학이잖아. 난 어렸을 적부터 항상 그런 생각이었잖아. 때로는 이럴 수도
0: 있다는 거.
1: 있죠. 그게 무엇인지 우리 각자 서로 다양합니다. 자기만의 성전이 있거든요. 하나. 하나님 말고. 아. 하나님 말고 사람이 자기만의 성전으로 삼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누구는 돈, 누구는 자기 이미지, 누구는
0: 뭐 명예, 명예 수도 있고.
1: 누구는 착한 사람이라는 소리, 누구는 진짜 신앙이 아니라 신앙의 이미지, 자기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무튼 저희들은 다 저희만의 성전이 있습니다. 성지가 있어요. 그걸 지키려고 해요. 그리고 누군가가 거기에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할까요?
0: 전쟁.
1: 그러니까 남편의 열등감 건드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갑자기 남편이 좀 민감한 부분 있죠?
0: 그 말 단어나?
1: 다른 상황에선 너무 너그러운 사람이.
0: 맞아.
1: 근데 그 얘기만 하면, 금년! 갑자기! 근데 사실 남편은 그 사실을 잘?
0: 몰라요.
1: 모르는 것 같아요. 보세요. 지금 막 대답이 나오잖아요. 솔직히, 내 배우자는 좀, 나 스스로, 나나 내 배우자는 그런 게 있다. 다른 거는 괜찮은데 어떤 부분을 딱 터치하면 난 조금 불쾌하고 화가 난다. 라는 부분이 있는 분, 자, 이렇게 손들면 지금 카메라가 다 잡으니까요.
0: 그렇죠.
1: 이제 그냥 이렇게만 해주세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0: 자. 준비되셨죠?
1: 자, 카메라 다 뒤에서 잡아주세요.
0: 네,
1: 자, 카메라 다 뒤에서 잡아주세요.
0: 저희만
1: 자, 지금 보시죠. 모니터 보시죠. 지금 저만 잡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0: 네, 안 나갑니다.
1: 솔직하게. 자, 하나, 둘, 셋.
0: 아.
1: 야. 세 분인가요?
0: 한 네 분 정도 된 것 같아요.
1: 이렇게? 네, 네. 우리 앞에 있는 권사님은 이러셨어요.
0: 아, 이거 어때? 꼭 잡고 계시네요.
1: 솔직한 분은 치유받을 문이 열린 겁니다. 나쁜 게 아니거든요.
0: 맞아요.
1: 그냥 단지 저희에게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죽게 아니면 살기로 싸웁니다. 때론 남편하고도. 때로는 내 친한 친구하고도. 때로는 내 자녀하고도 싸울 때가 있어요. 아니면 누구하고 싸우나요? 때로는 자신하고도 싸웁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기의 그걸 지키기 위해서 누구하고 싸울까요? 하나님하고 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거 지키려고 하나님하고 딱 싸우는 거죠. 네. 주님, 저도 정말 웬만한 여자 아니거든요. 주님, 이건 저한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여.
0: 만만한데.
1: 네, 주여. 이거 진짜 이거는 좀 해주세요, 주님. 저 정말
0: 이 정도는 해주셔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1: 그렇게 뭔가 탁 이렇게 치고 기도하죠. 근데 어느 날 보면 그거는 전부였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지혜의 깨달음을 얻는 날도 오죠. 어머 주님,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어머 주님, 제가 이 동그라미 안에 있을 땐 이 동그라미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 동그라미 밖에 나와 보니까 제가 죽게 아니면 살기로 싸운 게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리고 주님, 제가 이거 아니면 죽겠다고 한 거 꽉 잡고 있었는데 이거 놔도
0: 안 죽네요.
1: 안 죽네요. 주님, 제가 놔도 안 죽네요.
0: 이 오빠 아니면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1: 그 오빠랑 살고 있는 분 몇 분 없죠. 그 오빠 살아보세요. 그놈 때문에 죽겠다는 날도 옵니다. 엄청 힘들죠.
0: 아...
1: 그 옷 안 사면 죽을 것 같았어요.
0: 맞아요.
1: 그 표범 그거 안 사면 나 죽을 것 같았는데 그거 안 사도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네. 친구들 만나서 몇 평 사느냐가 전부 같거든요. 이때까지 그렇죠. 똑바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얘기해 주는 것 같고 친구들 오래 만나서 어이구 뭐 네 아들 뭐 어디 다녀? 그럼, 아유 걔는 뭐 내가 학원을 그렇게도 안 보냈는데 서울대야? 아유, 야 요즘 뭐 그렇게 공부 중요하니? 네 아들 어디 다녀?
0: 아휴,
1: 해병대? 응, 해병대 다니는구나. 아유, 그럼 국가 누군가가 지켜야지. 그러면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에 기분이?
0: 아이고, 안 갔다, 다시는 안 간다 내가.
1: 쟤 진짜 완전히 그냥 학교 다닐 때 요거 같이 다닐 때
0: 그러니까,
1: 걔 진짜
0: 나보다 못해.
1: 완전 공부도 못하고 그냥 그러니까. 막 오빠들 만나서 빵집에서 말이야 미팅이나 하고 막
0: 내 가방 들고 다녔잖아.
1: 진짜 아우 정말 내 쟤네 집 완전 그랬었잖아. 근데 정말 어떻게 막 돈 있는 남자 하나 깨가지고 나 진짜 나 아, 나 진짜 주여 오직 믿음이야. 오직 믿음. 오직 믿음. 그러면서도 왠지 기분이
0: 아이고.
1: 때로는 전부라고 생각했던 숫자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 말처럼. 주님 외에는 전부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 외에는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유행은 지날 겁니다. 옛날에 르네상스 시절에는 이렇게 글래머러스한
0: 그렇죠.
1: 예, 배가 글래머러스한 분들이 아주 그
0: 미인이었습니다.
1: 네.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분들 미인으로 안 봅니다. 그렇지만 권사님 낙심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100년만 지나면 또 그런 날이 올
0: 겁니다. 그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살아계시면 되는 거죠.
1: 그렇죠. 모든 것은 변하고 지나가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이냐? 우리는 그 안에 있다가 자기의 생명을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
0: 맞바꾸는
1: 자기의 자존심은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저는 이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전부인 것 같은 일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느냐? 전 마지막 그걸 소개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짜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을 잘 구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진리가 자기를 비출 때 어머 이건 아무것도 아니네. 결국은 놔야 할 것이네. 놔버리자. 남편 놔버리자.
0: 남편.
1: 놓으면 회개하고 돌아오겠지.
0: 잡치면 자꾸 잊지 말고.
1: 잡으면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남자들. 늘 말씀드리지만 남편들한테 왜 집에 안 들어가냐고 했더니 자기는 집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 없냐고 있지 않냐고 했더니 집구석이라고 그랬습니다.
0: 아, 집이 아니라 집구석.
1: 집 아니고 집?
0: 구석.
1: 구석이라고. 자기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남편도 놓고 아이도 놓으면 다 흘러흘러 가정으로 돌아가겠죠. 왜냐? 거기밖에 갈 데가 없거든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거기밖에 안식처가 없는데. 다 이렇게 놔주면 돌아오겠죠. 그리고 자존심도 좀 놔주면 좋겠습니다.
0: 자존심.
1: 네, 상한 자존심도 주님이 주시는 자존감을 대신하고 자존심은 좀 놔주면 좋죠. 언제까지 복대를 차실 겁니까? 이거 감추려고 이거. 얼마나 힘들까요? 오늘 우리 권사님들 앉아계시면서 얼마나 힘들까요? 말이죠.
0: 숨 한번 마음 놓고 모시고
1: 엄청 힘듭니다.
0: 마음 놓고 웃지도 못해요 지금.
1: 그렇죠. 근데 문제는 스튜디오에서만 이러는 게 아니라 평생의 삶을
0: 그렇게 살 수 있다.
1: 그렇게 살 수도 있다는 거죠. 숨 제대로 안 쉬고 유리벽에 갇혀서.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꼭 소개하고 싶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요 복음이든 무엇이든 강의든요 여기서 이 말 조금 듣고 저기서 조금 듣고요. 그 새가 이렇게 날개짓해서 떨어진 걸 자기 몸에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이렇게 붙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겉에서 보기엔 되게 좋아 보여요. 저 사람 아는 거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신앙에 대해서
0: 많이 알고
1: 아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뭐라고 한번 얘기하면 툭툭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진짜 그게 되려면 진리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먹어야 뼈에서
0: 그렇죠.
1: 뭐가 나오죠? 네. 뼈에서 다시 뼈가 나와서 날개가 되어서 진짜 자기 날개 되거든요. 그러는 데는 시간이 약간은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모두 아무것도 아니는 일을 위해서 저희의 소중한 삶을 바치지 말고 네. 진짜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가끔은 이렇게 나와서 내가 요즘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고 하고 솔직히 죽게 아니면 살기로 싸우는 건 무엇인지 그거는 결국은 놔야 할 것인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인지를 조금만 너그럽고 넉넉한 마음으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서울여대에 강의를 하러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요.
0: 우리 동네 잘 아시죠?
1: 동네를 아주 잘 압니다. 동네가 아주 좋습니다. 거기에 배밭도 많고요. 그리고 자연도 있고 태릉도 아주 맞아요. 좋습니다. 핸드폰 끄고 저희 이제 겨울이 시작되는 즈음인데요. 옷 따뜻하게 입고 새벽기도 끝나고 한 번씩은 조용한 시간을 나만의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조용해지면 솔직히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예. 그리고 나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뭘 잡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뭘 놔야 할지를 그 조용한 시간에 저희가 깨닫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조용한 시간. 어쩌면 우리는 그걸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더 계속 바쁘고 분주하게 보내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직업이 없는 권사님들한테 전화할 때도 이렇게 얘기해야 좋아합니다. 권사님 바쁘시죠? 어,
0: 안 바쁜데도.
1: 그러면 이제 어머 괜찮아요. 뭐 집사님 무슨 일이세요? 태는 갈비 잡수실래요? 그래서 어쩌면 저희를 너무 분주하게 저희가 몰아나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마주쳐야 할 그 이야기와 마주치고 싶지
0: 않다는 거죠.
1: 않기 때문에. 그래도 가끔은 기도를 통성기도 하다가도 조용하게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해야 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것도 아니지만 전부이고 전부이지만
0: 아무것도 아닌
1: 아무것도 아닌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영원한 것을 붙잡고 결국은 놔야 할 것들은 놔주는 지혜로운 저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5: 아멘.
1: 고맙습니다.
6: 아, 왜 아빠는 한국말을 배울 생각을 안 해? 아빠가 뭐 하시는데 봐, 아빠? 아, 의사세요. 잠깐만, 그 뒤에 쌩 외국인은 너 내 말을 알아들어? 어, 뭐야?
7: 한국 전석 매진 신화에 이어 뉴욕 무대를 완벽하게 사로잡았던 바로 그 공연. 재미, 웃음, 유쾌, 통쾌, 속이 빵 뚫리는 짜릿한 스탠드업 코미디 이상준 쇼가 다시 뉴욕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15일 토요일 저녁 7시 퀸즈 컬리지 컬든 센터 뉴욕 한인들을 위한 역대급 웃음 폭탄. 지금 바로 예매하세요.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또 즐거운 시간 여러분 준비했으니까요.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 네. 네. 강의를 하면서 방송을 하고 사실 저는 상담을 공부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만사형통을 보시고 상담을 의뢰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근데 어떤 상담이 많을까요? 만사형통을 보고는 그 가족끼리 그렇겠죠. 사이가 안 좋다. 그 특별히 부모님하고 누가 사이가 안 좋을까요?
1: 자녀들?
2: 부모님하고, 이렇게 자녀하고, 그리고 남자하고, 남편하고,
1: 아내하고.
2: 아내하고 사이가 안 좋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상담, 전문 상담가가 아닌데도.
2: 그렇죠. 저는 전문 상담가가 아니고, 전 그냥 이렇게 야매로 하는 건데.
1: 근데 그냥. 근데 왜냐면 방송 보시면서, 네.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내 마음을 저렇게
2: 그렇죠.
1: 잘할까? 이렇게 이제.
2: 그래서 아마 그러신가 봐요. 사실은 저는 이제, 그, 젊은이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게 많은데, 저 사람은 뭔지, 내 마음을 알고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본인이 이미 답을 알고 있는데 그 말을 누구를 통해서 듣고 싶은 건가요? 그 말을 상대방을 통해서 상대방. 듣고 싶은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막 이런 거죠. 목사님한테 막 상담해서 목사님 저 이혼하면 안 되죠? 그럼 이제 안 되죠.
1: 안 되는 거 알고 있죠.
2: 그렇죠. 안 되는 거 다
1: 아는데
2: 알고 있죠. 근데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남편 버려야 되겠죠?
1: 안 되죠.
2: 안 되죠. 고쳐서 쓰는 게 좋죠.
1: 고쳐서.
2: 나는 김포 지역의 사회복지사다라는 마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 남편을 복제해야 돼요. 애들도 복제해야 되고. 그런데 상담을 이렇게 유형별로 보니까 가장 많은 건 뭐니 뭐니 해도 좀 대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남편하고도 대화가 안 되고 아내하고도 대화가 안 되고 그리고 최근에 저는 알아냈는데 이제 한국에 다문화 가정이 되게 많이 늘었습니다. 김포 지역에도 아마 많을지 몰라요.
1: 맞습니다. 맞아요.
2: 그리고 이제 교회에 그런 분들이 이제 다문화 가정에 식구들이 이렇게 오고 네. 또 자녀들이 태어나고 그리고 한국은 이 문제를 잘 수용하고 조화롭게 해야 한국의 미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주 넘어야 할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가 생겼냐면 자, 사람이 뭐가 통해야죠?
1: 말이 통해야죠.
2: 그렇죠. 언어가 통해야 됩니다. 저는요, 강의 재밌게 한다는 말 그래도 좀 들었거든요. 네. 근데 제 강의를 아니. 듣고 절대 안 웃는 분들이 있어요.
1: 외국분들?
2: 외국분들이. 맞아요.
1: 아니요. 외국분들도 얼굴 표정 보고 웃어요. 아니,
2: 내용을 모르니까.
1: 내용을 모르니까
2: 얼추는 웃는데. 정말 저희들처럼 즐거워서 호탕하게 웃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로 웃는 거죠,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딱 행동을 이렇게 얼굴 표정 이렇게 하면 이 정도로 웃어요, 이렇게. 이 정도로 웃지 막, 막 이렇게 웃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어의 비밀인데, 언어를 정말 잘 못하면 사람이 사랑하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전 전에 막 그런 식이 있었어요. 캐나다에 강의를 하러 갔는데요. 네. 거기에서 그분이 그 여기 일하러 왔다고 하면 안 받아준답니다.
1: 아, 그렇죠. 공항에서.
2: 네, 불법으로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 자꾸 가니까. 네. 그래서 미국으로 넘어가니까요. 그래서 그 강의를 초청하신 분이 무조건 여행 왔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1: 여행 왔다고.
2: 입국 심사대에서. 그래서 이렇게 딱 갔는데 그 외국인 여성분이 엄청 체격이 좋고 당당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영어로 그러는 거예요. 뭐 하러 왔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1: 아, 사투리를 쓰셨군요.
2: 아니, 예를 들어. 캐나다도 사투리가 다 있잖아요.
1: 그렇죠.
2: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하러 왔어? 이러니까 제가 여행 왔습니다. 이랬어요. 투어. 이랬어요.
1: 투어.
2: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래 여행을 하냐고 또 물어보더라고요.
1: 그렇죠.
2: 그 정도는 제가 알아들었어요. 너 얼마나 여행하냐?
1: 얼마나 제가, 투어?
2: 얼마나 네, 얼마 투어? 투어. 얼마 투어?
1: 얼마 투어?
2: 있더니 제가 3일이라고 했어요. 3일. 왜냐면 딱 강의 일정이 3일. 하루 강의하고 또 하루 강의하고 하루 살짝 여행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분이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나 이해가 안 된다.
1: 그렇지.
2: 너 혹시 우리나라에 돈 벌러 온 거 아니냐? 아. 어떻게 캐나다 여행을 왔는데
1: 3일 만에
2: 3일만 있다 가냐? 시차에 적응도 안 됐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코리안 스타일. 코리안 스타일. 코리안 스타일. 코리안 아멘 아멘 아멘. 와, 이런 건 아멘 아닙니다.
1: 지금 알아들으셔 지금.
2: 에이, 이런 건 아멘 아니에요. 코리안 스타일. 제가 코리안 스타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 뭔가 좀 어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곤란했어요. 그래서 너는 따로 저 방에 가서 기다리라는 어머. 거예요. 넌 뭔가 수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떨리죠. 떨리는데 영어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2: 그 제가 벌렁벌렁 벌렁벌렁
1: 벌렁벌렁
2: 나 이거
1: 영어 no English.
2: 근데 아유 너 말하지 말고 너 절로 가라는 거예요. 너무 불편하게 한 시간 있다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 할 수 있는 캐나다 사람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유 뭐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 예 저기 사실 여기 방송국에서 초청을 해서 제가 강의하러 왔는데요. 또 강의한다 그러면 입국이 안 된다고 그래서
1: 투어
2: 뭐,
1: 투어.
2: 네, 그러니까 뭐 명함 있어요? 그랬더니 제가 아 저 어느 대학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보고 딱 얼굴 표정이 그런 거예요. 대학에서 강의한다는 사람이 영어도 못해?
1: 딱 얼굴 표정. 아 예.
2: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 그래서 제가 못해.
1: 못해도 아니고 못해.
2: 솔직히 엄청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그러면서 그 순간 엄마가 생각이 났어요. 저희 어머니가 올해 73이 되셨는데요. 어머니는 아주 어려운 집에서 태어나서 학교를 못 다니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는 제가 사는 걸 보면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누구보다 성실하고 누구보다 음식 솜씨도 좋은데 그렇죠. 어머니는 이제 막 자녀가 6명이 되고 남편 뒷바라지를 하고 그러느라고 학교를 못 다니시다 보니까 제가 어머니한테 돈을 이렇게 보내드리려고 할 때 그 어머니가 은행에 가면 불편하신 게 있는 거예요. 왜냐? 이거 뭐 좀 써야 되거나 아니면 카드로 이렇게 그렇죠. 거기에 넣고도 뭐 이렇게 누르라는 게 다 한글로 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그런 얘기를 살짝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아는 분들도 그런 얘기라고. 은행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뭘 확인하냐면 제일 착해 보일 것 같은 여직원을 찾는다는 거예요.
1: 네, 네. 부탁 이거 다 이렇게 좀.
2: 잘 아니요, 비밀번호를 얘기해줘야 되니까.
1: 아, 비밀번호. 그러니까
2: 비밀번호도 얘기해줘야 되고 이제 내가 글을 이렇게 좀 내가 몰라서 아, 그런 그게 엄마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그걸 제가 한국에서는 몰랐는데 외국에 나가니까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무슨 국내에서 이렇게 뭐 방송을 하고 이런 거는 언어를 모르면 아무 소용이
1: 없죠.
2: 없다는 거예요. 그 엄청 그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그리고 왠지 무시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들은 무시 안 하는.

0: 외국 나가서 그런 일을 당하면서 아 엄마가 2중 3중으로 아주 힘들고 마음이 어려우셨겠구나. 그러면서 엄마의 표정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언어를 배워야 하는 건 이렇게 중요한 거였어. 근데 오늘은 어떤 언어를 말하고 싶냐면 저희가 한국말은 다 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예, 어느 날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저보고 한국말 잘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뭔 말입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한국 사람을 닮았냐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어떻게 한국 사람을 닮습니까? 제가 한국 사람인데. 그래서 저도 그냥 감사합니다 이러고 말했는데요.
1: 감사합니다.
0: 그런데 저희가 그런 그냥 언어는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슈퍼에 가서 뭘 살 수도 있고 아이들을 혼을 낼 수도 있고 여기 길을 모르면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언어를 소개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언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삶의 약속입니다. 마이크를 마이크라고 부르기로 한 거죠.
1: 약속을?
0: 네, 네. 마이크. 네. 전에 저는 군대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군대에 이제 군대에서 저녁에 암구호라는 게 있습니다. 암구호가 오. 뭘까요? 최전방에서는 그렇죠. 누가 적인지 아군인지 모르니까 어두운 때 딱 그러면 암호! 암호를 딱 하면 저쪽에서 답변을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게 이제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러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그날에 두 가지 단어가 오는데 뭐 권사님 그다음에 그다음 두 번째는 뭐 허벅지예요.
1: 그러면 아, 권사님?
0: 권사님! 하면 저쪽에서 뭐라고 해야 돼요?
1: 허벅지!
0: 허벅지! 라고 해야지 권사님! 그랬는데 뭐 엉덩이 이러면 그냥 총으로 쏴버리는 거예요.
1: 아 그럼 간첩인 거죠?
0: 그거 간첩이죠.
1: 허벅지로 약속이 돼
0: 허벅지로 있는. 약속이 돼 있는데 그래서 미리 그걸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암고라고 부르지 않고 은어로 막걸리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암고라는 말을 너무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보안상 막걸리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신병이 딱 오잖아요. 아. 그럼 고참이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막걸리. 그러면 군사님 엉덩이 뭐 군사님 아. 허벅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1: 아,
0: 거예요.
1: 막걸리 이렇게
0: 네. 막 막걸리 뭐야? 그러면 이제 뭐 만사 그다음에 형통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날 이병 때인데 이렇게 벙커에 강을 하나 두고 북한 이쪽엔 저희 초소였어요.
1: 초소.
0: 근데 벙커에 딱 2시에 4시에 딱 들어갔는데 병장하고 저하고 둘이 들어갔습니다. 이분은 병장이시죠.
1: 병장입니다.
0: 네. 네, 그 원래 군대 계급이 이렇게 됩니다. 네. 소장은 스타 하나.
1: 스타.
0: 두,
1: 아, 준장,
0: 준장이 스타 하나죠. 별 하나. 소장 별 두 개는 소장. 별 세 개는 중장. 별 네 개는 뭘까요?
1: 대장.
0: 대장. 별 다섯 개는 병장. 예, 병장. 병장이 제일 높습니다.
1: 아, 대장보다 위군요?
0: 대장보다 위입니다. 병장입니다. 병장이 엄청 높습니다. 네, 그냥 별 다섯 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1: 나도 장군 출신이네.
0: 그렇죠, 그렇죠. 어디 가면 장군 출신이라고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병장하고 들어갔던 거예요. 하늘 같은 병장님. 그래서 딱 새벽에 들어가면 그분이 딱 들어가시자마자 제가 의자 네 개를 다다다닥 붙여드려요. 왜냐면 그분은 주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그분이 주무시다가 눈을 탁 뜨더니 절 보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마, 오늘 막걸리 먹고. 저는 순간 그 소리를 무슨 소리로 들었냐면 야, 너 막걸리 먹어? 이래서 들은 거예요.
1: 아, 막걸리 먹고.
0: 왜냐면 전 막걸리가 뭔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드디어 어둠의 세력이 저를 시험하는군요. 악, 이병, 김, 장, 오, 술 안 먹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분은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야, 오늘 안 구운 뭐야?
1: 그렇죠.
0: 근데 갑자기 근데 이병이
1: 전술을...
0: 예, 전 술 안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마, 오늘 막걸리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주님 또 시험을 하네요. 네. 악, 이병, 김, 장, 어 교회 다녀서 술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뭐가 이렇게 빡 날라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 이 자식 도저히 말이 안 통하네. 너 내일 봐.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걸 딱 맞고 나서 야.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당하는구나. 아, 하늘의 상급 쌓이는구나.
1: 맞아, 맞아, 맞아.
0: 그래서 그 다음날이 됐는데 이제 병장 말고 이제 그 밑에 사람들이 불러다가 저를 막 또 이제 해가지고
1: 혼내는 거예요, 혼내는
0: 그래가지고 막 눈이 제가 파트라슈 되고 막 아. 엄청 그랬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제가 믿음을 위해서 핍박을 당한 겁니까?

0: 아, 아니면 신앙을 지키려고 핍박당한 거예요? 아니면 무지해서 맞은 거예요?
1: 무지해서 맞은
0: 너무 크게 얘기하시네요. 지금 분위기가 어우 그러니까
2: 싸다는 뭐, 거죠. 그거 맞아도 싸다는 거죠.
0: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런 네, 엄청 무지해서 맞은 거죠. 어. 네. 그게 김포였습니다. 김포.
2: 해병대 출신이거든요.
0: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연천 거기 강화도에서 많이 맞았습니다.
2: 강화도.
0: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무지해서 맞았더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맞은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줄 몰라요. 난 되게 주님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는데 무지해서 한 거예요. 난 되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는데 뭔가 이상해요. 왜냐? 막걸리라는 게 사람들이 약속을 한 겁니다. 막걸리는 암고야.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네.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보니까 어느 날 저희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약속한 약속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약속을 모르는 거죠. 어떻게 하면 아내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지. 어떻게 하면 남편의 마음의 문이
2: 열리는지.
0: 열리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 집 말 안 듣는 애들의 마음의 문이
2: 열리는지.
0: 열리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연기가 나니까 사람들이 저희에게 사인을 보내주거든요. 빵빵 대줘요.
2: 어, 그치, 문제 있어.
0: 문제
2: 지금.
0: 있어요, 당신.
2: 어.
0: 여보, 당신 문제 있어. 어. 권사님, 문제 있어요. 집사님, 문제가 있어요. 아빠, 문제가 있어요. 엄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아, 왜 빵빵 대고? 아, 지랄이라고 했었다. 우리 원사님 지금. 저는 빵빵 대고
2: 난리야.
0: 난리야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난리야
2: 하려고
0: 그랬는데 지금 권사님이 지랄이라고 그랬는데
2: 너무 강하게 오셨어요.
0: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저 아닙니다. 권사님이 하셨습니다. 예. 그렇죠. 괜찮아요. 권사님. 저희가 늘 쓰는 말 써야 됩니다. 아, 왜 내 남편은 난리야. 나한테. 난 아무것도 안 했구만.
2: 나 잘 달리고 있는데.
0: 어, 나 지금 내 길 가고 있는데 어. 왜 나한테 빵빵 대. 예. 아, 왜 하나님 제 몸 왜 자꾸 이렇게 빵빵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이렇게 아픈 거예요? 뭔 일이 하나가 왜 이렇게 걸려요? 사인이거든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사인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를?
2: 돌아봐야죠.
0: 돌아봐야 되는데 이게 뭐 자존심인지 무지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막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세상은 이상해. 내 주위에 또라이가?
2: 너무 많아.
0: 너무 많아.
2: 계속 빵빵거리는 거 맞아.
0: 엄청 많아. 우리 집안은 다 또라이야.
2: 나 참 힘들게 산다.
0: 우리 구역 참 다 또라이. 원래 여기서 웃으면 안 되는데 웃어버리셨어요. 오늘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그 언어를 몰라서 그런 거. 내 마음의 문이 열리는 언어가 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이 열리는 언어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라비안 나이트에 보면 그 보물이 들어있는 그 구를 열 때는 뭐라고 해야 열릴까요? 열려라.
2: 열려라 참깨.
0: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라고 해야 열립니다. 열려라 참깨 말고 다른 깨 뭐 있습니까?
2: 들깨?
0: 들깨. 또 뭐 있습니까? 검은깨.
2: 홍두깨.
0: 홍두깨. 죽음깨. 열려라, 죽음깨! 이렇게 하면? 안 열려요.
2: 얼굴에 모공이 열려요.
0: 그렇죠. 그거 안 열려요? 안 열려. 열려라, 참깨라고 해야 그 문이 열리고 그 안에 있는 보물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 안에도 보물이 있어요. 내 아이 마음에도 보물이 있어요. 내 마음 안에도 보물이
2: 있죠.
0: 그리고 성경에도 보물이
2: 있죠.
0: 있고 하나님이 삶의 보물을 감춰놓으신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열려면 정확한 언어를 알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열려라 참깨라고 아라비안 나이트에서는 불렀고 그리고 뭔가 삶에서는 그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뭔가 누군가가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고 가족이 사인을 주면 아, 왜 이렇게 내 주위엔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아, 나한테만 왜 이렇게 이상한 일이 생기지? 아, 주님,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겨요? 저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는데? 저 이번에 새벽 기도 작정했는데, 왜 새벽 기도 가다가 이렇게 사고를 당할까요? 지효 저 철야예배 가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남편이 술 먹고 지랄이야.
2: 난리.
0: 술 먹고 난릴까요?
2: 난리.
0: 네.
2: 어머님이 고개를 못 드시네.
0: 저 뭔가 좋은 거 해보려고 그러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 저는 교회 스타일이 아닌가 봐요.
2: 저랑 안 맞나 봐요.
0: 네, 저는 신앙 스타일이 아닌가 봐요. 전 이렇게 살다 죽어야 되려나 봐요. 그리고 내 주위엔 이상한 사람들이
2: 너무 많아.
0: 내 삶은 참 피곤해. 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우리는 정말 마음의 문을 여는 그 언어를 알고 있는지. 그런데 마지막 결론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사교육에서 가장 많이 돈이 들어가는 교육이 무슨 교육일까요? 네, 영어를 배우는데 돈을 가장 많이 쓰죠. 네.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는데 돈을 쓰는 것처럼 저희도 삶의 언어를 배우는데 돈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삶의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더 예배에 그렇죠.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삶의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저희는 따로 공부해야 합니다. 네. 네.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외국에 산다고 해서 외국어를 무조건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집중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려는 자세로 아, 삶의 그 열리는 그게 무엇일까? 인간관계가 열리는 그 코드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사방에 좋은 선생님들과 좋은 사건들로 저희를 인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저희 모두 삶의 열려라 참깨라는 그 언어를 잘 알고 잘 이해하고 잘 사용해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삶의 보물을 저 동굴 안에 가족관계 안에 요곳저곳에 심어놨는데 그것을 열어서 저희가 좋은 것을 어려운 곳에 나누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0: 본 방송은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Welcome aboard.
2: 입이 트이는 영어. Hello, welcome back, everyone. This is 입이 트이는 영어 on EBS FM.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1: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I'm Jennifer Clyde.
2: When was the last time you played Ute? Do you remember?
1: Probably about a month ago.
2: Okay. Yeah. Did you play with your family, your kid?
1: Yes. Mm-hmm. He enjoys playing Ute or mm-hmm. Yunnori. Mm-hmm. And we have a very cute set.
2: Oh.
1: Yeah.
2: For children?
1: For children. Mm-hmm. It was actually given to us, I think, on New Year's or Korean Thanksgiving.
2: Did it?
1: As a gift.
2: Okay. Did he like playing?
1: Yeah. He enjoys playing Yunnori very much.
2: Was it difficult for him to learn all the rules in the game?
1: Not at all.
2: At first, no?
1: Yes. He learned very quickly.
2: He picked them up very fast?
1: Yeah.
2: Does he take it well when he loses?
1: No.
2: No?
1: No.
2: 자, 윷놀이가 된 대화가 마지막에 그렇게 끝난대요. 자, 오늘 주제가 이제 윷놀인데요. 제이프 선생님 아드님도 이제 윷놀이를 이제 한다고 하네요.
1: Mm-hmm.
2: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길 땐 좋아하는데 이 졌을 때 막 이렇게 심술라 하잖아요.
1: 울어요.
2: 그러니까
1: 왜 졌냐고.
2: 오늘 사연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오늘 사연 신청해 주신 주인공 네, 소개해 드릴게요.
1: 네, 부산에 사는 주환이 엄마 청시자님께서 신청해 주신 주제입니다.
2: 자, 윷놀이가 이제 어떤 놀이이고 이제 말이 몇 개 있고 유수를 어떻게 던져서 말을 이동하고 상대방 말을 잡을 수 있고 이런 규칙 설명도 영어로 해볼 건데 아이가 이제 윷놀이를 할 때 어땠는지 그 경험까지 너무 재밌는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 영어로 한번 먼저 들어볼게요.
3: Talk about the traditional Korean Ute game. 윷놀이 or the Ute game is a traditional folk game of Korea that uses four wooden sticks called Ute. The Ute acts as dice. Two teams take it in turns to throw the Ute and move their four pieces on the board according to the result. The first team that sends all four pieces through the finish line is the victor. Players can take out the opposing team's pieces or move several pieces at once in the Ute game. By marking a stick as a bakdo on the backside, a piece can move back a space when only that stick has turned over. These rules make it impossible to predict the end result, so you have to stay on your toes until the very end. For his kindergarten vacation, I went with my son to buy a Ute game set at a stationery store. I explained in detail the rules of the game and played it with my son for the first time. It was a bundle of laughs. When he won, he was so happy that he jumped around and he choked back tears when he lost. It felt like seeing myself when I was a little boy.
2: 자, 윷놀이가 어떤 놀이인지 설명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개의 나무 막대를 이용하는 한국의 전통 민속 놀이다. 이렇게 사연을 적어주셨어요. 자, 영어로 바꿔볼게요.
1: 윷놀이 or the Ute game is a traditional folk game of Korea that uses four wooden sticks called Ute.
2: Uses four wooden sticks called Ut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민속놀이 영어로요.
1: Traditional folk game.
2: 그렇죠. F-O-L-K. 자, L 발음을 할 것 같지만 실제 안 합니다. 읽을 때는. Folk game. 이건 몇 번 알려드렸죠? 재미있는 발음으로 들어보세요.
1: Folk game. Game.
2: Folk game.
1: Folk game.
2: 자, 다시 한번 드릴게요. 윷놀이는요.
1: 윷놀이 or the Ute game is a traditional folk game of Korea that uses four wooden sticks called Ute.
2: 이 Ute이라고 하는 것이 주사위 역할을 한다. 자, 주사위는 이제 서양권 보드 게임에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해 주면 너무 이해를 잘 하십니다. The Ute.
1: The Ute acts as dice.
2: Act as 하면 어떤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1: Mm-hmm.
2: 그러니까 Ute이 주사위 역할을 한다. 되게 간단해요. One more time.
1: The Ute acts as dice.
2: Dice. Dice는 원래 주사위의 복수 형태의 단어이긴 합니다. 근데 주로 이렇게 dice로 많이 얘기하죠. 단수형이 die라는 단어가 있기는 있어요.
1: Yes.
2: But you rarely use it. Okay?
1: So basically we play with Ute sticks mm-hmm. instead of dice.
2: Right. Mm-hmm. That's what we do.
1: Yeah.
2: So the youth acts as dice. 그 문장 잘 챙겨 두시고요. 자,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유술 던져서 네 개의 말을 말판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자, 말을 뭐라고 할지 잘 들어보세요.
1: Two teams take it in turns to throw the youth and move their four pieces on the board according to the result.
2: Okay. 말은 그냥 piece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말이 네 개니까 four pieces. 이거를 일단 그 말판에서 이제 이동을 시키는 건데, 번갈아 가면서 던지다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1: Yes. Take it in turns to throw the youth.
2: Okay.
1: This is British English.
2: Okay.
1: More commonly used in British English. Mm-hmm. In American English, we often say take turns.
2: 아, 북미 영어에선 그냥 순서대로 한다라고 할 때 take turns.
1: Right. To do something one after another means okay. to take turns.
2: 영국 영어에선 주로 take it in turns 이 표현을 쓴다. 둘 다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두 팀이 번갈아 가면서 유술 던집니다. 그래서 그 나온 결과에 따라서 네 개의 말을 말판 위에서 움직입니다. 중요한 규칙이죠. 해볼게요.
1: Two teams take it in turns to throw the youth and move their four pieces on the board according to the result.
2: Okay.
1: The first team that sends all four pieces through the finish line is the victor.
2: 그쵸. 이제 시작점을 쭉 돌아서 글로 다시 돌아와야 되죠.
1: Mm-hmm.
2: 그러니까 그 finish line이란 건 최종 그 지점을 말하겠죠. 경기에서도 finish line이 있지.
1: Right.
2: 그러니까 이제 시작해서 이제 끝나는 그 지점까지 네 개의 말이 먼저 들어오는 팀이 이긴다. 다시 한번요.
1: The first team that sends all four pieces through the finish line is the victor.
2: Victor란 말을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1: 우리 왜 victory 하잖아요.
2: 있죠, 있죠.
1: 그럼 victory를 한 사람이 되니까
2: 아,
1: the person who wins.
2: 승자가 되겠네요.
1: Right.
2: 네, 이렇게. 좋습니다. 자, 상대방의 말을 잡을 수 있다. 아, 요거 아주. 그다음에 여러 개의 말을 동시에 움직일 수 있다. 이게 업어간다고 하잖아요.
1: Mm-hmm.
2: 세 개를 업을 수도 있고 세 개를 업으면 좀 위험하죠. 네. 잡히면 이제 끝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판단을 잘해야 돼요, 그걸요. 네.
1: Players can take out the opposing team's pieces or move several pieces at once in the youth game.
2: Okay. 상대편을 opposing team. 물론 이제 두 팀이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세 팀, 네 팀이 할 수도 있는데 상대방 편을 the opposing team이라고 하고요. 자, 이거 잡는다는 걸 take out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1: Yes. Players can take out the opposing team's pieces.
2: 그러니까 take out이 예를 들어 뭐 상대방을 제거하다라는 뜻이에요.
1: Mm-hmm.
2: Take out 그런 뜻이 있어요.
1: Yeah. 네,
2: 실제 영화에도 많이 나옵니다. Take him out 이러면 제거해라.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move several pieces at once. At once 그러니까 한 번에 여러 개의 말을 동시에 움직일 수 있다. 업어갈 수 있다는 건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요.
1: Players can take out the opposing team's pieces or move several pieces at once in the youth game.
2: 자, 뒤로 가야 되는 백도 네, 설명해 볼게요. 네.
1: By marking a stick as a 백도 on the backside, a piece can move back a space when only that stick has turned over.
2: Turn over 하면 뒤집어진 거죠.
1: Mm-hmm.
2: 그러니까 다 이렇게 등이 보이면 모고요. 다 이렇게 배가 보이면 유신데 turn over, 즉 백도라고 표시해 놓은 유 하나만 이렇게 뒤집어지면 말이 뒤로 한 칸 간다. 이건 서양권 주사위엔 없어요. 마이너스 1이란 게 없잖아요.
1: No.
2: 근데 유세는 있어요.
1: Mm-hmm.
2: 뒤로 후퇴가 하나 있다는 게 재밌어요.
1: Yeah. And you mark it.
2: Mm-hmm.
1: You write something on it. 아. You put some type of symbol on it.
2: 표시한다.
1: Yes. 아,
2: mark가 동사예요. 자, 천천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1: By marking a stick as a 백도 on the backside, a piece can move back a space when only that stick has turned over.
2: Mm-hmm.
1: These rules make it impossible to predict the end result, so you have to stay on your toes until the very end.
2: 긴장을 해야 된다 하는 이 표현 먼저 볼게요.
1: Right. 긴장을 놓치지 않다.
2: Mm-hmm.
1: Right. Stay on one's toes.
2: Okay.
1: It means to remain alert and focused and be ready to move.
2: Tiptoe라는 그런 동사도 있잖아요.
1: Mm-hmm.
2: 네. 그러니까 까치발 들고 막 이렇게 몰래 들어가는 거, you tiptoe somewhere.
1: Uh-huh.
2: 그러니까 stay on one's toes란 건 긴장을 늦추지 않다란 너무 좋은 표현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규칙이 있다 보니까 최종 결과를 예상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뭐 예를 들어 인공지능한테 유술 가르쳐서 이렇게 하게 한다면 경우의수가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진짜.
1: Mm-hmm. 네.
2: So these rules make it impossible to predict the end result. Okay, 다시 한번요.
1: These rules make it impossible to predict the end result, so you have to stay on your toes until the very end.
2: 좋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아이와 실제 윷놀이를 해봤던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1: For his kindergarten vacation, I went with my son to buy a yute game set at a stationery store.
2: 문구점에 가서 윷놀이 세트를 샀다가 되겠죠. 자, 여름방학을 뭐 맞이해서 혹은 뭐 유치원 방학을 맞이해서 전체 다 for로 처리하시면 돼요. 뭘 맞이해서의 느낌으로 가능합니다. For his vacation 이런 식으로. 자, stationery store, 문구점 발음 도와드릴게요.
1: Stationery, stationery store.
2: 오케이. 자, 아이한테 윷놀이 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1: I explained in detail the rules of the game and played it with my son for the first time.
2: 자세히 설명하다?
1: I explained in detail.
2: 바로 따라 나오면 되죠?
1: Uh-huh.
2: I explained in detail. 묶어서 자꾸 읽어보세요. The rules of the game and played it with my son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이제 아들과 윷놀이를 해본 거예요. Mm-hmm.
1: It was a bundle of laughs. A bundle of laughs, mm-hmm. meaning it was many, many laughs. 정말 많이 웃었다. Meaning it was very fun and exciting and a very joyful time.
2: It was very fun을 굉장히 좀 이렇게 리얼하게 표현한 거죠.
1: Yeah.
2: It was a bundle of laughs 하면 우리말에도 막 웃음꽃이 피었다 이런 말이 있듯이 mm-hmm. 얼마나 예뻐요. 웃음꽃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1: Yeah.
2: 그러니까 영어에도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A bundle of laughs 하면 정말 시종일관 웃으면서 이렇게 즐겁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One more time.
1: It was a bundle of laughs.
2: Mm-hmm.
1: When he won, he was so happy that he jumped around and he choked back tears when he lost.
2: 이제 아이들이 게임을 할 때 이겼을 때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1: yeah.
2: 아, 이 졌을 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 yeah.
2: 울고 막 그러잖아요.
1: Mm-hmm.
2: 네. 분하니까. 그러니까 지는 법을 아직 못 배운 거예요.
1: Yeah.
2: 항상 이겨야 되는 것만.
1: Uh-huh. 네.
2: 큰일 난 줄 알아요. When he won, he was so happy that he jumped around. 막 뛰어다녔다는 얘기죠.
1: Mm-hmm.
2: 방방 뛰었는데. And he choked back tears. 이게 무슨 뜻인가요?
1: Tears. 눈물이죠. Choke 하면 뭐가 목에 걸렸을 때 뭔가 좀 choke 한다고 하는데 if you choke back tears, you're trying very hard not to cry.
2: 그렇죠. 막 우리말에 울컥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1: Mm-hmm.
2: 막 엉엉 운 건 아닌데 얘가 막 울려고 했다. Choked back tears. 우리 5월 달에 입태영에서 엄마라는 단어만 들어도 울컥한다. 그럴 때 썼던 단어도 choke이었던 것 같아요.
1: Yeah. Just thinking of my mom, I choked up.
2: Choked up. Choke up 해도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When he won, he was so happy that he jumped around and he choked back tears when he lost. It felt like seeing myself when I was a little boy.
2: 나 어렸을 때 나도 윷놀이 처음 했을 때 그랬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렸을 땐 이렇게 게임에 지면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Talk about the traditional Korean yute game. Yunnori, or the yute game, is a traditional folk game of Korea that uses four wooden sticks called yute. The yute acts as dice. Two teams take it in turns to throw the yute and move their four pieces on the board according to the result. The first team that sends all four pieces through the finish line is the victor. Players can take out the opposing team's pieces or move several pieces at once in the yute game. By marking a stick as a bakdo on the backside, a piece can move back a space when only that stick has turned over. These rules make it impossible to predict the end result, so you have to stay on your toes until the very end. For his kindergarten vacation, I went with my son to buy a yute game set at a stationery store. I explained in detail the rules of the game and played it with my son for the first time. It was a bundle of laughs. When he won, he was so happy that he jumped around and he choked back tears when he lost. It felt like seeing myself when I was a little boy.
1: 패턴 프랙티스.
2: 자, 입지영 공부하시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오픈 단톡방에 입지영 쳐보시면 단톡방들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 EBS1004입니다. 자, 세 가지 표현을 복습을 해볼게요. 전통 민속놀이다. 요거 발음 주의하시고요.
1: Traditional folk game. 윷놀이 is a traditional folk game of Korea that uses four wooden sticks called yut.
2: 자, 오늘날까지도 널리 즐기는 전통 민속 놀이다. It's a traditional folk game.
1: It's a traditional folk game that is still widely played these days.
2: 윷놀이 설명하면서 이런 거 덧붙여도 좋겠네요. 자, 긴장을 놓치지 않다. 요거는 별표 쳐놓고 꼭 기억하세요. Stay on one's toes.
1: You have to stay on your toes until the very end.
2: 여행 다닐 때 나는 항상 긴장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해볼까요?
1: I always try to stay on my toes when I'm traveling.
2: 너무 좋은 문장이죠? 다시 한 번요.
1: I always try to stay on my toes when I'm traveling.
2: 너무 좋았던 걸 표현할 때, 막 웃음꽃이 피고 그랬을 때, a bundle of laughs. 이것도 써보세요.
1: I played it with my son for the first time, and it was a bundle of laughs.
2: 그 영화가 무슨 예술적 작품성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너무너무 재밌었다 그래도.
1: The movie wasn't very artistic, but it was a bundle of laughs.
2: It was a bundle of laughs. 그만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었다라는 걸 강조하는 영어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Good job, everyone.
1: 다이얼로그 프랙티스.
4: I played the Ute game with my daughter, and she had a blast.
3: Oh, really?
4: She keeps pleading with me to play it again.
3: She must be really taken with it.
4: I thought it was a meaningful activity to play a traditional game with my child.
3: I'm sure she'll remember it fondly.
1: All right, let's take it line by line.
2: Mm-hmm.
1: The woman says, I played the Ute game with my daughter, and she had a blast.
2: She had a blast. 많이 나왔던 표현이죠? 너무너무 재밌어 하더라고요.
1: Oh, really? She keeps pleading with me to play it again.
2: 아, 졸른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면 되네요.
1: Yeah.
2: 네. 계속 또 하자고, 졸른다.
1: Uh-huh. She keeps pleading with me to play it again.
2: Pleading with me to play it again. Okay?
1: She must be really taken with it.
2: 이거 무슨 뜻인가요?
1: It's if you're taken by something, you really enjoy it.
2: She must be really taken with it.
1: Uh-huh.
2: 이 문장 보자마자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가 안 가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 이 뜻이 너무 재미있어 했다라는 뜻이에요. Okay? 다시 한 번요.
1: She must be really taken with it. I thought it was a meaningful activity to play a traditional game with my child.
2: 전통 놀이를 아이와 함께하는 것도 참 의미 있고 좋더라고요.
1: I'm sure she'll remember it fondly.
2: 아이에게도 분명히 훈훈한 그런 추억이 될 거예요. Remember something fondly 하면 좀 애틋한 감정으로 남는다는 얘기죠. 추억거리 자체가.
1: 네.
2: 자, 그렇게 해서 대화도 간단하게 활용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1: Enjoy the day. We'll catch you again tomorrow.
2: Goodbye.
1: Bye-bye.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8월호 첫 번째 페이지. 새로운 달 8월에도 피곤한 먼데이를 즐거운 썬데이로 만들어주실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네.
1: 썬킴에게 물으면 뭐든 답해주는 썬킴의 썬문답 시간입니다. 오늘은 위대한 여행가인가 아니면 희대의 허풍쟁이인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진실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남긴 책과 인물이죠. 동방견문록의 저자 마르코 폴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일단 동방견문록 어떤 책이고 어떻게 세상에 나왔는지 소개해 주시죠.
2: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동방견문록은 베네치아 출신의 여행가 마르코 폴로가 쓴 여행기로 알려져 있죠. 1271년도부터 1295년도까지 24년 동안 세계를 중국만 간 거 아니에요. 세계를 여행했고 그중에서 17년을 원나라 있었거든요.
1: 아, 예.
2: 그러니까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를 다 여행했기 때문에 솔직히 동방견문록이라고 저 번역하면 안 돼요.
1: 그럼요.
2: 원제목은 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1: 네.
2: 영어판은 마르코 폴로의 여행기예요, 그냥. 그리고 프랑스어로 번역된 거는 세계의 서술.
1: 세계의 서술.
2: 세계에 대한 서술을
1: 예.
2: 일본에서 번역하는 과정에서 동방견문록이 됐거든요.
1: 사실 동방이랑 표현은 서구 입장의 표현인데 또 일본이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2: 그러니까 우리는 동방견문록보다는 그냥 세계의 서술.
1: 오늘 세계의 서술로 하실 건가요?
2: 아니요. 입에 붙어가지고 이게.
1: 편의상 동방견문록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1200년대 후반의 그 여행기를 담은 책이라는 건데 근데 이걸 마르코 폴로가 직접 앉아서 쓴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2: 마르코 폴로가 지금 곧 말씀드리겠지만 마르코 폴로가 이제 그 여행을 다 갔다 온 다음에 이 양반이 약간 그 베네치아의 국뽕 차오른다 했거든요.
1: 예예. 예.
2: 아 진짜 베네치아를 정말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부터.
1: 네.
2: 요것도 왜 베네치아가 그렇게 당시에 이른바 그 애국자들이 많은지도 설명이 돼야 돼요. 근데 이른바 이탈리아의 도시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서 베네치아와 제노바. 가 굉장히 앙숙 관계였어요.
1: 아, 예.
2: 그래서 마르코 폴로가 이른바 원나라 갔다가 스리랑카 인도 찍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고향인 베네치아에 돌아왔는데
1: 예, 예.
2: 마침 그때 베네치아와 제노바가 전쟁이었어요.
1: 그래서
2: 해전이 펼쳐졌는데 네.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1: 참전하나요?
2: 참전을 직접 합니다.
1: 그래요?
2: 제노바 가만히 있어. 참전했는데 와빠빠빠 잡히네 포로로.
1: 제노바한테 잡혀요. 예.
2: 그래서 제노바의 그 감옥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1: 아, 예, 예.
2: 그래가지고 같이 갇혀있던 그 죄수 가운데서 예. 루스티첼로라고 있었거든. 약간 소설가 겸 약간 글 쓰는 분이었어요.
1: 네네.
2: 어이, 내가 말이야. 지금부터 딱 하는 얘기 재미. 야 심심한데 우리 내가 얘기나 들려줄게. 쫙.
1: 자기가 겪은 걸.
2: 내가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어.
1: 예. 편하게 재밌게 지냈네.
2: 선생님 잠깐만요. 하시는 말씀 제가 좀 써도 될까요? 써. 잠깐만요.
1: 아, 진짜.
2: 야, 볼펜 가고, 볼펜. 100개 쓰고. 굉장히 비싸게 팔렸습니다. 일일이 비싸라니까.
1: 아, 인기가 엄청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책.
2: 그 성경 다음으로 베스트셀러였다고 하죠.
1: 야 애초에 마르코 폴로는 어떻게 그 먼 길을 떠나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마르코 폴로의 주장에 의하면.
2: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 마르코 폴로의 아빠가, 네. 아빠랑 삼촌이 먼저 원나라에 가요. 그러니까 마르코 폴로가 이제 태어나기 전에 아빠가 이제 그 원나라에 먼저 가요. 삼촌이랑. 자, 당시에 베네치아에 마르코 폴로의 아빠도 포함돼가지고 대부분의 베네치아인들이 대부분 돈이 많았어요. 그리고 대부분 어디서 출발했냐면 콘스탄티노플에서 출발했어요. 베네치아가 아니라. 그러면 그거부터 보셔야 되거든요.
1: 네.
2: 물론 베니스에서 출발했겠지만
1: 그렇죠.
2: 실제로 동방 원정은 콘스탄티노플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1: 기점은 콘스탄티노플.
2: 아빠 같은 경우는 1259년에.
1: 아, 예.
2: 여기서부터 이해하셔야지 왜 이 베네치아인들이
1: 예.
2: 동방 원정을 갔는지 이해돼요. 마르코 폴로까지. 그걸 아시기 위해서는 짧게 요것만 언급하고 갈게요.
1: 네.
2: 4차 십자군 전쟁을 이해하시 모든 게 다 이해돼요.
1: 아, 그래요? 그게 연결돼요?
2: 자, 봐봐요.
1: 네.
2: 아빠가 출발한 게 1259년이잖아요.
1: 네.
2: 그 원나라로요. 얼마 안 돼요. 그 4차 십자군 전쟁이 1202년에서 1204년까지 한 50년 전에 일어난 전쟁이거든요. 네. 네. 총 8차 전쟁이 있었는데 네. 대부분 다 예루살렘까지 가긴 가요. 4차, 지금 언급하는 4차 전쟁은 예루살렘 근처에도 안 가요. 가장 뻘짓 전쟁이었어요. 아. 어디까지 가냐면 콘스탄티노플까지 갔다가 다시 후퇴를 해요.
3: 아, 후퇴예요. 예.
2: 왜냐하면 앞에 있었던 1, 2, 3차가요. 네. 전쟁이 다 그 왕 위주로 교황청에서 각 뭐 프랑스든지 독일든지 왕 떠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왕들끼리 가니까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아. 내가 왕인데 이래 가지고 실패했다.
3: 그렇쳤어요.
2: 라는 예. 판단에 이제 교황청에서 어떤 판단했냐면 네. 프랑스, 독일 여러 연합국 되니까 연합국이 가니까 안 된다. 한 나라만 가자. 이번에 프랑스 너희들이 가라.
3: 아 예.
2: 그리고 프랑스 왕 가지 말고 네. 밑에 있는 영주들. 네. 밑에 애들 가가지고 네. 그러면 약간 분란이 없을 거 아니냐.
3: 그렇죠, 그렇죠.
2: 그렇게 해서 주문을 해요.
3: 그게 4차예요?
2: 그게 4차예요.
3: 예.
2: 영주들끼리 모여서 작전을 짭니다. 야, 우리 실패하려면 어떡하지? 1, 2, 3차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저기 내륙 쪽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북부, 지금의 레바논 네. 이렇게 찍고 가는 코스였거든요.
3: 아, 예.
2: 다 실패했어요.
3: 네.
2: 우리 이번엔 바다로 가자.
3: 아, 바다로 갑니까? 아.
2: 1, 2, 3차 다 실패했잖아.
3: 예, 예.
2: 배 타고 네. 이집트로 가서
3: 네.
2: 지중해 건너가지고 네. 이집트에서 위로 치고 올라가자 우리.
3: 어, 예.
2: 그럼 우리 성공이야.
3: 아라비아 반도 쪽으로.
2: 아 그렇죠.
3: 어, 예.
2: 아, 그, 거기서 이집트에서 지금의 그 팔레스타인 쪽으로 아, 예, 예. 치고 올라가자. 그런 거. 헥, 이게 됐다.
3: 네.
2: 그럼 배가 있어야 되잖아.
3: 그렇죠.
2: 베네치아에 전화한 거예요.
3: 배 대달라고.
2: 지금 우리 어. 그 베네치아예요.
3: 어.
2: 당시 그 해상 왕국 해상 강국이죠.
3: 그렇죠. 예.
2: 소국이지만. 예. 당시 베네치아의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단돌로라고 하는 80이 넘은 약간 앞이 안 보이는 노인이었어요.
3: 아, 예.
2: 정말 평생 돈 하는 단돌로. 우리 프랑스 영주들인데요. 네. 이번에 우리 배 타고 그 십자군 전쟁 갈 거니까 배 좀 구해주세요. 배? 몇 척 필요한데요. 그러면 예, 예. 배를 내가 몇 대 네. 준비하고 어. 오늘 이만큼 너희들 지불해.
3: 예.
2: 된 거예요.
3: 예, 예, 예.
2: 그러니까 단돌로랑 베네치아 입장에서도 국가적 사업이거든요.
3: 그렇죠, 그렇죠.
2: 그래가지고 베네치아에 있는 모든 조선소 다 지금 배 만들라고.
3: 어.
2: 십자군 넘어온다고 한다.
3: 네, 네.
2: 십자군이 안 와요.
3: 왜? 노쇼?
2: 노쇼, 노쇼, 노쇼.
3: 예.
2: 왕이 구심점이 있어가지고 이걸 가자 해야 되는데 영주들끼리 하다 보니까
3: 어.
2: 야 미안해, 우리 엄마가 가지 말래. 아 갑자기 배가 엎어가지고.
3: 아, 아 진짜로요?
2: 진짜로. 3만 명이 와야 되는데 늦게 만 명만 온 거예요.
3: 허무하네.
2: 단돌로가 야! 다 집합 시켰는데 야.
3: 청구서 다 준비해 놨는데.
2: 야, 너 돈 야 카드 할부되는데 왜 안 되냐?
3: 네네.
2: 미안한데 지금요. 안 왔어요, 애들이요.
3: 아니, 단돌로 8승이 넘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2: 단돌로 야, 너 단둘이야 맞아 볼래요?
3: 예, 예, 예. 어. 야.
2: 여기서 진짜 난감에 빠진 거 십자군들은.
3: 그렇죠.
2: 여기에 단돌로 야. 장사꾼은 장사꾼이에요. 일로 와봐요.
3: 왜요, 왜요.
2: 예. 내가 제안 하나 할게.
3: 네.
2: 지금 크로아티아. 거기 자라란 도시가 있었어요.
3: 자라.
2: 옷가게 아닙니다.
3: 네네.
2: 자라란 도시가 베네치아와 경쟁 도시였어요.
3: 네.
2: 똑같이 바다를 두고 아. 무역 도시. 야, 일로 와봐. 십자군. 니들이 자라 좀 박살내. 그럼 우리가 이거 몇 년 유예해 줄게. 채무.
3: 예.
2: 여기에 십자군의 멘붕이 와버려요.
3: 왜요?
2: 자라도 기독교 도시였거든요.
3: 아, 그래요?
2: 아니 우리가 지금 어, 기독교 그렇지. 입장에서 교황 명령으로 지금 이슬람교와 싸우러 가는데 우리 보고 지금 같은 카톨릭
3: 명분이 안 서죠. 에, 자라를 어떻게
2: 카톨릭 쳐. 도시를 지금 박살 내라 이거요?
3: 예.
2: 안 그럼 돈 갚아.
3: 어떡하나 십자군이 좀 난처하네요. 예.
2: 여기에 십자군이 그렇지. 눈 한번 딱딱 감자. 한번 딱 감고 박살 내자.

0: 어차피 한 번 한 놈은 두 번 할 수 있어.
1: 아, 아까 잘해서 한 번 했으니까.
0: 잘 한 번 했으니까 예, 예. 한 번 더 해. 예. 고민 고민하다가 십자군이 예. 그래.
1: 눈 한 번 또 감나요?
0: 예?
1: 눈 또 감나요?
0: 눈 딱 감고 박살내자. 예. 아. 실제로 동로마 제국은요. 나중에 그 이른바 오스만 투르크에서 결정적으로 망하지만 실질적으로 동로 기독교 국가였던 동로마 제국은 같은 기독교 십자군에서 멸망해요.
1: 그때 타격이 컸군요.
0: 한 번 쓰여서 못 가요. 이때 동로마 제국은 콘스탄티노플은 다 불타버리고 예. 여기에 있던 모든 금은 보화는 다 십자군과
1: 단돌로.
0: 십자군보다 단돌로가 더 챙겨가요.
1: 아, 단돌로가 진짜 중요한 인물이네.
0: 단돌로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때부터는 베네치아가 지중해는 조그만 해상 무역 도시가 아니라 네. 지중해 제국이 돼버립니다.
1: 아, 패권.
0: 그러면서 베네치아인들이 네. 돈 좀 벌어보자고 싹 다 콘스탄티노플로 건너가요.
1: 그래서 마르코폴로 그때, 아버지랑 삼촌도
0: 그때 마르코폴로 아빠도 그때 건너가요.
1: 아
0: 이걸 이거, 아셔야지.
1: 그래 그래 이건 중요한 배경입니다. 이거
0: 되게 중요해요. 이거요. 이거를 잡지사에서 얘기합니다.
1: 그러네. 그래서 1차로 아버지랑 숙부가 갔었고
0: 1차로 예. 대부분의 베네치아에 돈 좀 있는 분들 좀 돈 좀 더 벌어보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베네치아인들이 콘스탄티노플의 상권과 모든 재기를 다 잡아버려요.
1: 네.
0: 그런데 한번 물러났던 동로마 제국의 이른바 나쁘게 말하는 잔당들 네. 자녀 세력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딱 요때
1: 1250년 예.
0: 다시 되찾자 동로마 제국.
1: 예.
0: 그 자녀 세력들이 지금의 튀르키예 쪽으로 빠진 상태였거든요.
1: 예, 예.
0: 다시 바다 건너가지고 야 베네치아에도 물러나라.
1: 콘스탄티노플 쪽으로.
0: 쪽으로. 원래 우리 땅이야. 예. 다시 되찾자 콘스탄티노플.
1: 예.
0: 하면서 자녀 세력들이 다시 넘어와요.
1: 그럼 베네치아 상인들은
0: 어디로 가냐면 지금의 크림반도에 우리 했잖아요.
1: 아, 예.
0: 흑해에 있는 크림반도.
1: 예.
0: 에도 베네치아 타운이 있었거든요.
1: 예.
0: 거기로 다 건너가요. 피하러.
1: 아, 베네치아 타운으로. 예, 예, 예.
0: 꼭 가까우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콘스탄티노플에서 크림반도는 가깝거든요.
1: 가깝죠. 예.
0: 일단 글로 다 가요.
1: 예.
0: 그때 마르코폴로 아빠도 건너갑니다. 크림반도로.
1: 예, 예, 예.
0: 대피를 가요.
1: 예. 마르코폴로는 언제 가요, 그러면? 예.
0: 마르코폴로는 아직까지 엄마 뱃속 베네치아에 있어요.
1: 네네.
0: 그래서 아빠랑 삼촌이랑 크림반도까지 왔어요, 지금. 돈 다 챙기고.
1: 그렇죠.
0: 야, 아우야. 회장님, 우리 돈도 있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저쪽 우리가, 동쪽으로 더 가면은, 돈 벌 기회가 더 있을 것 같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베네치아 돌아가봤자 뭐 다시 원점 돌아가는 거 아니냐. 어떡할래? 한번 우리가 이 돈 가지고 플러스 알파 한번 해볼래? 그래가지고 네. 그 마르코 폴로의 아빠랑
1: 네.
0: 형님이랑 그 지금의 중앙아시아 쪽으로 넘어가요.
1: 아...
0: 이게 신의 한 수였어요.
1: 왜요?
0: 그땐 이미 징기스칸의 몽골 제국이 몽골 제국을 다 건설했던 상태고
1: 네네.
0: 역참 제도가 있었어요.
1: 예, 역참.
0: 40km에 하나씩 여기 하나 있는 거요.
1: 예, 예, 예.
0: 그러니까 하루에 400km씩 뛰는 말들 하나의 역에 말 400마리씩 가니까 웰컴. 그러니까 위험할 줄 알았는데 네. 너무나 안정화돼 있는 거예요.
1: 아 그래요? 이방인한테 오히려.
0: 네. 그리고 이제 그때가 마침 몽골 제국에서 원나라 코빌라이 칸으로 이제 그 교체 시기였거든요.
1: 예, 예, 예.
0: 당시 거기 와 있던 이제 원나라라고 할게요. 원나라 사신이 마르코폴로 아빠한테 그 얘기를 한 거죠. 이보쇼. 지금 우리 대칸께서,
1: 네.
0: 그러니까 쿠빌라이 칸이죠.
1: 네.
0: 지금 서쪽 문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역참을 타라가지고, 대도, 그러니까 베이징까지 가셔가지고,
1: 네.
0: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떻겠냐. 그냥 말 타고 가시면 된다.
1: 네.
0: 해서 가요.
1: 아, 베이징까지 가요?
0: 대도까지 갑니다. 예. 베이징까지요.
1: 예. 멀리도 갔다, 진짜. 예.
0: 딱 오니까 쿠빌라이 칸을 만나요.
1: 네.
0: 니들이 뭐냐? 저 마르코폴로 아빠랑 삼촌인데요.
1: 네.
0: 그러냐? 너희들 세계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칸이었어.
1: 아, 쿠빌라이 칸이.
0: 뭐, 우린 뭐, 카톨릭이라는 게 있고, 무슨 뭐가 있고. 아, 너희 동네에선 교황이 대장이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황한테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그 교역을 좀 통성명도 좀 하고,
1: 예.
0: 좀 약간 그
1: 좀 관계를 트자.
0: 관계를 틀기 위해서
1: 예.
0: 다시 가서 교황 보고
1: 네.
0: 현자 100명을 좀 보내달라고 하라.
1: 아, 베네치아의 현자 100명.
0: 100명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 원나라도 좋고 너희 뭐 유럽도 좋은 거 아니겠냐.
1: 네.
0: 알겠습니다.
1: 그래도 베이징에서 베네치아까지 가야 되잖아.
0: 다시 가야 돼.
1: 아, 그래요? 유턴. 예.
0: 콘스탄티노플은 못 가고
1: 네, 네.
0: 돌아가지고 이집트 찍고 다시 올라갑니다. 베네치아로.
1: 아, 쿠빌라이칸

0: 다시 보낸 거예요.
1: 다시 보냈어요. 예. 그때 집에 가니까 웬 아이가
2: 아빠!
0: 어, 그때 마르코 폴로가 17살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어린 거 아닙니까?
1: 15.
0: 15?
1: 출발할 때 17.
0: 15 또 아빠! 이건 아니잖아.
1: 아직 변성기가 저, 안 왔어요.
0: 아, 늦게 왔구나.
1: 됐고 잠깐 있어봐봐. 네. 난 이 교, 저기 대칸.
0: 현자 모아야 돼, 현자.
1: 현자 어. 모아야 돼. 어. 근데 마침 그때 교황이 돌아가신 거예요.
0: 교황이?
1: 네. 어, 예. 어째지 빨리 데리고 가야 되는데. 네. 자, 그러면 새 교황 선출할 때까지 좀 기다리라고. 네. 근데 그 새 교황이 선출이 됐어요.
0: 예.
1: 모든 설명을 하니까 100명은 못 보내고 어. 그러면 종교 지도자 2명은 보내겠다. 어. 해서 2명을 붙여가지고 출발해요.
0: 네.
1: 하면서 마르코 올라 봐봐. 아빠 지금 저기 원나라라는 데 갈 건데 너 갈 거니? 네, 가겠습니다.
0: 어, 예, 예. 그때 가는구나.
1: 세 명이 출발해요.
0: 예.
1: 아빠, 삼촌, 마르코 폴로.
0: 네, 네.
1: 그리고 2명의 성직자.
0: 네.
1: 근데 가다가 이 성직자께서 얼마나 참 따뜻한 방에서 그 사셨겠습니까?
0: 아, 예.
1: 뭐 내전도도 있는 뭐 지역도 지나가고 하니까 저기 갑자기 우리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아. 다시 바티칸으로 좀 돌아가야 될 것 같아서.
0: 아, 이탈해요.
1: 돌아가요.
0: 네.
1: 우리끼리 가면 안 되는데.
0: 애초에 100명 모아오라 그랬는데.
1: 두 명도 참 뭐라고 예, 할 것 같은데. 예, 예, 예. 일단 가자. 세 명이 다시 가요.
0: 네네네.
1: 근데 마르코 폴로가 굉장히 뭐라고 호기심 천국이었어요.
0: 아.
1: 가면서 모든 걸 다 뭐 했다 몇 월 며칠이 아니라 다 입체적으로 다 보고 갑니다. 어, 이 동네는 뭐,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0: 네.
1: 도착했어요.
0: 네.
1: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동방 견문록 내용인데.
0: 아. 그때부터 네. 그러면 뭐 한 20년 가까이 머문 거잖아요.
1: 그렇죠. 그 얘기를 제노바 깜빵에서 한 거를 쓴 거 옆에 친구가.
0: 그러면 그 어린 마르코 폴로는 원나라 가서 뭐 한 거예요?
1: 자, 네. 이제부터는 동방 견문록 와, 얘기예요.
0: 예.
1: 내가 말이야 17살 때 도착했어 어허. 거기서.
0: 그치. 지금 뭐 황제 수감 지금 상황이죠.
1: 그 루스티첼로가
0: 예.
1: 이제
0: 예, 예,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예.
1: 17살 때 내가 가자마자 어? 코빌라이 칸 앞에서 몇 개국어를 쫙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코빌라이 칸이 감동을 하더라고. 그리고 뭐 했냐면 그 보통 그 코빌라이 칸이 그 지방의 관리들을 보낸 다음에 거기 파악을 하고 오라고 시켰어요.
0: 네.
1: 근데 이 친구들이 다 초등학교 탐구 생활만 잃는 거예요. 날씨 맑음, 몇 월 며칠, 여기는 어떤 일이 있었고, 뭐 있었습니다. 끝. 감사합니다.
0: 네.
1: 이거요. 네. 근데 똑같은 지역을 보고 왔던 마르코 폴로는 거기는요, 대카님, 남자가 막 근육질이 막 이렇고, 아. 뭐, 에야, 이거 어디, 이거 뭐 파티, 뭐 저기가 아니고 콜라텍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아.
0: 구체적으로 보고 하는구나.
1: 입체적으로 보고 하는
0: 거예요. 예, 예, 예.
1: 야, 탐구 생활 보관 애체 날라가고 마르코 폴로, 네, 네가 지방에 가서 그 입체적으로 가서 보고를 하고 와.
0: 네.
1: 그래가지고 쿠빌라이 칸의 신뢰를 얻은 다음에 지방에 가서 모든 걸 다 보고 오는 그런 뭐라고 할까 그 임무를 띈 거예요.
0: 아, 쿠빌라이 칸 밑에서 일을 했구나. 총애를 받아서.
1: 그래가지고 이제 그 원나라에서 17년 동안 했잖아요.
0: 네.
1: 쿠빌라이 칸의 정말로 오른팔 역할을 했다고 해요.
0: 네.
1: 동방 견문록에 따르면.
0: 마르코 폴로가 원나라를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동방 견문록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뭐, 쿠빌라이 칸의 권력이 얼마나 강했고, 황궁과 연애가 얼마나 화려했는지, 그리고 역참과 도로망에 대한 묘사도 있고, 그리고 항저우를 방문하고 깜짝 놀랐다는 기록이 있다더라고요. 네.
1: 그, 원세조가 집권했을 때가 아직까지 남송이 살아있던 때예요. 송나라가 이제 밀려 내려와가지고요. 그리고 항저우가 임안이라고 남송의 수도였어요.
0: 아, 그렇군요.
1: 이게 약간 사기다라고 비판하는 측이 뭐냐면, 남송, 그 항저우 바로 조금만 위에 올라가면 양양이라고 있어요.
0: 양양.
1: 강원도 양양 아니에요?
0: 아니겠죠.
1: 양양이라고 여기를 장악해야지 중원을 장악을 해요. 삼국지에도 맨날 나오는 게 양양이에요.
0: 아, 예.
1: 여기가요?
0: 네.
1: 이 원나라도 양양성을 치고 바로 항저우로 내려와가지고 남송을 멸망시키거든요.
0: 네.
1: 이게 1275년에 양양성이 함락이 돼요.
0: 아, 네. 네.
1: 근데 마르코 폴로는 75년 이후에 도착했거든요.
0: 예.
1: 원나라에.
0: 네.
1: 근데 동방 견문록을 보면
0: 예.
1: 자기가 양양성 함락에 큰 도움을 줬다.
0: 라고 돼 있어요?
1: 라고 돼 있어요.
0: 아. 이거는 좀 결정적이지 않나.
1: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마르코 폴로가 자기가 투석기 있잖아요.
0: 투석기요. 예.
1: 투석기를 자기가 개발해 가지고 예. 이거를 원나라 군대에게 줬다. 자기가 개발한 투석기로 양양성이 함락됐다.
0: 아.
1: 1275년도에.
0: 근데 문제는 맞아.
1: 정사에는 마르코 폴로가 그 이후에 도착했거든요.
0: 어허.
1: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0: 허언증 냄새도 조금 나는 것 같고요. 이건 뭡니까? 마르코 폴로가 이제 남긴 원나라에 대한 기록 가운데 유럽 사람들이 가장 놀란 대목이 쿠빌라이 칸을 연금술사라고 묘사했다.
1: 연금술사.
0: 연금술사.
1: 지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0: 지폐요? 종이 화폐?
1: 종이 화폐를
0: 썼나요, 원나라가?
1: 썼어요. 아. 교초라고 해가지고.
0: 예, 예, 예.
1: 이게 유럽에서는 그 기껏 해봤자 은화.
0: 그렇지.
1: 금화. 실제로 볼 수 있는 실물 귀금속 화폐잖아요.
0: 맨날 주머니에 이렇게 모아보면 이러고 다니잖아요. 예.
1: 근데 깜짝 놀란 거죠. 이 종이 쪼가리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물물 교환이 됩니까? 이걸 줬는데 저쪽에 물건을 줘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이걸 처음 본 마르코 폴로는 네. 아, 저 데칸 쿠빌라이 칸이 네. 이 종이를 금으로 바꾸는 도술이 있구나.
0: 네네.
1: 연금술사다. 네. 라고 믿었다고 하죠.
0: 아. 하지만 여러분 폴로 일행이 베네치아로 나중에 돌아오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도 실려있는데 이 기록도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던데요.
1: 일단 베네치아에서 네. 너무 일을 잘했어요.
0: 네.
1: 아빠랑 삼촌이랑 마르코 폴로랑.
0: 네.
1: 그래서 계속 집에 간다고요. 저기요. 네. 쿠빌라이 칸님 저 베네치아에 좀 가게 주십시오.
0: 네.
1: 아 보시오 부커이 부커이. 아,
0: 안 됩니다.
1: 너 일 잘하는데 어디 가냐. 다른 건 다 해도 집에 못 가. 이게 17년이었어요. 당시 몽골 제국이요.
0: 네, 네, 네.
1: 원세주 쿠빌라이 칸 때 약간 쪼개져요.
0: 네.
1: 원나라와 네. 여러 칸국들이 쪼개집니다.
0: 예.
1: 뭐 일칸국, 킵차크 칸국 등등등요.
0: 예.
1: 그 가운데서 일칸국이라고 있었어요.
0: 네.
1: 범 몽골족 패밀리예요.
0: 예.
1: 거기서 쿠빌라이 칸한테 연락한 거죠. 웨이, 뚜루루 우리 저 결혼을 좀 해야 되는데 왕실에서 공주 좀 보내달라고.
0: 예.
1: 그래서 뭐 쿠빌라이 칸도 그래 알았다. 뭐 그 황실 가운데서 진짜 선별해서 능력 있는 분을 보내요.
0: 네.
1: 일칸국에서 사신들이 옵니다.
0: 네.
1: 직접 어떤 공주를 보내는지
0: 확인하러.
1: 확인하러 왔는데 그 자리에 마침 마르코 폴로가 있었어요.
0: 아, 폴로도 같이 보낸 거예요?
1: 아니요. 폴로를 다른 업무와 하다가 온 거예요.
0: 아, 예.
1: 그러니까 그 사신들 일칸국에서 온 사신이랑 공주랑 다 있는 거죠.
0: 예.
1: 아, 누구시죠? 야, 대카님. 예. 하신 맡기신 업무 다 했습니다. 여기 이러고 아유.
0: 네, 네.
1: 옆에 일칸국에서 온 사신들이 본 거예요.
0: 어어.
1: 우와, 저 친구 일 진짜 잘한다.
0: 일 잘한다. 스카우트를 하나?
1: 저기요.
0: 예.
1: 우리 가는데 좀 무서운데 예. 저 친구 보고 좀 기다려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0: 아, 라고 요청을 해요.
1: 요청은 예. 칸한테 하는 거예요.
0: 예, 예, 예.
1: 쿠빌라이 칸한테. 예. 거짓할 수도 없고
0: 들어줘야지.
1: 그러면 에스코트만 했다가 일칸국이 지금 거의 뭐 이란 이라크 이쪽이거든요. 네. 갔다가 다시 돌아와.
0: 폴로 너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거기까지만 갔다 와.
1: 일단 원나라를 벗어나는 거잖아.
0: 예, 예.
1: 가자. 아빠 삼촌. 아빠랑 삼촌 같이 가도 돼요? 심심한데? 알았다.
0: 아, 또 그거 들어주네.
1: 출발을 해요.
0: 예.
1: 출발을 하면서 들렸던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네시아 찍고 그러니까 쿠빌라이 칸이 가다가 큰일 나면 안 되니까 대선단을 보내줍니다.
0: 예.
1: 그리고 600명의 선원들을 같이 보내줘요. 이 대선단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인도.
0: 이게 바다로 갔구나.
1: 바다로 이제 출발, 이제 쭉 거쳐가요.
0: 네.
1: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귀국길에 이상한 모험담들이 나오거든요.
0: 예.
1: 용 봤다.
0: 아니 마르코 폴로가 유니콘 봤다는 얘기가 있던데.
1: 코뿔소였습니다.
0: 예.
1: 그리고 용이다. 악어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0: 네.
1: 공주를 일칸국까지 정확히 딱 모셔다 드려요.
0: 네.
1: 그때 울었다고요 공주가.
0: 왜요?
1: 가는 길에 너무 정이 들어가지고.
0: 마르코 폴로랑?
1: 마르코 폴로랑 그 아빠 삼촌한테.
0: 네.
1: 공주님 행복하게 잘 사세요. 근데 본 곳에 연락이 온 거죠. 연락 저기 큰일 났습니다. 아 뭔데요? 쿠빌라이 칸이 돌아가셨습니다.
0: 그 사이에? 아, 그래요?
1: 됐다! 야! 안 가도 돼! 야! 베이징 안 가도 돼!
0: 아.
1: 그래서 다시 베네치아로 돌아와요.
0: 아, 그래요? 타이밍이 좋았네.
1: 해서 만들어진 게 동방견문록이다. 이걸 어디서 이제 입체적으로 얘기해요?
0: 마치면서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동방견문록이 후대에 미친 영향력과 역사적 가치 어떻게 평가하면 좋을까요?
1: 동방견문록 덕분에 또는 때문에 당시 유럽인들은 아직까지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되기 전이기 때문에 당시 세상은 엄청나게 큰 몽골의 원제국과 조그마한 유럽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럽인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 큰 지금 중국 대륙과 이쪽 중앙아시아와 이쪽에 큰 관심이 많았죠.
0: 네.
1: 그래가지고 유럽을 벗어나가지고 더 큰 세계로 나가는 어떻게 보면 기폭제 역할을 했다. 그래서 그 결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메리카 대륙의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0: 그러네.
1: 발견이고 현재 미국 건국까지 이어지지 않았나.
0: 아, 네. 원나라와 또 서양의 역사적 관계에 대해서 오늘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0: 미국과 캐나다에서 아이들이 특히 수영장에서 많이 하는 국민 게임 중에 마르코 폴로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눈을 가린 술래가 마르코라고 하면 다른 친구들은 폴로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러면 그 소리가 나는 방향을 짐작해서 물의 저항을 이겨내고 친구를 잡아야 하는 정말 술래 입장에서는 너무 하기 싫을 것 같은 그런 게임입니다. 왜 하필 마르코 폴로라고 주고받는 확실한 기원은 전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술래의 모습이 미지의 세계를 헤치고 나간 탐험가의 모습과 비슷해서가 아닌가 이런 설이 유력하다고 하네요. 7말 8초 아이들과 풀장에서 막바지 휴가 중이시라면 정할 거 없을 때 마르코 폴로 놀이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2: "아, 왜 아빠는 한국말을 배울 생각을 안 해? 아빠가 뭐 하시는데 아빠? 아, 의사세요. 잠깐만, 그 뒤에 쌩 외국인은 너 내 말을 알아들어? 어, 뭐야?"
3: 한국 전석 매진 신화에 이어 뉴욕 무대를 완벽하게 사로잡았던 바로 그 공연. 재미, 웃음, 유쾌, 통쾌, 속이 빵 뚫리는 짜릿한 스탠드업 코미디 이상준 쇼가 다시 뉴욕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15일 토요일 저녁 7시 퀸즈 컬리지 컬든 센터. 뉴욕 한인들을 위한 역대급 웃음 폭탄. 지금 바로 예매하세요.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황금사라기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2불 99, 전보 씨 없는 수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4불 99, 페르시안 오이팩당 99센트, 유기농장 유기농 꿈밤 깜밤 개당 9불 99, 장 담은 현미 15파운드 포대당 12불 99, 통통배 명품 굴비 냉동 개당 21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이상한 독서실의 비밀을 말한다. 금촌고시원 오윤환 장로입니다.
3: 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4: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5: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3: 누군가를 한 번은 도와줄 수 있어도 내 평생을 다 바쳐서 일평생을 도와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4: 네, 오늘 초대 손님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인데요.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감당할 수 없었다고 고백하시는 분이십니다.
5: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고시원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고시원을 운영하고 계신 오윤환 장로님을 모시겠습니다.
3: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6: 선하십니다.
3: 장로님, 저희가 사실은 어떻게 모시게 됐는지 얘기 들으셨어요?
7: 네, 그 작가님한테 네. 먼저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들었습니다.
3: 제가 그 궁금한 이야기 와인을 한 회도 안 빼고 보잖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라. 지난해였는가 장로님이 출연하신 방송을 보고 고시원을 통해서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계신 장로님의 사연을 보고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우리 작가분에게 좀 찾아달라. 저분을 좀 수소문해 달라. 왜냐면 이게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내용을 보면서 왠지 크리스찬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터뷰 하시는데 저 뒤에 주는 나의 이렇게 무슨 성경 구절 같은 게 하나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당연히 크리스찬이겠지 해서 제 작가님에게 방송국으로 연락을 해서 저 장로님을 좀 섭외 좀 해달라라고 요청을 드렸었어요.

0: 이전 강화도로 이제 바닷가로 갔지요.
1: 네.
0: 갔더니 이렇게 산으로 이렇게 올라갔더니 판판한 돌이 있더라고요.
1: 예.
0: 바위가 크게 있는데 바로 옆에가 이제 바닷물인데 큰 바위가 판판하게 있더라고요.
1: 예.
0: 거기에서 이제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 안 먹었잖아요. 새벽에 나왔으니까.
1: 예.
0: 이제 답답하니까 하루는 보내야 되겠고 그냥 소주 두 병 사고 새우깡 하나 사고 김밥 한 줄 사고 돈이 없으니까 이제 돈도 아껴야 되고요.
1: 네.
0: 그러면서 소주를 한 먹으면서 일하자 저런 생각했는데 더 이상 내가 있어야 할 존재 가치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1: 아.
0: 그날 술도 참 많이 먹었어요.
1: 네.
0: 술이 취하지도 않아요.
1: 네.
0: 근데 또 죽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신발을 벗어놓고 뭐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 보면 있죠.
1: 네, 네, 맞아요. 예.
0: 내가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더라고요.
1: 네.
0: 그러고서 이제 바위 난간에 서서 하나, 둘, 셋 하고 이제 탁 떨어지려고 이제 하는데.
1: 네.
0: 뒤에서 애 엄마가 여보 애들이 아빠 아빠 왜 이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그 막 그 염이 오는데 그 이제 털폭 주저앉았죠.
1: 예, 예.
0: 그러고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서 부인하고 애들을 보려고 이렇게 뒤를 돌아봤더니 없죠 뭐.
1: 예, 예.
0: 그냥 환청이 들린 거죠.
1: 예.
0: 네.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이대로 나를 하나님 불러주시는 게 아니라 아직도 내가 이 세상에 있어야 할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불러주시지 않는구나.
1: 예.
0: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한없이 울어봤어요.
1: 네.
0: 아마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많이 울은 본 적이 없을 거예요.
1: 네.
0: 하, 펑펑 울고 그래. 그러면 뭐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냐? 죽을 힘만큼 각오가 돼 있으면 뭐라도 할 수 있잖아요.
1: 네, 네.
0: 어느 날인가 밤이 좀 깊었는데
1: 네.
0: 아주머니가 아기를 얻고 이렇게 온 거예요.
1: 네.
0: 그날 좀 비가 왔어요. 비에 흠뻑 젖었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이 밤중에 아주머니가 와서 방을 달라고 할 때는 이게 무슨 가정에 뭐 불화가 있겠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이 다 잠을 자고 있으니까 우선 이제 빈방에 이제 안내를 해주고 타월을 갖다가 주워서 이제 닦으라고 하고 그래갖고서 이제 그날 밤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저 혼자만 먹을 수 없잖아요.
1: 네.
0: 그래 같이 이렇게 밥을 먹는데 남편이 그 좀 술을 먹으면 그렇게 욕도 하고 폭행도 하고 좀 괴롭히는 모양이에요.
1: 네.
0: 그래서 애가 학교에 들어갈 때까지만 이 사람하고 살겠다 하고 이제 자기 마음으로 꽉 참고서 그동안에 이렇게 버티고 있었는데
1: 네.
0: 너무너무 못 참겠더라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애기를 얻고 그 밤에 비 오는데 이제 들쳐 얻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보름 정도 저희 고시원에서 이제 숙식을 무료로 했죠.
1: 와, 그냥 돈 안 받으셨어요?
0: 네.
1: 예.
0: 좀 뭐, 그 야밤에 오니까.
1: 그렇죠, 그렇죠. 아무것도.
0: 애기만 들쳐왔고,
1: 예.
0: 돈도 못 갖고 오고, 그냥 네네. 빈손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보름 정도 있으니까, 남자가 왔더라고요.
1: 예.
0: 남편이요.
1: 예.
0: 그러니까 아마 어떻게 연락을 했는 모양이에요.
1: 예, 예.
0: 그래갖고 이전 그 같이 이렇게 갔는데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하고 갔는데 그게 지역의 신문에 나오게 됐어요.
1: 아, 소개가 됐어요.
0: 네.
1: 예.
0: 이게 이젠 방송도 타고 신문도 나오고 이러니까 전국에서 이제 어렵고 힘들다는 사람들이
1: 찾아와요?
0: 다 전화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2: 아~
0: 그러니까 좀 처음 그렇게 전화를 받으니까 뭐 준비가 없잖아요.
1: 예, 예.
0: 그 아주머니 한번 도와줬다고 해서 그냥 전화 한번 그냥 당연히 그냥 도와준 것 뿐인데
1: 예, 예.
0: 여기저기에서 전화 와서 나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거절을 못하고 그냥 예. 받아줬어요.
1: 아, 오라 그랬어요?
2: 어.
0: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3, 40명 지금 고시원에 있어요.
1: 아유.
3: 그, 원래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거의 노숙인 분들의 쉼터가 된 거잖아요.
1: 네.
3: 너무 견디기 힘드셨을 것 같은데.
1: 뭐, 많은 일들이 있지 않겠어요?
3: 많은 일들이
1: 예, 그 안에서 뭐, 그분들 모여 살다 보면 네. 약주들도 많이 드시고 또.
0: 이제 노숙자,
1: 네.
0: 또 알코올 중독자,
1: 예.
0: 중한 범죄로 인해서 이제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이제 퇴소한 사람들,
1: 예, 예.
0: 사업에 실패하신 분들,
1: 예.
0: 불황아, 이분들은 성격이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포악해요. 전 사업에 예를 들어 실패를 했어요.
1: 예.
0: 가족이 해체가 되고 지금 몸만 자기 몸만 지금 저희 고시원에 와 있잖아요.
1: 네, 네.
0: 이분이 갖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단 하나 자존심뿐이 없는 거예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러니까 쌍소리도 나오고
1: 예.
0: 어떤 때는 막 주먹 날라오기도 하고 고시원을 운영을 하다 보면은 이제 뭐 고치는 것도 있고 청소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이제 도와줬으니까 이제 뭐 청소도 저 혼자 하는데 옆에서 도와주고 뭐 주방 일 하는데도 도와주고 이렇게 했으니까 고맙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한테 수고했다고 해서 이제 좀 음식을 좀 색다르게 좀 해서 이렇게 주려고
1: 네.
0: 뭐 인건비를 이렇게 줄 수
1: 예.
0: 없잖아요.
1: 네.
0: 그러면 이제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이제 좀 몇 근 사갖고 와서 이렇게 갖고 구워서 이렇게 주는데 그게 일주일에 한두 번은 그런 일들이 이제 있잖아요.
1: 예.
0: 근데 본인은 그런 데에 조금 봉사하는 데에 전혀 관여도 안 하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먹는 것은 배 아픈 거예요. 근데 자기는 네. 안 줬다 이거죠.
1: 예.
0: 그러면서 페트병에다 오줌을 싸갖고 와서
1: 네.
0: 이렇게 손님이 와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와갖고 저 머리에다 붓는 거예요.
2: 아이고.
1: 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3: 그런데 그런 견디기 힘든 그런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또 견디시기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1: 저희 같으면 사실 못 참거든요. 그냥 나가 뭐 이러고 당장 내쫓을 것 같은데.
0: 참 뭐라 그럴까 구역질도 나고요.
1: 네.
0: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이지?
1: 네, 네.
0: 내가 꼭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건가?
1: 네, 네.
0: 하나님 왜 제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안 할까요?
1: 네.
0: 그걸 생각이
1: 그렇겠죠.
0: 다 들면서도
1: 그렇겠죠.
0: 막 이러죠.
1: 예.
0: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1: 예.
0: 네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네가 믿음이 좋다고 해도 너는 사랑이 없으면 저 산을 옮길 만한 네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너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1: 네.
0: 네가 네 재산을 다 팔고 네가 뭐 다 해서 굳이 한다고 해도 네가 지금 네가 죽을 힘을 다해서 저 사람들을 다 굳이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이는 네.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구절이 탁 튀는 거예요. 아, 제가 탁 쳤죠. 맞죠. 내가 저 사람들한테 먹여주고 재워준다고 하는 그 이게 내가 무슨 큰일이나 하는 것 마냥 내가 대단한 것 마냥 이렇게 내가 생각한 게 이게 내가 잘못이지. 사랑이 없지. 그래, 사랑을 줘야지. 그때부터 제가 사랑을 줘야.
1: 아, 그러니까 지금 미워하는 마음들이 바뀌어요?
0: 그것을 제 마음에서 엄청난 싸움을 지금도 해요.
1: 아, 그렇겠죠. 그렇겠죠. 눈에 보이는 게.
0: 미웠잖아요.
1: 그럼요, 그럼요.
0: 화가 나잖아요.
1: 그럼요.
0: 속상하잖아요. 그것을 제가 이제 저 자신을 한 거예요.
1: 네, 네.
0: 이때마다 제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제 속에 있는 더러운 거, 추한 거, 악한 거, 이기적인 거, 위선적인 거, 교만한 거, 허영에 떠는 모든 이런 것을 다 쏟아내 주시고 깨끗하게 저 씻어 주십시오.
1: 네.
0: 그리고 오로지 저 사람들만 제가 낮고 낮은 자세로 저 사람들을 이렇게 돌보게 해 주십시오. 이 사랑을 또 저에게 주십시오.
1: 네.
0: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것을 그 사람한테 느끼게 보이게 해 주려고 제가 막 하죠.
1: 네.
0: 억지로 막 내 몸부림을 치면서 억지로 막 하는 거죠. 근데 네. 이것을 쭉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약간은 많이가 아니고 아주 요만큼은 성화된 모습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1: 네. 지금 몇 년째 운영하고 계신 거죠?
0: 지금 23년째 하고 있습니다.
1: 그럼 23년째면 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을 텐데 기억에 나는 분들이 좀 꽤 있으실 것 같아요. 특별히 기억이 남는
0: 엄청
1: 많겠죠.
0: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에이 원장님 아무리 얘기를 해도 뭐 그런
1: 아,
0: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네, 에이 네, 네. 그런 일이 있어요. 네. 뭐 이렇게 얘기할
1: 이렇게 수 말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0: 네.
1: 네네 어떤
0: 그런 것이 있는데
1: 네.
0: 그냥 아주 최근에 있었던 네, 얘기를 네. 하나 할 보면
1: 네네 네.
0: 엄마가
1: 네.
0: 아빠하고 결혼을 했어요.
1: 네.
0: 결혼을 했는데 다른 남자를 또 만나는 모양이에요.
1: 네, 엄마가. 예.
0: 어. 그래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았는데 이 엄마가 아빠하고 무슨 사연인지 이제 이혼을 했어요.
1: 네.
0: 근데 그 사이에 애를 낳았단 말이에요.
1: 네네.
0: 근데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알지를 못하는지 어떡하는지는 네. 모르는데 아이를 데리고 갔어야 되는데 엄마가.
1: 네.
0: 아이를 안 데리고 갔어요.
1: 그 아이를 누가 키워?
0: 그러니까 아빠가 네. 아이를 키운 거예요.
1: 엄마가 나갔어요. 애를 두고.
0: 네.
1: 예.
0: 그런데 이제 아빠도 젊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또 재혼을 했을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러니까 다른 이제 어머니, 엄마,
1: 만났어.
0: 다른 엄마가 온 거예요.
1: 그 애 데리고 재혼을 했어. 예, 예. 네. 예.
0: 그 엄마가 와서 이렇게 보는데 아빠 닮은 모습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1: 네.
0: 가족이 닮은 모습이 전혀 없는 거예요.
1: 네.
0: 아니지 않느냐. 내 자식이다. 내가 네. 지금까지 키웠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아닌 것 같으니까
1: 유전자
0: 병원에 가서 DNA 네. 검사를 한 거예요.
1: 네.
0: 그랬더니 아닌 거예요.
1: 아니야.
0: 이 애한테 알려줬을 거 아니에요.
1: 얘는 이미 컸고 이제.
0: 네. 네. 작년에 나이로 29이에요. 얘가.
1: 아, 군대도 성장했어.
0: 갔다, 군대도 갔다 오고 다 했어요.
1: 다 성장해서 지금 알게 된 거예요.
0: 네. 네.
2: 아하, 너무 충격받았게 했는데.
1: 네.
0: 그러니까 이제 그 뭐라고 호적에서 이제 내 자식이 아니니까
1: 네.
0: 그 호적에서 이제 파내야 되잖아요.
1: 그 아버지가 또 파요?
0: 그러니까 법원에 이제 그 친자 뭐 아닌 뭐 그런 네. 거 있잖아요.
1: 네. 친자 부재 뭐
0: 그걸 했어요.
1: 네.
0: 그래서 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났어요.
1: 네.
0: 친자가 아니다.
1: 네.
0: 그러니까 얘가 또 이제 알았을 거 아니에요.
1: 네.
0: 두 번의 쇼크를 받은 거예요.
1: 네, 아빠가 또 버렸네요.
0: 네. 네. DNA 검사를 하니까 지 아빠가 아니라고 그래.
1: 네.
0: 법원에서 판결이 이제 너는 이
1: 집안이 아니다.
0: 혈통이 네, 아니다 네, 이 얘기죠.
1: 네. 그 엄마는 뭐
0: 세 번째로는 네. 이제 내 자식이 아니니까 나가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법원에서 판결까지 받았으니까.
1: 그래도 어디. 네. 네.
0: 그래갖고 얘가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네. 이렇게 했는데 원장님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1: 오갈 데가 없다고.
0: 오갈 데 없습니다. 그러니 저 좀 받아주십시오. 그래 오라고.
1: 어머나.
0: 아니 먼저 병원에서 DNA 검사에서 친족이 아니라고 나왔잖아요.
1: 아니 뭐 그걸 알겠는데. 아니라고. 그건 알겠는데.
0: 법원에서 판결이 받았잖아요.
1: 예, 그것도 알겠는데.
0: 나가라고 했잖아요. 예, 예. 이 세 번을 얘는
1: 충격으로
0: 받으니까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충격에 의한 정신 이상, 정신 분열 뭐 이런 증세가 나타나는 거죠. 지금 얘는 이런 상황에 의해서 여기 오기는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참 저도 따분하기도 하고 갑갑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일단은 얘를 어떻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시하고 얘기를 해서 병원에 입원을 시켜주고 또 시하고 또 협의를 해서 그 이제 엄마를 찾아줬죠.
1: 엄마 찾았어요. 네. 엄마는 그랬더니, 자기 엄마일 거 아니에요.
0: 네, 자기 엄마는 이제 찾아준 거죠.
1: 그 남자랑 살고 아까 모르시죠, 그렇죠? 그 남자랑 살고 있는지 그 모르시잖아요. 원래 애 아빠랑. 거기까지는 모르시죠.
0: 거기까지는 모르죠. 예,
1: 거기까지 너무 기뻐지고. 예.
0: 뭐 이제 그 엄마하고만 시에서 연락을 해서 예. 주민센터로 오라고 해서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그 엄마하고 이 아들하고 양쪽에 이제 엄마 보고도 아들 보고 싶냐고 만나고 네. 싶냐고 하고 네. 이 아들한테도 엄마 보고 싶냐고 만나고 싶냐 그래갖고서 둘 다 만나고 싶다고 해서 주민센터에서 이제 회의실에서 아이고, 이제 만나게 만났어요. 해주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봉일천에 살더라고요. 아유. 그래서 거기 가서 살고 있는데
1: 아이고.
0: 그러한 그 참 이런 일까지도 내가 하면서 이걸 하이다나 하는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1: 그렇겠죠.
0: 좀 어려운 것도 많이 있어요.
1: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던가요?
0: 사랑이 없으면은요. 예. 정말 못해요.
1: 그럼요, 그럼요.
0: 더러워서도 못하고 냄새 나서도 못하고.
1: 맞아요, 맞아요.
0: 힘들어서도 못하고.
1: 아, 그럼요.
0: 부역질 나서도 못하고.
1: 그럼요.
0: 왜냐하면 우리가 거리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뭐 어느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뭐 이렇게 전단지 주잖아요. 과연 몇 명이나
1: 그렇죠.
0: 전도가 될까?
1: 네. 옛날식이죠.
0: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진실한 마음에서 진실하게 사랑을 베풀고 내가 더 낮은 자세로 이 사랑을 베풀으면 주위의 사람들이 보고 아 우리 원장님 같으면 내가 하나님 영접하지 내가 예수님 영접하지 나 교회에 갈 거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간단 말이에요.
1: 네.
0: 근데 제가 아무리 구제활동을 밥 먹여주고 재워준다고 해도 제 행동이 삐뚤어지고 저를 보고서 배울 게 없으면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얘기할 수 있다면 내 자신이 행동으로 변화돼서 그것을 정말로 실천을 했을 때에 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할 거예요.
1: 네, 네.
0: 고시원을 그 운영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 저를 돌봐줘야 돼.
1: 아.
0: 네? 가족이 저를 인정을 해주고 저를 돌봐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직접 와갖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이 작은 딸이 시집 가기 전에 와서 많이 도와줬어요.
1: 예.
0: 또 지금도 부인은 아프지만 그래도 아. 지금도 차에 좀 반찬이 이렇게 실려 있는데
1: 아이고.
0: 뭐 김치니 깍두기니 뭐 이런 반찬을 해주니까 갖고 또 가잖아요. 아이고. 이렇게 많이 안 도와주면
1: 그럼요.
0: 이게 다 할 수가 없어요.
1: 아이고.
0: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몸은 따로 있다 하더라도 온 가족의 고시원에 다 매달려 있어야 돼요.
1: 그러네요. 마지막으로 장로님 이제 언젠가 우리가 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 어떤 얘기를 듣고 싶으세요?
0: 아마 천국에 아니 제가 하나님이 불러서 가면 면접 보겠죠?
1: 아, 면접 안 봐요, 거기 지금. 아, 면접 안 봅니다. 장모님, 제가 알기로 면접 안 봅니다.
0: 너 뭐 하다 왔느냐, 그러지 않겠어요?
4: 지금도 계속 면접 중 아니에요?
0: 저는 수많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내용 중에
1: 네네.
0: 다는 못하지만
1: 네네.
0: 그래도 부재하는
1: 네.
0: 또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할 수 있는 제가 통로가 돼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는 일, 네. 이 일을 하다 왔습니다.
1: 네.
0: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충성된 종아 그래 너 나쁜 짓 안 하고 좋은 일 하다 왔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1: 네.
0: 그 말 한마디 들으면
1: 아유.
0: 감사하고 그런 거.
1: 하늘의 세상이 크시리라 믿고요. 또 양로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이 헌신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큰 축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오늘 방송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또 좀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우리 연희일자매 어떻게 들으셨어요?
3: 저는 요즘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 마음을 달라는 기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1: 네.
3: 하나님 뜻이 있는 곳에 제 뜻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눈물이 있는 곳에 제 눈물이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는데 오늘 장로님을 뵙고 제가 기도 응답을 받은 것 같다는
1: 어머,
3: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마치 이 땅에 오래 평생 살 것처럼 살잖아요. 근데 정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그 골로새서 말씀처럼 하늘에 보화를 많이 쌓아두고 하늘에 상급을 많이 둬서 정말 하나님께 사람에게 인정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종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오늘 어떤 꿈과 목적이 생기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1: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정수영재.
4: 네. 그 건물 사실 때 그 2억 들어왔는데 아직 그 하나도 못 갚으셨다고. 그래서 다음 후원자는 꼭 2억 이상 들고 와서 그게 다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그게 정수영재기를. 네. 본인에게 소망합니다.
4: 네.
1: 2억 바치시고.
4: 네.
0: 한 가지만 좀 더. 더
1: 아, 네. 네.
0: 우리 고시원에 계신 분들한테 너 교회 가라 교회 가라 그래도 바로 코앞에 있는데 교회를 안 가요.
1: 네네.
0: 근데 사실 끌고 가도 안 가려고 그러죠.
1: 네네네.
0: 그렇죠? 그럼 저분들을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
1: 네.
0: 그래서 저희들은 휴게실이 한 50평 정도 돼요.
1: 네.
0: 책이 한 3천 권 정도 비치되어 있고 운동기구도 이렇게 있는데
1: 네.
0: 거기에서 이젠 수원의 아름다운 교회라고 있는데
1: 네.
0: 김명진 목사님을 격주로 토요일 날
1: 오세요.
0: 11시에 청빙을 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예배를 봐요.
1: 좋은 방법이네요. 네.
0: 그러니까 교회를 끌고 갈 수도 없고 예. 가라고 해도 안 가고
1: 네네.
0: 그러면 같은 공간 안에서
1: 네.
0: 휴게실에서 거기에 이제 제가 네. 특별히 준비를 해요. 음료수를 준비를 하고 과일을 준비하고 뭐 과자 같은 것도 준비하고 저녁 때에 저녁을 이제 특별히 제가 이제 고기를 사다가
1: 어머나.
0: 이제 예배 드린 분들하고 또 예. 이제 맨 처음에는 예배 드린 분들한테 드렸는데 불만이 많더라고요.
1: 그래요, 그래요. 예배 안 드리는 분들
0: 많이 생각하니까
1: 또 맛을 보고 오죠.
0: 저들도 한 번 먹고 두 번 얻어 먹다 보면 미안해서
1: 오죠.
0: 여기 예배 참석하겠지.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1: 아유, 훌륭하십니다.
0: 정말로 저렇게 벼랑 끝에서 좌절하고 또 가족과 헤어짐 뭐 이런 걸로 해서 매일 슬프게 저렇게 지내는 저 사람들을 마음의 평안을 좀 얻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접도 하고 이래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은혜의 그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지금
1: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0: 지금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아멘이에요. 정말 이 방송을 보고 계실 뭐 삼성반도체, 하이닉스 뭐 많지 않습니까? 네이버, 카카오, 뭐 쿠팡, 신우회들 많이 있거든요. 무엇보다 오늘 장로님 말씀에 제가 많이 회개가 됐습니다. 사랑이 없이 하는 봉사와 헌신은 아무것도 없는 헛수임과 똑같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뭐 겨울철에 좋은 일 한다고 가서 아무 생각 없이 키키덕거리면서 연탄도 날라봤고 뭐 급식한다고 가서 국도 덜어져 봤고 맛있게 드세요도 했지만 한 번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마음에 품고 저희가 제 아버지 목욕도 시키지만 막 투덜대면서 목욕도 시켰지만 근데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한 스푼 한 스푼에 또 한 연탄 하나하나를 나눌 때 사랑을 했던가? 반성이 됐어요. 한 번도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오늘 괜히 멋있는 일, 좋은 일 한 것 같은 뿌듯함만 가지러 다녀온 것 같다는 깊숙한 회개가 들어서 진정으로 그 어두운 곳에 계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금촌교회를 세우신 장로님을 제가 굉장히 다시 한번 존경하면서 오늘 잘 모셨다는 생각이 들겠습니다. 필요하신 것들 앞으로 여기 제가 자막을 꼭 넣어드릴 거거든요. 많이들 도와주시고 예, 제가 오늘 기업 언급 안 한 기업들도 꿈틀 되시면 좀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5: 아, 왜 아빠는 한국말 배울 생각을 안 해? 아빠가 뭐 하시는데 봐, 아빠? 아, 의사세요. 잠깐만, 그 뒤에 쌩 외국인은 너 내 말을 알아들어? 어, 뭐야?
6: 한국 전석 매진 신화에 이어 뉴욕 무대를 완벽하게 사로잡았던 바로 그 공연. 재미, 웃음, 유쾌, 통쾌, 속이 빵 뚫리는 짜릿한 스탠드업 코미디 이상준 쇼가 다시 뉴욕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15일 토요일 저녁 7시 퀸즈 컬리지 컬든 센터 뉴욕 한인들을 위한 역대급 웃음 폭탄. 지금 바로 예매하세요.

0: 은혜의 시간. 은혜와 영광교회 정현 목사입니다.
1: 이 노래 안 불러본 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중 작사, 홍남파 작곡, 봉당 봉당. 이 명곡 다 아시죠? 봉당 봉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냇물아 퍼져라 널리 널리 퍼져라. 건너편에 앉아서 나무를 심는 우리 누나 손등을 간지려 주어라. 아주 멋있는 곡입니다. 여기서 저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연상하게 됐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퐁당 퐁당 기도의 돌을 던지며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면 하나님 손을 간지럽게 해드리며 하나님께서 아주 재미있어 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우리가 좋아하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감정을 전달해드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시적 표현으로 재해석을 해봅니다. 2절 가사,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냇물아 퍼져라, 퍼질 대로 퍼져라, 고운 노래 한마디 들려달라고 우리 누나 손등을 간지려 주어라. 고운 노래 한마디를 들려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호소하는 시적인 표현으로 재해석해 봅니다. 고운 노래 한마디 들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고운 노래 소리 한마디 한마디 들으며 즐기며 살아가십니까? 적지 않은 영혼들이 척박한 영혼의 환경 속에서 척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고운 노래 소리 때문에 우리 인생이 아름다워야 되고 사실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릴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때로 우리는 그러나 어리석게 미련하게 척박한 상태로 내 영혼을 내가 몰고 가며 척박한 삶을 내가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고운 노래 한마디 듣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오늘도 우리 속에 만들어내주고 계십니다. 삶의 환경을 통해 우리를 가까이 깊숙이 찾아오시며 우리 속에 믿음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모습. 오늘 창세기 31장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미국 타임스 매거진의 보도에 의하면 중국의 어떤 기업들은 자기 종업원들에게 이 헬멧 또는 모자를 씌우고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비밀 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그 AI 뭐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그 종업원들이 두뇌의 뇌파를 찍어서 컴퓨터로 송신하면 그 컴퓨터에서 AI가 그 종업원들의 두뇌 상태를 분석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어떤 디프레션 문제, 불만의 문제, 화가 나 있는 상태, 만족감의 여부, 이런 것들을 쭉 AI로 분석하며 계속해서 이 AI와 두뇌 사이의 관계를 더 밀접하게 연결시키며 기술을 개발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미국에서는 꿈도 못 꾸는 일이겠습니다만 개인의 모든 사적인 권리를 이 프라이버시를 다 무시한 채 중국의 적지 않은 기업들이 이런 면에서 종업원들을 감시하고 한편 자기들의 연구 재료로 악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수년에 걸쳐서. 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리에 헬멧도 안 씌우시고 우리 두뇌, 뇌파를 자세히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불만과 우리의 계획을 자세히 살피고 계십니다. 우리 프라이버시를 뺏어가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인생을 더 만족스러운, 더 아름다운, 더 찬란한 인생으로 만들어가시기 위해 우리의 뇌의 움직임을, 우리 마음의 상태를 자세히 살피시며 필요할 때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치기도 하시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쏟아 부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본과 마찬, 우리도 마찬,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쏟아 부어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태어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야곱을 한 순간도 떠난 적이 없이 그의 삶을 쭉 살피시며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리 자주 많이 느끼지 못했던 것이 그의 삶 속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나 오늘 보는 본문 가운데 야곱이 비로소 그 사랑을 깨닫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두 사기꾼의 이야기 넘버 3로 하려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목을 제가 두 야곱 이야기로 정했습니다. 우리는 본문 가운데 다른 야곱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사기치던 그러한 야곱의 모습이 신실한 사람으로 바뀌는 그러한 현실을 본문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그 당신의 약속을 완성하시기 위해 야곱을 찾아오시며 야곱을 새롭게 빚으시며 야곱을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시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창세기 30장 43절 마지막 절에 이에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다고 말씀합니다. 야곱의 번창입니다. 창세기 29장에서는 야곱의 가족 열두 아들을 열한 아들과 딸 하나를 낳는 그런 가족의 번창을 기록했고 30장에서는 야곱의 물질의 번창을 기록해 줬습니다. 29장에서는 라반이 야곱을 속이는 일이 벌어졌고 30장에서는 야곱이 라반의 꾀를 능가하는 모습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야곱은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번창했습니다. 31장 1, 2, 3절에서는 이제 라반의 반응, 야곱의 번창에 대한 라반의 반응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한번 야곱을 찾아오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그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 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라반이 야곱에 대해 많이 서운하게 여기는 상황입니다. 하나의 위기죠.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돌아갈 때가 되었다 말씀합니다. 어차피 야곱은 라반의 땅에 밧다나람에 뿌리를 내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될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4절에서 20절까지 보시면 레아와 라헬의 동의, 이제 야곱이 자기 아내들을 불러서 우리 내 고향으로 돌아가자. 두 아내가 동의를 하며 출발하게 됩니다. 모든 재산, 가족을 다 이끌고 대장정이 시작됩니다. 21절에서 25절까지 보시면 이제 그 사실을 뒤늦게 라반이 알고 추격을 해 쫓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현몽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절대 야곱에게 손 대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26절에서 46절까지 보시면 라반과 야곱의 논쟁, 여기에 야곱의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20년 내내 라반은 계속해서 야곱의 등을 쳐먹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은 변화된 사람의 모습으로 사기꾼에서 이제 신실한 일꾼으로 바뀐 모습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렇게 사기를 치고 있던 라반을 열심히 섬기는 야곱의 모습,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변화의 저변 밑바닥에는 하나님에 관한 생각의 변화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의 변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마음에 점점 공고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38절에 이렇게 야곱이 얘기합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근데 자기가 손실을 만들어내지 않았어도 자기가 섬기는 라반을 위해 자기 주머니에서 갚았다고 여기 야곱이 39절에 서술합니다. 40절에 보시면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20년 동안 일하지 않았습니까? 14년 동안 두 아내를 위해 6년 동안 당신 라반의 양과 염소를 키우며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41절 말씀에 외삼촌께서는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10번이나 사기를 치셨으며 그런 얘기죠. 그러나 사기를 당하면서도 이제 야곱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라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42절에 여기에 야곱의 믿음의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 빈털터리로 돌려보냈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찾아와 책망하지 않으셨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모습을 알고 있는, 보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43절 이하에 보시면 야곱과 라반 사이의 일종의 평화 조약이 이루어지며 31장이 종결됩니다. 우리 두 개 정도의 교훈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완성하시기 위해 우리 삶 속에 깊숙이 간섭해 찾아오시며 빚어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댕그만이 혼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그 이유는 당신의 약속을 완성하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에 관한 생각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믿음을 집어넣어 주십니다. 야곱에게는 이게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확하게 언제부터 야곱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기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자기의 삶 전체를 의존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20년의 타지 생활을 통해 야곱은 그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기꾼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복의 근원이신 것을 야곱은 고백하며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다 이미 경험한 우리 인생의 한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압니다. 아,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구나. 우리가 다 압니다.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또다시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 주셔서 볼 것을 볼 수 있게 해 주시는 야곱이 라헬과 레아에게 이렇게 자기 믿음을 5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아무리 당신의 아버지 내 장인 라반이 화가 났을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안 흔들리는 흔들림이 없는 전과 같이 반응하지 아니하는 야곱입니다. 7절에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라반을 막으시고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였으며 원래 야곱은 자기 형 에서가 무서워서 이 타지 생활을 시작한 사람이었으나 더 이상 사람을 라반을 무서워하지 않고 있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이라 고백합니다. 야곱의 시각도 바뀝니다. 1절에 보시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즉 라반의 아들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자기들의 아버지 라반의 소유를 뺏어갔다고 라반의 아들들이 불평을 하지만 9절에 보시면 야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고요.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이 뺏어간 것으로 보았으나 야곱은 하나님

0: 하나님께서 친히 뺏어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시각의 변화이죠. 야곱은 자신의 번창을 자기의 전략 때문이 아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뛰어난 꾀 때문이 아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11절에 꿈에 하나님께서 당시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기를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이요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향한 모든 것을 나 여호와가 다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변상해주고 보상해 주겠노라. 그 결과로 자기가 번창했다고 야곱은 고백합니다. 이런저런 수도 많이 썼습니다. 나무가지를 뭐 어떻게 하고 했으나 나름대로 튼튼한 양끼리 교접하고 등등 했으나 그러나 이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고 자기 번창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셨듯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바른 생각으로 계속 변화시켜 주시며 우리 속에 믿음을 넣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택하셨다고 생각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굉장히 중요한 답을 제가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왜 해필이면 에서도 아닌 라반도 아닌 이 야곱을 택하셨을까요? 첫 번째 중요한 이유는 야곱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택하신 이유는 제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이유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이에는 은혜만 놓여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죄인을 택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 가운데 죄인이 아닌 사람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는 사람 가운데 죄인 아닌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들 가운데 죄인이 아니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사람 가운데 죄인이 아니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지 맙시다. 죄인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며 즐기는 방법은 예수님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며 진리를 보게 하며 계시의 의미를 깨닫게 해줍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은 예수님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죄인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 상황 가운데 이런저런 모습으로 일하시며 우리 속에 믿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셨고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구석구석에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시각을 더 밝게 변화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가까이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도록 해 줍니다. 내 삶의 번창이 내 꾀의 결과가 아닌 것을 분명히 볼 수 있게 해 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결과임을 내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널려져 있음을 보게 해 주십니다. 과거에는 그러한 이해를 못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공급해 주심으로 시각이 바뀌어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자세를 유지할 뿐 아니라 더 확실한 믿음의 자세로 깊숙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발걸음을 계속하는 영혼들을 성경은 성숙하다고 부릅니다. 우리가 영적 성숙이 어디에 있든 간에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성숙한 영혼이 됩니다. 빌립보 3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성숙한 영혼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성숙한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나타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고쳐 주시고 바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 달려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며 우리 속에 계속해서 믿음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야곱에게는 20년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 세월이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종지부를 찍고 계시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삶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리스도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는 삶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영적인 지식을 더욱더 깊이 있게 공고하게 바꾸어주시는 그 경험을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생각이 더 명쾌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믿음을 집어넣으시며 생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동시에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어 주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그는 사기꾼에서 신실한 일꾼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며 이것이 복음의 기적입니다. 6절에 야곱이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 라반을 섬겼거늘 힘을 다하여 섬길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힘을 다하여 섬길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섬김은 능력입니다. 섬김은 고상함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귀한 마음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 믿고 수십 년 지났는데 남을 섬긴다는 게 뭔지 모르는 영혼들이 있으면 얼마나 주님 마음이 답답하시겠습니까? 자기만 아는 사람이 얼마나 주님 마음을 답답하게 해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켰는데 왜 그 영혼들은 변화되고 있지 아니한지 아니면 왜 내 속에 그 부분은 변화되고 있지 아니한지 왜 나는 섬길 줄 모르는지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맛을 모르는 것이 아픔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이는 외인에 대하여 외인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여기 단정이라고 되어 있는 표현은 예수쟁이답게라고 번역하는 게 맞을 겁니다. 예수쟁이답게 행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사람의 상식과 예의를 훌쩍 뛰어넘는 고상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 기도 많이 하면 뭐합니까? 설교 많이 들으면 뭐 해서 먹습니까? 성경 통독을 몇 번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이 내 삶 속에 단정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상식과 예의를 훌쩍 뛰어넘는 고상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는 라반을 섬기는 엄청난 능력으로 변화되지 않고는 그 모든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었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집어넣으시며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없었다는 증거가 되고 맙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부어주시는 믿음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생각에, 우리 가치관에, 우리 인격에 분명한 변화가 생겨납니다. 야곱이 그렇게 바뀌었듯이 게으름이 변하여 부지런함으로 이기적인 고집과 교만과 자만심이 조금씩 깎여져 나가며 예수님 닮은 모습이 조금씩 우리 속에 자리잡게 되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붙은 욕심이 점점 그 매력을 잃어가는 경험을 세상을 향한 걱정이 점점점 그 위력이 약해져가는 경험을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더 선명해지며 우리 두뇌를 더 가득가득 점령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인격과 삶의 변화가 없거나 더딘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믿음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증상입니다. 다시 한번 퐁당퐁당의 낭만으로 초대합니다.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냄보다 퍼져라. 멀리멀리 널리널리 퍼져라. 건너편에 앉아서 나무를 심는 우리 누나 손등을 간지러 주어라. 저는 여기서 우리 마음을 향해 돌을 던지시는 주님의 사랑을 연상해 봅니다. 우리의 손을 간지려 주시려고 우리 영혼에 만족한 기쁨을 주시려고 우리를 향해 돌을 던지시는 하나님.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냄무라 퍼져라. 퍼질 대로 퍼져라. 고운 노래 한마디 들려달라고 우리 누나 손등을 간지려 주어라. 여기서 저는 고운 노래 한마디를 세상에 들려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고운 노래 한마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들려주라고요.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고운 노래 한마디 우리 생각을 바꿔줍니다. 우리 속에 믿음을 집어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격을 아름다운 시로 바꾸어 주십니다. 삶을 대하는 우리 행동을 고상한 시로 바꾸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게 고운 노래 한마디 들려줄 수 있게 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며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한 약속으로 믿습니다. 전심으로 주를 찾을 때 우리가 과연 들은 바 그 고운 노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복된 삶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정돈하시며 주 앞에 마음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들려주신 그 고운 노래를 몇 곡이나 들으셨습니까? 그 고운 노래 소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뭔지 우리는 압니다. 제거합시다. 주님, 오늘도 저희 속에 믿음을 집어넣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통해 주님께서 들려주신 천상의 아름다운 고운 노래 멜로디를 듣기 원합니다. 제대로 들었다면 우리는 흥분합니다. 감사드리게 됩니다. 기쁨을 노래합니다. 그리고는 그 아름다운 고운 노래 소리 주위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기가 막힌 삶 살아갑시다.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1: 은혜의 시간, 은혜와 영광교회 정현 목사였습니다.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황금 싸라기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전보 씨 없는 수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페르시안 오이 팩당 99센트, 유기농장 유기농 꿈밤 깜밤 개당 9불 99, 장 담은 현미 15파운드 포대당 12불 99, 통통배 명품 굴비 냉동 개당 21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더 베스트.

0: 세상의 모든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1: 때로는 솔로몬처럼,
2: 때로는 다비다처럼,
3: 때로는 바나바처럼
0: 여러분의 사소한 고민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우리는 무엇이든 들어드리는 방송 노크
3: 토크.

0: 지내셨어요?
1: 네. I'm fine. Thank you. And 우와. You?
2: Yes. I'm fine. Thank you.
3: 잘 지냈습니다. 한 주간.
0: 아, 잘 지냈어요. 네. 우리 매부 씨는?
4: 저도 뭐 한 주간 아, 뜨거워. 이렇게 막 뜨겁게 지냈죠.
0: 진짜 날씨가 많이 덥죠?
4: 네, 너무 더워요. 네. 지금. 오늘 약간 또 교수님 또 사무장 느낌이네요.
1: 아, 사무장 느낌 나나요? 사무장. 눈 깔아요.
0: 아, 화끈하셔.
4: 오랜만에 뵀는데 네. 어, 무섭네.
1: 그래서 더우니까 갱년기까지 겹쳐가지고요. 아, 근데 보이는 게 없어요.
4: 아, 네.
1: 상담이 필요합니다.
0: 너무 예쁘게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살짝 오싹했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많은 분들이 저희 노크토크를 통해서 위로받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노크토크 오늘의 이슈 키워드부터 바로 만나볼게요. 이슈 키워드 보여주세요. 네, 꿈이네요. 네, 오늘의 이슈 키워드는 바로 꿈인데요. 요즘 꿈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들었어요.
1: 100세 시대잖아요.
0: 그렇죠.
1: 계속 꿈을 꿔야 돼요. 나이가 들어도 꿈을 꿔야 되고 또 젊으나 나이가 많이 드나 상관없이 사실 인생 자체가 내 선택 앞에 서기 때문에 네네. 저는 평생 진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옛날 같으면 요 정도 살고 이제 인생은 꿈과 함께 그렇게 꿈처럼 살다가 꿈과 함께 사라지면 되는데 이 꿈이 안 끊어지네. 계속 가야 되니까 어디까지 또 언제까지 가야 될 것인가 고민이 많거든요.
0: 네.
1: 그러니 이게 단순히 진로를 넘어서 생계로 이어지고 또 생계를 넘어서서 그 다음 단계로 끊임없이 이어져야 되니 요새는 아시죠? 최근 우리가 알고 있는 비행 청소년.
0: 네.
1: 학교 밖 청소년들도 모임에 뭐 하는지 아십니까? 미래 고민한다?
4: 아~
1: 술 마시고 담배 피면서 미래 고민한다. 굉장히 재밌는 상황인데 이 사람이 살아갈 때 여러 고민이 많습니다만 네. 어느 길로 가야 될 것인가 또 그 꿈을 어떻게 꾸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이 끝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매년 보면 2016, 2017, 2018, 2019 이르기까지 계속 청년들 또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꿈에 대한 리스트들이 쭉 나오고 있거든요.
0: 네.
1: 제가 너무 놀랐잖아요. 제가 학교에서는 교수로 있는데
4: 네.
1: 최근 한 2, 3년 안에 교수라는 직업이 상위 랭킹 20위 안에 들어가지 못하더라고요. 저희 때는 당연히 뭐 거의 5위 안에 들어있었거든요.
0: 맞아요.
1: 그랬는데 지금은 20위 밖에 나가 있고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4: 네.
1: 20위 밖으로도 목사님은 안 계세요.
4: 약간 슬프다.
0: 네, 슬프다 진짜.
4: 네네. 주님 마음은 1등이겠죠?
1: 그렇죠. 네, 그렇긴 한데 그럼요. 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대에 따라 많이 달라지고 있고
0: 네.
1: 그렇다 보니 과거에 일정한 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꿈에 대한 캐테고리가 달라지다 보니까 청소년들도 그러고 청년들도 훨씬 더 힘들어진 것 같아요.
4: 저도 오늘 키워드 듣고 나서
0: 네.
4: 꿈이라는 단어가 되게 뭔가 벅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학교에 진로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0: 네.
4: 그 진로 선생님들도 학생들을 진로 교육을 하지만
0: 네.
4: 본인의 진로를 잘 모른대요. 본인도 진로가 불명확한 거야.
0: 그러니까
4: 진로를 찾고 싶은 거야 본인도.
0: 내가
4: 노년을 어떻게 보내야 되나. 내가 퇴직하면 어떻게 되지.
1: 그러니까
4: 선생님도 이런 고민을 안고 사는 거예요. 내 자식을 어떻게 키울까. 그래서 꿈이 영어로 드림이잖아요.
0: 그
4: 드림이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드림이 어떤 게 있을까 또는 내가 세상에게 드림이 어떤 게 있을까 그런 관점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키워드가 약간 저도 흥분이 되면서
0: 네.
4: 기대가 되고 설레는 것 같습니다.
0: 저도 그런데요. 우리 노크토크 식구분들은 과연 꿈이 뭐였을까? 갑자기 궁금해지거든요.
1: 네. 저 목사님이 제일 궁금해요.
0: 아니, 저는... 옛날에 혹시 네. 가수 이름 아니에요?
3: 전혀 그렇지 않고 네. 전형적인 네. 네. 학생들이 가졌던 꿈을 가졌었는데 네. 그때 한의사가 되는 꿈.
1: 아, 진짜요?
3: 네.
1: 의사도 아니고 한의사요?
3: 네, 한의사. 왜냐하면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많이 아프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한의사가 돼서 아버지를 좀 고쳐드려야 되겠다. 근데 뭐 한의사는 못 되고 요즘 한의원에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0: 그래도 뭐.
1: 그 한의 맺혀가지고 이제 세상을 치유하느라고 우리 목사님 되셨구나.
4: 안본 사이에 좀 유머가 많이 풀어지셨어요.
0: 그러니까. 준비하신 것 같은데?
1: 제가 보니까 밤잠 안 주무시고 준비하신 것 같아요.
4: 아, 스피지 아카데미 다닌다는 말이 있어요.
0: 직구죠.
1: 많이 예측하실 것 같은데 저는 뭐 저희 어머니께서 네. 어렸을 때부터 제 뱃속에 저를 이제 소원을 하시고 세계적인 부흥 강사가 돼요.
4: 와.
1: 제가 부흥회를 몇 번 했죠.
5: 네. 세계적이지 않네?
0: 아유,
5: 네.
0: 아직 꿈이 남았잖아요.
1: 그렇죠, 100세 시대니까요.
0: 그럼요.
1: 그렇죠. 요새 또 유튜브나 뭐 이런, 우리 또 노크토크도 전 세계적으로 나가잖아요.
0: 네, 그렇죠.
1: 거의 뭐 저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이 과정이 이 부흥회와 같지 않은가. 아, 이미 저는 꿈을 이루어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 어머니는 뱃속에 있는 저를 꿈꾸시고 이제 어머니의 말씀대로 저를 통해서도 꿈을 이루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4: 아, 너무 좋네요.
0: 아, 아멘.
4: 저는 또 그와 반대로 저희 때에는 다 이런 꿈을 꿔보셨을 거예요. 네. 체육 선생님 한번 해보시죠.
0: 아~
4: 왜? 공 하나 던져주고 에버스턴 밑에서 가만히 있는 체육 선생님을 해보고 싶다. 그리고 이것도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월급은 받고 편안하게
1: 그 중요하죠.
4: 네, 편안하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죠. 다 누구나 꿈꿔본 꿈이 아닐까. 그렇죠. 체육 선생님.
1: 하나 또 모르시는 게 있는데 선생님들은 또 4학년 분이 나옵니다. 그럼요.
4: 지금 늦었나요, 저?
1: 늦지 않았습니다.
4: 늦지 않았나요?
1: 그럼요.
4: 체육 선생님.
1: 늦지 않았습니다.
0: 아, 안 늦었어요?
1: 네. 어디? 늦은 게 어디 있어요? 네. 지금 뭐 우리 레온 씨 워낙에 젊고요. 그리고 네네네. 지금 시작한다 그래도 결코 늦지 않죠.
4: 그러니까요.
1: 그럼요.
4: 오늘 제가 사연을 보냈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체육 선생님 하고 싶다고.
1: 근데 잘 어울리시는데요?
0: 근데 잘 어울려요.
4: 아, 진짜요?
0: 몸도 되게 잘 쓰거든요.
4: 움직여. 공차고.
0: 마인드 잘하는 것 봐요. 공이 있는 줄 알았어요, 지금. 네, 근데 요즘 친구들 중에는 꿈 자체가 없다는 친구들이 많아요. 실제로 이런 고민 상담 요청이 얼마나 들어오나요?
3: 청소년들을 만나서 꿈이 뭐냐 이렇게 네. 물어보면 많은 아이들이 꿈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앞으로 뭐가 되어야 될지 잘 모른다고 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0: 네.
3: 그래서 그 아이들이 아마도 또 공부하느라 꿈을 생각하고 탐색할 시간이 없어서 그런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의 슬픈 자화상을 보여주는 그런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3: 꿈이 뭔지 잘 모르니까 사실 상담실 올 때도
0: 네.
3: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문제들로 부모님들 손에 이끌려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 제 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야, 너는 꿈이 뭐니? 그랬더니 저는 꿈도 희망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고 그보다 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네 꿈은 뭐니? 정규직이요? 뭐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꿈이 없는 것과 그다음에 약간 혼란스러운 건 다른 주제라고 생각해요. 일단 우리가 혼란스럽다고 한다면 어떤 꿈을 꾸어야 할지 몰라서 그 길을 찾느라고 내가 뭔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 이건 우리는 일명 역할 실험이다.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생각해보고 저것도 생각해봤는데 이도저도 아닌 것 같고 이건 혼란이에요. 근데 아무 꿈이 없는 그냥 청정지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냥 무념무상 이런 경우가 있는데 서로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뭔가 일상을 유지하고 있고 또 일상을 유지하는 과정에 내가 그 일상을 유지하면서 뭔가 단계를 1학년이었다 2학년이 되고 2학년이 됐다 3학년이 되고 단계를 뭔가 밟고 있다면
0: 네.
1: 지금 당장에 어떤 것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건 꿈이 없는 게 아니고요. 뭔가 알지 못하는 무엇인가로 자꾸 진로를 통해서 뭐 나도 모르는 뭔가를 자꾸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만들어 놓고 꿈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만들다 보면 작품이 되는 거거든요. 또 최근에 젊은 층들이 뭐 우리가 상담 주제 보면 뭐 학업, 뭐 진로, 뭐 취업, 또 뭐 연애, 또 뭐 정체성, 가족, 뭐 성형, 뭐 다양하잖아요.
0: 네네.
1: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다 모아보잖아요.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하나의 방향성이 있거든요.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꿈을 향하는 하나의 화살표라고 생각해요.
4: 아, 저는
0: 네.
4: 꿈과 직업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강의를 가서
0: 네.
4: 청소년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너는 꿈이 뭐니? 넌 나중에 뭐가 되고 싶니? 라고 하면 애들이 또 장난을 치잖아요. 학생들 말 안 듣잖아요. 하는 얘기가 저요? 좋은 아빠요. 항상 이런 답을 해요. 장난치면.
0: 얼마나 어려운 건지.
4: 정말 그게...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어요. 그럼 좋은 아빠가 되려면 넌 어떻게 하면 되니? 라고 하니까 초등학생 애가 뭐라고 하냐면 좋은 직업을 가지면 돼요. 그럼 네가 생각했을 때 좋은 직업은 뭐야? 좋은 직업이요? 사대보험 되는 거예요. 공무원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회의 흐름이 얘네들을 다 알 정도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아니 사대보험이라는 말을 초등학생이 어떻게 알아요?
0: 그러니까.
4: 사대보험이요? 공무원이요? 이러니까 아 거기서 제가 충격을 받은 거죠. 이야 요즘 정말 쉽지가 않구나. 또 저희 청년들도 취업과 시집에서 취집을 많이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꿈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어려우면서 좀 현실적으로 좀 슬픈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청소년 청년들이 꿈을 찾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3: 발달 심리학자 에릭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에 의하면 사춘기 시절 한 12세에서 15세 정도에 발달해야 할 덕목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덕목이 뭐냐면 정체감을 형성하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하고 앞으로 난 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회 같은 경우 뭐 다 아시겠지만 청소년들이 다 학교에 가서 또 학원에 가서 공부만 하고 있고 공부에 모든 생각을 집중시키다 보니까 사실은 자신의 꿈을 탐색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또 뭘 해야 될지를 알 수 없게 된 거죠.
1: 생각해보면 그 나이에 꿈을 찾는 게 이상한 일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 반에 대통령이 5명이야. 영부인이 3명이야.
0: 어머.
1: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꿈을 꾸긴 합니다만 꿈이라는 게 어떤 확정된 실체가 아니거든요. 막연하지만 뭔가를 찾아가는 하나의 여정 중에 발견하는 하나의 열매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 그 나이에 어떤 미래를 꿈꾸고 명확하게 미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건 너무 웃긴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제 지금을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이유는 뭐냐면 굳이 미래를 미래에 맡기지 않고 그걸 당겨와가지고 현재 한번 실현해보겠다는 거. 그게 우리가 가진 행복의 뜻인데 꿈을 꾼다고 그래서 내 꿈이 완전히 동떨어진 미래에 있는 건 아니고 꿈의 부스러기는 반드시 현재 있게 되어 있거든요. 다만 이제 뭔가를 자꾸 이거저거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기간이 좀 짧을 뿐이에요. 아직 확인한 성취가 없을 뿐이죠. 그러니까 경험이 좀 아직 부족하고 또 때로는 엄마 저는 저희 딸이 저한테 옛날에 한 얘기 있잖아요. 네 꿈이 뭐니 그랬더니 나는 식당 아줌마가 꿈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럼 얘가 그 식당 아줌마를 꿈꾸는 이유는 뭘까 그랬더니 자기는 누군가를 이렇게 서빙 그러니까 누군가를 밥을 제공하고 해주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얘는 복지적인 거야. 이 복지적인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이제 이야기했죠. 그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의 틀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부모들이 방해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더 큰 꿈을 꾸게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부모들이 그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면 그 꿈을 방해합니다. 정지시키거나 안 된다 말하거나 그것뿐만 아니라 아이들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길이 하나예요. 사회적인 대안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니 다 공무원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유세들 중에 제일 두려워하는 거 실패할까 봐. 너무 고민이 많죠. 거기다 실제 이 아이들이 정보를 쌓고 경험을 하고 뭔가를 새롭게 해볼 만한 이런 경험의 장이나 시간이 또 태부족입니다. 이런 여러 요소들이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꿈이 없는 게 아니라 꿈꿀 기회와 공간과 시간을 허락하지 않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0: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꿈을 잃었을 때 오히려 좀 더 방황하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꿈을 잃었을 때 찾아오는 허탈감이라고 해야 하나? 혹시 우리 로켓토크 식구분들은 그런 경험 없으세요?
4: 갑자기 그 드라마의 대사가 생각이 납니다. 그 K본부에서 정말 유행했던 드라마인데 거기에 이제 구준표라는 역할이 있어요. 그 구준표 엄마가 했던 대사가 있는데 최고가 되기 전엔 만족이란 없습니다. 이 대사가 있는데 이 연예계 생활을 저희가 방송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게
0: 그쵸?
4: 정말 최고가 되기 전에 만족이란 없는 게 개그맨이 되고 다 끝난 줄 알았어요. 나는 스타가 된 줄 알았어. 그러나 이게 시작입니다. 이게 시작이고 내가 최고가 돼도 또 만족은 또 없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그 거기에서는 외로움과 공허함과 허탈감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에도.
0: 아니 근데 저도 이제 레온 씨랑 비슷한 생각인데요. 이제 개그맨이 꿈이었잖아요. 개그맨이 되면 다 스타가 되고 다 막 뭐 많이 방송에 나오고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는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좀 빨리 이제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근데 우리가 검사를 맡을 때는 새 코너를 할 때 막 개그맨들이 너무 많이 웃어주고 너무 재밌다고 신인인데 그래서 이제 무대에 이제 빨리 섰는데 관객분들은 쟤 뭐지? 되게 낯설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검사 맡을 때랑 무대에 섰을 때랑 느낌이 너무 아무도 안 웃으시고 그래가지고 편집이 몇 번 됐어요. 신인 때인데 그때 진짜 많이 좀 힘들었었거든요. 왜 이렇게 내가 나는 웃겨서 개그맨이 됐는데 무대에서 섰을 때는 왜 이렇게 사람들을 못 웃길까 그런 자책하고 제 자신에게 실망하고 막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난 아직 신인인데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또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극복하게 됐는데 그때 신인 때는 뭐 레온 씨랑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죠.
4: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배님.
0: 그래, 네. 열심히 하자. 네. 근데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찾기 위해 또 노력을 한다면 언젠간 또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4: 아, 어떤 겁니까?
0: 여기 계신 분들의 최종 꿈이 너무 궁금하거든요.
4: 일단 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나 신앙적으로 봤을 때 네. 먼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방송을 많이 하고 싶죠. 그리고 좋은 방송을 많이 하면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청자분들이 웃음을 주고 싶은 게 세상적인 네. 거고 신앙적인 거는 제가 교회 밖에서 행동을 네. 했을 때 야, 레온이 보니까 나 한번 교회 나가보고 싶다. 예수님 한번 믿어보고 싶다. 아, 그게 저의 바람이죠. 정말 어렵습니다.
1: 이름이 중요해. 레온 교훈이 오네.
4: 아, 저는 목사님 알 것 같아요, 왠지.
0: 아, 아시죠? 목사님.
4: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듣고 싶다. 아, 설마.
3: 네. 뭐, 저도 예전에는 네. 이제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이 사실 좀 목적지향적인 말씀하신 것처럼 뭐를 성취하고 뭐가 되고자. 근데 얼마 전부터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니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더라. 네. 그래서 내가 뭘 정하고 가는 것보다 이제는 저에게 주어진 목회 또 상담 이런 일들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것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저는 좋은 꿈이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사니까.
1: 목사님 말씀 참 마음에 드는 게 저는 우리가 하루살이 되게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그쵸. 저는 신앙은 늘 하루살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날 믿고 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날 믿고 그 꿈도 그냥 그날 꾸고 죽어도 될 것 같아요. 그게 조각이 쌓이면 원래 조각은 끝이 다 이렇게 그 맨 마지막 그 가장자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퍼즐이 쫙 모이면 작품이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냥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이렇게 매일에 충실하는 거 저는 그게 최고의 꿈이 아닐까 싶어서 일단 목사님 말씀 너무 공감이 돼요.
0: 저도요. 근데 저는 일단은 우리 주님께서 저한테 너무나 또 좋은 달란트를 주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또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올해 좀 많은 사람들에게 힐링을 주고 또 즐거운 웃음을 주고 그리고 저로 인해서 주님을 믿을 수 안 믿는 분들도 믿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꿈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직 꿈을 찾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 우리 청년들에게 힘내라고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릴게요.
1: 청소년기, 청년기에 꿈을 찾지 못하는 건 아주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는 게 불안하다면 나는 이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불안을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인생이라는 게 마치 처음부터 완성품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제가 늘 쓰는 말이 있어요. 그 미술 파트 중에 조각 파트가 있고요. 조각에 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 가법이 있고 감법이 있는데 가법이라는 건 찰흙처럼 이렇게 척척척 붙여서 가는 거고 감법은 마치 돌멩이를 깎아 만들듯이 처음부터 딱 그림을 가지고 쫙 파고 들어가는 건데 인류는 단 한 번도 감법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살다 보니 더 괜찮은 사람이 되고 또 만들어 가다 보니 더 괜찮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처음부터 해서 만약에 쫙 간다 이거는 뭐 아니면 도예요. 정말 작품 아니면 쓰레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작품이 될 그렇게 작품이 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형편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저는 전적으로 하나님은 창조부터 우리를 가법으로 가능성의 공간을 우리를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실패한다 생각하지만 지금은 과정 중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늘 지켜보고 도와주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또 지켜보고 도와주는 상담자도 있고요. 지켜보고 도와주는 목사님도 계시고요. 지켜보고 도와주는 개그맨들도 있어요. 저는 이거는 굉장히 좋은 시선들이 많고 언제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건 꿈을 포기할 게 아니라 질문하자.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도 뭔가 불안하거든 누군가에게 묻고 질문하신다면 우리에게는 더 큰, 더 좋은, 더 빛나는 미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4: 너무 좋습니다.
0: 진짜 너무 좋다.
4: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읽어본 책 중에 네. 일본의 한 작가가 쓴 책인데 보물지도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보물지도는 뭐냐. 내 인생의 보물지도는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실행한 대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보물을 만들어갈 수 있고 내가 찾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성경에 보면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나의 걸음은 여호와가 인도하신다. 근데 거기에서 계획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계획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내가 그 계획을 이끌어갈 때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면 정직하게 하면 반드시 선으로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로드맵도 좀 만들어보고 네. 버킷리스트도 좀 만들어보고 네. 계획하면서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와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기도하면서 계획하면서 실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3: 청소년들이 네. 정말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좀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막연하게 꿈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뭘 좋아하는가 지금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슴이 뛰는가 그런 것들을 찾아서 계속 도전하고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거기서 꿈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저 역시도 목사님 말씀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역시도 이렇게 남을 웃기는 게 너무 좋고 행복해서 개그맨이 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그 꿈을 찾는 그 여정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0: 그러면 이어서 오늘 사연 만나볼게요.
1: 네, 오늘 사연 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는 청년입니다. 아무래도 개척교회다 보니 사람이 너무 없어서 한 사람이 교회에서 해야 할 역할이 상상 이상으로 많아요. 이런 바쁜 생활을 오래 지속하다 보니 몸도 마음도 지친 상태라 모두 다 내려놓고 도망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매일 아 이게 맞나?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는 거지? 제 마음에는 평화는커녕 온통 불평, 불만만 가득합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큰 교회로 옮길까 생각도 해봤지만 막상 옮기려고 하면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얼마 전 교회 일로 정신이 없는 중에 중요한 친척 행사를 깜빡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친척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개인적인 만남도 할 시간이 없어서 친구들과의 관계 또한 이어가지 못하고 있고요. 결국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인지 이제는 몸이 계속 아픈 상황입니다. 이런 제 고민들을 교회 사람들과 나누면 쉰다고 낫는 게 아니라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라고 기도해보자는 얘기만 합니다. 정말 위로는커녕 마음이 더 답답하고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습니다. 제 안에 강한 믿음이 없어 그런 건지 정말 기도가 부족한 건지 지금 이렇게 제 몸과 마음이 힘들어도 교회 일이라면 무조건 감사함으로 순종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노크토크 식구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닥난 제 마음을 좀 위로해 주세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0: 와. 목사님, 보통 개척교회는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나요?
2: 기본적으로 네. 보통 한 분의 목회자 네. 그리고 또 소수의 성도님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 한 사람 혹은 성도 네. 몇 사람들이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0: 아무래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야 하는 일들이 많다 보면 성도분들이 힘든 점도 많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3: 이 개척교회가 참 은혜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노동의 공간이에요. 아~ 정말 힘듭니다. 저는 이분의 그 사연이 너무너무 좀 공감이 되는데 아마 작은 교회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감사도 크지만 참 고통도 크구나. 이런 양쪽의 감정을 함께 경험하게 될 텐데요. 네. 일단은 인원이 적다 보니까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일하는 분들을 교회 기둥이다. 네, 아 근데 개척교회에서 일하는 분들은 기둥이 아니라 H빔이야. 이분들이 없으면 그냥 교회가 뭐 무너질 수준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인원이 적다 보니까 그 가운데 일하는 한두 분이 거의 완전히 거기에 일상을 다 바쳐야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런 정도로 교회가 이분들이 갖는 믿음도 크지만 그만큼 압박도 큰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우리가 흔히 최근에 독박 부가 이런 얘기 독박 돌봄하는 것처럼 독박 봉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독박 봉사의 방식이 신체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이분들이 내는 헌금이 나머지 모든 그 교인들이 모은 헌금보다 더 많아.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분이 빠지면 교회가 굉장히 휘청휘청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 생겨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 외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아니면 안 돼. 또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그렇죠?
1: 공감돼, 공감돼. 네,
3: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게는 점점 압박은 커오는데 어디 가서 호소할 곳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께 가 목사님께서 뭐라 그러냐?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다음에 더 힘을 더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기도를 하시거든요. 아, 네. 그러면 안수를 받는데 이 머리가 이 부분이 빠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심리적 압박과 실질적인 압력과 이 관계까지도 훼손되는 이런 상황이 이 사람에겐 굉장히 어려움이다. 또 고통이다. 노동이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0: 맞습니다.
2: 교회라는 곳은 대형교회나 또 개척교회나 작은교회나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기도회, 주일 학교, 성가대.
1: 세다.
2: 이런 것들은 교회의 규모와 상관없이 다 진행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수의 성도들이 이 일들을 다 떠맡아서 하게 되고
0: 그렇죠.
2: 또 일주일 내내 교회 일만 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또 이제 목회자가 개척교회 같은 경우는 일꾼이 없다 보니까 성도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와의 성도와의 경계선이 허물어져서
0: 네.
2: 때로는 성도 입장에서 목회자의 어려운 상황과 형편을 보니 마음이 아프고 떠날 수도 없고 또 반대로 또 너무 가까워지다 보니까 목회자의 허물을 발견해서
0: 네.
2: 또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개척교회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도 참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1: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고향에서 고향이 남원인데 남원시에서 개척교회를 저는 어릴 때부터 다녔거든요. 30~40분 정도 되는 그 성도님들 사이에서 저희 청소년들하고 청년들이 많아 10명이에요. 그 10명들이 중심을 이루어서 드럼도 치고 기타도 치고 찬양 인도도 하고 강대상도 닦고 그다음에 뭐 화분도 나르고 아, 엄청난 많은 일들을 했죠. 체육대회면 천막도 치고
3: 교사도 하고
1: 교사도 하고 그다음에 새벽 예배 나가서 또 새벽 예배에서 또 청년들이 또 앞에 앉아줘야 또 그림이 또 예쁘잖아요.
3: 그러니까
1: 그렇게 다 해봤는데 하면서도 물론 감사했던 건 뭐였냐면 배울 수 있었죠. 아, 어릴 맞아요. 때 이렇게 성숙된 신앙들을 배울 수 있구나. 가장 가까이서. 그리고 하나님과 좀 더 뭔가 가깝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은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 중학생밖에 안 되는 제가 픽픽 집에 와서 쓰러지는 거예요. 왜냐면 피곤하니까.
2: 아, 피곤하지.
1: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교회에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근데 교회에 있으면 또 재밌어. 시골이다 보니까 놀만한 데가 없잖아요. 교회밖에. 형들이랑 어울리면 재밌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개척교회 생활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또 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 그렇다고 해서 큰 교회라고 해서 다 좋은 건 또 아니잖아요. 큰 교회, 작은 교회의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3: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모두 다 하나님의 교회이고 또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크다 보면 많은 봉사자들이 있고 또 경제적인 여유로움으로 인해서 좀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노인복지관이나 또 장애인복지관과 같은 이런 사역들은 개인이나 작은 교회들이 감당할 수 없는데 이런 큰 교회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사회와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교회가 커지다 보면 친밀한 관계성과 또 성도 개인에 대한 세심한 돌봄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2: 네, 그렇죠.
3: 작은 교회의 경우는 이제 장점이 가족 같은 분위기, 또 목회자와 성도가 가까운 곳에서 서로 영적으로 교제하고 또 배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또 소수의 사람들이 과단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치기도 하고
1: 그렇죠.
3: 또 목회자와 성도의 어떻게 보면 관계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관계적인 위기를 겪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4: 저는 뭐 목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약간 다른 점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큰 교회의 특징이 뭐냐? 커! 큰 교회는 커요. 많이 커. 그래가지고 숨을 때가 많아요. 안 나와도 잘 안 보인다. 아주 큰 매력이에요. 심지어 목사님이 내 이름을 몰라.
1: 우와.
4: 아주 뭐 판타스틱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뭐 숨을 곳도 많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제가 좋았던 건 가끔은 헌금을 안 내도 잘 몰라요. 친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장점도 많아요. 만나는 사람들의 규모가 넓고 스펙트럼이 넓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뭐 내가 가서 활동을 하고 내가 잘하는 부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영역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영역이 조금 힘들면 다른 영역으로 옮겨가도 되고 또 이 다른 영역이 조금 힘들다 잠깐 쉬어도 되고 이런 특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다양하게 연애하기도 좀 수월하고 또 뭐 리더십 발휘하기도 좋긴 합니다만 거기에 따른 단점도 있죠. 이를테면 내가 잘 나가도 안 나가도 모른다는 얘기는 그만큼 응집력은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고요. 조직이 크다 보니까. 그리고 일단 그 조직이라는 것이 워낙에 규모가 크다 보니 조직 안에서의 변화가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늘 식상하고 이렇게 좀 새로운 걸 추구하기가 어려운 데다가 외부에서 보면 큰 교회 이퀄 비리 뭐 이런 게 약간 불편한 시선을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 큰 교회가 가져다주는 장점과 매력 있는 반면에 이런 시선이라든지 응집력이라든지 이런 단점이 있고요. 작은 교회에도 특징이 있다면 너무 작아. 이게 약간 이제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는 양상을 좀 보이다 보니 말 그대로 목사님 말씀처럼 가족적인 분위기도 있고 또 성찬의 의미 같은 것도 굉장히 좋게 쓸 수 있어요. 제가 있는 그 예배 모임에서는 매주 하거든요. 한 줌이 그거.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정확하게 먹고 마셔요. 그 의미도 함께 나누고 서로 간의 그 교제에 관련된 거 한마디씩 다 하고 그런데 큰 교회에서는 우리가 이제 만찬에 우리가 함께 하지만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들이 약간 의미가 좀 다르게 느껴오는 경우도 있고요. 목사님이 일일이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그 집안에 무슨 일이 있고 숟가락이 몇 건 이런 것까지 다 아니까 일일이 챙겨주실 수가 있어요. 대신 이제 단점이라는 건 뭐냐면 일꾼이 없으니까 나 혼자 독박이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대외적으로 큰 일을 못할 뿐더러 한 가지는 더 나아가서는 뭔가 큰 일을 하려 그러면 그 일마저도 내가 해야 되는 이런 일이 생겨나서 장점과 단점이 다 있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큰 교회도 좀 가보고 작은 교회도 좀 가보고 이러면 좋은데 그게 좀 어렵네. 네. 그 작은 교회에 있다가 옮기려면 발목을 잡고요. 큰 교회에 있다가 옮기려면 갈 곳이 없고요. 네. 이런 이제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1: 그래서 제가 또 개척교회에 있다가 대형교회도 지금 다니고 있지만 왔다 갔다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적어봤습니다. 우와. 개척교회와 대형교회의 이 확실한 차이가 있는데 빠밤 비교 제가 적어봤습니다. 작은 교회.
2: 작은 교회?
1: 나의 모든 걸 다 안다. 근데 대형교회 나의 모든 걸 관심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작은 교회. 무조건 함께 한다, 모든 걸. 근데 큰 교회, 무조건 함께 할 사람이 이미 있다.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2: 그쵸.
1: 그 세 번째, 작은 교회는 연애할 거면 결혼할 생각으로 해라. 작은 교회는 이미 눈에 다 들어와요.
2: 그렇죠.
1: 근데 큰 교회, 네가 뭘 하든 상관없다. 네가 뭘 하든 상관없어. 주변에 많다.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척교회에 있어보고 대형교회에 있어보니까 장단점은 명확한 것 같아요.
2: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거 없이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헌신을 강요하는 건 모든 교회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국교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3: 큰 교회도 또 작은 교회도 실제로는 늘 일할 사람이 부족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큰 교회에 그러면 일할 사람이 많을 것 같지만 또 그 안에서 막상 일꾼을 찾으면 늘 일하는 분들은 소수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이렇게 강요하기도 하고 또 헌신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은 결국 이제 결단인 거죠. 내가 헌신할 것인지 아닌지. 근데 중요한 건 자신에게 어떤 교회 일들이 주어졌을 때 그걸 잘 조절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성도님들한테 늘 이야기해요. 힘들면 조금 내려놓고 쉼을 가지시라.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하셔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은 나도 힘들고 또 내가 힘들게 일하면 옆에 사람들도 힘들고 그러면 사실 하나님께서도 또 기뻐하지 않으실 수 있겠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조금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많은 경우 내가 없으면 안 돼. 또 혹은 당신이 없으면 안 돼. 이 말에 우리가 또 부담감을 느낄 때가 있는데 제 경험상 그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빠지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보다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면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꾼도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4: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목사님이 계시면 너무 좋은데요.
2: 그렇죠.
4: 이제 많은 목사님들께서 하늘의 상급이 크다고.
1: 너무 궁금해요.
4: 좀 쉼이 필요한 순간도 있잖아요.
1: 그렇죠.
4: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각각이 가진 의미가 다 있습니다만 하늘의 상급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 말씀하신 대로 조절이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고요. 어떤 경우에는 제가 한참 이제 교회에서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막 여러 파트 막 성가대 지휘도 하고 막 성가 반주자 안 오면 내가 지휘하면서 막 반주를 막 하고 막
2: 지휘하면서 막, 반주를 한다고
4: 이쪽이 반쪽 이쪽으로
1: 스타일
4: 네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막 그 주일학교 가서 막 그 저 교사하고 막 끝나고 난 다음에 또 그 나눠가지고 분반 공부하면 전체 또 교사 그 대상으로 한 강의도 하고 너무 진짜 많은 일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 제가 조금 힘들다고 이제 저희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저희 목사님 저한테 화를 내셨어요.
2: 왜요?
4: 지금 힘들다 그러면 어떡하냐고. 이만큼 왔는데. 아니 그럼 위로를 해주면 되잖아. 왜 나한테 화를 내냐고. 내가 월급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2: 그렇죠.
4: 조금 그때는 조금 속이 상하고 아팠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목사님도 힘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저한테 지금 와서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면 조금 쉬고 싶어서 읍소를 한 건데 오히려 이 부분에서 압력이 들어오면 약간 내가 뭐 잘못했나? 주책감도 느끼고요. 그래서 약간 분노도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심장이 이렇게 두근 두근 두근 두근 이렇게 좌심방 우순방 이렇게 막 같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뭔가 템포가 안 맞으면 딸꾹질이 나거나 아니면 심장병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실제 모든 것에서 다 스탑 정지되는 상황이 일어나는데 요 전에 어떤 조절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혼자 내가 멈추고 싶어요 한다고 해서 멈춰지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에서도 좀 도와주고 본인도 좀 결정을 하고 네네. 이렇게 좀 건강한 대화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2: 맞습니다.
1: 저는 너무 격하게 이 사연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저희 또 개그맨이란 직업 특성상
2: 그쵸.
1: 남을 웃겨주니까 더 많은 일을 시키려고 그래요. 아. 교회에서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근데 저는 청년들의 입장에서 보면 콜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야 목사님이 나 오늘 콜링했어. 전도사님이 나 오늘 콜링했어. 부르심 뭐 너 자리 하나 맡아달래.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이제는. 왜냐면 원래는 요청을 했다가 그러니까 도움이었다가 갑자기 도움이 싸움이 되는 거예요. 도움이었을 땐 요청을 해요. 아 레온 형제 이거 좀 해주세요. 근데 싸움이 왜 되냐면 저 못하겠습니다 하면 근데 레온 형제 등에 날개를 달아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이야기로 퉁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가게 흥정하고 뭐가 달라요? 무조건 하나님 얘기하고 너무 이제 격하게 지금 느껴지는데
2: 네.
1: 뭐만 하면 하나님 얘기로 퉁치려고 하고 뭐만 하면 하나님이 레온 형제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기억하라고 하고 그럼 나도 나름의 노력도 있었고 나도 기도도 하고 나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자꾸 저 목사님은 왜 자꾸 등에 날개를 달아준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라고
4: 아니 하나님이 무슨 대부하시냐고
1: 그러니까 아니 저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사연의 주인공이 격하게 공감이 되고 진짜 사연의 주인공 한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 욕을 막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 지금.
2: 이제 확 와닿네요, 레온 씨가 얘기하니까.
1: 그러니까 이게 와닿는다니까요. 네. 자꾸 하나님 얘기하고.
2: 그러니까. 근데 지금 무엇보다 걱정이 되는 건 사연의 주인공은 교회일 때문에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관계들이 다 무너진 상황이거든요. 현재 주인공의 마음이 어떨지 너무 궁금해요.
4: 교회에서 우리가 섬기고, 그 다음에 봉사하고,

0: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너무 이쪽에 그 말 그대로 균형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창조 시점에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었는가? 질서를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에덴을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사람을 딱 만들어 놓은 다음에 놀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잘 놀아, 얼쑤, 에덴에 신나게 놀아 이렇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질서 가운데 자기의 삶과 생명을 보존하고 아름다움을 만끽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구조가 저는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균형이 무너진다면 이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하고도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분에게는 제가 볼 땐 쉼도 필요하고 치료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1: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조금 교회 일하고 자신의 삶을 균형 있게 맞추는 것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이렇게 개척교회 같은 데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순수하신 분들인 맞아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순수하고 영혼이 순수하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을 이렇게 끌어들여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조금 꼭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자기 삶에 있어서 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개척교회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것 중에 하나는 또 인정욕구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비록 이제 교회에 너무 몰입해서 힘들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자기 삶에 있어서 이렇게 경계선을 좀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인정받을 수 있는 당당하게 사람들의 목소리를 조금 잘라내고 하나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내 일을 해주신다. 나는 그런 이야기를 저는 설교 때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아까 해주신 말씀 중에 또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 하시냐면 제가 어머니가 교회를 안 다니셨을 때 하시는 말씀이 야, 네가 교회 일 한 반만큼만 공부를 했어봐.
3: 하버드 같다. 하버드.
2: 하버드. 소리 났어. 정신 차려 이 자식아. 어머니 맨날 이런 말씀 하셨어. 교회 안 다니셨을 때는. 맨날 교회 봉사하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 정신 차리라고. 그러니까 이 사연의 주인공도 정말 저희 어머니가 봤을 때 그러실 것 같아요. 정신 차려 이 자식아. 지금은 안 그러시겠지만.
4: 지금. 순화해서 했나요?
2: 아 그렇죠.
4: 이 자식아.
2: 아, 욕을 하셨죠. 아, 예, 예. 엄마가 보니까 또.
4: 아 이거 보시니까. 아, 예. 어머니 그럴 뿐 아니에요.
2: 또 카메라 없으면 또 달라져요. 네. 그러시는데 저는 남인 선배한테 궁금한 게
4: 네.
2: 남인 선배도 또 사연의 주인공처럼 또는 저처럼 또는 교수님, 목사님처럼 교회에서 만약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어떤 봉사를 해보고 싶으세요?
4: 저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가 또 아기들을 좋아하거든요. 그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유치부 교사.
2: 잘
4: 같은 일을 해보고 싶어요. 애들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렇죠?
0: 근데 애들이 그럴걸요? 오남이다!
4: 아, 맞아. 지금도 막 가면은 오남이! 뭐 이러면 내 친구야.
2: 아, 애들이 손가락질 이렇게 하더라고요.
4: 네, 손가락질 이렇게 하라고.
0: 애들이 막 유치원 가서 우리 선생님 오남이다.
4: 야, 욕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애들한테.
0: 진짜 잘하실 것 같아요.
4: 아, 진짜?
0: 아니, 그리고 얼굴이 굉장히 귀엽고 어린아이 얼굴 같은데다가 저는 사실 우리 이제 방송하면서 저는 오남이 씨를 가까이 이제 처음 봤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눈빛이 저는 이 사람이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나 처음 알았어요.
4: 아, 진짜요? 네.
0: 가까이 볼 때의 그 일종의 감동이랄까? 그런 게 있는데 그 안에 이렇게 순수라는 단어로 이렇게 이렇게 마치 뭔가가 뛰어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 저는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4: 아, 감사합니다.
2: 남희 선배가 또 춤 잘 추거든요. 그래서 춤 잘 추신다고 하세요.
0: 네. 어디 한번 볼까요?
2: 나중에 유치원 선생님, 그 교사 있을 때, 뭐, 율동 선생님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4: 아, 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2: 나는 구원, 열차 타고, 막 이런 거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4: 아, 하고 싶다. 아, 나중에 기회 되면은, 목사님 한번 초대해주세요.
5: 아유, 지금 다 전국의 그 유치부에서 지금 눈독 들고.
0: 난리 나겠어요. 큰일 났다.
5: 섭외 전화 같은 데서. 주인공 큰일
2: 났다. 큰일 났다.
4: 그럼 빨리 다시 사연으로 전화할까요?
2: 네, 빨리 전화해주세요. 큰일 났다.
4: 지금 현재 주인공은 어떤 기쁨도 평안도 누릴 수 없는 상태라고 하셨잖아요.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0: 교회들마다 이렇게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일꾼들은 정해져 있는데 일꾼들은 늘 지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여러 우리 이야기들을 알고 있지만 안식년이라는 것도 희년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좀 땅도 쉬어줘야 되는 것처럼 사람도 좀 쉬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각 교회마다 정말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이 계신다. 또 열심히 좀 봉사를 덜 하더라도

0: 라도 3년 봉사하면 1년을 쉬게. 아. 아무리 봉사하고 싶어도 4년째는 못해.
1: 네.
0: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의무 봉사 안식년제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고 또 1년은 못하더라도 한 3개월은 네가 아무리 봉사하고 싶어도 요 3개월은 못해. 못하게 하면 또 간절함이 막 생기거든요. 교회를 한 1년 안 가보잖아요. 교회 막 가고 싶다. 참 희한해요. 이거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제 얘기예요.
1: 어쩐지 간절해 보였어요, 되게.
2: 여기 초롱초롱하시네.
0: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 예배의 간절함이라는 걸 경험하고 봉사의 간절함이 생겨나요. 그래서 그런 어떤 봉사 안식년제를 조금 또 봉사 안식월제를 좀 썼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정말 제가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고 또 하나는 본인도 누가 그걸 해주지 않더라도 목사님께 말씀드려야 돼요. 목사님 제가 지금 너무 지쳐서요. 지금 이제 봉사하고 있는 요거를 한 두 달만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 달만 딱 쉬고요. 그 다음에 다시 와서 또 의미 있는 봉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본인이 한시적 휴식을 재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뭐냐면 교회에서도 이분이 너무 많이 역할을 한다 그러면 조절을 해줘야 돼요. 야, 너 지금 성가대도 하고 유치원 교사도 하고 거기다가 뭐 셀장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고 있는데 야, 두 개만 해. 그래야 너도 행복하고 함께하는 분들도 힘들지 않아. 이렇게 조금 제안을 해주시도록 이 역할에 대한 재조정을 교회 내에 전체적인 그 역할 분배를 하는 목사님이나 담당자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은데 일단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께는 내 스스로가 힘들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한동안 내가 두 주간 혹은 뭐 두 달만 딱 쉬겠습니다. 이렇게 아예 선언을 좀 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1: 이거 정말
2: 괜찮아요.
1: 방법인데요.
2: 저는 이분께 영화 짐 캐리의 영화 예스맨을 한번 보라고 예스맨. 하고 싶어요.
3: 예스맨.
2: 그 예스맨이 뭐만 하면 다 예스 예스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노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예스 예스 하다가는 진짜 벌은 나빠진다라는 말 있잖아요. 너무 예스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노를 요즘 잘하는 편이거든요. 안 하고 싶습니다. 난 내 삶이 중요합니다. 목사님 건들지 마세요. 이렇게 정확히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또 변했다고 하죠. 욕은 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너무 예스만 하니까 내가 지치고 내가 힘들고 내가 교회가 싫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1: 그럼요.
2: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교회가 많이 힘들면 다른 교회라면 나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다른 교회를 나가서 조용히 가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서 여기 교회 와봤어요. 하나님 나 1대1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예배하니까 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가끔 그래요. 제가 교회에서 너무 힘들 때 가끔 다른 교회 가서 가까운 교회 가서 가까운 교회 가면 물론 어수선해요. 쟤 누구야? 누구야?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가만히 독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저는 그 말 너무 좋네요. 우리에겐 예스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만 필요하거든요.
1: 아니 요즘 뭐 힙합 하세요? 라임이 되게
2: 힙합 하세요?
1: 라임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예스 예스
2: 저도 와닿았습니다. 되게.
1: 와 근데 사실 저도 주변에 보면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그 마음에 전혀 기쁨이 없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참 안타깝고 저게 과연 맞는 방법일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오늘의 목사님의 또 따뜻한 메시지로 새 힘을 한번 주셔야겠죠?
4: 네. 교회 봉사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네네. 그런데 저는 우리 형제분이 신앙생활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 나가고 또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 교회 일들을 조금 맡기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주변에 이야기했을 때 반응들이 다들 아니 괜찮아 괜찮아 더 열심히 하다 보면 잘 이길 수 있을 거야 아마 이런 반응은 그 청년이 떠날 거에 대한 불안함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나 레온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시간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도록 목사님께 이야기하고 그래서 시간을 조절해서 자기의 쉬는 시간을 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섬기는 교회는 개척교회를 다니다가 힘들어 오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러니까 오전에는 개척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좀 섬기고 오후에는 좀 다른 교회 와서 쉼도 누리고 또 사실 쉰다는 게 무조건 육체적으로만 쉬는 것이 아니라 또 영적으로 좀 더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과 교제하다 보면 그게 쉼이 되거든요. 그렇게 또 배우고 훈련하면서 쉼을 누리고 다시 개척교회에 돌아가면 그 교회에도 유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좀 써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전도서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기쁘게 사는 것, 수고하고 난 다음에 낙을 누리는 것,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이 청년분도 그런 하나님의 선물을 좀 받아서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멘. 목사님,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 교회에서 좀 덜 해도 되죠?
4: 아, 당연하죠. 아,
0: 그렇게 주제가 망가져도 되는 거죠?
4: 아, 맞습니다.
0: 아, 네. 네. 네. 들으셨죠? 네.
1: 괜히 제가 후련하네요. 네, 그러면 오늘의 기도 편지 바로 이어서 들어볼게요. 목사님.
4: 네. 네. 이 시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청년분에게 함께하길 바라면서 제가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교회를 많이 사랑하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일한 당신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나 일손이 부족한 개척교회를 여러모로 섬기느라 지금은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이 청년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청년이 섬기는 교회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주님 안에서 자신의 삶을 돌보고 쉼을 누리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청년의 삶을 새롭게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노크토크 오늘도 역시 저는 아주 은혜로운 시간이었거든요. 다들 어떠셨어요?
1: 아,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네. 세상에서 무거운 짐진 자들은 교회로 오면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어디로 가? 그잖아요. 그런데 좀 쉬어도 된대잖아요.
0: 좀 쉬어도 될 것 같아요.
1: 그리고 약간 이렇게 하는 게 잘못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함께 나누니까 오히려 저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지만 비슷한 경험을 하는 분들에게는 참 위로가 많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0: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성경 구절이 있어 함께 나누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온전한 쉼 누리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한다면 주저말고 노크해주세요.
2: 때로는 솔로몬처럼,
1: 때로는 다비다처럼,
2: 때로는 바나바처럼
0: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는 이곳은 노크
2: 토크. 다음 주에 만나요.
0: 다음 주에 만나요.
1: 강남역 살인 사건들이 기억나시죠? 네. 자꾸 교회에서 귀신 들렸다 그래요.
2: 본인의 친척이 당했대요. 조현병 걸린 분한테 지나가다 저 사람 또 조현병 아니야?
0: 생각만 해도 부들부들 떨리고
3: 자기 이 뇌를 이렇게 뚜껑을 열어가지고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2: 세다 조현병.
1: 귀를 막아도 들리고 눈을 감아도 보였을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은 다 무슨 병으로부터 기인한 것처럼.
2: 조현병 걸린 사람이 칼 들고 다닌다 그래가지고 계속 범죄가 조현병이니까.

0: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복음 통일을 위한 남북 소통 프로젝트 오 잘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윤영입니다. 오장여의 위대한 여정 오늘도 이어갑니다. 함께해 주실 탈북 미남 미녀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남한 가족들도 환영합니다.
3: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건강하시죠? 자, 오늘은요 저희 스튜디오에 아주 특별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태초 먹거리 학교를 운영하고 계시는 충남대 이계호 교수님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이 자리에 꼭 한번 모시고 싶었는데 이렇게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4: 네, 반갑습니다. 네,
1: 어제 이렇게 나오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교수님?
4: 이게 남북이 만나가지고 음식 얘기한다는 게 참 감개무량한 것 같아요.
1: 네.
4: 왜냐하면 남과 북이 합쳐서 풀어야 될 숙제가 좀 있거든요.
1: 네, 네.
4: 그런 부분에서 얘기한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네, 오늘 우리 교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우리 태초의 먹을거리들, 하나님이 주신 예, 그런 먹거리들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실 걸로 기대가 되는데, 혹시 뭐 북한 음식 접해본 경험 있으시죠?
4: 지금까지는 접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1: 평양냉면 아닌가요?
4: 진짜 이제 북한에서 만든 그 솜씨라든지 재료를 가지고 먹어보지 못했다는 거죠.
3: 찐 걸 안 먹어봤다.
4: 그렇죠.
1: 네. 네.
4: 근데 이제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것은 이제 동치미라든지
1: 네.
4: 백김치라든지 뭐 이런 건 굉장히 관심 있는데 이게 아마 북에서는 굉장히 흔하게 먹는 거죠.
3: 백김치, 동치미 다 평안도 음식을 좋아하시네요.
4: 아, 그래요?
1: 아, 그런가요?
3: 네, 백김치는 평안도에서 많이 먹는 건데.
4: 아, 원래 그래요? 네.
5: 궁금한 게 우리 교수님께서는 태초의 먹거리에 대해서 강연을 많이 한다고 그랬죠. 태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먹거리. 근데 태초의 먹거리가 어떤 의미인지 참 궁금해요, 저는.
4: 이 하나님께서는 이 먹거리를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영양성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3: 네.
4: 이게 어느덧 한 200년 전에 돈벌이 순환으로 돈을 버는 수단으로 바뀌면서 먹거리가 점점 변질되었어요.
1: 네.
4: 그래서 이제 그중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어긋난 먹거리를 과학자가 알려줄 테니까
1: 네.
4: 그런 것들을 우리 주위에서 한두 개씩 계속 좀 빼가보자. 그러면 점점 언젠가는 태초의 먹거리 쪽으로 가까이 가지 않겠느냐.
3: 건강한
4: 그 이유가 뭐냐면요. 현재 한국의 평균 연령이 다 80세가 넘었잖아요.
3: 네.
4: 그죠?
1: 네.
4: 보건복지부 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은 80세까지 살 때 3명당 1명이 암에 걸리면서 80세를 살아요.
1: 그러니까요.
3: 치료가
5: 많아. 네.
4: 80세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1: 맞아요.
4: 어떻게 건강하게 80세를 살아야 되는데 지금 뭔가가 우리 먹거리 생활 습관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주로 이제 제가 이런 먹거리의 생활 습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주로 암 환우 대상으로 지난 12년 동안에 무료로 현재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1: 우와. 거기다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나눠주신 그 태초의 먹을거리와 이렇게 접목이 되니까 굉장한 마음의 파동과 감동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들을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굉장히 네, 기대가 됩니다.
6: 어느 날 한국에 와가지고 맛있는 걸 사준다고 해가지고 갔는데 차라리 삼겹살 사주세요.
3: 완전히 몸이 에너지 쓰는 방법도 달라졌는지 면역이 정말 완전 진짜 그야말로 다 파괴됐어요.
4: 한번 웃을 때마다 면역력이
3: 웃어야 되는구나.
6: 웃읍시다.
4: 바로 이때가 장을 마사지하는 거예요.
1: 자, 오늘 이계호 교수님과 함께 북한의 건강밥상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에 또 새 가족이 나와 주셨습니다. 자, 한국에서 인정받은 조리 명인 안영자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언뜻 봐도 요리를 굉장히 잘하게 생기셨어요. 나 요리 연구가 이런 이제 포스가 느껴지는데. 자, 그러면 정식으로 고향이 어디시고 또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자기소개를 좀 부탁을 드려볼까요?
7: 네, 저는 고향은 경성, 함경북도 경성이에요.
2: 경성이고 거기서 졸업하고 사실 요리사보다 좀 우수하기 싶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때 당시 요리를 해라. 요리를 하면 더 좋다. 북한 먹는 게 고생이죠. 못 먹고 사는 먹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요리하게 됐는데 참 어렵게 어렵게 힘들게도 공부하고 정말 힘들었어요. 내가 한국에 와서 내가 더 이렇게 더 적응해서 이 사이를 이겨내갈 수 있겠구나 한 거 보면 내가 항상 마음속으로 감사하다 하면서 살고 있어요. 네.
1: 북한인민무력부 요리강습소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네. 어떤 곳인가요?
2: 이미 무력부 초대소라는 건 군부들, 장교들을 이렇게 미국에서 오는 이런 장교들이나 기부인들이 오실 때 요리해주는 요리사예요. 네. 저는 그때는 좀 나이가 어렸었을 때가 뭐 초보죠. 그만 대학을 공부할 때에도 초보지만은 그만큼 교육을 시키고 요리사를 시켜요. 네. 그리고 자격을 일하면서 자격을 또 해줘요. 네. 그러면서 거기서 제가 요리를 좀 했어요.
1: 우리 오자유어 식구들의 어떤 평소의 식습관이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설미 씨.
3: 네. 네. 원래 이제 북한에서는 흰쌀밥을
7: 귀하잖아요.
3: 귀하고,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이 먹는 거죠, 흰쌀밥은. 근데 다들 흰쌀밥을 못 먹어요. 네, 좀 섞어서 먹어야 되고 이렇게. 그건 가난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건강식을 먹은 거예요. 그게 건강식인지는 모르고 먹었는데 그 한국에 와서 흰쌀밥을 진짜 많이 먹었어요. 저는 뭐 잡곡밥 주면 정말 짜증났었거든요. 네. 왜 손님 대접한다 그러면 보리밥을 주나. 이게 북한에서 가난한 사람이 먹는 거를 왜 이렇게 주나 했는데 제가 임신 당뇨가 딱 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식습관부터 딱 이제 흰쌀밥 먹지 말래요. 그 흰쌀밥 거의 뭐 독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다음부터 우리 집에 지금 잡곡
1: 맘 드세요?
3: 예, 있는데
1: 잘 안 먹게 돼.
3: 많이 안 먹게 되는데 사실 그래도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먹기 시작하니까요. 잡곡이 확실히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꽁꽁 씹어 먹기가 참 많이 안 먹어서 좋은 것 같아요.
5: 없어서 못 먹는 거라.
3: 먹어야지. 아니, 이거 깜짝으로 먹어요.
5: 안 먹는 거라 느낌이 어때요?
3: 아, 이거 그게 고문이에요. 고문이지. 배고파서 탈북했는데 아니 흰쌀밥 많고 먹으려고 탐복했는데 흰쌀밥 먹지 말래요. 한국어로 독약이래. 와, 참 억울해.
1: 확실히 그 이밥이라 그러죠. 이밥. 흰쌀밥이 맛있죠. 네. 맛있는데 아무튼 언제부터가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렇게 죄의식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냥 흰쌀밥 이렇게 먹으면 콩이나 뭐 보리라든가 잡곡을 꼭 넣어야 된다 이런 의식이 있는데 우리 유나 씨 같은 경우 식습관이 어떠신가요?
3: 제가 생각해보니까 북한에 있을 때는 하루 세 끼를 항상 그 시간 때 먹었던 것 같아요. 항상. 왜 그런지 모르는데 다른 잡거리가 없으니까 항상 세 끼를 딱딱 그때 먹었거든요. 근데 한국에 와서는 완전 뒤바뀌었어요.
1: 맞아.
3: 막 굶다가 퇴근해서야 또 막 먹었다가 이게 시간이 막 들쑥날쑥 하니까 뭐 이게 또 막 집어먹을 것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먹는데 오죽했으면 설미 언니가 야 유나는 시집 가면 안 되겠다고 직접 말씀해 보시죠.
8: 저번에 차를 같이 타고 가는데 자다가 눈 뜨면 먹고 자다가 눈 뜨면 이제 먹지 않으면 일할 땐 못 먹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먹을 수 있는 시간에 몰아 먹더라고.
1: 그래도 날씬하네요. 그래도.
3: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안 좋다라는 걸 느끼는 게 면역력이 자꾸 떨어지고요. 이게 하루 세 끼 먹을 때하고 완전히 몸이 에너지 쓰는 방법도 달라졌는지 면역이 정말 완전 진짜 그야말로 다 파괴됐어요.
5: 그러니까 운동할 때 저 살 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해진 시간에 정확하게 먹어야지 딱 좋다. 그래야 그렇죠. 살이 빠진다. 몸이 이게 순환이 나기 때문에.
1: 근데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바쁘게 살면서 그러게 좀 힘들죠.
2: 북한은 네. 뭔가 먹어도 운동이 많게 활동이 다 걸어다니고 때문에 배고파. 네. 진짜 배고파. 그래서 사람 허무해. 근데 그래도 되는데 여기는 걸어다니지 않고 차 타고 다니고 또 움직이지 않는 형태가 많단 말이에요.
1: 그러니까
2: 사람이 몸나고 이렇게 지는 것 같아요.
9: 우리가 지금 남한에 있는 사람들도 가장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요. 누구한테 항상 물어볼 때 건강한 음식이 뭡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아무리 건강한 음식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게 약이 될 수가 있고 독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약이 되고 독이 되는데 건강한 음식만 찾아서 나쁘게 먹으니까 다 독되는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나 씨 같은 경우에 지금 답은 알아. 답을 아는데 답은 알고 또 몸이 그걸 받쳐주 몸이 또 이렇게 느끼게 만드니까요. 지금 느낀다는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고치겠다고 한번 고쳐보려고 네. 의식적으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다는 아니요. 거거든요.
1: 네.
9: 근데 저조차도 안 하는 사람이 많죠.
1: 네. 보민 씨는 식 습관도 굉장히 건강하실 것 같아요.
6: 네, 저희는 외식을 잘 안 해요. 일단은 북한에서 먹던 남편도 같은 북한 사람이다 보니까 집에서 많이 만들어 먹고 애들도 같이 많이 만들어 먹는데 제가 식습관이 안 좋아요. 애들은 챙겨주면서 제가 폭식을 많이 하루 굶었다가 배고프면 먹고 근데 또 의사 선생님들이 물을 많이 마셔라. 물은 또 굉장히 많이 먹어요.
3: 붓잖아 뭐.
5: 근데 물도 너무 많이 먹는 거 안 좋대.
3: 안 좋다고 하더라 이제.
6: 어느 날 한국에 와가지고 뭐야 맛있는 걸 사준다고 해가지고 갔는데 미용실에 지금 밥을 사주는 거 무슨
3: 시래기 밥 그래서 네. 많이 먹는 거
6: 아니 이빨이 새까매질 정도로 먹어가지고 화가 나는데 여기 오니까 무청밥을 사주니까 아니
3: 맛있는데.
6: 입이 많이 따발이 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 제가 그래서 목사님 좀 이빨이 새까매질 정도로 이거 먹었는데 왜 여기 오니까 이걸 사줍니까 차라리 삼겹살 사주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네. 근데 지금에 와보니까 그게 건강식이었고 항상 보리밥 사주면 입안에서 보리밥이 축구경기해요 난리를 했는데
1: 네네네
6: 네, 네. 네. 근데
3: 북한은 밥 양이 작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무도 채 썰어갖고 밑에 깔아서 위에다 밥 지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뭔가 무하고 해봤던 것 같아요 많이 네.
1: 시래기
5: 뭐 완전 밥은
1: 가장
5: 아닌가?
1: 흔하니까
3: 밥에다 자꾸 뭘 섞었어요
6: 식량이 작으니까 네
3: 지금 생각해보니까 완전 건강한 거예요
1: 아 무하고 시래기가 얼마나
9: 근데 여기 지금 약간 나온 이 얘기 중에 공통된 얘기가 뭐냐 말이죠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가장 단순하고 가장 자연스러운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리도 북한은 요리를 그렇게 심하게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한국의 요리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3: 양념이 너무 많아요 예,
9: 양념이 많은 걸 떠나서 과정부터 시작해서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자꾸 더 원래의 영양 성분 자체가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맛은 더 있어지는데 이 세상에 그래서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1: 자 그러면은 자 우리 본격적으로 이계우 교수님과 함께 건강 밥상을 주제로 얘기를 네. 나눠보고 싶은데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먼저 교수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식재료를 어떤 의미로 주셨는지 그거부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9: 우선 제가 이제 화학가로서 분석화학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의 단단한 살이나 뼈를 분석해 보면요. 화학적으로 토양하고 성분이 똑같아요. 왜? 흙이랑 똑같아요.
1: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9: 우리 인체의 액체 성분을 분석해보면요. 바닷물 성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인간은 자연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다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요?
3: 흙으로
9: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사람은 흙으로부터 영양 성분을 공급받아야지만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창세 셋째 날 식물을 창조하셨어요. 식물을 창조하셔가지고 이 세상에 식물이 존재하는 이유가 매우 간단합니다. 뿌리를 땅속에 내리고 땅속에 있는 영양성분 중에서 인간한테 필요한 성분들을 다 빨아올려가지고 잎이나 열매나 줄기에다 농축해서 우리한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3: 우와, 진짜
9: 그래서 안 먹을까 싶어서 향도 집어넣고 단맛도 넣고 좀 강조하느라고 빨간색, 예쁘게. 노란색, 보라색 색깔도 막 집어넣고 해서 식물이 존재를 하는데 참 재밌게도 똑같은 땅에다가 사과나무 심고 복숭아 심었잖아요. 같은 땅에다가 근데 사과의 영양성분과 복숭아의 영양성분이 달라요. 다르다고요.
1: 네, 신기해요.
9: 예,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먹거리는
3: 다 이유가 있구나.
9: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3: 존재의 이유.
9: 존재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1: 우리 오자위오 식구들도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3: 많아요.
1: 네, 김주찬 씨께 한번
3: 질문을
1: 좀 들어볼까요?
7: 네. 네. 저는 맛있다 기준이 사실 매운 거거든요.
3: 향수랑 다르네.
7: 매워야 맛있는 거예요.
1: 좋죠, 매운 거.
7: 근데 이게 거의 맵게 먹어야 되는 거니까 좀 자극적으로 자꾸 바뀌더라고요, 식습관이. 그쵸? 그래서 짜고 맵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꾸 뒤에 손이 가요. 약간
1: 고혈압?
7: 느낌이 좀 안 좋아서 병원을 갔더니 고혈압.
3: 어머,
7: 약을 먹어야 될 정도.
1: 젊은 나이에.
3: 어머, 이렇게 젊으신데.
7: 고혈압, 고지혈 약을 복용 중에 있어요.
3: 어머, 어떡해. 교수님 어떡해요.
7: 음식을 근데 사실 식습관을 바꾸는 게 저는 죽기보다 싫어서.
3: 북한을 3개월 다녀오시면 고지혈을
1: 오늘 하루라도 매운 걸 먹고 싶다.
7: 맛있는 걸 먹어야겠다. 그런 지금.
1: 네, 교수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9: 매운 음식보다도 짠 음식은 한국의 이제 전통 장류가 다 짜잖아요.
1: 네.
9: 짜기 때문에 우리가 저염식이 좋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1: 네, 네.
9: 그런데 그 저염식은 짜게 먹는 사람한테 필요한 것이지 저염식이 건강한 게 아니에요. 저염식이 반드시 사람 몸에는 적당량의 소금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현대인의 특징이 물 많이 먹으면 좋다. 그 다음에 저염식이 좋다. 채소 많이 먹으면 좋다. 하게 되면 우리 혈액 속에 나트륨의 농도가 낮아지는 소위 저나트륨 혈증이라는 증상이 되게 되면요. 제일 먼저 힘이 없어져요. 네, 전기 에너지 발생이 작게 되기 때문에 힘이 없어지고 어지럽고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요. 심장마비 옵니다. 요즘 자다가 이렇게 수면 중에 죽는 사람들 많이 생기잖아요. 고령사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심장마비가 많거든요. 그 심장마비 환자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또 저나트륨 혈증. 오히려 물 많이 먹고 저염식하고 채소를 너무 많이 먹어요. 왜 채소 속에는 나트륨이 거의 없어요. 전부 칼륨이에요. 그래서 양이나 염소나 이런 소 같은 초식 동물들은 반드시 1년에 정기적으로 소금을 먹여줘야 돼요.
8: 맞아요.
9: 네, 소금을 반드시 먹이거나 아니면 이런데 산을 쫓아다니면서 암염, 골소금을 찾아서 먹거든요. 그래서 세계 보건기구에서는 하루에 먹어야 되는 소금 양을 5g.
8: 하루에
9: 5g? 5g이 어느 정도냐면 티스푼. 네. 차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정도의 소금을 꼭 먹어줘야 한다.
8: 와, 많이 먹는 것보다
3: 많이 먹잖아요. 우리 그 정도 먹지 않나요? 음식에 들어있으니까.
9: 대개 보면 요즘은 작게 먹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라면을 끓였어요. 라면 수프 다 넣었어요.
8: 네.
9: 아,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라면 수프 식은 데다 뭘 넣어야 되죠?
8: 찬밥
9: 말아요. 찬밥 말아 다 먹었죠?
8: 네. 네.
9: 라면 한 개 속에 들어있는 소금 전체량이 5g이에요.
8: 우리 하루에 먹어야 되나요?
9: 하루에 먹어야 되나요? 근데 그래서 라면을 먹을 때 국물까지 다 먹으면서 김치하고 같이 먹었다? 그럼 조금 더 약간 초과되는 거죠.
8: 많이 초과되는
3: 거죠. 아, 근데 국물이 맛있잖아요.
8: 국물 맛있잖아.
3: 국물은 또 들이켜줘야 돼.
8: 맞아.
5: 라면 국물이지.
3: 네. 우리 유나 씨는 아까 이제 잠깐 고민을 말씀하셨는데 더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8: 그거죠. 이제 면역력이 자꾸 떨어지니까 없던 각광류 알러지 생기고 비염 생기고 막 온몸이 다 두드러기도 하고 이런 알러지성으로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면역력을 키우려면 어떤 음식을 먹어서 어떻게 식습관을 가져야 되는지.
9: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면역력 저하 시스템이에요. 지금 유나 씨만 그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다가
3: 맞아요.
9: 아이들이 다 지금 면역이 떨어져 있어요. 면역력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전인적인 거예요. 먹거리, 생활습관, 사고방식 모든 게 다 합쳐져서 면역력이 유지가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음식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건강한 음식을 내가 먹을 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약이 되고 독이 되어요. 두 사람이 앉아가서 똑같은 음식 먹더라도 한 사람은 독이 되고 한 사람은 약이 될 수 있다니까요. 자, 면역력 첫 번째야. 우리 저 오지현 씨나 김경아 씨가 뭐 하시는 분인지 알죠?
8: 네. 개그맨.
9: 개그맨이죠.
8: 네.
9: 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줘요?
8: 즐겁게
9: 해주죠. 면역력이 증강이 일어날 때 한 번 웃을 때마다 면역력이 200%가 진 거예요.
8: 와 진짜. 웃읍시다.
9: 200개. 무슨 얘기 하겠어요? 인삼홍삼하고 비교가 안 돼요. 인삼홍삼은 면역력을 순간적으로 20, 30배밖에 못 올려요. 근데 한 번 웃을 때마다 200배가 올라간다는 것은 미국 의과대학의 실험이라서 전 세계 모든 암병원에서 웃음 치료를 공식적으로 치료를 해요. 웃음 치료를 가지고.
3: 맞아요. 예, 그런 얘기 들었어요.
9: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8: 항조의
3: 면역력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9: 면역력을 높여주는 사람이에요. 그죠? 따라서 유나 씨가 앞으로 내가 면역력이 좀 저하됐다 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
5: 매운맛.
9: 웃어야 되는 거야.
8: 억지로 웃어도 돼요?
9: 억지로 웃어도 돼.
3: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억지로 웃어도
5: 효과가 많이 있잖아요. 억지로 웃는 거.
2: 저희도 이제 일에 보면 있잖아요. 제가 이래 직원도 일하면 쌍소리 하는 사람 제일 좋아해요. 제가 그분들이 쌍소리 하면 와 웃는단 말이에요.
3: 쌍소리가 욕이 아니라
8: 시국은 보고
2: 네, 쌍소리 하는 사람
3: 농담 같은 농담 유머
2: 예. 그거 오면 제일 좋아해요. 제가
9: 아까 두 사람이 네. 똑같은 밥을 먹더라도 한 사람이 약 단단 독된다 그랬죠. 네. 어떤 경우냐면은 한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짜증이 났어. 신경질 난 상태에서 밥을 먹고 한 사람은 웃으면서 즐겁게 밥을 먹었어.
3: 네.
9: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가 나오게 되면 우리 인체에서 소화 분비액이 작게 나와요.
8: 아, 맞아.
9: 그래서 그런 날은 취한다고.
3: 아, 싫은 사람하고 안 먹으면
9: 소화가 안 된다고. 왜 소화 분비액이 작게 나오니까. 근데 즐겁게 하는 사람은 소화 분비액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약이 되고 독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첫째 뭐라고?
7: 즐겁게.
5: 그러니까 웃으면서 집안에서 밥 먹는 게 진짜 중요한 거네요.
6: 가족끼리 화목하게. 네,
5: 저는 전 외모 제 거울을 봐요.
8: 그러니까 아침 8시에 세고 결혼해야 돼.
9: 자, 웃을 때 손을 한번 배에 담대 보세요. 한번 웃어보세요. 아랫배가 왔다 갔다 하죠. 바로 이때가 장을 마사지하는 거예요. 장을 마사지하는데 우리가 면역력 하게 되면 면역세포의 80%가 장에 있어요.
6: 네, 맞아요.
9: 장에 있기 때문에 장을 지금 자극을 또 했어. 그죠? 자극을 하면서 마사지를 시키면서 안에 자고 있는 면역세포를 깨웠어. 그래야 일어나라 하고 자극도 좋지. 그 다음에 웃으면서 세라토닌을 행복 호르몬이 나오면서 면역력이 급격하게 올라간 거예요.
6: 오, 다이어트도 될 것 같아. 배 힘줘서, 그죠?
9: 자, 이제 유산균 얘기가 나왔는데요.
6: 장 건강인 유산균.
9: 자, 시중에 우리나라가 유산균 맹신자가 많아요.
8: 맹신자거든요.
9: 예. 자, 유산균은 뭐냐면요. 우유의 유당을 산 젖산으로 바꿔주는 균, 그걸 유산균이라 하는데 진짜로 도움이 되려면 살아있는 균이 장에 들어가야지만 도움이 되는 거예요.
8: 아, 그렇죠? 어떻게 살게 보낼 수 있어요?
9: 글쎄, 그래서 현재 지구상에서 팔리고 있는 유산균 제품보다도 100만 배가 더 좋은 장 건강의 미생물을 도와주는 식품이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 채소를 발효시킨 김치, 또 콩을 발효시킨 청국장, 된장. 이게 화학적으로, 이게 그냥 주장이 아니라 화학적으로 채소를 발효시킨 김치 유산균, 콩을 발효시킨 청국장이나 된장이 되는 그 균은 100도로 끓여도 안 죽어요.
8: 대박.
9: 팔팔 끓여도 안 죽어요. 끓여도 안 죽어요. 위산에 다 살아남아요. 네, 위산에 안 죽어요. 그래서 앞으로 면역력 생각한다면 뭐야? 하루에 한 끼씩 꼭 김치하고 청국장, 된장을 꼭 먹어야 돼. 대신 김치 중에서는 고춧가루나 젓갈이 들어갈 거 말고 동치미.
6: 백김치
9: 또는 물김치. 물김치. 그다음 나박김치로 얘기하는 거 있죠. 그죠? 그 김치 세 가지하고 청국장하고 한 드셔보세요.
6: 거의 북한 음식이네요.
8: 북한 음식이네요.
9: 그래서 북한에는 대장암 환자가 없어요, 거의.
8: 많지는 않았던 거예요.
9: 거의 없어요.
8: 근데 또 북한에는 이게 그 이런 탈모가 많이 없어요. 제가 한국에 오니까 진짜 탈모 분들이 많더라고요. 산에 많이 없어요.
6: 산에서 내려오는 물으로 막 이렇게
8: 그냥 가루비에다 깔아도
6: 그래도 머리가 아예
8: 건강한가?
6: 탈모민들은 머리 숱이 굉장히 많고요. 좀 이렇게 새카만 윤기 있는 머리결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8: 근데 한국에 오니까 많이 빠지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6: 그래서 그런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청국장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뭐 청국장 환으로 된 것도 사 먹어봤고 뭐 가루도 있고. 왜냐하면 청국장을 매일 끓여서 먹는 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8: 그렇죠.
6: 혹시 간편하게 좀 먹는 방법 있을까요?
9: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청국장을 꼭 찌개로만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8: 그럼 네.
9: 어린애들 안 먹죠?
8: 네.
9: 요즘 애들 콩 먹어요, 안 먹어요?
8: 안 먹어요.
9: 더군다나 콩은 우리나라가 원산지예요. 함경도가 콩이 원산지입니다.
8: 원산지예요?
9: 여기서 전 세계를 콩이 펼쳐나갔어요.
8: 우와, 말도 안 돼.
9: 근데 함경도 위에 있는 강 이름이 뭐죠?
8: 두만강.
9: 두자가 콩두자예요. 만자가 찰만자예요.
8: 머리 두자가 콩이 아니야. 가득 차서
9: 콩이 강이 얼마나 많이 찼으면 강 이름조차도 두만강이에요. 그죠? 우리 한국 사람의 피에는 콩 유전자가 흐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한국 사람의 단백질의 공급원이 고기가 아니고 콩이었어요.
8: 맞아. 그럼 북한에서 인조고기 많이 먹어서 우리가 그나마 건강했나 보다.
9: 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수입콩과 유전자 변형콩을 가장 많이 먹는 나라예요.
6: 맞아, 뭐 이유가 뭐예요? 콩도 있고
9: 가격이 싸다는 것 때문에.
8: 뭐 가격이 싸지. 네.
9: 그래서 저는 제가 실제로 몇 개월 전에 저기 거창 쪽에 탈북하셔서 농사를 짓는다는 분이 몇 분이 계셔가지고 자 탈북민들이 나중에 북한을 살릴 것은 콩을 가지고 북한을 해결해야 된다. 우리 원산지도 우리 자존심도 살리고 또 지금 북한에 있는 아이들이나 못 먹는 아이들한테 옥수수보다는 콩을 줬을 때 훨씬 더 회복이 빠른 거예요.
8: 맞아요. 우리 학교 때도 콩을 많이 먹였어요.
9: 훨씬 더 회복이 빠르다고. 옥수수 먹는 거, 콩 먹는 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6: 실은 감옥에서도 두고 콩만 먹이잖아.
9: 그렇죠.
8: 그것만 먹고
6: 우리도 거기서
9: 그래서 뭔가 콩에 관련되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결국 이제 콩을 그냥 먹으면요 소화가 잘 안 돼요. 소화가 왜냐 단백질 공급원이 단백질 큰 덩어리이기 때문에 발효라는 것은 이걸 조각 내는 거거든요. 조각 조각 조각 내어서 우리 몸에 들어와서 바로 흡수가 살기나게 거의 95% 이상 되게 그게 바로 청국장과 된장인데 된장은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청국장 하루 이틀만에 만들어 먹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찌개로 만드는 거 말고 가루나 또는 과립이나 또는 빵이나 떡이나 뭐 이런 요리하는 제형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어요.
8: 그럼 청국장 가루를 먹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9: 청국장 가루를 있잖아요. 자기가 굉장히 변비가 생겼다 할 때 청국장 가루, 그 다음에 유산 저 요거트, 그 다음에 바나나 세 개를 섞어가지고 믹서기에 갈아서 그냥 마시는 거. 한 끼 식사가 되면서 하루에 한 컵씩만 먹더라도 변비가 해결돼요. 그럼 면역력이
8: 올라가요. 좋은 방법 아침에 먹으면 좋겠다.
9: 아침에.
8: 아니, 그거 좋은 방법을 몰라서.
5: 궁금한 게 있어요. 콩이요. 일단 남한에서 잘하는 콩도 있고 북한 콩도 있잖아요. 근데 두만강이니까 북한이 콩이 또 원산지라 그러는데 그 다른 점이 좀 있나요?
9: 콩의 종류 부분에 있는데 훨씬 더 북한 콩이 남한 콩보다는 훨씬 더 단단하고 맛이 더 좋아요.
8: 네,
9: 맛이 더 좋아요. 훨씬 더 야무져요.
8: 야무져.
9: 여기서 야무지잖아요, 좀 보죠. 아 이게 이제 기온 차가 많이 심한 경우에 모든 과일도 마찬가지예요. 과일도 마찬가지. 기온 차가 심한 일교차 심한 경우에 훨씬 더 단맛이 듯이. 네, 그런데 전 하여튼 뭐 이 콩 부분 가지고 발효 기술 또 북한의 생산 기술을 가지고 전 세계를 휘어잡을 수 있는 무기를 한국이 갖고 있다.
0: 와, 콩에 대해서 오늘 진짜 엄청난 것을 알게 되는데.
9: 왜냐하면 콩이 일단은 장 건강에 미생물들을 자극시키고 미생물 모이가 되는 올리고당, 프락토 올리고당이란 미생물의 모이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유산균보다는 콩이 더 좋고. 또 특히 갱년기에는 여성들한테. 갱년기는 여성들한테 콩이
8: 아,
9: 벌써 갱년기?
8: 예, 올 것 같아.
0: 아니 뭐 아직.
8: 아유, 내가 이거 머리라니라고.
0: 갱년기 여사 여기죠. 갱년기 여사.
9: 굉장히 좋은 거고요. 네. 또 콩은 그 속에 비타민 B가 가장 많아가지고 필요할 때 제일 좋은 게 비타민 B겠죠. 네. 그래서 콩이 그렇게 동글동글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거예요.
0: 근데
9: 어디 가서나 다 쓰니까.
8: 다 불러다니면서 다
0: 아니 시중에 나와 있는 콩들이 뭐 유전자 변형이니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 거는 아예 안 먹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그런 거라도 먹는 게 좋을까요?
9: 아니 저는 가급적이면 유전자 변형품은 제 과학자로서 개인적인 신앙으로 봐서는 하나님이 주신 먹거리가 아니다.
8: 나는 맞는
9: 믿음을 갖고 신념. 있습니다. 왜냐 그건 철저하게 상업적으로 생산되고 연구 개발된 그 종자거든요. 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그 종자가 아니라 그 회사에서 만든 매년 그 회사에 가서 그 종자를 사야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놨거든요. 하나님은 원래 농사 지어가지고 일부 남기고 계속 대물림을 해서 맞아. 농사를 짓도록 했는데 여기는 대물림이 안 돼요. 원래 농사 지은 거 가지고 내년 농사를 지으면 콩이 생산이 안 돼요. 유전자 변형 콩은.
8: 그렇지, 맞아. 종자콩이 따로 있어야 항상.
9: 예, 항상 매년 그 종자콩을 사와야 되는 거죠.
0: 자, 그럼 나중에 이제 뭐 어떻게 우리가 어디서 콩을 좀 먹어야 되는지 여쭤보고요.
2: 네. 그 통일이 돼서 무조건 여기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돼.
0: 콩으로 이제 뭐 통일을 이룰 날이 뭐지 하는
9: 얼마나 우리나라 자존심도 세우고 그죠?
0: 네, 맞습니다.
9: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면역력을 올리기 위해서 건강을 이긴다면은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0: 네.
8: 딱 자국내 북한에서도 양강도 두부콩이 제일 맛있어. 두부를 해도 단단하고 담백하고 고소하고 쫄깃해요.
0: 북한콩이 최고구나. 굉장히 유용한 북한 요리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2: 한번만 가져야 될 걸 이젠 좀
0: 된장 부위?
2: 와.
8: 채청을 차리셔야 합니다.
0: 맛있다. 맛있어.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북한에서 나는 건강 먹거리 중에서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 북한 콩과 남한 콩 혹시 뭐 다른 점을 좀 느끼셨나요? 안영주 선생님?
2: 많이 느꼈어요. 우선 된장하거나 콩을 삶아보면 알아요. 그치. 알아요.
1: 삶아보면
2: 알아요. 삶아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게 한국 콩은 미미해. 단맛이 없고. 좀 짠맛도 조금 있어야 돼. 간이 있어야 돼. 네. 근데 북한 콩은 좀 간도 있고 단맛도 있고 조금 깊어요. 아. 그걸 매주 해도 맛있어.
1: 네.
2: 근데 여기 내가 해보니까 된장을 많이 해봤어요. 해도 주고 가르쳐도 주고 봤는데 일단 발효 과정을 보면 콩에 매주를 띄우잖아요. 근데 북한이 매주하고 한국이 매주를 띌 때 또 달라요.
3: 오. 북한 안에서도 다른 게요. 함경도 지방이 두만강이 함경도에 있거든요. 함경도보다 더 콩이 맛있는 게 양강도예요.
1: 아,
3: 두만강 콩이라고 해서 양강도가 압록강을 끼고 있는데 양강도가 함경도보다 조금 더 추운 지역이에요. 예전에 다 함경도였는데 그래서 양강도 쪽에서 나오는 콩이 좀 작아요. 콩 알들이 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시장에 나오면 중국 콩이 이렇게 엄청나게 커요. 근데 콩이 아무리 커도 중국 콩은 가격이 싸요. 북한 안에서도.
1: 네.
3: 딱 자국 내 북한에서도 양강도 맞아. 두부콩이 제일 맛있어. 두부를 해도 단단하고 담백하고 고소하고 쫄깃해요. 그래서 네, 함경도에서도 양강도 위쪽으로 올라가면 더 좋은 콩이 나오고요. 그게 앞쪽이나 황해도에서 콩이 생산되면 또 가격이 떨어져요. 콩 맛에 따라서 북한 내에서도 다른데 추운 곳에서 자랄수록 훨씬 맛있고 담백한 것 같아요.
4: 북한 콩이 최고구나.
2: 교수님 한번 물어봅시다. 저 북한에 봤을 때 거기 구호농장이란 게 있어요. 외국인데 콩을 돌밭에다 심으라 그러더라고요.
5: 보통 돌이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일단 첫째 물이 잘 빠진다는 얘기예요.
1: 아, 그래서
5: 배수가.
2: 그래서 그 아바이들이 우리는 높은 분들 아바이라는데 돌밭에다 콩을 심게
5: 그러니까
2: 하더라고요.
5: 배수가 일단은 아~ 배수가 안 되면은 콩이 일단 사라질 수가 없잖아요. 콩은 왜냐하면 콩은 뿌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3: 아~
5: 그래서 절대로 콩은 비료를 안 뿌립니다. 콩 뿌리가 공기중에 질소를 깔고 들어가지고 지가 스스로 땅에다 질소 비료를 만들어요.
3: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
5: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가지고 콩 농사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농사 짓으면 무조건 다 잘 되는 거예요.
3: 맞아요, 맞아요. 2006년 심고 콩 한번 심어야 땅이 그게 되잖아요.
4: 우리나라에 옥수수 박사님 계시잖아요. 울산에 어디 쪽에.
5: 맞아요.
4: 그분이 북한을 100번 다녀오셨어요.
1: 네.
4: 그래서 이제 강냉이 종자를 바꿔주신 분인데 갔더니 강냉이만 계속 심어가지고 모든 그 토양이 다 산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여기다 이제부터 콩을 심어야 된다. 이걸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농촌전투 나가면 콩 네 줄 심고 강냉이 뭐 네 줄 심고 이렇게 섞어 심기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1: 네. 네.
4: 맞아요.
1: 네.
4: 아니 근데 콩이 여자 몸에는 왜 이렇게 좋은 거예요?
5: 이제 여성들이 갱년기가 되게 되면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어요.
1: 네.
5: 여성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이 왜 줄어든지 알죠? 왜? 뭐 때문에?
6: 남편 화가 많이 나서.
5: 아, 화를 많이 내서?
3: 남편 때문에?
5: 자, 이제 에스트로겐 같은 여성 호르몬이 줄어든 시기는 갱년기라 그래요.
3: 맞아요.
5: 근데 나이 50대가 왜 갱년기가 생기냐면 여성 호르몬이 줄어드냐면 여성 호르몬이 계속 나온다는 얘기는 배란을 해서 임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나이 50 정도 됐으면 지금까지 애 놓고 고생했으니까 이제 남은 인생을 혼자서 멋지게 한번 살아봐라. 여성들한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3: 자유로운 자유로운.
5: 근데 지금 이제 저 표정이.
4: 근데 왜 이렇게 화가 나죠?
5: 하나님 주신 선물이야 그러니까 나보고 알고 자기는 안 해보니까 말이지. 예, 그런 얘기 한다는데. 자, 그럼 내가 여성들한테 물어볼게요.
1: 네.
5: 여러분들은 그러면 70, 80, 90 돼가지고 애 놓는 거 선택하시겠어요? 아니요. 갱년기 선택하시겠어요?
3: 아니, 갱년기.
5: 당연히 갱년기지.
3: 네.
5: 그죠? 그래서 이 갱년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감사하면서 이겨나가야 될 대상이라는 말이죠.
3: 그래.
5: 근데 이제 갑자기 여성분이 확 줄어드니까 호르몬 대사의 균형이 깨지면서 문제가 생겨요. 몸에서 막 열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걸 좀 보조해 주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뭐 석류 먹는다 뭐 이렇게
4: 그렇죠.
5: 얘기하죠.
4: 여러 가지 많이.
5: 근데 콩 속에 이소플라빈이라는 성분이 있어가지고 요 성분이 바로 에스트로겐 성분하고 비슷한 거예요. 비슷하기 때문에 갱년기 약안 먹고 오히려 콩 먹으면 오히려 갱년기 현상이 훨씬 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죠.
7: 아, 되게 궁금한 게 우리 오자 식구들은 북한에 있을 때 어떤 콩 요리를 좀 먹었는지 북한 안에서
4: 콩 요리
7: 그것도 좀
4: 내가 먹었던 거예요.
8: 주로 뭐 된장국이나
1: 네 된장 많이 들어가는 거. 네.
7: 그렇지 우리도 많이 먹어요.
8: 콩 간장에다 이렇게 야 콩을 닦아가지고 간장에
4: 짬지 같은 거 네. 콩조림
8: 담가가지고
4: 콩조림
8: 같은 거
5: 북한에도 청국장이 있어요?
4: 네, 네. 네.
5: 아 끈 이렇게 나오는 거
4: 저희는 막장이란 것도 많이 먹고
1: 아 막장
2: 음식이가 콩이 요리 전문성이가 있어요. 딱 콩에 대한 전문 요리가 있어요.
1: 아~
2: 전문 요리가 많아요. 엄청 많아요.
4: 쑥장, 막장,
2: 고추장,
4: 장종류도 많고
2: 많아요. 거기는 콩이가 많으니까 콩에 대한 요리가 많아요.
4: 두부도 많아요.
2: 예, 두부도 많아요. 두부도 두 가지가 순두부, 연두부 이렇게
9: 많아요. 어머니가 일찍이 세상을 뜨다 보니까 저는 두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리고 두부를 하고 그 비지 있잖아요.
1: 네,
9: 비지를 가마에 쪘다가 거기다 새우젓 같은 거 여가지고
1: 아, 네. 맛있지.
9: 인도 새우, 뭐야 새비젓 해가지고 콩비지를 해가지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해먹었다는 것보다 1년 12달 된장 떨어지면 안 된다. 실하지 먹어도 된장을 넣어야 된다. 배고파도 된장만 먹으면 죽지 않는다.
1: 아. 네.
9: 그래서 된장을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1: 된장, 청국장.
9: 네, 네, 네.
1: 아,
9: 청국장도 뭐 언제 그렇게 못하고 그릇에다가 가재통 깔고 콩을 삶아서 물 쥐어서 바타 놨다가 또 가재통 씌어서 3일 쥐으면 거품이 질질 나는 거 거기다 소금을 넣고
4: 맞아.
9: 막 이렇게 절구질해서 또 그거 먹고
1: 네. 네.
4: 두부콩뿐만 아니라 줄당콩도 진짜 많이 먹거든요. 북한은 밥에다가도 섞어서 먹고 근데 한국은 줄당콩 많이 안 먹더라고요.
1: 빨리 통일이 돼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린 청국장은 보통 이제 식당에서 왜
7: 맞아.
1: 예, 고기 먹고 나면 이렇게 먹는 것들
9: 네.
1: 그런 것만 먹어봤는데 자 오늘 조리명인 안영자 씨가 직접 만든 북한의 된장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직접 만들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2: 제가 지금 안동하고 강원도 네. 양구에서 직접 하시는데 제가 그걸 많이 신경 썼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요구하는 게 북한 된장을 요구하더라고요. 아, 가르쳐주는 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달라붙어서 성공은 다 했었어요. 우리가 된장을 할 때는 분들이 이분들은 된장을 그저 소물이다 그저 이렇게 하지만 꼭 우리 북한 된장 소금 끓여요.
9: 맞아.
2: 꼭 끓여서 해요.
9: 끓여서 식혀서.
2: 그래야 된장의 깊은 뿌리 맛을 돋구려는 고추씨를 가서 볶아 넣기도 하고. 제일 된장의 궁합이 뭐 이제 콩이 된장 궁합이 더덕이에요.
1: 더덕.
2: 더덕. 더덕 가루를 말려서 입다 하고. 그렇게 해서 된장을 아주 우아하게 해서 했는데.
5: 북한에서 아까 된장에 더덕을 넣는다 그랬잖아요.
1: 네.
5: 현재 이 지구상에 이제 뿌리 식품, 우리 많이 먹는 거 뭐 있죠? 우엉, 도라지, 더덕, 돼지 감자, 뭐 이런 거 있죠? 사람이 왜 뿌리 식품을 왜 만들었을까?
2: 그렇죠.
5: 요즘 애들이 뿌리 식품 먹어야 안 먹어요?
4: 안
5: 먹죠.
2: 그래서 우리는 간장을 할 때 도라지 간장이라는 게 있어요. 하얀 거. 근데 도라지를 말려서 여요.
5: 예, 네, 그러니까
2: 그 도라지,
5: 우엉,
2: 맞아요.
5: 더덕, 돼지 감자 같은 뿌리 식품의 주성분이 뭐냐면 이눌린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눌린. 그 이눌린 성분은 우리 장에서 특히 대장에 있는 유익균한테 먹이가 돼요.
4: 어머네.
5: 모기가 된다고요. 밖에서 사 먹는 유산균보다는 100만 배가 더 좋아요. 100만 배가. 그래서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또 조심할 거는 제가 또 이제 더덕, 도라지, 뭐 우엉 이제 이런 게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먹고 난 다음에 또 한 달쯤 지나면 저한테 또 연락이 옵니다. 아, 교수님 하라도 했는데 변도면 노란색이 나오고 변비가 사라졌는데 자꾸 설사가 난다고.
4: 너무 많이 먹었구나.
5: 너무 많이 먹은 거 있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분말해서 먹고 집에서 먹고 너무 아니면 이눌린 성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변이 묽어져요. 그래 이제 변이 묽은 정도를 가지고 먹는 양을 조정하면
4: 이게
5: 된장과 더덕 그다음에 도라지 우엉의 만남은 기가 막힌 만남이에요.
1: 아니 근데 신기한 게 콩이 우리나라가 원산지라는 게 너무 신기한 게 그쵸. 성경에도 콩에 관한 구절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4: 그런가요?
1: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마하나임에 도착했을 때도 그 지역 사람들이 콩 곡식을 이렇게 내어줬다.
4: 맞아요.
1: 네, 그리고 뭐 에스겔서에서도 콩이랑 곡식에서 떡을 만들어서 390일인가를 먹어라.
7: 390일을 떡을 먹고 콩을 먹어요.
1: 콩은 그러니까 거기에도 나오잖아요.
4: 네.
1: 그러니까
7: 그러니까.
1: 자, 북한식 된장은 과연 어떨지 정말 궁금한데 영상으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북튜브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10: 여기는 경북 영양의 안영자 선생님이 장을 담으시는 곳입니다. 지금부터 북한식 된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0: 이것은 1년 된 된장이고요. 향이 아주 구수합니다.
1: 올겨울 북한식 된장으로 면역력 챙기세요.
2: 네, 안영자 선생님 만들어 놓으신 그 된장. 예. 야, 어마어마하네요. 예. 자, 북한 된장하고 남한 된장이 다르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만드는 방법도 그럼 다르겠죠?
3: 북한 방법은 조금 달라요. 띄우는 것도 다르고, 보관 방법도 다르고, 그 다음, 전 처리. 처리하는 방법도 다르고,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예, 또 꼭 우리는 이게 된장 한 때가 있잖아요.
2: 네.
3: 그때는 이슬을 맞춰야 돼.
2: 이슬. 뭘요?
3: 이슬.
2: 이슬?
3: 이슬. 이슬을 맞춰서.
2: 아, 이슬. 맞추고, 예.
3: 한 3일 정도, 한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봄, 여름, 이슬. 이슬을 네. 맞추고 미소 냄새 날라보내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그런 게 좀 다르더라고요.
2: 네. 네. 자, 그럼 스튜디오에 북한 된장하고 남한 된장을 나란히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이게 북한 네. 된장, 이거는 네.
3: 한국 된장이네요.
2: 남한 된장. 네. 네. 네.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를 해봤는데 제가 한번 맛을 좀 볼까요? 된장의 이 그 특유의 컴컴한 냄새가 확

0: 먹으려면 조금만 넣어야 되겠어요.
1: 예, 된장고.
2: 아니, 그럼 지금 저 된장 지금 가장 맛있을
3: 수 있다, 언니 지금?
2: 가장 맛있을 때 상태의 된장을 가져오신 거예요, 지금?
1: 그러니까 된장이 두 가지, 요거는 강원도에서 한 된장.
0: 한번 맛 좀 좀 보세요.
2: 아, 저도 모르게 지금 달려나왔는데.
3: 어, 네. 몸이 반응했어요. 네.
0: 아니, 그러면 이렇게 가장 맛있는 된장이 나오면 어느 정도 숙성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1: 그런데 북한에는 가만히 보니까 1년이 면 되던데, 네. 한국은 참 6개월이면 아직 그래도 아니더라고요.
0: 짠데 자꾸 끓는다.
4: 어, 남한 된장도 먹어요.
0: 남한 된장이요?
4: 처음에 남한 된장 먹을 땐 짜다 그랬는데, 북한 된장 먹을 때 덧짜고 더 맛이 깊고 콤콤한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0: 저는 북한 된장 먼저 먹었잖아요. 남한 된장을 먹으니까, 만드신 분께 너무 죄송한데, 된장보다는 뭔가 달고, 뭐 그런 것들이 더 첨가된 것 같아요.
4: 약간 단맛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남한 된장. 아무래도.
0: 그러니까 뭔가 우리한테 익숙한 맛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4: 맞아.
0: 된장 맞아. 고유의 맛보다는. 이걸 먼저 먹어서 좀 차이가 그렇게 느껴지네요.
4: 네. 아니, 북한 된장, 이거 아주 매력적인데요, 맛이?
1: 그러니까 이거는 고추씨기가 더 깔끔하지요.
4: 도라지 가루 넣으셨나요?
1: 예, 예. 아, 더덕가루요. 이건 좀 깔끔하고.
2: 깔끔하고.
1: 이건 좀 깔끔하죠?
4: 네, 깔끔해요, 맞아요. 네,
1: 깔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된장을 끓일 때 깔끔해야 돼. 근데 남한 된장은 조금 텁텁해.
4: 들쩍지근하고 네, 텁텁한 맛이죠. 네, 네.
2: 가신다, 스승님 가신다.
4: 남한 된장?
5: 아니, 이렇게 가면 손세가 이거 나를 같이 가자고.
4: 그러니까. 남한 된장? 북한 된장.
5: 벌써 색깔이 좀 다르고요. 네. 네.
4: 색깔이 남한 된장에도 진하긴 해요.
3: 엉덩이 들었다 갔다 지금.
4: 자, 북한 된장 맛보시겠습니다.
0: 북한 된장 진짜 된장.
3: 맞아요. 저희도 여기 와서 된장.
0: 제일 힘들어요.
5: 맛이 완전 다르네요. 네.
2: 달라요, 맛이?
0: 좀 술잔 된장이?
3: 아니요, 달라요.
4: 좀 깊고 세다거나 네, 할까요?
3: 네, 약간. 강하죠. 네.
5: 훨씬 더 발효된 맛이 좀 깊고요.
1: 네, 깊어요.
4: 뭐, 어디가 더 마음에 드세요?
5: 아니, 저는 실제로 뭐, 이제 남한 된장이 누가 만든 건지 제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게 사업적으로 만들었다면 이거하고 이건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0: 그렇죠.
5: 아~
0: 네,
5: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4: 요것만 최근에 만드신 거죠?
1: 요거는 순 진짜 강원도 콩으로. 저 요것도 북한 분을 내가 가르쳐줬어요.
4: 선수 만드신 거예요?
1: 예, 내가 가서 직접 가서 하면서 너 진짜 북한 된장을 해라 해서 제가 된장까지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가르쳐줬어요.
4: 된장 이용한 북한 요리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 그러니까 된장 만약에 근데 내가 오늘이 이렇게 온 거는 좀, 아, 여긴 된장찌개가 많잖아요. 네. 뭐, 이것도 해먹고 순두부도 있고, 비지찌개도 많지만, 아살이 그렇게 했으면 평범한 거 가져야 될 걸, 이젠 좀, 아, 된장으로 우리 가오리를 이렇게 해서 구워도
4: 먹을
1: 수
4: 있어요. 구이?
1: 예, 구이 잘 먹을 수 있어요.
4: 가오리 된장?
1: 예, 예.
4: 저는 가오리찜 먹어봤는데, 된장으로 가오리찜을 한 거는 처음 먹어봤어요. 예. 막 지금 침대로 삼키고 계신데.
1: 그래서, 네. 네.
4: 먹어봐도 될까요?
1: 특이하게 좀 한번 해보자, 괜찮은데.
2: 어렸을 때는 된장 김밥도 먹어봤던 거 같아요.
3: 와, 살 되게 통통하다.
2: 오!
3: 와,
2: 어머,
3: 와,
2: 아니,
3: 배고프다고요?
2: 아, 배고파! 아나운서님?
3: 아나운서님.
2: 아나운서님.
3: 채점을 차리셔야 합니다.
1: 아시죠?
4: 약간 삭힌,
1: 네.
4: 삭힌 우리가 비슷한.
1: 가을이 이거 삭히면 사크나 커러한 냄새가 있죠.
3: 오, 네.
1: 거기 된장에다
4: 너무 맛있어요.
3: 아, 맛있는데.
4: 뭐 삭힌 맛에 된장이
1: 사크나 들어갔어요.
4: 콤콤한.
1: 콤콤함에
4: 매력적인 맛.
1: 거기 콤콤함에 또 강한 맛이가 툭 더 나오죠.
0: 교수님 나오세요.
2: 아니, 교수님, 나 혼자 가면 혼날 것 같아가지고, 교수님, 쫓아가야지, 교수님.
3: 아, 와. 북한에서 먹은 사람 먹는데,
2: 어? 여기 오니까 그 삭힌 향이 확 난다.
4: 돌려보세요.
5: 가을을 못 먹어봤다고요?
0: 아, 교수님도 이런 음식 처음 드셔보시는 거예요?
5: 아, 저도 못 먹어보는 거죠. 아, 아니, 먹고 싶은 사람 나와요? 나와요? 일로 나와.
4: 나오세요. 네.
0: 이거 여러분들은 아는 맛일 거 아니에요.
1: 아니, 잘 몰라요.
2: 잘 못 먹어봤습니다, 그런 거.
4: 세상에나, 세상에나.
0: 이게 그럼 된장으로 어떻게
1: 해서 찜하고, 찜하고, 된장 소스를 해서 발라서 구워.
0: 된장 소스를 바른 거예요.
1: 구워요.
4: 그러니까 만드는 방법은 가오리를 찜을 해서 된장을 발라서
1: 그래, 찌에 넣고 그다음 된장 소스를 해서 해서 이렇게 구워 먹는 거예요.
4: 말씀하시는 건 쉬운데 만들기는 어렵다.
0: 아, 근데 코라 찌르는 향은 아니야.
1: 아니야. 쉬워요.
3: 삭힌 냄새는 많이 나요.
4: 저는 삭힌 홍어 이런 거 못 먹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그런 맛이 한 10% 정도 있어요.
1: 그렇죠. 그러니까 그 된장과 같이 어울려서 그 강한 맛이 탁 나면서 밥을 채워요. 밥을 먹게 만드는 걸 채워요.

0: 조그마한 거.
1: 아니 이건 백김치인가요?
2: 네.
1: 백김치인데 완전히 하얗지가 않고 약간의 그
3: 너무 깔끔한
1: 색깔이 오렌지 색깔이 좀 있어.
4: 정통적으로 딱 평안도 스타일이에요.
1: 오미자?
5: 이게 평안도 스타일이에요.
4: 이렇게 고추를 이렇게 갈아서 망으로 갈아서 그 국물에다가 거춤을 냈거든요.
2: 진달래 색깔이나.
1: 어머머, 백김치가 하얗지가 않고요. 약간 오미자를 넣어서 불고추를 해요.
4: 고춧가루 안 쓰니까. 그다음에 오미자도 넣고
3: 맞아. 진짜 이런 걸 진짜 김치라 그래요.
4: 평안도식 김치.
1: 이거 어때요? 너무 맛있다.
3: 김치.
1: 그러면 지금 요 가오리찜하고 이 백김치하고 이렇게 어울리니까 갖고 나오신 거예요?
2: 아니 이거 발효 제품이라니까 백김치가 전화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기본 밥에 먹어야 되고.
1: 교수님 좀 맛보셨는데 김치랑 가오리찜이랑 된장 보셨잖아요.
5: 그렇죠. 된장으로 해놓으니까 맛이 더 깊어졌고요.
2: 그렇죠. 네.
5: 역시 저 뭐야 된장이 모든 음식의 기초 그 조미료라고 얘기했잖아요.
2: 그렇죠. 네, 맞아요.
5: 조미료 대신에 저렇게 된장을 넣어서 요리하게 되면 맛이 더 좋죠. 깊습니다.
2: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오니까 가오리라는 거는 그저 아예 그저 삭해서 먹는 이 생각하더라고. 아 근데 거기에서 된장 넣으면 거기에 더 맛이 깊이 들어가면서 조금 고소한 맛이 나지.
5: 맛도 그렇지만 된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2: 네,
5: 장 건강에 더 좋은 거예요.
2: 그래, 맞아요. 근데 여기는 이거 북한에서는 건강 음식이라 해요.
1: 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오리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된장을 발라서 어떻게 가오리찜을 하지? 한 번만 조금 더 레시피를 설명해 주세요.
2: 간단해요. 일단 우선 가오리를 파는 시중에 파는 거 슬쩍 말린 거 찌요. 찌고 그다음에 된장을
1: 찌다.
2: 예, 찌. 네. 찜 통에다 찌가지고 그다음에 그 된장에다 참기름 약간 넣고
1: 된장,
2: 마늘 넣고 후추 넣고 깨 넣고 그냥 구우면 됩니다. 앞뒤로 구워. 그다음에 기름 넣고 변처리다 구우면 돼.
1: 우리 시청자분들도 집에서 꼭 한번 이렇게 해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맞아요.
1: 정말 건강하고 맛있고 어떤 자연의 식재료의 맛을 살린 그런 맛입니다.
2: 맞아요.
1: 아우, 백김치도 너무 맛있고요. 네. 오늘 요리 소개해주신 안녕자 씨 고맙습니다. 역시 사람은 먹는 얘기할 때 제일 즐거운 것 같아요. 네, 지금 된장 가오리찜에다가 백김치 이렇게 먹고 하니까 어우 갑자기 마음이 막 풍요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것도 건강한 태초에 하나님이 주신 먹거리로 우리가 잘 만들어서 먹을 때 진짜 사람다운 삶? 그죠? 예, 어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오늘 너무 빨리 갔어요. 그렇죠.
3: 예.
1: 네, 오늘 안영자 선생님 정말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요리를 선보여 주시고 소감이 어떠셨나요 오늘?
2: 참 좋았어요. 저도 이렇게 그 하나님 제가 이렇게 볼 때마다 저 마음속으로 주여 주여 불러요. 아 이거 어떻게 해줘요? 나 좀 안타까워. 이번에도 제가 지금 코로나 그러니까 가게가 잘할 때는 꼭 교회를 가서 좀 기도를 해요. 예, 꼭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 자체를 긍정적으로 하자. 그렇게 많이 바꿔요. 제가 이 오니까 정말 마음도 편안하고 좋은 이야기도 듣고 아 이거 내가 진짜 내가 해준 음식이 저는 모르고 할 때가 많아요. 아 진짜 오늘 콩이 진짜 좋구나.
1: 네.
2: 된장을 해도 된장 음식이 많지 않아요.
1: 네.
2: 특이하게 좀 생선도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걸 내가 선택.
1: 그럼 안 선생님 식당에 가면 메뉴가 뭐예요?
2: 저 면이에요.
1: 면?
2: 예, 기본 면이에요.
1: 아.
2: 근데 면이 면보다 콩비지가 더 잘 나가요.
1: 콩비지입니다. 자, 여러분 교수님 덕분에 우리가 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고 또 한 가지. 억지로라도 자꾸 웃어라.
2: 예.
1: 면역력에는 야. 웃음이다. 네.
2: 우리 네. 식당이라는 게 정말 스트레스예요.
1: 그렇죠.
2: 그래서 저희는 일하는 분은 쌍소리 제일 많은 아줌마를 이제 물러요. 그분은 또 남자를 본 이야기 뭐예요. 그걸로 확 웃고
1: 네.
2: 어저께도 너무 기가 웃고 야 웃고 살자.
1: 네. 네.
2: 아, 웃고 살자.
1: 아유 교수님 인상이 이렇게 웃는 인상인 이유가 있었군요. 이제 밝으시고요. 소년 같으시지 않으세요?
2: 그래서 내가 우고 사니까 진짜 좋구나.
1: 네. 교수님 오늘 어떠셨어요? 함께 하셨는데.
5: 아, 하여튼 뭐 오늘 그 탈북민들하고 같이 이제 먹거리 얘기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하고 이제 좀 고민을 하긴 했었어요. 물론 이제 여기 다섯 분 중에서 우리 윤설민 씨하고 우리 정윤아 씨는 다른 방송에 나오는 걸 계속 제가 봐가지고 두 네. 분이 뭐 어떤지 제가 조금은 알고 있거든요.
4: 쌤이나 애들이 가진 게 이밖에 없어가지고.
5: 네. 하여튼 저는 이렇게 남과 북이 만나가지고 서로 이런 얘기를 음식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게 아마 처음이잖아요. 그죠?
4: 네.
5: 음식
4: 네.
5: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죠? 처음인데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자존심을 회복하고 건강을 전 세계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줄 걸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있다고. 너무 가볍게 생각했던 거.
1: 네.
5: 우리 전통 발효식품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던 거. 그리고 지금까지 그 북에서 먹었고 요리했던 것들 그 자체가 굉장히 자연스럽고 단순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요리 방법과 굉장히 비슷하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남한쪽 사람들한테 작고 이렇게 펼쳐져서 모두 다 건강해지는.
1: 네.
5: 그죠? 모두 다 건강해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1: 네, 오늘 정말 유익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단순한 것, 자연스러운 것,
4: 네,
1: 예, 땅에서 난 것들, 예, 그 다음에 콩으로 정말 우리가 남북한이 예, 통일이 되고 전 세계에 정말 이로운 그런 어떤 그 콩을 개발하고 콩으로 요리하는 그런 날이 금방 올 것 같아요, 교수님.
5: 그렇죠.
1: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에도 오자유여 알차고 또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함께 외쳐볼까요? 복음통일의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오!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매일 주와 함께 이정규 목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성우입니다.
0: 목사님, 네. 꽃 좋아하세요?
1: 아, 꽃 좋아하죠. 그렇죠. 나이 드니까 꽃이 좋더라고요.
0: 그래. 예. 무슨 꽃을 좋아하십니까?
1: 저는요. 저 양귀비 좋아해요.
0: 좋아하는 이유가 있으시죠?
1: 저는 꽃 이렇게 다 각 꽃마다 개성이 있는데 양귀비 정말 예쁘더라고요. 제가 꽃을 이렇게 보면서 넋놓고 본 게 양귀비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너는 이렇게 색깔도 이렇게 예쁘고 어쩜 모양도 그렇고 넌 이렇게 이쁘니 했던 대화했던 꽃이 양귀비가 처음이었어요. 예. 목사님은요?
0: 뭐 저는 뭐 특별한
1: 꽃 모르시죠?
0: 그냥 다 좋은데 예. 여자가 남자가 좀 틀린 게
1: 맞아요. 예.
0: 저는 가끔 그 꽃 선물을 많이 받는데요. 네. 그냥 다 허비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 그게 남자들 마음이죠. 예.
0: 그런데 그 꽃처럼 네. 모양도 없고 그 향기도 없는데 네.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꽃이 있어요. 말꽃이라고. 그 잘했다. 고맙다. 사랑한다. 네. 뭐 보고 싶다, 뭐 믿는다, 기대된다, 네. 뭐 괜찮아, 네. 잘 될 거야, 뭐 힘내,
1: 좋은 뭐 이런 말들 많죠.
0: 그렇죠. 위로하고 격려하고 예. 희망을 주는 말들은 예. 누군가의 이렇게 가슴에 예. 하루 종일 꽃이 피게 만드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1: 그러고 보니까 입 모양이 동그랗게 되면서 막 웃으면. 이게 꽃 모양이네요.
0: 그렇고 그러네요. 그죠? 또 그러네요.
1: 예.
0: 그렇게 사람들 마음 속에 예. 그 꽃을 피우는 키우는 일을 하시는 분을 오늘 모셨어요.
1: 그러니까는요. 예. 언어의 정원에서 예. 생명의 꽃을 키우는 예. 정원사 예. 표현 예. 좋은데요. 예. 예. 그런 분 쉽게 만나시기 어려울 텐데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2: MBC 간판 아나운서에서 부산 최고의 스피치 강사로 변신한 정보영 대표. 아나운서를 꿈꾸는 후배들에게는 선배이자 인생 멘토로. 목사와 정치인 등 리더들에게는 말을 디자인하는 킹스메이커로 맹활약 중입니다. 아나운서와 스피치 아카데미 대표 사이에서 그녀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두 딸의 엄마로 좌충우돌했던 육아전쟁. 하나님처럼 의지했던 남편과의 사랑과 갈등. 수많은 고난을 이겨내고 십자가를 증거하는 정보영 대표를 함께 만나봅니다.

0: 네, 멀리 부산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정보영 스피치 아카데미의 정보영 대표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2: 자, 언어를 디자인하시는 분의 자기 소개가 기대가 됩니다. 네, 우아하고 품격 있게.
1: 진짜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실 제가 이렇게 대본을 받고 어떻게 제 소개를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오늘은 저를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말이 말씀되게 디자인하는 여자 정보영입니다. 너무 어렵나요?
0: 말이 말씀되게는 어디서 나온 말씀이실 것 같아요.
1: 제가 하루는 제가 아카데미를 오픈하고 나서 성경을 보는데 맨날 보던 성경 말씀이었는데 그냥 지나쳤는데 그날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딱 꽂히면서 계속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계속 묵상을 하게 하시는데 말에는 세 종류가 있다. 어떤 말은 누군가 하는 말은 소음이 되고 누군가가 하는 말은 말이 되고 누군가의 말은 말씀이 된다. 그 얘기를 딱 깨닫게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하찮게 그냥 막 이렇게 세상에 헛된 소리를 하면서 허비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러면서 또 깨달음을 주셨던 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말씀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은 그 만든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개념과 속성과 기능 모든 것을 알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의 형상이 됐구나라는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 말을 할 때도 조금 아까 목사님께서 뭐 기대된다, 사랑한다, 잘해라 이런 마음에 담긴 마음을 전하는 말이 될 때 말씀이 되잖아요. 그 말씀은 생명이 되고 살리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너무나 귀한 일인지 그때 깨닫게 되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 말을 사람들에게 좀 더 이렇게 좀 잘 전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0: 잘 나온 김에 우리 가끔 이렇게 뭐 잘못하거나 아이고 주여 이러잖아요. 그래도 돼요 목사님? 가끔 보면은 왜 내가 잘못하고 아이고 주님 아이고 주여
2: 그건 그 무의식 가운데 그냥 늘
0: 입에 붙어 있는 거죠.
2: 까부지 하는 것처럼
0: 괜찮은 거예요?
1: 아니 굉장히 좋은 거 아닌가요? 이성미 집사님 아주 성령 충만하셔서 그 순간에도 주여라고 말씀하실
2: 그러니까
1: 정도라
2: 말 그대로 안에 예수님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쵸? 주님을 찾는 거거든요.
0: 그러면 뭐 우리가 말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니까 아멘도 엄청들 하시잖아요. 아멘도 저는 사실 조심스럽거든요. 내가 이걸 지킬 자신이 없을 때 해도 돼?
2: 그런데 일단 내가 꼭 할 수 있어서 아멘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하시는 거 무조건 아멘하셔야 되는 거 말씀 앞에 애가 아니오가 없어요. 애만 있어.
0: 아멘만 하는 거군요.
2: 그래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이네요. 그러니까 아멘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0: 오늘 뭐 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누겠지만 사실 방송을 쭉 하시다가 후배 양성 하시는 거잖아요. 어느 게 더...
1: 제가 86년에 서울 MBC 아나운서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93년까지 재직을 했었는데 사실 방송을 하면서 사실 아나운서가 된다는 건 굉장한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잖아요. 제가 늘 했던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를 왜 아나운서 시키셨어요? 그게 늘 물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전 정말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고 이제 심지어는 저희 그 제가 합격을 했을 때 저희 친정 아버지가 네가 어떻게 아나운서를 하냐고 제가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2: 뭘 전공하셨는데
1: 저는 경제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2: 그러니까
1: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가 군인이셨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집안 분위기가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오는 그런 말씀하시면 저는 아니오란 말을 못하고 자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제 목소리도 잘 모를 정도로 뭐 별로 반항도 없이 이렇게 자랐는데 그 아나운서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직업이지 너처럼 이렇게 말을 못하는 사람은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0: 아나운서가 말을 못한다. 웃기네요.
1: 그래서 아, 그럼 내가 못하는 사람인가? 이제 했더니, 그럼 이제 저희 아버지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얘를 아나운서를 시켜야 될까 말까 그랬는데, 그때 어떤 저희 먼 친척 중에 한 분이 얘가 합격이 됐는데 왜 안 다니게 하느냐. 한 6개월만 다니게 해봐라. 그리고 얘가 정말 못하면 그때 그만둬도 되는데 왜 이거를 그만두냐. 근데 저희 그때 친정 오빠가 3살 위에, 그러니까 제가 4남매 중에 막내였는데요. 제 바로 위에 오빠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버지 안 됩니다. 여자와 접시는 밖으로 돌리면 깨지기 마련인데.
0: 아, 진짜 옛날 얘기네요.
1: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아, 그런가 보다. 지금 저희 아버님이 91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옛날 분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당연히 여자는 대학을 졸업하면 현모양처가 돼야 되는 게 목표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한테 무슨 꿈이, 저는 꿈을 한 번도 꿔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얼떨결에 딸이 아나운서 됐다, 직장 생활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집이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런 마음으로 입사를 하니까 너무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한순간순간 엄청 정말 떨면서 이 발표불안증도 심했고요. 그 제가 늘 하나님께 왜 저를 이 길로 인도하시나요? 근데 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98년에 부산을 내려갔는데 네. 거기 부산 내려가서 2004년에 제가 이제 아카데미를 오픈을 했거든요. 그때 딱 하나님, 제가 이때를 위해서 저를 아나운서 시키셨군요. 그래서 정말 아나운서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저는 너무 떨렸거든요.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했고 저한테 자질도 별로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순간순간 하나님이 계속 인도해 주시면서, 근데 그러면서도 저는 항상 굉장히 좀 주목받는 프로그램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장학 퀴즈도 했었고 뭐 대종상 시상식, 백상예술대상 시상식, 온갖 특집 프로그램은 다 했었고 그래서 늘 이렇게 하면서도 왜 나는 이걸 이렇게 자신 있게 못할까 늘 두려웠었는데 제가 딱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학생들을 보니까요. 저는 한 100가지, 1000가지의 단점이 있다면 학생들은 한 10가지, 한두 가지 제가 갖고 있었던 그런 힘들었던 거를 걔네들은 몇 개밖에 안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쉬워 보이는 거예요. 그거 난 또 그랬었는데 나는 이렇게 해서 고쳤어. 한번 이렇게 해볼까? 하는데 애들이 너무 잘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이런 기분이셨을 것 같다. 제가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는 느낌? 창작하는 느낌? 왜냐하면 몇 개월 안 가르치면 아이들이 다 취직이 되는 거예요. 합격이 돼서 가니까 아유, 꿈꾸던 아이들한테 자신이 원하던 것들을 가르칠 예, 수 있고 예. 또 원하던 목표를 이루게 하니까 예. 정말 저는 지금도 가르치는 게 굉장히 행복합니다.
2: 그런데 인터뷰 중에 이런 네. 말씀을 하셨다면서요. 내 인생에 아나운서 되기 전과 아나운서 된 후로 나뉩니다.
1: 예예. 예. 제가 어느 정도로 내성적이었냐면요. 한 반에 저희 때 한 반에 70명이나 이렇게 되잖아요. 제가 얘기를 해본 저희 친구들은 한 3명 정도.
0: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1: 예, 그런 사람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아는 척 해야 되잖아요. 제가 항상 우리 방송 이제 그 꿈꾸는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나운서가 되고 싶으면 예쁜 척 해야 되고 아는 척 해야 되고 잘난 척 해야 돼. 근데 저 이 세 가지를 제일 못하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약간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신뢰감을 갖고 쫓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뭐 자신감이 없고 소극적이었던 그리고 때로는 늘 조금 항상 조금 우울했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그랬던 저와 아나운서가 되면서 제가 뽑히고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을 원하셨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86년도에 입사를 했는데 88년도에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네. 컬러 텔레비전 시대도 됐고 했으니까 조금 비주얼, 키도 크고 옛날에는 목소리 좋은 아나운서를 뽑았다면 좀 키도 크고 약간 비주얼 있는 사람을 뽑자.
0: 네.
1: 그런데 저희는 이제 아카데미 같은 게 없었으니까 사투리를 쓰지 않는 그리고 이제 음색을 들었을 때 잘 따라올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저희 시험 봤을 때 경쟁률이 굉장히 심했는데 네. 방송을 했던 친구들은 다 떨어졌어요. 방송 외에 학교 방송국에서 있었어요. 이런 친구들 다 떨어지고 저처럼 아무것도 없는 네. 가르치면 따라올 수 있는 이런 친구들이 합격이 됐어요.
2: 비주얼이 되셔서
1: 키가 그렇죠. 조금 컸던 게 예.
0: 방송 중에 키 얘기하시는 건 불법입니다.
1: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굉장히 큰 시련을 받았네요.
0: 아니 근데 그렇게 집안 분위기가 그러면 사실 말할 기회가 없었을 텐데 어떻게 아나운서 지원을 하셨어요?
1: 제가 그때 몰래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0: 거기다 심지어 몰래 남자친구까지.
2: 그 남자라. 예. 예.
1: 근데 이제 왜냐면 저희 집 통금 시간이 저녁 6시였어요. 아버지랑 같이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에서는 당연히 모르셨죠. 근데 남자친구가 하루는 사진하고 도장을 갖고 나오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여기 MBC 아나운서가 떴는데 한번 지원을 해보래요. 그래서 제가 아나운서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이 그냥 이거 한번 해봐. 그래서 제가 또 말을 잘 들으니까 도장이랑 갖고 갔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다 써서 지원서를 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면서 또 이렇게 그 시험 볼 수 있게 운전면허 시험 문제 같은 걸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 사줘서 그걸 또 이제 열심히 공부해갖고 가서 이제 재미 삼아서 이렇게 봤어요. 근데 어찌 보면 참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자꾸 합격이 되는 거예요. 나는 뭐 하는지도 모르고 화장도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고 그랬는데 가서 이제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됐는데 이제 최종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다 이제 뽀록이 난 거죠.
0: 예예예예.
1: 예, 예, 예.
2: 그럼 그 친구가 방송하고 좀 관련이 있으신가요?
1: 아니요 전혀 없었는데 네. 그때 남자친구가 지금 남편이에요. 의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 실력으로 된 거는 정말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계기를 마련해 주셨던 것 같아요.
0: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그냥 지금 뵈면 되게 곱고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참하고 그래서 나무랄 데 없는 학생이었을 것 같은.
1: 예,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더할 나위 없었던.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몸이 좀 많이 약했었어요.
0: 아, 그래요?
1: 예,
0: 그러니까 아프셨어요?
1: 어느 정도로 약했냐면 예. 제가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예. 1년에 한 번씩은 시험을 못 봤어요. 쓰러져서.
0: 쓰러져서요?
1: 예.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질병들 때문에
0: 제가 뭐 갑자기 열이 난다거나.
1: 예, 열은 항상 났죠. 항상 고열에.
0: 그거는 공부하기 싫은 애들이 나는 게 보통 배 아프고 열 나는
1: 항상
0: 건데.
1: 이렇게 시험이 끝나면 병원으로 거의 실려가고. 그래서 그렇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예. 살아만 있어달라고. 저한테 공부를, 너는 공부 안 해도 된다.
2: 몸이 좀 많이 약하.
1: 예, 예. 근데 오히려 그런 말이 굉장히, 아, 나는 참 쓸모없는 사람인가 보다. 왜 나한테는 기대를 안 하실까.
0: 그러니까 애들한테 공부하지 말라 그러면 그렇게 기를 쓰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2: 예. 하라고 하니까 예.
1: 그래서 저도 예. 어머니가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한번 예쁨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2: 그럼 조금 방법들을 바꿔야 되겠네 부모님들이.
0: 저는 네? 저희 아이 키우면서 공부하라고 그러지 않고 그냥 야 놀아. 어차피 엄마 닮았으면 엄마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너도 특별하게 공부를 잘할 소질은 없어. 그러니까 그냥 학교 열심히 안 빠지고 다니는 건 엄마 너무 기특해. 엄마 결석도 되게 많이 했어. 그런데 어느 날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야 너 왜 이렇게 공부를 해? 이러지. 엄마 저 고3이에요. 아 미안하다. 내가 저 고3인 걸 몰랐던데 애들은 그렇게 놔주면 본인이 책임감을 느끼더라고요. 그랬던 예, 예. 것 같아요.
1: 예, 예. 예. 아마 저도 내가 항상 몸이 아프고 어머니한테 걱정거리다 보니까 예. 어머니한테 기쁨을 줄 수 있는 건 내가 공부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제가 한 번도 기뻤던 적이 없었어요. 저희 할머니 때부터 어머니 정말 신실한 불교 신자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어려서부터 막 절에 따라가고 근데 뭔지 모르게 저는 항상 나는 항상 가치 없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늘 깊이 있었던 것 같아서 늘 좀 죽음을 묵상하고.
0: 허물 주의심.
1: 예, 예.
2: 그럼 학생 때 신앙생활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1: 그런데 정말로 감사한 게 제 인생에 있어서 제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미션스쿨을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제가 중고등학교가 이대 병설 학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주 이대에서 체풀을 드려요. 그런데 그거를 6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0: 가랑비에 옷 예,
1: 정말 저는 이 신앙 교육이 너무나 무섭다는 거를 이제 커서 알게 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고3 때 왜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 공부를 하러 가면 친한 친구가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같이 교회 가자. 그럼 이제 걔를 따라서 가서 이제 저는 속으로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지만 거기 가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마음이 왠지 평안해지고 그리고 또 한때는 우리 교목 목사님도 좋아했었고 이제 그런 학교 분위기는 굉장히 참 좋았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그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만난 계기가 있죠.
0: 그렇겠죠.
1: 예, 부모님한테 할 도리는 공부로 좋은 대학을 가는 것밖에 없었는데 수능 시험을 봤는데 너무 못 봤어요.
0: 생각보다.
1: 예.
0: 실력보다.
1: 예. 정말 너무 못 봐서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왜 이렇게 조금 미련이 남잖아요. 네. 혹시라도 내가 그래도 잘못 찍어서 점수가 좀 더 잘 나올 수도 있을 거야.
0: 그렇죠.
1: 했는데 예. 딱 점수가 딱 나온 날 딱 받아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대학을 못 갈 성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께 너무 죄송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딱 방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직을 하려고 유서를 쓰고 진짜 전 그때 너무 심각했어요. 그래서 칼을 딱 갖다 놓고 정말로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너무 이제 근데 너무 세상이 너무 슬픈 거예요. 나는 도대체 태어나서 이렇게 부모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한 번도 기뻤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을 마감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서러운 거예요. 막 너무 서러운 순간 제 입에서 뭐라고 딱 튀어나왔냐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하나님 살려주세요라는 말이 튀어나오자마자 갑자기 이런 불덩이가 눈앞으로 확 다가오더니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소리가 들린 것 같아요. 그 소리가 걱정하지 마라. 아주 심플하게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그 소리를 딱 듣고 나서 정말 절망의 눈물이 환희의 눈물로 바뀌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가벼워지고 기뻐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가 저녁 한 8시쯤 됐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학교 갔다 와서 뭐 아침에 들어와서 밤늦게까지 나오지 않던 애가 갑자기 문을 열고 막 울면서 엄마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래 이러고 나가니까 저희 어머니가 충격을 받으셨어요.
0: 아유 우리 딸이 드디어 안에서 울더니 미쳤구나 저게. 아이고 어쩌면 좋을까 이거죠.
2: 예. 절에 다니시고 계시니까.
1: 예, 예. 그렇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어느 정도로 불심이 강하셨냐면 새벽 3시만 꼭 일어나셔서 향을 피우고 기도를 하시는데 향이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2: 맨날 그냥 뭐 향 피워놓고 공 들이면서 그 딸 건강 약하니까
0: 정성을 들였는데 뭐. 거기다 내놓고 문 열고 나오는 소리는 하나님 어쩌고 그러니 어머니 뒤로 넘어가시는 거죠.
1: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나중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0: 그렇죠.
1: 왜냐하면 어머니는 50평생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도 응답이란 걸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방에서 뛰쳐나오더니 하나님이 자기한테 응답을 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게 계기가 됐어요.
2: 그럼 대표님은 계속 교회 다니고 어머님은 계속 그 절에 다니신 거예요?
1: 그러면 제가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다녔어요. 왜냐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막 목사님의 말씀이 이렇게 달리 들어오고
2: 들었죠.
1: 네, 그러니까 정말 늘 그러니까 늘은 아니었는데 제가 이렇게 어쩌다 성경을 보면 저희 어머니 방문을 여는데 제가 성경을 보고 있다든지 아니면 어머니 방문을 여는 순간 제가 기도를 하고 있다든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때 이렇게 충격을 받으셨던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저렇게 어린아이를 저렇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러면서 저희 오빠가 또 결정적인 한마디를 했어요. 어머니한테 이제까지 엄마는 정말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을 하시면서 살아오셨는데 딱 한 가지 가족들한테 물려주지 못한 거 있다. 자식들한테. 바로 그게 신앙심이다. 어머니의 종교가 아닌 자식들도 믿을 수 있는 종교를 물려주셨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0: 오빠는 교회 다니셨죠?
1: 안 다녔죠.
2: 안 다녔는데.
1: 근데 네. 오빠가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거기서 또 한 번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그럼 잘못 살아온 건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이렇게 궁금해 하실 때 또 아주 드라마틱하게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몇십 년 동안 기도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던 거예요. 그분 중에 한 분이 교회를 가자. 그래서 영락교회를 끌려가시다시피 해서 가셨는데 들어서자마자 울고 불고 그 길로 등록하시고 그 길로 개종을 하셨어요.
2: 그냥 첫 예배당 찾았는데 그때 은혜를 헌빡 그냥 받으셨구나.
1: 예, 그러니까 정말 제가 하나님 저희 어머니 너무 무서운데 혼나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이렇게 정말 어린아이같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그때를 맞춰서 탁탁탁탁 사람을 맞춰주시면서 어머니까지 교회 가시면서 이제 저희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다 교회를 갈 수 있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0: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은 뜨겁지만 다니다 보면 식어지잖아요.
1: 예, 특히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교회 친구들보다는 남자친구가 더 좋아지고 이제 조금 더 세상에
0: 순위가 좀 바뀌죠. 그쵸? 하나님 잠깐 밀어내면서 자기 남자친구 가고 뭐 이런 거 있거든요.
1: 그러다가 이제 또 회사도 입사하게 되다 보니까
0: 세상 거 보이고
1: 세상 거 이제 이렇게 하면서 회사에서 아시잖아요. 네. 월급도 많이 주고 그러니까 뭐 늘 재밌게 이렇게 이제 힘들지만 월급 받는 재미도 있고
0: 그렇죠. 그 월급 받아서 내가 사고 싶은 걸 또 사는 즐거움도 있고
1: 방송국에 좋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 친구들을 이렇게 사귀다 보니까 당연히 시상심이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또 놀랍게도 저희 아나운서실에 교회를 다니던 또 신앙이 조금 좋았던 선후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배랑 저희 동기들이 그래서 네 명이 그냥 이렇게 만나서 마음이 맞다 보니까 자주 만나서 하다 보니까 거의 한 2년을 매주 하루를 정해서 쉐어링을 하게 됐어요. 각자 목사님한테 받은 은혜를 나누는데 저는 방송국에서 얻었던 재산은 그 쉐어링과 그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근데 그 네 명 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아나운서 시키셨을까 그 물음을 해답을 찾지 못했었어요.
0: 보통 하나님은 왜 나를 여기다 갖다 놓으셨을까 할 때 이제 실수하거나 내가 잘해야 되는데 아나운서로서 실수가 있을 때 하나님 왜 나 여기다 갖다 놔가지고 이렇게 망신당하게 하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 너무 많았죠.
0: 실수 많이 안 하셨어요.
1: 너무 많았죠. 제가 출근을 했는데 라디오국에서 올라오래요.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갔어요. 그 전날이 선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집계가 다 된 표를 주면서 한 5분 정도 잠깐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각 후보자별로 몇 표 득표했는지를 읽으라고 하는데
0: 숫자가
1: 안 보이는 거.
2: 안 보여.
1: 그런데 읽으라고 이제 아나운서니까 다 잘하는 줄 알잖아요. 아무나 올라오세요. 그래서 딱 읽었는데 이렇게 읽다가 뭐 홍길동 2만 4천 아니 24만 이렇게 계속하면서 아니.
2: 실수 많으셨구나.
1: 전 아직도 그 악몽에서 깨어날 수가 없어요.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가 9시 직전이니까 막 출근하는 그런 타이밍이잖아요. 이제 방에 내려왔는데 국장님이 숫자 그 딸이 읽을 거야. 정말 그 다음부터 이렇게 숫자 세는 훈련하고
0: 체크 한번 실수해서 또
1: 정말 지금도 그래서 제가 우리 제자들한테 숫자 읽는 훈련해라.
0: 에피소드 되게 많으시죠. 왜냐하면 저희는 실수를 해도 이렇게 잘 넘어갈 수 있는데 아나운서는 정확한 발음을 요구하잖아요.
1: 너무 많죠. 너무 많고 한 번은 휴일 근무였어요. 휴일 근무를 하면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한 사람이 거의 뉴스를 돌아가면서 해요. 그런데 별 사고가 없으면 거의 비슷한 아이템을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그때가 한 11시쯤 됐어요. 그래서 이제 뉴스를 하고 딱 앉아있는데 전화가 와서 네, 아나운서실입니다. 그랬더니 국장님이 전화하신 거예요. 오, 미스 정 오늘 근무인가 보지? 그래서 네. 좀 전에 했던 뉴스가 무슨 뉴스지? 이렇게 물어보는데 내용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국장님이 뉴스 그따위로 할 거야! 그리고 끊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제까지 내가 글자만 읽었구나. 그러니까는 띄어읽기하고 장은 표시하고 틀리지 않게만 읽었지 뉴스의 내용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0: 정말 앵무새였네.
1: 네. 그리고 제가 그러고 나서 정신 차리고 딱 보니까 아, 이런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사고가 있었는데 왜 나는 그걸 했을까? 그런데 그렇게 한번 사람이 야단을 맞고 나야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2: 예.
1: 그러고 나서 뉴스 예독하는 훈련을 하고 제가 그때부터 생긴 게 뭐냐면 예배 시간에 썸머리 하는 훈련을 했어요. 말씀 듣고 계속 메모를 하다 보니까 그냥 듣는 말씀도 정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공부를 해야지 아나운서로서 욕을 먹지 않고 하겠구나. 좀 제대로 하겠구나 하면서
2: 어느 날 국장님이 너 정말 뉴스 그렇게 할 거야? 그때는 내가 들어오서 안 할 거야. 그러고 나가신 건 아니죠?
1: 아,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한 3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네. 굉장히 권태기라는 게 오잖아요.
2: 아, 그래요?
1: 예, 예. 왜냐하면 처음에 한 2년은 늘 새로운 일이잖아요. 근데 한 3년 되면 계속 돌아가요. 반복되는데, 제가 86년도에 입사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 밑에 87년도에 신입사원 또 뽑았어요. 근데 저희 때 무려 8명을 뽑았어요. 아나운서 네. 엄청 많이 뽑았죠.
2: 많이 뽑았네요.
1: 예, 왜냐면 88 올림픽 때 너무 많이
2: 써야 되니까.
1: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뽑았어요. 근데 네. 여자만 8명에다가 남자까지 5명이니까 13명을 뽑은 거예요.
2: 아이고.
1: 그런데 지나고 나 보니까 그리고 저희 밑에 여자 4명에 남자 1명 뽑았어요. 근데 네. 저희 밑에 기수가 더 빵빵해요.
2: 예.
1: 백지연 아나운서 아시죠? 오. 예, 백지연 아나운서부터 다 너무 빵빵한 후배들이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5년을 안 뽑았습니다. 아나운서를. 왜냐하면 너무 많이 인력을
3: 뽑아놨어.
1: 예, 너무 많이 인력을 뽑아놓으니까 회사에서 아나운서실이 차고 넘치잖아요.
2: 그렇죠.
1: 그래서 5년을 안 뽑는 바람에 후배가 안 들어오니까 후배들이 해야 될 일을 계속 저희들이 이제 나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를 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 보니까 어영부영 지나서 뭐 결혼도 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꽤 오래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놓고 해보고 싶었던 프로그램은 다 해봤어요. 예, 더 이상 이제 있는다고 더 잘할 것 같지도 않고 왜냐면 애기 엄마도 됐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네가 그만큼 회사에 일조를 했으면 됐고 이제는 아이를 잘 키워라. 그래서 또 이제 남편 말을 듣고 아 그래 이제
2: 아이를 잘 키워야
1: 잘 키워보자. 그런데
2: 아이는 엄마가 없어야 잘 크는.
1: 맞아요.
3: 그래요?
1: 제가 정말 그랬는데 아 내가 애를 안 키웠으면 네. 우리 큰애가 조금은 더 나아졌을 텐데 왜냐하면 모든 관심 그러니까 전에는 계속 일만 하다가 아이를 잘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아, 예, 오히려 아이의 어떤 잠재력이나, 그러니까 계속 엄마의 시각에서 아이를 재단하다 보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제대로 못 된 것 같아서 너무나 좀 마음이 아파요. 남들이 보면 그냥 착하게는 컸는데 더 잘 될 수 있는 아이를 내가 이랬구나.
2: 지금 그 아이가 몇 살이에요?
1: 26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은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2: 네.
1: 아마 엄마가 옆에 없었으면 더 잘 컸을 아이인데 라는 아쉬움이 났고 그래서 제가 둘째는 방목을 했어요.
3: 네.
1: 그냥 너는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 그리고 제가 둘째가 그 이제 자랄 때는 아빠 일도 좀 도와줘야 되고 제가 방송도 좀 했었고 또 아카데미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2: 네.
1: 얘까지 신경 쓸 새가 없어서
2: 네.
1: 그냥
2: 조금 놔뒀더니
1: 예, 너무
3: 어떻게 자랐어요?
1: 키가 많이 컸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맨날 밖에 나가서 뛰어놀다 오니까 밤 9시 반만 되면 일찍 자요.
2: 자는 거죠.
1: 예, 푹 자고 또 잘 먹고
2: 예.
1: 그러니까 애가 스트레스가 없다 보니까
2: 예.
1: 왜냐하면 제가 작은 아이는 한 번도 싫다는 거를 시켜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좋다는 것만.
3: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고 있겠네.
1: 네네. 그래서 그 아이는 키도 크고 그래서 걔는 사실은 지금 모델 겸 연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 그래요.
1: 예.
2: 근데 보통 엄마가 육아를 한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줘야 될 것과 해주지 말아야 될 것 반대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1: 예예예예. 예, 예, 그렇죠.
2: 그런 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지 않으셨어요?
1: 첫에는 3살 때부터 뭐 영재 스쿨서부터 뭐
2: 아이고
1: 신나 이제 다 네. 데리고 다녔어요.
3: 그러니까 어머니
1: 예, 그러니까 보니까 네. 시간과 약간의 경제력과 네. 이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집에 있기는 싫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좀 정말 책도 읽어줘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이게 남들은 뭐 하는지 보고 이렇게 좀 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제가 부산을 딱 내려가니까 엄마들이 네. 왜 내려왔냐고 남들은 다 서울 올라갔는데 왜 거꾸로 부산 오냐고 아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부산에 왔구나 했는데 하나님 인도하심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여기 있었으면 왜 강남 엄마들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왜 그렇잖아요. 엄마들은 아이를 처음 키울 때 한 번도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한두 번 키워봤던 게 아니라 애를 끝까지 대학까지 해봐야 이게 통계가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서울에 있었으면 아, 이렇게 못 키웠을 텐데 제가 이제 해운대 살거든요.
2: 네.
1: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에게 파란 하늘 보면서 그나마 바다 보면서 이렇게 자라게 하실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 부산으로 가게 된 것도 IMF 되면서 이제 아빠가 사업을 두 군데서 하다가 어찌 보면 굉장히 좀 손해가 많았죠. 서울에 있는 걸 정리하고 이제 부산 본가로 가자 이제 그랬어요. 근데 사실 부동산 가치로 봤을 때는 부산을 정리하고 서울에 있었어야 되는데
2: 네.
1: 저희가 팔고 나서 집값이 너무 많이 서울 올라가서 그렇죠.
2: 제일 슬픈 게 남의 돈 세는 거죠.
1: 그렇죠.
2: 예.
1: 어찌 보면 부산에서 살았던 생활은 저에게는 광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던 것 같아요. 예. 아, 친구도 없고 또 친정에 전화해서 힘들다고 얘기 못하잖아요. 왜냐면 연애 결혼했잖아요.
2: 그렇죠.
1: 그렇게 죽고 못 산다고 연애 결혼했는데 내가 힘들다 그러면
2: 그거를 예. 피해서 만났는데.
1: 그러면 어머니 가슴에 또 못 박는 거고 하니까 이제 힘들고 이런 걸 이제 주님께 또 구역 식구들하고 나누고 목사님 말씀 듣고 해서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남편이 의심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제가 해운대 사는데 제가 하루는 달맞이에 차를 마시러 갔다 왔어요. 그 동네 엄마들하고 큰일 났다. 저 달맞이를 넘어가면 불륜이 시작된다는데 부산 사람들 이렇게 아무나 함부로 만나면 안 된다고.
2: 남편은 같이 교회를 안 다니셨었어요?
1: 제가 전도를 했었죠.
2: 네. 그러니까
1: 사실은 남자친구를 사귀면서도 항상 전도를 해서 다 세례받고 교회에서 결혼하고 유아세례 애들까지 다 하고 정말 제가 바랬던 나는 정말 나는 모태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모태신앙으로 키우고 싶고
2: 엄마 아버지가 아이 놓고 기도하는 걸 꿈꾸면서
1: 그렇게 했는데 서울에 있을 때는 남편이 너무 잘 따라줬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소망교에서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남편이 곽선희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부산을 가서는 이 말씀적으로 아빠가 채워지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깊이가 없다 보니까 슬슬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교회를 안 나오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들만 가라.
2: 난 안 들어도 다 안다. 그렇죠.
1: 그래서 근데 저보다도 성경 지식이나 이런 거 지식적인 거는 굉장히 깊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그냥 가라. 이제 이렇게 해서 남편은 아직은 교회 나오진 않고 있는데
2: 아직요.
1: 그래서 계속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3: 근데 언제부터 스피치 아카데미는 시작하시게 됐어요?
1: 부산에 MBC 아카데미가 있었어요.
2: 네.
1: 거기서 이제 한번 강의를 와달라고 가서 그 파릇파릇한 애들한테 처음에는 저도 아카데미를 안 다녀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MBC 아나운서였던 사람이 와서 강의를 하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아이들이 이렇게 딱 이렇게 집중해서 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너무 재밌구나.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이거구나. 그러니까 방송을 하면서는 항상 내가 항상 잘 마음에 흡족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가르치면서는 아이들이 확 변하니까 이게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구나. 그래서 아카데미 강의를 다니고 또 이제 대학 강의도 나가면서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 아카데미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부산에서 누가 표준어 배우고 누가 그렇게 방송인을 하냐고. 여기서는 되는 사업이 아니라고.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찍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었죠.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마흔이 됐을 때예요. 네가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니? 그랬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 인생의 마지막 기회야. 다시는 이제 네가 지금 오케이 안 하면 나는 다시는 너한테 오케이 이제 그런 기회를 주지 거다. 않겠다. 네. 어. 그래서 제가 말이 끝나자마자 3주 만에 오픈했어요. 후다닥.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는 내가 아카데미를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게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지나가다가 그냥 이리 왜 상권이나 이런 거 전혀 보지 않고 네. 지나가다가 빈 길가에 빈데 그냥 계약하고 그리고 제가 그때 엄마가 3천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1천만 원 임대료 이렇게 계약하고 그다음에 1천만 원은 뭐 홈페이지랑 뭐 장비 카메라 이거 하고 예, 예. 1천만 원 인테리어하고 얼마나 허접하게 드러났겠어요.
2: 예,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 하나님의 일일이 만지심을 늘 느끼고 가셨겠네요.
1: 근데요 너무 놀라운 게 제가 이렇게 아카데미를 오픈하면 방송을 꿈꾸는 애들이 정말
3: 많지요,
1: 벌떼처럼 올 줄 알았어요.
2: 그렇죠.
1: 그랬는데 딱 3명 등록을 했어요. 근데 40대 두 분, 50대 한 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2: 네, 뭐
1: 중년에.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한 분은 본인이 대구 사람인데 부산 사람들이 자기 말을 못 알아듣는데요.
2: 사투리가 달라서.
1: 예, 근데 예.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사투리인데.
2: 억양이 다르거든요.
1: 예, 미치겠더라고요. 예. 그리고 막 혀 짧은 분 오시고 그분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그런 분들을 만나보질 않았으니까 근데 그런 분들을 보내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들어보면서 하나님한테 계속 기도하면서 가르쳤어요. 하나님 이분은 뭐가 문제일까요? 정말 이렇게 물어보면서 하면 그분의 마음을 읽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3년을 가르치다 보니까 네. 돗자리를 깔게 되더라고요. 네. 이제 딱 오시면 그 사람의 단점이 딱 보이면서 이렇게 이렇게 성격이 이러시죠. 그래서 이 성격을 고치셔야 되고 표정을 어떻게 하셔야 되고 한 10분

0: 근데 그분들이 무슨 전부 다 노트 그 당시에 노트북을 펴고요. 이렇게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1: 하나라도 받아
0: 예,
1: 적으시냐고.
0: 그래서 제가 말을 하면 따다다닥 따다닥. 와, 그 소리가 너무 신경이 쓰여서 강의를 제대로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방송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재밌게 이렇게 해드리고 왔어요. 근데 그게 계기가 돼서 그때부터 목사님들이 재밌으니까 여러 분들한테 이렇게 해주셔갖고 교회 쪽으로도 학교로도 해서 그때부터 강의 길을 또 열어주시더라고요. 제가 참 하나님은 놀라우시다. 내가 뚫은 게 아니라 내가 어디 부탁한 게 아니라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준비가 돼 있으면 만나게 하시고 길을 열게 하시고
2: 거기다가 뭐 정치인도 있고
0: 저는
2: CEO들도
0: 예
2: 많이 있다면서요.
0: 자. 아무리 정치인이 와도 제가 정치에 뜻이 없으니까 할말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치 안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렇게 약간 강하게 하는 말을 좀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어떤 분이 오셨는데 정치인 같은 모습이 아니시고 너무 젊어요. 진짜 정치하시려고요? 이렇게 약간 시니컬하게 그러면서 그분의 마음을 끌어내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해서 그분이 국회의원 하시게 되셨어요. 제가 그분 이제 유세도 나가서 한번 이제 해드리고 이제 그게 계기가 되다 보니까 한 분씩 한 분씩 이렇게 만나게 되고 제가 어떤 정치인한테는 그분이 이제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되셨는데 되게 젊으셨어요. 자기의 문제점이 뭐냐고 한번 얘기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의기에 차 있으셨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아픔을
2: 그렇지,
0: 이해하고 예, 법을 만들어 가셔야 되는데 그분한테 고민의 흔적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살을 좀 빼시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3년 후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같이 아침 일찍 차를 좀 마시자.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았다고. 그래서 자기 지금까지 8kg 뺐다고. 좀더더뺄 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제 얼굴에 고민의 흔적이 보이죠. 그때가 세월호 사고가 나고 나서 조금 예,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예요.
1: 자, 그러면 저희가 강연하시는 모습 담아왔거든요. 함께 보시죠.
2: 네.
3: 학생들과 수업이 있는 오늘, 스피치 강사로서 그녀는 어떤 모습일까?
4: 정말 나라고 있는 나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와 하면서 넋을 잃을 정도의 그런 모습이 스타입니다. 아셨어요?
3: 여러분의 눈동자는 항상 얼굴의 중앙에 있어요.
4: 여러분들이 표정만 훨씬 느낌을 좋게.
5: 이렇게 말을 할수 있는 방법을 습득하면 나도 저렇게 멋지게 말을 할수 있고 멋진 내성으로 보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 웃으면서 말할 때 굉장히 풀어지고 또는 말이 부드러워집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에게 많은 것에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7: 첫 강의 때 주신 말이 인상적인데요. 표정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정보의 교수님의 그 표정, 이미지가 그냥 정답이에요. 아, 내가 이런 표정을 짓고 있었네. 내 말씨가 이랬었네. 그 잘못된 거를 다 고쳐서 성형수술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만날 때 굉장한 자신감 같은 게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3: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서 깨달은 것들이 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다는 것. 그래서 오늘도 그녀는 재능, 경험, 지식, 그리고 성경에서 배운 지혜를 아낌없이 나눠주고 있다. 천지창조가 그러했듯이 우리의 말도 모든 것을 지어내고 다스린다.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 그 힘과 권세를 알기에 오늘도 그녀는 성경이 주는 지혜로 이 사명을 감당하려 애쓰고 있다.
1: 네, 역시 예 다르십니다.
2: 저기 그
0: 네?
2: 좀 말이 미숙한 사람들에게 좀 말 잘할 수 있는 어떤

0: 방법의 노하우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1: 예.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가서 내가 무슨 이야기 하지? 라는 그 내용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내가 하는 소리를 한번 들으면서 이야기를 하면 내가 청중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더 깊이 있게 갈 수 있다. 예, 예, 예. 그리고 36.5도의 체온을 전한다라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마음으로 이야기하라는 거죠. 그랬을 때 말이 빨리 순화가 되고 아름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이 말씀되게 디자인한다라는 건 하나님이 하셨던 그런 말씀, 예수님의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사랑하는 36.5도의 사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36.5도의 그런 온기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생각만 해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2: 네. 오늘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저 목소리로 성경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가장 즐겨 들으시는 성경 구절.
1: 네. 예, 새벽 기도를 가는데 뒤에서 들리더라고요. 네. 그 말씀이 딱 와닿는데 네. 아 이거구나. 바로 뭐냐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10절부터 읽어볼게요. 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0: 자족하는 비결을 배울 수 있는 거죠.
1: 네, 그래서 하나님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왔는데 어려울 게 없겠구나.
0: 예. 예. 비전과 기도 제목 있으면 나눠주시죠.
1: 제 꿈은요, 이제 꿈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킹메이커예요. 이렇게 정치인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이렇게 말을 좀 막 하는 편이 있잖아요. 정치인의 말을 들어보면 그 나라의 국격이 느껴지는데 그래서 아 내가 정말 이런 지도자가 되는 분들을 좀 킹을 만들고 싶다. 이게 킹이 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래서 이런 킹메이커였는데 어느 날은 하나님이 더 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가르치는 이 제자애들, 얘네들은 각 분야에서 다 왕이 될 거야. 그래서 제 꿈이 이제 킹스메이커.
2: 네.
1: 그래서 그런 꿈을 갖고 항상 한 사람이 오든 여러 명이 오든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먼저 하고 해요. 너는 네 분야에서 킹이 될 거야. 그러면 아이들이 받아들인 정도가 다르더라고요.
2: 네. 오늘 얘기 듣다 보니까 넘치는 얘기들도 있지만 늘 즐겨 부르시는 찬양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1: 아, 네. 찬양을 한번 준비해 보라 그래서
2: 예.
1: 아,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예. 그 가사가 너무 좋아서
2: 예.
1: 아, 예. 아마 제 주제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예. 준비를 했습니다.
2: 예.
1: 못하는데 같이 좀 도와주시면
0: 예. 예.
1: 감사하겠습니다.
2: 예. 오늘 청해 듣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네, 목사님 오늘 어떠셨어요?
0: 뭐그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말이거든요.
2: 네.
0: 제 목회 사역 속에서도 결국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다 되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우리는 마음껏 말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문하신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말을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들린 대로 행하신다고 하셨어요.
2: 네.
0: 제일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2: 예.
0: 그러니까 말한 대로 되어집니다. 그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는 말이 될 수도 있는데요. 항상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살리는 말, 격려되는 말, 위로하는 말, 은혜되는 말, 덕이 되는 말.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많은 기쁨을 주고 그리고 행복을 전달해주는 그런 복된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네. 그 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찬양인데요. 하나님의 은혜 띄워드리면서 저희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3: MBC 텔레비전의 장학 퀴즈. 진행을 맡았었던 차인태 아나운서입니다. 정보영 아나운서는 크게 욕심을 내지 않고 그냥 단계별로 계단을 걸어 올라가듯이 아나운서의 어떤 정도를 걸었던 아나운서고, 우리나라 방송이 좀 더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나아질 수 있는 그러한 길에 기여해 주었으면 하는 게 이제 선배의 입장에서의 바람입니다. 그 믿음이 더욱 장성해서 정말로 큰 열매 맺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황금사라기 참외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2.99불, 전보 씨없는 수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4.99불, 페르시안 오이팩당 99센트, 유기농장 유기농 꿈밤 깜밤 개당 9.99불, 장 담은 현미 15파운드 포대당 12.99불, 통통배 명품 굴비 냉동 개당 21.99불,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K라디오.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예전엔 휴가라고 하면 일단 떠나서 가능한 많은 걸 채우고 오는 거였다면 요즘 휴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요즘은 쉼이 대세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올여름 주목받는 여행 키워드는 바로 콰이어트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조용한 휴식 정도가 될까요? 하루 종일 울리는 알림, 넘치는 볼거리와 자극에 지친 탓인지 여행만큼은 아무런 자극 없이 조용히 쉬고 싶다는 분들이 늘고 있다네요. 한적한 곳에 콕 박혀서 조용히 머물거나 전자기기 사용을 최소화하는 대신 두 눈에 담고 온몸으로 느끼며 온전히 즐기는 경험. 가장 뜨거운 계절을 지날 고요하지만 단단한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멀리 떠나지 않아도 좋아요. 오늘 하루 쉬어가시면서 바쁨과 조급함은 덜어내고 여유를 채워보시죠. 최강희의 영화음악 주일 첫 곡은요. 보이 인 더 풀 중에서 에뛰드 물갈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출신의 세계적인 작곡가죠. 데이비 포스터의 작품 두 곡 이어 들려드렸습니다. 세이트 엘모의 열정 중에서 러브 테마, 앞서 들은 곡은 나의 성공의 비밀 중에서 워터 파운틴이었습니다. 나의 성공의 비밀, 마이클 제이 폭스 주연의 영화였죠. 뉴욕의 말단 사원인 마이클이 출세를 위해 분주하게 뛰어다닐 때 그때 경쾌하게 흐르던 곡이었어요. 여러분, 주일 어떻게? 멀리 떠나지 않아도 오늘 하루 잘 쉬고 계신가요? 저는 오프닝 보면서 저 요번에 휴가 그냥 어디 가세요 할 때 그냥 집에서 온전히 쉬려고요 하시는 분을 봤거든요. 그래서 아깝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 또한 휴가가 생긴다면 일단 안 쉬고 싶고, 만약에 휴가가 생긴다면 그냥 완전히 그냥 뒹그르르 침대에서 그러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현대 사회인들이 느끼는 게 다 비슷비슷한가 봐요. 우리 다 연결돼 있나 봐요, 여러분. 그쵸? 와, 예전에는 몰디브 같은 데 보면 신혼여행지로 많이 가잖아요. 가면 어린 때는 다 놀았는데 10시네? 막 이런 촬영으로 몰디브 간 적 있거든요. 다 놀았는데 10시네? 이제 뭐하지? 이랬었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노는 게 좋았고 안 노는 시간이 무지 아까웠었는데, 정말 와, 우리가 이렇게 쉬지 못하고 살고 있다니. 여러분, 안 됩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신께서 하루 반드시 쉬라고 준 날. 네, 여러분 진짜 이러다 큰일 나요. 네, 하루씩은 주일이 아니더라도 꼭 쉼을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얘기해보자면, 저희 아빠가 약사셨는데요. 약을 잘 안 줘주셨어요. 아프면 밥 먹으라고, 잠 잘 자라고 하셨었거든요. 아주 많이 아플 때만 약 줘주셨어요.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노래 듣겠습니다. 조지 클루니, 미셸 파이퍼 주연의 어른들의 연애, 어느 멋진 날 중에서 나탈리 머천드의 원파인데이, 이어서 에반게리온, 클레어가 부릅니다. Fly me

두 곡 들으셨습니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 중에서 실버의 웬뱀 쉥얼링, 앞서 들은 곡은 꽃마중님 신청곡이었어요. 딸아이가 열심히 알바해서 번 돈으로 유럽 여행을 떠났어요. 유럽은 많이 덥다는데 걱정입니다. 러브 액츄얼리의 공항 오프닝에 흐르던 곡 비치 보이스의 God Only Knows 청해봅니다. 저도 일주일 후에 공항으로 우리 딸 마중 나가서 꼭 안아주려고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사랑이 여기까지 뿜뿜 전해집니다. 네. 부모님은 더워서 딸 걱정하고, 딸들은 더워서 부모님 걱정하고. 네, 그렇게 되네요. 그쵸? 잔디님, 가끔은 너무 조용한 게 싫어서 볼륨을 더 높일 때가 있어요. 이 시간 고요한 집에 울리는 강희님 다정한 목소리, 좋은 영화 음악 참 좋네요 하셨습니다. 와, 너무 좋다. 고요한 주일도 좋고 크게 음악을 틀고 싶은 그 기분도 좋고. 와, 휴가철이라 많이 떠나고 또 오고 그러시네요. 3853님, 저 휴가 중 완도 다녀왔어요. 월요일부터 출근이라 오늘은 집에서 사부작사부작 일하는 중입니다. 아, 방학 숙제 하듯이 노동요는 강대에게 맡겨놓고 뭐든 즐겁게 해보려고요 하셨습니다. 충전이 잘 되신 것 같네요. 소나무님, 올여름 휴가는 가볍게 준비했어요. 시골 가서 옥수수 따서 맛있게 쪄먹고 참외도 따서 동네 계곡 가서 시원한 물놀이 한바탕 하고 오려고요. 월악산 계곡 들렸다가 어머니 계시는 고향으로 고고 하셨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이번엔 뮤지컬 영화에서 골라봤어요. 영국의 전설 로비 윌리엄스의 삶과 음악을 담은 영화죠. 배러맨 중에서 포비든 로드, 이어서 위대한 쇼맨 중에서 잭 에프론과 젠다이아 콜맨이 부른 리라이트 더 스타즈, 공중 고개를 하며 사랑을 속삭이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요즘 열리라는 젠데이아도 너무 예뻤고요.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이 그리워진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참 그에 알맞는 노래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오프닝에 이어서 이야기를 좀더 해보자면 저는 정말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 AI가 진짜 편한 것 같아요. 저 진짜 잘 활용하거든요. 진짜 진짜 진짜. 대본 볼 때도 AI랑 같이 보면 참 좋아요. 근데 그때 문득 그런 기억이 떠올랐어요. 제가 예전에 대본을 너무 바빠서 분석할 시간이 없을 때그 친구 작가가 너무 잘 분석해 주길래 걔한테 도움을 청하기 시작하면서 제 분석 능력이 진짜 너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못하고, 아, 이 분야는 친구가 잘하는구나 하면서 걔한테 계속 분석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연기 선생님을 만나면서부터 연기 선생님께 의존하고 하면서 제가 그 능력을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는 게 나이가 먹어서일까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남에게 빌려온 지식은 빌려온 거지 내게 될수 없다 라고 너무 뼈저리게 깨달았고요. 좋은 정보들을 많이 접해도 걔가 내건 아니구나. 그런 거를 또 이번에 막 스피치 수업하면서 필사를 많이 해보는 게 좋다. 또 하고 또한번 알게 된 단어 같은 경우는 꼭 따로 메모장에 적어서 적은 다음에 한 번쯤 실생활에 사용해 보는 게 좋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렸죠. 그랬더니 정말 제게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한번 사용해 봤던 그 단어들은 제법 제게 돼서 끊임없이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더라고요. 몇개 되지 않는 그 단어들이 참 소중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그 기억을 꼭 나누어 드리고 싶다 생각했습니다. 잃지 마세요. 자신을. AI는 도움일 뿐. 신청곡을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치오카님. 드디어 왔어요, 강짱 언니. 조금은 늦었지만 천일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강디 목소리를 매일 듣는 우리는 너무 행복해요. 신청곡은 처음 첫회 들은 벤 이킹의 스탠바이 미 정해봅니다. 영화 스탠바이 미도 제 인생 영화예요. 저랑 비슷한 나이의 네 소년이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 너무 좋아요. 강디 2000일, 3000일 쭉 함께해요. 또 올게요. 항상 밥잘 챙기시고 건강하게 지내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본 청취자분이신데요. 한국어가 매년 조금씩 더 늘더라고요. 아주 대견합니다. 이어서 여성판 스탠바이 미로 불리는 영화죠. 나우 앤 벤 중에서 들을게요. 잭슨 5의 I want you back.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요즘 휴가 떠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진짜 휴가는 몸만 쉬는 게 아니라 뇌를 쉬게 해주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극 없는 시간이 필수라고 하네요.

동네 카페에서 책 읽고 일찍 자고 아침 햇살 쬐는 거. 이런 짧고 깊은 휴식이 길고 얕은 휴가보다 훨씬 낫다는 겁니다. 어딘가를 떠나는 것도 좋지만 오늘 같은 날에는 나한테 진짜 휴식을 선물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은 김광석 나의 노래였습니다.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어디 멀리 가는 길고 얕은 휴가보다는요. 나한테 주는 진짜 휴식을 찾아보는 시간. 가요 속으로 함께 하시면서 생각해 보시죠. 2793님 휴가를 맞으신 것 같은데 도서관에 가서 추리소설. 우와 우리 다 아는 건데 셜록 홈즈. 빌려왔어요. 읽고 있는데요. 내일도 도서관으로 고고. 야, 이 휴가 막 뜨겁고 이런 곳 가는 것도 참 좋지만 이거 어때요 여러분? 시원한 도서관에 가서 무언가 심취해서 읽을 수 있는 이런 추리소설 한 편. 내일도 가신다고요? 셜록 홈즈 저도 한번 읽고 싶네요. 보다가 말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유가 부른 네모의 꿈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김수진 씨가 신청하셨네요. 8735 이혜숙 씨가 신청하신 바비킴의 고래의 꿈도 함께 감상했습니다. 장도향 씨가요. 매미 소리 아우 너무 시끄러워요. 하, 좀 시끄럽긴 하죠. 가까이 있게 되면 정말 귀 아파요.

오늘도 가요 속으로 들으면서 무더위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이 매미들이 밤에도 그렇게 울던데요. 뭐 이게 여름에 볼 수 있는 여름만의 배경 ASMR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런데 시끄럽긴 합니다. 장경혜 씨, 올해 첫 밭에서 수확한 참외로 참외 장아찌를 담으려고요. 준비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음악을 들어요. 야, 참외로 장아찌를 이렇게 만드시는군요. 새콤하고 참외 달달함도 있고 짭조름한 그 맛 막 떠오릅니다. 혹시 지금 막 버무리고 계실 것 같은데 노래 들으시면서 맛있게 만드십시오. 예민 산골소년의 사랑이야기 이동선 씨가 처음으로 신청해요 하셨고요. 8723번으로도 청해 주셨네요.

통기타 선율에 들어본 배우 이하나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얀 민들레 0932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였어요. 5732번으로 주신 사연인데요. 제주에서 숙소 관리하고 있어요. 요즘 성수기라서 너무 바쁩니다. 오늘도 손님 맞이 정비하느라 퇴실 기다리고 시간 맞춰서 세팅하고 입실 기다려요. 물품들 재정비하고 쓰레기 버리고 침구 세팅하다 보면 헉헉 됩니다. 그래도요 바다 뷰 보면서 잠시 라떼 한잔 마셔요. 예, 아유 수고 많으십니다. 어딘가 우리가 숙소에 들어가면 그런 기분 들잖아요. 우와 좋다 이런 감탄사 이런 게 나오게 되는데 이런 기쁨을 만들어주시는 5732님이네요. 예, 고맙습니다. 요즘 성수기 시작돼서 많이 힘드시겠어요. 기운내십시오. 2903번 처음으로 네일 아트를 받아봤습니다. 딸아이가 엄마 같이 가자고 하면서 똑같은 토마토 모양으로 했어요. 아, 예쁘겠네요. 제 손이 연분홍으로 곱게 물들었습니다. 신청곡 될까요? 하셨는데 연분홍 손톱도 아주 예쁘고 좋지만 따님과 함께 한 이 시간들이 더 많이 기억나실 것 같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 생각나는 노래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중 하나일까 싶어요.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거북이, 비행기, 그리고요 엄정화의 페스티벌 3342번으로 신청하셨는데 두 곡 들려드립니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신나는 음악 두 곡 감상하시다가 이렇게 차분하게 가라앉혀 줄 수 있는 음악. 홍윤정 씨 9095번으로 청해 주셨죠. 이 안에 물고기 자리였습니다. 0504번 하루 종일 이어진 폭염에 지칩니다. 노래 한 곡으로 마음만큼은 잠시 쉬어가고 싶어요. 예, 편안한 휴식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씨, 다음 주에 남편이랑 여행 가려고 차 세차하면서 들어요. 너무 덥다 보니까 땀이 눈속까지 들어와서 따가워요. 아유, 땀 눈에 들어가면 얼마나 아파요. 예, 힘이 들어도 남편분과의 여행 계획도 세우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세차 마치시길 바랍니다. 잘 들어가십시오. 7432번으로 청해 주신 노래예요. 김종환, 사랑을 위하여.

힘드시겠어요, 9380님. 이 정리 수납 전문가 2급 수강하고 붙박이장 옷을 산더미같이 꺼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유, 힘들어라. 아, 실습 겸 테스트 겸 이렇게 하고 계신가 봐요. 정리 수납 전문가분들 이런 모습들 가끔 영상으로 보게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지 신기하기도 했었어요. 그걸 하고 계시네요. 자, 조금만 더 기운 내십시오. 8820번. 아이가 내년 4월 봄에 결혼 예정인데 예비 안싸돈과 가요 속으로 공통 토크 주제가 있어요. 사돈 김경남님 8월 환갑 미리 축하드립니다. 라는 글도 적어주셨고요. 와, 누군가와 이 공감대가 형성된다는 건 그만큼 좋은 사이가 된다는 거죠. 마침 안싸돈 분과 가요 속으로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면서 야, 이 분위기 참 좋습니다. 사돈 되시는 김경남님 환갑 축하드리고요. 자녀분들의 내년 결혼도 미리 축하드립니다. 정말 사랑스러운 모습이네요. 0853번으로 신청하신 노래 띄워드립니다. 박승화 사랑인가 봅니다.

이준호 씨가 신청하신 노래 사랑의 마음 가득히 한동준 씨의 노래였어요. CBS 2시부터 6시까지 DJ들의 노래가 이렇게 연이어서 흐르게 됐네요. 자, 6847번 태백에 계십니다. 휴가를 맞아서 부모님 뵈러 고향인 태백에 와서 쉬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작은 텃밭을 가꾸시는데 저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 6시에 일어나서 같이 다녀왔습니다. 해 뜨기 전에 갔다 와야 한다고 해서요. 잡초도 뽑고 물도 주고 내려왔습니다. 예, 행복한 가족들과의 시간, 그런 시간 되셨겠네요. 이제 또 맛있는 저녁 식사 같이 하셔야죠. 가요 속으로 오늘 끝곡 준비합니다. 김성윤 씨의 신청곡이에요. 박미경 2부의 경고. 이 노래 전주에 들어보면 막 그늘진 시원한 정글의 모습이 있는데 2부의 경고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좋은 저녁 시간 보내세요. 박승화였습니다.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FM 팝스 한동준입니다.

물건을 평균보다 싼 가격에 많이 팔아서 이득을 극대화하는 판매 전략을 경제학 용어로 박리담회라고 하는데요. 한자로 열불박, 이로울리, 마늘다, 탈매자를 씁니다. 자, 하지만 한동진의 FM팝스는 물건을 팔진 않고 오직 청취자 여러분의 사랑과 애정을 고가로 매입합니다.